연애. 나는 의도를 업이라고 말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선업과 불선업이란 말씀. 나는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 의도.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이 모든 의도라는 건데, 의도란 말씀을 전에도 한두 번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의도라는 건 마음 먹고 업을 짓는 거예요. 뒤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선과 불선 두 가지인다. 두 가지로 업이 성립된다. 그렇죠?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과 불선으로 업이 성립이 된다. 근데 무기라는 게 있어요. 무기업. 무기업은 업이 성립되지 않는다. 무기업. 업은 무기업, 뭐 기록할 기자죠. 이것은 업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선과 불선업이 있어요. 근데 무기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의도가 아닌 업이다. 의도적으로는 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이 되지 않는다. 알아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알아 하는요, 멸진정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흔적이 없다. 삼독심 108번 내가 완절 소멸되어서 멸진되어서 새로운 업을 더 짓지 않는다. 알아 하는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무기의 마음은 작용만 있지 업이 성립되지 않는다. 선업과 불선업 힘이 강하다. 힘센 업은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준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상을 볼때 안이비설신의로 색성양미추법을 대상의 경계를 볼 때,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쫓아가서 그 소리에 쫓아가서 물들어서 집착하는 건 괴로움이라요. 괴로움이다. 응? 강한 업이다. 이뻐서 죽겠어, 미워서 죽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업은 대상을 쫓아가서 이쁘면 이쁜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그대로 직시해서 거기에 집착한다. 그게 이제 물들염자, 염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을 받는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등의 이분법, 분별심을 얘기한다. 약한 업은 대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이비설신의로 보되, 듣되, 한번 쳐다봐, 그냥 눈으로. 대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쳐다본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보되 보미 없이 보고, 듣되 때 들음이 없이 듣자 라는 건데, 참 쉬운 건 아니에요. 대상을 볼때 강한 업은 거기에 직접 이뻐 죽겠어, 미워 죽겠어, 좋아하고 싫어하고 깨끗하고 버럽고 등이 이분법이 강하게 작용하는 건 강한 업이에요.
악하는 마음은 대상을 볼 때, 보되 봄이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듣자라는 건데, 이 세력론이라는 말씀을 썼는데, 세력론, 강한 업, 아주 강하게 의도를 가진 언거,

고목지하의 무방초라. 큰 나무 밑에는 방초, 조그만 풀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성인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업력을 떼고 사바세계에 왔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계마다 전부 다 힘들어요. 경계에 물들고 집착하고 누가 욕하면 화나고 예? 이런 거. 그런데 욕은 본래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이제 재범모 할때 얘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고목지하에 큰 나무 밑에 조그만 풀은 자라지 못한다. 하루 100% 놓고 봤을 때 60, 70% 선근 공덕을 쌓아요. 그런데 의도되지 않는 업도 많거든요. 의도가 됐더라도 약한 업. 문30% 20% 있어도 큰 세력, 업에 의해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이 점을 조금 이거 시소로 놓고 본다면 하루 종일 선근융자 쌓은 것이 더좀 많이 쓰면 무거우면 좋겠다. 많이 쓰면 좋겠다. 반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무념의 종이다라는 말씀, 육조 회능 스님이 말씀 많이 하신 건데, 무념의 종. 무념으로 종은 삼아라. 이게 보되 보미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듣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는, 사는, 신구의 삼업을 하는 것을 종을 삼아라. 밖에 경계에 쫓아가지 말고, 불빛 좋아서 불나방이가 불빛에 거기에 빠져 죽는 것처럼 쫓아가면 죽어. 괴로워. 그러니까 쫓아가지 마. 그러고 누가 욕했어. 그러면 욕에 쫓아가지 마. 네가 그럴 수 있냐 하지 마. 욕이랑은 실체 없는 거야. 아공복공. 깊이 들어가면 욕한 법문 들을 때 스님한테나 책에 욕한 자도 없고 욕 들은 자도 없대. 그러면 싸띠, 빨리 욕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고, 욕 먹고 화나면 내 몸이 안 좋아. 집에 가서까지, 다른 장소까지 그걸 가지고 가면 제2의 화살을 또 맞아. 이런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윤회 얘기하면서 업 얘기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무념의종이라는 얘기. 쫓아가지 말고 거기에 물들지 마라. 그래서, 그걸 다시 연꽃으로 얘기한다면은, 처염상정 그대로. 더러운 곳에 처하면서도 항상 깨끗하더라. 연꽃, 그건 뭐 여러분들 설명 많이 드렸어. 연꽃은 진흙탕이 있으면 그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순박하게 우아하게 피어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생활 살아가면서 사바세계의 진흙탕 속에 니전 티구하고 진흙탕 싸먹고 살지만 거기에 물들지 말고 우아하게 순박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피어나자. 이런 삶을 살수 있는,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곳에 공부를 해야 더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괴로움을 겪으면서 이게 나를 성장시키는 거야. 나를, 내 근기를 시험하는 거야. 내가 더 커야 돼. 하면서 자꾸 고쳐나가는 거죠. 부부 생활도 똑같아요. 제가 결혼식장에 가서 그런 주례를 좀, 저는 요새 주례 잘 아는, 예식장에 잘 알아두지만 주례할 때 항상, 부부 생활은 수행이다. 우리 수행보다 더 힘들다. 우리는 그냥 마음 수행이고 그렇게 뭐 힘들다 아닙니다 하는데, 당신들은 직접 성이 다른 남녀가 만나서 모든 걸다 잘 행복이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갈등과 대립이 한두 개 있는지, 한두 개겠냐. 수행이라고, 수행도 그런 수행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광물과 광물이 만나서 다이아몬드끼리 만난 게 아니라 재련하고 수련해야 할 광물.

물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아름답게 그 광물을 잘 수행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3, 40년 산 뒤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제 지론이거든요.

악행은요, 나쁜 일은 부지불식간에 자꾸 저질러요. 자주. 악행은요,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의도를 가졌던 의도를 안 가졌던 자꾸 저질러요. 그런데 좋은 일, 선행은 선근전작 씻는 건 어쩌다 한 번씩 해요.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선행 악행의 정확한 기준은 악행은 부처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무지하고 묻지 않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두 눈에 앞에 보는 판단만 하는 거.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면 수행할 수 없어요. 팔중도의 정정진 있잖아요. 팔중 여덟 가지의 정정진, 바른 정진, 바른 노력. 이게 뭐냐면 정진이라는 게 뭐냐는지 아세요? 우리 용맹정진 하잖아. 기도할 때 마지막 용맹정진하고 일주일 동안 잠안 자고 하고 이미 일어난 선은 증장시켜. 선근전자 심흥은 자꾸 물을 줘서 길러. 일어나지 않은 선은 자꾸 일어나게 해. 선근전자를 자꾸 심어. 심지 못했으면, 선근전자를 많이 심지 못했으면. 그런데 이미 일어난 악은 버려. 물러서 못 자라게. 잔디밭에 쑥이 자라면 물러 뽑아버려. 뿌리채 버려. 거기 일어나지 않는 악은 일어나지 않게 해. 칠불 통계, 과거 칠불, 소아미 부처님 전에 과거 부처님의 칠불 통계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지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 이게 이제 백낙천, 백거이라고도 하죠. 백낙천이 이제 도림선사를 찾아가 가지고 마을에 이제 그뭐 군수로 부임해 가지고 유명한 도인이 있다 해서 갔더니 나무에 올라앉아 가지고 이제 공부하셔서 아이 이제 위험하니까 내려오셔 했더니 나는 당신이 더 불안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도림선사가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뭔지 한번 좀 일러주시오 하니까 제왕막작 중선부의 자정기의 시제불교라 했단 말이에요. 모든 악행을 하지 말고 모든 선을 봉행받들어 실천해라. 자정기의 시제불교라.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저는 이게 제왕막작 중선부행을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어.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을 많이 해. 자정기의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요. 전생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 그걸 부처님 가르침에서 네가 다시 부처님 가르침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전생의 업에 따라 달라요. 업이 무거운 사람은 불신하고 따르지도 않고 자정 능력이 없어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업이 약한 사람들은 자정 능력이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법문에 의해서 그걸 벗어나서 업력에서 원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교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이 그건 세상 막 저기 도림선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백낙천이가 그건 세상 사람들 세 살짜리도 다 안다 그러니까 백낙천이 도임선사가 세살 먹은 아이는 다 알아도 80세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업의 특징. 업이라는 건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데 이게 하도 쉬운 얘기라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항상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쓴 종자를 심으면 쓴 열매를 맛을 봐야 돼. 단 열매를 심으면 단 열매를 맛을 봐야 되고. 과일도 개량할 때 따라 맛이 다 다르잖아요. 복숭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그게 씨 뿌린 대로 농사 짓는 얘기만 했는데 내 마음밭에 씨 뿌리는 게 이게 신구의 삼업이거든요. 그래서 선의 종자를 뿌리면 선의 과과가 오고, 악의 종자를 뿌리면 악과가 온다. 쓴맛을 보려면 쓴 씨앗을 뿌려라. 다른 맛을 보려면 단 씨앗을 뿌려라. 자작자수. 다 지가 짓고 지가 받는 거요. 남의 탓하지 마라. 자업자득이다. 스스로 업을 줘서 스스로 그걸 얻는다. 다 자기가 만들어서 바람 잘날 없이 힘들게 살아요. 자꾸 방아차가고 비우고 오면은요, 가지치기에서 그 나무가 깨끗하고 멋지고 바람 잘 날이 없이 괜찮아요. 자승자박,
스스로 자기가 거기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묶여서 결

일박해서 꼼짝 못해. 부자와 가난, 건강과 허약한 몸, 미인과 못난이 추인. 위의 것은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어지는 거다. 뒤에 앞으로 제가 소개해 오겠습니다마는 부처님한테 묻죠. 누구는 부자하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허약하고, 누구는 이쁜데 누구는 안 이쁘다고 하고, 이게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업이다 해가면서 부처님이 장황하게 말씀하시길래 나옵니다. 제가 우리 절에서 법문을 길게 몇 시간 동안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것도 제가 소개할 거예요. 복에 이제 우리가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건씨 뿌리는 건 인이고, 농사 짓는 건 인연과예요. 여기서도 또 인, 과 그러잖아요. 여기에 제가 인과를 보통 많이 하잖아. 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데 이 연이라는 게 조건이거든요. 조건. 씨만 뿌려놓고 놔두면 씨 뿌리 제대로 갖고 지나요. 풀도 메고 비도 와줘야 되고 햇빛도 쬐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그래야 과가 충실하죠.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살아가고 어떤 조건으로 기름진 밭에 씨 뿌리느냐, 자갈밭에 씨 뿌리느냐, 씨앗을 조건에서 과가 결정된다. 인연과 이걸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대상은 복 보고 씨 뿌린 대로 거둔 게 복의 씨앗을 뿌려야 선군중자 씨려야 복이 오죠. 악보, 보통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 씨 대상으로 일어난다. 듣기 싫은 소리, 못생긴 얼굴, 가난, 명예스럽지 않은 거, 이 모든 것들이 악보다, 악의 보답이다. 반드시 보답이 온다. 불교에서 공덕을 많이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고, 복 짓는 걸 많이 얘기하는 건 전부 그것이 자기한테 복으로, 악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업을 행하는 것도 받는 것도 마음이다. 그런데 업을 짓도록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업을 짓도록 하는 무엇이 실체가 뭐냐?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업을 행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업의 과보를 받는 자 주체가 있을까 없을까? 업 짓는 자와 업에 받는 과보의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범부들은 영혼이라는 주체가 업을 짓고, 이 얘기는 좀 조그마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영혼이라는 뭔가 실체, 주체가 있어서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힌두교의 아트만, 고정된 실체가 있다, 자아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 나라는 실체가 있어야 업을 짓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지, 이 얘기예요. 고정불변한 실체인 자아가 업을 행하고 그 자아가 업의 과보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신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의 업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은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아라는 걸. 생각. 생각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생각, 저녁에 생각이 틀리듯이. 생각의 산물일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업을 받는 자의 실체는 없다.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질, 색, 수상행식, 오온을 얘기하는 건데, 물질하고 정신의 결합이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다섯 가지 무대기의 집합일 뿐이다. 신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 자아의 실체가 있어서 업을 짓고 받는 것이 아니고, 오온의 다섯 가지 무덕이 인연에 따라서 모여서 인연에 따라서 흩어지고, 인연에 따라서 물질이 모였다가 색이 생겼다가 내 몸뚱에 이루어졌다가 내 정신적인 것이 수상행식으로 느끼고
인식하고 하다가

자아가 업을 행하고 그것이 업의 과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적당한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난다. 이것이 업을 짓는 거다. 실제로 업을 짓고 받는 것은 적당한 조건의 화합이다. 계속 얘기지만은 삼라만세의 눈에 보이는 것은 거기에 자아가 거기에 뭐가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 인연수생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구름이 나타나는데 그때그때 그때 온도 따라서 수증기에 따라서 구름이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인생도 역부여시다. 뜬구름과 실체가 없듯이 사람의 몸도 실체가 주고받는 게 아니라 짓고 받는 게 아니라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마음의 환경, 조건, 인연에 의해서 업을 짓는 것이다. 이때 생긴 업이라는 것은 잠재력의 업력은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업을 조건으로 해서 잠재력인 업력은 제8식 아래야식에 저장된 업이라고 합시다. 함장식. 적당히 조건이 갖춰지면 업을 조건으로 생긴 물질과 과부의 마음을 일어나게 한다. 과부의 마음은 전생에 업의 과부로서 일어난 것이다. 과부라는 건 전생에 업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지, 새롭게 업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새로운 업은 형성되지 않고 과부의 신구의 삼업으로 인해서 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마음이다. 이것이 업을 받는 것이다. 업을 조건으로 생긴 물질은 몸뚱아리는 재생 연결식이 일어나는 나서 재생 연결식이 일어난다는 것은 오온이 형성된 거 인연화합으로 그때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일어나기 전까지의 삶의 전 과정, 인생의 전 과정에서 생긴다. 그래서 이 업을 조건으로 생긴 물질로 인해서 감각기관 안이비설 신의 나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이 구족된다. 이것이 몸을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업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 업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고, 업의 과보를 받는 것도 마음이다. 전생의 악행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면 괴롭다. 전생의 선행 때문에 천상세계, 인간세계에 태어나면 행복하다. 업을 행하는 것, 업을 받는 것은 자아가 아니고 오운이다. 나의 의식의 생각에 마음이 업을 짓고 받는다. 그래서요, 이 업을 짓고 짓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는 뒤에 또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무아가 업을 짓고 무아가 윤회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 때가 그 때가 올 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윤회는 절침의 연기를 알아야 되고 무아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윤회가 성립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업을 행하는 것, 업을 받는 것은 자아가 아니고 마음이다. 적당한 조건에 따라서 나고 죽는다. 한번 일어난 마음은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연기 법칙에 따라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고 생멸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윤회의 과정이다.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다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강하게 충격받은 그런 그 정신적인 이런 거, 오래 남아요. 이런 것이. 그리고 그것이 떠올릴 때마다 괴로워.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받아들일 때 충격적으로 해서 돌에 새기지 말고 모래에 새기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금방 없애져서 흘러갈 수 있는 거. 그래서요, 촛불 얘기를 하는 건데,
촛불을 앞에 초에서 우리가 초를 옮겨가잖아요. 이 초에 옮겨간다는 얘기가 상당히 전등, 부처님 말씀으로 친다면은 전할전자 등등자. 부처님으로 인해서 10대 제자로 1250 비구로 인해서 모든 인도의 큰스님, 중국의 큰스님, 한국의 일본의 모든 불교권의 모든 큰스님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자등명, 법등명, 법의 등불이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이어 오잖아요. 그때 앞에 촛불과 뒤에 촛불은 별개의 촛불이에요. 중국의 스님과 저는 별개예요. 각각 등 모체, 각각 개개예요. 그러나 뒤에 촛불이 일어나는 것은 앞에 촛불과 무관하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촛불이 없으면 뒤에 촛불이 없어요. 앞에 촛불이 조건이 되어서 있어야 뒤에 촛불이 밝혀진 것처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각자 차이가 얼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예? 모든 팔자가 다르잖아요. 사는 모습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초는 각각 전의 초와 이어진 초는 다르지만 전의 초를 무시할 수 없듯이 우리는 각자 인간이 다르지만 차이는 있지만 일심동체다. 항상 하나다. 너와 나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야. 그래야 자비와 연민심과 사랑이란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야 원건복계 재준생 자타일시 성불도란 얘기를 할 수 있어. 내가 성불하면 그만이고 내가 잘 살면 그만이지. 내가 주식을 산 게 올라가면 됐지 남의 주식 산 게 떨어진 들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가 아니고 함께 다 원공법계 함께 한 가지 공짜 법계 재중생이 자타일시 너와 내가 한때에 성불해야지이다. 내가 먼저 성불할게 너는 뒤에 따라와가 아니고 이게 우리 불자들의 원력 아니요? 사홍소원 아니요? 넓은 소원이죠. 그래서 사바세계는 중생들이 살아나서 가는 세계는 차이들이 모여서 사는 세계지 혼자 사는 세계가 아니다. 차이가 다른 사람끼리 부부가 맺는 것도 그렇고 이 사회 공동체가 모든 직장이나 모든 학교나 사부대중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차이들이 모여서 있지만 남자 여자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 각자 자기 주장하지 말고 어긋장나게 하지 말고 산에는 꽃이 피네. 꽃들은 서로 시기 질투하고 자기 생명활동만 하고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존재하고 생멸하더라.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라고 부처님은 출연하셔가지고 화엄벗게 꽃으로 세상을 장엄하는 연화장 세계로 꾸미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법문을 하시고 진리를 가르쳤다는 이야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세상. 인연 따라 살아가는 삶, 연생영멸 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윤회에 대한 말씀, 업에 대한 말씀, 번뇌에 대한 말씀, 업에 대한 말씀, 괴로움에 대한 말씀을 앙구따라 니까야 6번 깨달음의 경에 나오는 63에 나오는 말씀 깨뚜름 경에 나오는 말씀 앙구따라 니까야 6번 경 비구들이여 번뇌를 알아야 한다. 번뇌들의 원인과 근원을 알아야 한다. 번뇌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번뇌의 과부를 알아야 한다. 번뇌의 소멸을 알아야 한다.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 번뇌의 원인과 근원은 계속 전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번뇌의 원인이 뭐지? 무명이야. 어리석어서 그래. 전생에 너무나 업을 많이 졌어. 질투, 원망, 증오, 시비, 갈등, 대립에서 무명으로 인해서 탐진치 삼독의 욕망에 집착해가지고 업을 많이 지었어. 그렇게 번뇌들의 원인과 근원은 무명과 가래와

탐진지 삼독이야. 번뇌들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 것은 번뇌들의 강약이죠. 강한 번뇌, 강한 의도, 번뇌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번뇌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 뭐예요? 팔정도예요. 팔정도, 사제팔정도, 고집멸도, 괴로움은 어디서 오지? 가래, 집착에서 오는 거야.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소멸할 수 있는 길, 열반에 들수 있는 멸, 촛불의 108번뇌에 탐지지 삼독을 끌수 있는 멸, 그건 팔정도를 실천하면 돼. 번뇌에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된 것은 팔정도 수행을 하면 알 수가 있어. 비구들이요. 깨달음경 계속 말씀드립니다. 업을 알아야 한다. 업들의 원인과 근원을 알아야 한다. 업들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업의 과보를 알아야 된다. 업의 소멸을 알아야 된다.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 업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뿌린대로 거둔다는 걸 알아야 한다. 업의 근원과 원인이라는 건 무명과 가래와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 업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업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의도된 업이냐, 의도되지 아니한 업이냐를 알아야 된다. 업의 과보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익으면 쓴맛을 보고, 성근종자 심으면 단맛을 보고, 악근종자를 심으면 쓴맛을 본다는 과보를 알아야 된다. 업의 소멸을 알아야 한다. 업의 소멸을 인도하는 팔정도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을 알아야 된다. 지금 번뇌와 업과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요. 괴로움의 원인과 근원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쭉 위에서 설명한 걸좀 이어서 출연해 주기 바랍니다. 괴로움의 차이점, 괴로움의 과보, 괴로움의 소멸을 알아야 한다. 괴로움의 소멸과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된다. 비구들이여, 업을 알아야 한다.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업의 소멸. 업은요, 의도된 업이라도 팔정도에 의한 바른 수행을 하면은 소멸될 수 있다. 참회진언을 해서만이 소멸될 수가 없다. 특히 의도된 업은 참회진언 가지고는 아니 되겠다. 과실치사는 참회 가지고 될수 있으나, 그래,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하는 말인가? 업의 소멸이나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 업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반영하여서 하는 말인가? 비구들이여,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노니, 의도한 뒤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다시 처음에 말씀 다시 나오네요.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노니, 의도한 뒤에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업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원인과 근원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원인, 번뇌와 업과, 여기 저 번뇌 업하고 그 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위에서 얘기한 거쭉 나왔죠. 처음에 번뇌 나왔고, 중간에 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나왔어요. 세 가지를 정경하는데,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업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원인과 근원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차이점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과보를 꿰뚫어 알고, 그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 때, 그는 이 꿰뚫은 청정범행의 업의 소멸이라고 꿰뚫어 안다.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업을 꿰뚫어 안다는 것은 업이라는 걸 그냥 생각내도 말하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업을 나쁘게

화나고 그렇게 짜증이 날 때도 날때 이게 나쁜 거야. 조견하고 통찰하면 이건 나쁜 거야. 빨리 그쳐야 되라고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불법을 모르면 부처님 법을 알아야 다시 자기가 고쳐서 개과천선하고 태어날 수 있고 그런데 행복의 길로 이게 안 되면은 싸띠 알아차리고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업을 깨뜨려 아는 것이다. 그들의 원인과 근원을 깨뜨려 알고 번뇌와 업과 고뇌를 그들의 차이점을 깨뜨려 알고 그들의 과보를 깨뜨려 알고 그들의 소멸을 깨뜨려 알고 그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깨뜨려 알 때, 그는 이 깨뜨는 청정범행의 오멸 소멸이라고 깨뜨려 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 성스러운 제자들은 업으로 깨뜨려 알고 원인과 근원 이거 차이점을 깨뜨려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업을 지을 수 있는 건 자기가 싸띠 통찰 조견을 안 해서 그래요. 욕은 나쁜 거, 싫은 거, 듣기 싫은 걸로 알기 때문에 욕 먹고 화내고 재의 화살 먹고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을 깨뜨려 알고 깨뜨려 소멸하고 모든 걸 알라는 얘기는 욕은 실체가 없는 거야. 먹을 것이 없어. 나는 먹을 안 먹으면 내게 아니야라고 이해하는 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에 좋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ERS 060-800의 7001번을 정성껏 눌러서 향상일로의 프로그램 제작에 보탬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리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믿음은 험한 바다를 능히 건너가나니 믿음은 마음을 다스리는 뱃사공이다. 부지런히 노력하여 괴로움을 없애고 지혜로서 피안에 도달하라. 믿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과 해탈을 즐겨하는 사람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것이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여기 마을 축제가 열리면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전통시장에 가면 상인들의 안부부터 묻는 이가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솥을 넉넉히 끓여 사람들과 밥상을 나누는 사람. 이 동네 토박이인가 싶을 만큼 정겨운 모습이지만 사실 스님의 고향은 한국이 아닙니다.
1: 아유보완, 저는 길산사 주지사를 맡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온 면선입니다.
0: 광주특별시 광산구 도심 속에 자리한 작은 사찰 길상사. 스리랑카에서 온 명선 스님이 주지로 있는 곳인데요. 스님이 이곳에 주지 소임을 맡은 지도 어느덧 1년째.
1: 2025년 7월 달에 주지 소임 맡게 됐고, 길상사는 몇 년 동안 주지 스님이 안 계셔가지고 비어 있었습니다. 길상사 위치한 이 지역은 많은 외국인들과 선주민들 함께 어울려 사는 지역입니다. 다문화 보기를 위해서 길상사의 주지를 맡고 지역사회 본사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 은사스님께서 권유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0: 스님이 주지로서 꿈꾸는 것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그 꿈을 하나씩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선 스님이 공들여 준비한 날. 마을 사람들과 이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다문화 어울림 축제가 열렸습니다.
2: 이 행사는 지역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세계 문화 체험할 수도 있고, 이제 외국인과 선주민의 또 가까워지는 함께하는 그런 문화 체험 행사입니다.
0: 행사장 곳곳에는 세계 각국의 전통 공연과 다양한 먹을거리, 그리고 문화 체험이 펼쳐졌는데요. 축제 현장을 직접 살피며 사람들을 맞이하는 명선 스님. 모두가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분주하게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3: 다 준비됐어요? 준비 다 됐어요?
4: 다 됐어요.
3: 아니, 안 돼요.
4: 파포트 케어만 받게요.
5: 안 되셔요.
3: 케어만?
4: 케어만 우리 스님이 파포트 케어만 받으세요.
0: 때로는 참가자가 되어 함께 어울리고 축제의 즐거움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6: 고생하세요.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만큼은 축제를 준비하는 스님이 아닌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는 마을 사람입니다.
3: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7: 러시아 만두예요.
3: 러시아 만두. 와. 많이 먹는 만두.
7: 부지.
3: 부지라고 합니다고.
8: 스님께서 직접 연락해서 이분들 다 여기.
3: 예, 예, 우리 동네 살아요. 우리 가까운 데 살아요. 길산 살아.
0: 이날 함께한 이들은 단순한 축제 참가자가 아니라 스님이 직접 인연을 맺고 초대한 이웃들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 누나, 여기 병원입니다.
10: 맛있다, 맛있어.
11: 아니, 담백하고 생선으로 만든 거라서 너무 담백하고 맛있어요.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 한국 음식.

0: 이거 먹고 싶어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만들지 몰라서 먹고 싶었는데 만들지 몰라서. 근데 여기 와니까 이거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했어요.
1: 스님에게 포교와 수행은 법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순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축제의 열기는 무대 위로 이어졌는데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이들이 서툰 발음으로나마 한국 노래를 부르고 전통 춤을 추며 각자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내봅니다.

0: 대상 발표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인스파일 댄스팀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1: 네. It was really good experience. I have a lot of emotions, positive emotions. So also I have some worried about how we will performance and we now we are so happy that we have a 튼산.
2: 어울림 한마당 한마디로 세계는 하나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도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깊이 새겨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3: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눈 시간. 명 선수님이 꿈꾸는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이제 그 얼굴 다르지만 마음은 같습니다. 우리 이제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니까 그 조금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이제 같은 인간으로서는 서로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우리 세상이 더 아름답게 빛날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3: 늦은 밤 축제를 마치고 다시 수행자의 자리로 돌아온 스님. 이곳 길상사는 국적도 언어도 가리지 않는 그야말로 열린 사찰인데요. 특히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에게 스님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5: 라울 하무드로 කියන්නේ ලංකාවේ කෙනෙක් ඉන්න අපිට දින් හිතවත් අපිට ගොඩක් උදව් කරනවා ලංකාවේ අයට අපිට භාෂාවේ ප්‍රශ්න දෙන හින්දා රාහුල් හාමුදුරුවන්ගේ හරහා නවාතැන් පාසුකම් කැම්බීම් වගේ දේවල් සපයා ගන්න ගොඩක් උදව් කරනවා.
3: ස්නිමන් යේබුරුල් ඔලිල් තේදෝ ගරිචිමල් ජොනල් තේදෝ ස්රිලංකාවා අනින් හන්ගුගොරල් සයෝගමිදා.
4: ස්නිමන්
3: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엔 외국인 신도들을 위한 스님만의 작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4: 이제 한국에 계시는 많은 외국 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절에 오셔서 이제 저와 함께 한국어도 한국 문화도 이제 함께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그 이렇게 절에 오셔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사경도 하고 하면 이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불교도 배울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를 도움이 많이 됩니다.
3: 한국어로 된 경전을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베껴 쓰는 사경 시간도 갔는데요.
6: 우리는 외국은 한국 공부하고 있을 때 공부할 때 선생님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모르는 단어들, 띄어쓰기, 문법 다 알려주고 있어요. 직장 생활도 나 생활이고 더 편리할 수 있어요.
3: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밝아온 아침. 오늘도 스님은

0: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1: 시장 볼 게 있어서 월곡동 시장으로 갑니다.
0: 도착한 곳은 사찰 근처의 한 전통시장. 이곳에서도 스님은 낯설지 않은 손님입니다. 오랜 단골답게 상인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고 필요한 재료들을 척척 주문하는데요.
1: 네, 안녕하십니까. 깻잎.
2: 깻잎?
1: 괜찮아요?
2: 네, 좋아요.
1: 깻잎 한 두 개 주시겠어요? 두 개. 네. 애호박도 두 개.
2: 애호박도 두 개.
0: 물건만 사고 가는 게 아니라 상인들의 사정까지 살뜰히 챙기는 스님.
1: 장사 잘 돼요?
2: 잘 안 돼요.
1: 그래요? 여름이라서 그런가요? 고생 많아요.
2: 친절하고 마음씨도 좋고 누구나 감사 안을 수 있고 이렇게 지 구화를 막론하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모두 다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건강히 잘 지냈습니까?
2: 네.
1: 찬사는 어떻게?
2: 장사 잘 돼요?
1: 돼요? 많은
2: 건강이 좀 어떠세요?
1: 지금 속이
2: 안 좋으시죠?
1: 조금 안 좋은데 음식도 많이 가려 먹고 그럽니다 조금.
3: 네. 절대 어디 가서 노키치지 않게끔 행동하시고 저희가 뭐라도 이렇게 드리고 싶으면 거절하시고 부담되신다고 거절하시고. 평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0: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따뜻한 사람. 상인들이 기억하는 명선 스님의 모습입니다. 어느덧 점심 공양 시간. 오늘은 특별히 챙겨야 할 손님들이 있습니다. 스님이 평소에 즐겨 먹는 한국 음식을 준비한다는데요.
1: 오늘 오신 신도분들에게 점심 대접하려고 된장찌개 이제 끓이려고 합니다.
0: 작은 절이라 살림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데 이럴 땐 조계종에서 배운 사찰 음식 솜씨가 빛을 발합니다.
1: 몸으로 해야겠네. 비싼데. 왜 그런가 봐.
0: 그런데 심각한 표정으로 한동안 통화를 하는데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1: 아비 망했나 하왔어요. 우리 근로자분인데 저 그 직장에서 나와서 이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일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센터 갔다가 일자리 찾으러 갔는데 일이 없으니까 이분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 등록하고 일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여러 사항이 있어요. 지금 이 노동법 그다음에 막 출입법 뭐 이런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거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나한테 연락 왔습니다.
0: 늘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민을 들어온 스님. 하지만 이날 걸려온 전화는 유독 마음이 무겁습니다.
1: 아닙니다. 조금 또 이따가 또 육수를 이쪽으로 해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된장이 조금 내가 좀 많이 넣었어요.
0: 직접 간을 보며 마지막까지 정성을 더하는 스님. 드디어 신도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1: 맛있게 드십시오.
4: 잘 먹겠습니다.
0: 스리랑카 출신 스님이 직접 끓인 한국 전통 음식 된장찌개.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다들 한술 뜨더니 숟가락질이 멈추질 않습니다.
5: 맛있습니다. 한국

0: 아침도 잘하시고요. 뭐 가끔 스리랑카 음식 해주시는데 잘 먹고 있습니다.
1: 늘상 그 먹는 맛이 그 맛인데 오늘은 조금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된장국이 그 된장국에다 또 고소한 참기름을 두르셨는지 그 맛이 조금 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맛있었습니다.

0: 된장찌개를 끓이던 중 받았던 전화가 못내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1: 그 우리가 운영하는 쉼터 있는데 거기 이제 단기간 머무르고 있는 외국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음식 재료 이제 사줘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마트 가고 있습니다.
0: 쉼터에 가기 전 잠시 들른 곳은 외국인들을 위한 식료품 마트. 낯선 식재료들이 가득 진열돼 있는데요. 스님은 익숙한 손길로 필요한 물건들을 골라 담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즐겨 먹는 렌틸콩과 각종 향신료 등 쉼터에 머무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식재료를 하나하나 챙기는데요. 낯선 타향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스님은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스레 마음을 씁니다. 두둑해진 장바구니를 들고 도착한 곳은 전화를 걸어온 근로자가 머무는 곳인데요. 명선 스님의 은사 스님이신 도제 스님께서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 쉼터입니다.
1: 여기는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오갈 데가 없게 되면 그런 분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0: 이곳은 다른 직장을 찾는 외국인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안식처이자 타지 생활에 고민을 나누는 상담소이기도 한데요. 아까 전화를 걸어온 근로자와 마주앉은 스님. 그의 표정엔 못다한 사정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이분은 페다고 바다 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해요. 근데 한 달에 월급이 209만 원 줘야 되는데 그 209만 원도 제대로 못 받고 그 월급 안 주면 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이제 노동청 가서 신고했더니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월급 제대로 안 주고 월급에서 빼고 그 입금했는데 그런 입금 내역서까지 보여줬는데도 그때 노동청에서 이제 사장님 전화해가지고 이분이 일 안 했기 때문에 그 일할 만큼만 입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은 일한 거 다 일기로 적어놨고 그 내용까지 보여줬는데도 노동청에서는 이제 또 금고까지 그래요. 이제 바다 가서 일하는데 사진 찍고 뭐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계약서 들어 월급이라도 줘야 되는데 또 금고까지 주라고 하니까 이제 억울한 거예요 이제.
0: 스리랑카 출신 수라 씨가 한국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
2: 우리한테 랑카에 발리만 있는 기회가리 한 번 그래. 인차라 지위대를 그러는 분은 들어왔 그러는 다음.
0: 가족과 자신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찾아온 건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 미등록자 때는 이유는 이제 3개월 동안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미등록자 때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 들어가는 직장에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 못하게 되면 또 이렇게 얼마 있지도 않고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모르고 뭐 어디 가야 되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3개월 지나요. 그러면 이제 또 미등록자로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에서.
0: 식재료를 건네고 잠시 머물 곳도 마련해 줄 수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와 삶까지 대신 찾아줄 수는 없습니다.

0: 없는 현실. 쉼터를 나서는 스님의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1: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친구한테 그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편하게 그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 제공하는 수밖에 없는 일인데, 제가 다른 도와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에 내가 같이 있어주면서 현장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황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0: 더 도와주지 못한 마음이 스님에게도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오늘처럼 내일도 자신을 찾는 이들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꽃보다 출가 시즌2, 스리랑카 주지 명선 스님의 두 번째 이야기. 스리랑카 신도의 아기를 위한 특별한 축복 기도부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돕는 한국어 수업과 명선 스님을 한국 수행자의 길로 이끈 은사 스님과의 만남까지.
1: 아이고, 이렇게 많아요, 이게.
0: 명선 스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펼쳐집니다.

DTM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삼보대성야 종진영예 흥내미온 미신 현시안 보시노나 삼천세계 무법설보 세법우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 신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안인능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재망중중 무진산보자존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이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사시

공덕으로 제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강급일에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시인심 경고 발보리 심령불 태전 속성전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재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면 일일요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소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0: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 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7: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8: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7: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9: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10: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식을 불보살림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차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공부하다 죽어버려야 되는지 공도 하다가 쉴 때 가버려.
1: 오.
2: 오. 오. 멋지네. 무엇이요?
3: 기똥차네.
2: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정 선생님 자신 있죠?
3: 자신은 못해요.
4: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5: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6: 참교육하겠습니다.
2: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7: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화하더라.
3: 사랑님에는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4: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3: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0: 맞춰야 되는데.
2: 고만해 질문.
3: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2: 뒤집는 없다.
3: 왜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8: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많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9: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10: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11: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12: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11: 괴이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13: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9: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1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5: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14: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5: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한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삼마이안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회목관찰중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석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지방삼세부처님과 84,000금법보와 보살성문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헐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종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같이 음한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겸만겸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3: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4: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5: 스님! 네, 스님!
6: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5: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7: 조그만 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8: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하림산책.
1: 차 백거이 지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즉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이라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사업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볼도 차제론 깨달음의 기련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이제 104페이지에 그 위에서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아는 것은 없지만 예전에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도 항상 마음을 법문 내용에 일치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들을 때마다 새롭게 합시다 이 말이고, 그러고 이제 법문이 끝나면 빨리 일어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법에 대하여 아쉬워하며 천천히 나가야 된다. 법문 끝났다고 해서 팍 그냥 학생들 거기 수업 끝나 수업 종 치자마자 우르르 나가듯이 이걸 갖다가 이제 후라이팬에 콩 튀듯이 해 터진다 이런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쉬운 듯이 싹 천천히 나가 원미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지. 자, 그럼 스님의 자신은 어떻게 되는가? 어떠한 과보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이거는 같이 읽어봅시다. 오로지, 105페이지, 오로지 대자비심으로 제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같이 어떠한 물질적인 것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가르치면 큰 이득이 있다. 어떠한 것도 동기가 중요하죠. 우리 불교에서는 카르마 업이라고 했을 때 업이 된다 안 된다 이 말은 의도를 일으켜야 됩니다. 의도가 일으켜야 돼. 의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한 거는 그건 업이 안 돼요. 업이 안 돼. 분명히 의도를 일으켜야 돼. 선업을 지으려면은 선한 의도를 분명히 일으켜야 되고, 악한 의도는 이제 해꾸지 한다든지 짜증이 났다든지 그건 의도가 분명하죠. 그런 건 다 업이 돼요. 근데 모신결에 한 것들,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부자리 개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사람 대하고 차 타고 오고 그런 건 거의 업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습관이지. 그런 거는 습관대로 살면은 업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업이 바뀌려면은 선업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업의 법칙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행동의 결과는 의도하고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율에 보면은 어떤 비구가 가다가 길을 가다가 아침에 탁 발라가다가 잘못해가지고 깨구리를 밟아 죽었다. 이제 의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부처님, 양심이 같이 돼가 부처님 제가 아침에 걸어오다가 깨구리가 밟혀 죽은 걸 알았습니다. 그래 네가 의도 알고 그랬느냐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는 큰 업이 되지 않는다. 다음에는 땅을 주시하면서 아니면 주장자를 들고 땅을 치면서 가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스님이 고리가 6개 달린 주장자를 들고 다닌 이유가 옛날에는 도로가 이렇게 아스팔트가 안 되고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개구리라든지 개미라든지 여러 가지 곤충들이 많았기 때문에 퉁퉁 치면은 놀라서 도망가라고 그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그걸 다 배제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모르고 한 것은 의도가 되지 않아요. 그 의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스님은 순산하도록 이걸 해야 된다. 그러고 스님들은 법보시를 해야 되네. 법문하는 걸 법보시한다고 하거든. 보시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시, 여러분 신도나 이제 제시 제물로 쌀이라든지 또 돈이라든지 초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절에 부처님 앞에 공양하는 거는 제시라고 해요. 제물 공양하고. 법을 보시하는 거는 선이 법문에 들은 것, 이거는 법보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경전을 어디에서 건강경을 보시한 법보시 하세요. 그러면 그런데 동참하면은 이제 법보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무회시라는 게 있어요. 무회. 외는 두려울 외자, 없을 문자, 두려움을 주지 않는 보시라. 내가 인상이 좋게 항상 스마일, 집에서 웃고 사람들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무엇이라. 성안내는 걸 우리 참다운 공양구요 이런 말 있죠.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보고 스마일 이렇게 웃어야지. 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그 옆 인상이 험상궂이 생기면 그 옆에 사람들이 안 가거든. 사람들이 안 가요. 아이고 무섭게 생겼다고. 자기 얼굴을 자기가 쫙 갖고 해야 돼. 그래서 이 얼굴 용모가 자기 몸가짐이 바로 무엇이라. 세상에 두려움을 주지 않는 무엇이. 그래서 스님들이 법문하는 건 법보시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서 다섯 번째 가르칠 때에도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가르칠 때에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앞에 앉은 몇 사람만 뿐만 아니라 신이나 사람 아닌 존재들도 주변에서 같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법문을 하면 큰 공덕이 있다. 평상시에도 염불, 기도, 관상을 하거나 심지어 남에게 말할 때도 이러한 생각을 하면 공덕은 더욱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스님이 법문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숫자가 작다.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현존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이지 않는 전신, 호흡선신까지 다 와 있다고 생각해야 돼. 이 주변에 꽉 차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와 있진 않지만 이 사바세에 가득한 중생들이 같이 듣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법문을. 법문하는 사람의 자세는. 제가 항상 옛날부터 그랬어요. 어디 가나 10명의 신도가 있든지 거기서 하는 말은 물론 거기에 참석한 대중의 수준에 맞춰야 되겠지만은 그 법문의 수준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전 우주에 어디에 내놔도 통할 보편적으로 절대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거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을 혼자 수행한다든지 연불기도 관상할 때도 주변에 많은 호흡선진과 일체 전신들이 다 같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경에 보면은 일체 전신이 옹호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 공간이 다 두루 통해 있거든요. 동시구족 상음문 환경 부처님이 환경을 대방광불 화엄경 이래 하면은 대방광불 화엄경 하면은 일체 선신이 놀래가지고 호흡 선신들이 주변에 꽉 그냥 모여들거든. 그 때문에 정초에 그 용수보살 약창계 화엄경 약창계 하잖아요. 그거 다 그래서 그래야 하는 겁니다. 예, 이 우주는 다 서로 통했기 때문에 동시구족 상음문이라 동시에 관찰자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관찰자 시점. 예, 양자물리학에서 관찰할 때 관찰하는 상태가 정해진다는 게 어떤 입자가 파동이냐 입자냐 결정은 누가 하느냐. 관찰자의 관찰을 실험하는 측정의 그 조건에 맞춰서 그 입자와 파동인가 입자인가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거든 요즘. 그 관찰자 시점이 돼. 그러니까 내가 연불할 때 일체 세계가 다 연불을 하는 세계로 확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 마음 동기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106페이지에 한번 읽어봅시다. 바른 동기, 마음 동기로 가르치기. 가르친 일에 피곤해하거나 욕심과 성내는 마음을 갖고 다른 일을 욕되이하거나 가르치기 싫어서 계란을 피우면서 가르치거나 다른 이들을 자기보다 나아질까 두려워 질투심 같은 걸 갖지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하는 대비심으로 다섯 가지 인식을 갖고 가르쳐야 된다. 예, 이제 그 스님 법문하시는 법사나 스님들이 이제 그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야, 아 이거 비법인데 이거 가르쳐줄까 말까 이러면서 가르쳐줄까 말까 이러면 아까워하면서 그럴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 가르쳐주려면 손을 탁 펴듯이 다 같이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꼭 주먹을 쥐고 내 안에 감춘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감추고 있는 법이 없다 아는 존재가 부처님 아직도 다 말씀하셨습니까? 못 알아들을까 봐 감추고 있는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야 하나나 나는 비밀로 감추는 법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겠다. 그렇잖아요. 네. 또 스님인 다섯 가지 스승이 다섯 가지 인식을 가져야 된다. 자신을 의사처럼 생각하고 정법을 약과 같이 생각하며 듣는 사람을 환자로 여기고 여래가 최고의 성인이라는 생각으로 갖기에 정법을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지속시키겠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자기 자신이 가르친 사람이 의사고, 이제 배우러 온 사람은 환자와 같아. 정법으로 처방을 해가지고 내가 다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열애가 우리 부처님이 큰 최고의 대의왕이라고 말했어요. 큰 의사. 그리고 이제 정법을 오래도록 이 정법이 오래가야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칠 때에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자, 그 스님은 이제 법사 스님은 법좌에 올라서 환안을 물은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티벳의 큰 스승들은 한 장 넘겨서 티벳의 큰 스승은 법문을 하기 위해 자기 방에서 나와가지고 강의할 때 들어오기 전까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법사에 오르기 전까지 반복해야 할 내용의 법에 대해서 법을 잊고 있는 스승들의 법에 대해서 법자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법자에서 삼배를 올린다. 예, 그렇게 그렇죠. 저도 그래 하고 있죠 이제. 예, 법을 설하려면 항상 일주일 동안 법을 어떻게 설할까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내 방에서 나올 때까지 온면자도 삼아야 다 그걸 외우면서 부처님 대리니까 내가 지어내서 한 게 아니고 이제까지 40년 동안 절집해서 보고 들었던 거 다 배웠던 거 다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딱 이야기해야 되거든. 그리고 내가 부처님 대신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 그걸 확신으로 해야 돼요. 근본 스승조차도 그래서 뭐 내 스승 위에 무스승이 있겠고 스카모니 부처님부터 나라대 대학의 그 위대한 아지자 존자로부터 쭉 해가지고 종카파 대사로 법문 전해 내려오는 전수에는 그 스승의 계보가 있어요. 그걸 다 머리에 이고 있다가 내 심장으로 와가지고 다 녹아 들어와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 이래 생각해야 돼요. 그 밑에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모든 듣는 사람의 마음 동기를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스승이 말씀하실 때 밑에 개송을 같이 읽어봅시다. 위대하신 염소한테 이게 동시에 듣는 이들은 함께 제자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위대하신
제가 법문을 듣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에 도움이 되는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이 법문을 들을 때도 마음가짐이 나만 깨닫는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이 깨닫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우리의

체화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 전체의 동기는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동기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르칠 대상을 분별하기. 이거는 이제 스님 가르치는 스승이 생각해야 될 텐데, 율장에 이르기를 법을 요청하지 않은 자에게 법을 설하지 말라.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법을 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청하도록 그 즉시 법을 설하지 말라. 네, 마음이 경만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사양을 해야지. 그냥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말이 하고 싶어서 그냥 계속 누가 안 찾아주나 이렇게 이런 태도로 하면은 법이 싸우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안 된다. 그치? 법이 충분히 쌓여가지고 사가지고 발효돼가지고 최상의 것만 나와야지 아무나 막 들어가지고 그런 대로 막 내뱉으려고 이런 식으로 법문 하면 안 된다. 그치? 그래서 10년 지나야, 스님이 출가한 지 10년 지나야 화상이라고 그래요. 화상이란 말 들어봤죠? 이제 연속하게 그 남편 보고, 저 화상이, 그는 조선조 500년 동안 불교가, 예? 선배들, 유학자들에 의해서 배척당해가지고 잘못 써진 방식이라. 여러분들은 남편 보고 화상이라 안 하겠지. 그럼 안 돼요. 화상은 본래 10년 이상 된 스님을 화상이라고 그래요. 10년 정도 돼야 법문할 자격이 주어져요. 10년 정도 돼요. 그래서 교만심이 없어야 된다. 상대방을 살펴서 그가 받아들일 그릇이 된다는 확신이 되면 그때서 비로소 법을 써야 된다. 근기를 알아야 된다. 근기는 불교에서 쓰는데, 근기는 뿌리 근자, 그릇 기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아, 근기가 따로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근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근기는 자기 마음 동기와 차근차근 수행하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근기가 커지려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기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제자를 바르게 이끌기. 110페이지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제자를 바르게 이끌기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구름 속에서 참선한다는 뜻의 선운산. 선운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곳에 참당함이 있다. 518년 의운 스님이 창건한 참당함은 고려 말부터 조선 건국 초까지 잘못을 참회하는 점찰법회가 열렸을 정도로 이름처럼 많은 이들이 참회로 원력을 세웠다. 대웅전 내부는 중앙부가 높고 퇴간 쪽으로 한 단 낮은 우물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랜 시간 칡넝쿨로 덮어지고 찾는 이의 발길이 줄어들어도 중생들의 참회,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던 그 마음은 변함없으리. 참당함이 진정한 지장도량임을 나타내는 지장전. 보주를 쥔 오른손, 온화한 표정, 머리에 두건을 쓴 모습은 고려 말기에 유행하던 지장보살상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금동과 목조와 달리 온전하게 전해지는 석조보살상으로 거의 유일해 그 가치가 더욱 높다. 마당에 티끌을 쓸어내며 마음속 번뇌를 씻어내듯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나가는 것. 그것이 참회의 힘이다. 참회를 통해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곳. 참당함은 진정한 참회의 의미를 조용히 설법하고 있다.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대구 산보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공부하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공도 하다가 쉴 때 가버려.
2: 오. 오. 오. 오. 멋지네. 무엇이요?
3: 기똥차네.
2: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정 선생님 자신 있죠?
3: 반세형 보살.
4: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5: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6: 참교육하겠습니다.
2: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7: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8: 사랑님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4: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8: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1: 맞춰야 되는데.
2: 고만해 질문.
8: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2: 뒤집는 어때?
8: 왜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9: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의 밥까지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6: 생명.
5: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아,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네, 뭔지 모르 정확한 몰라?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3: 그러면 안 돼요.
2: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0: 어우, 잘 쓰신다.
1: 쉐이브인데요.
0: 어우.
2: 오! 전문가 스킬 나오네.
3: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4: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 일단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명장 스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비구 스님이세요.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그대로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6: 느티도 풍성하게.
5: 네. 듬뿍. 네.
6: 지금은 이제 묵두부전.
5: 앞뒤로 해주면 되는 거죠? 묵을 전으로 부쳐먹는다는 게 저는 너무 새롭습니다.
6: 무미의 맛이라고 황일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5: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6: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에 큰 힘이 됩니다.

0: 이 자리는 네. 스님이 그 저 유튜브 찍는 자리예요.
1: BJ 정문 스님.
0: 그렇습니다.
1: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그거 막 모자 안경도 엄청 귀여운 네. 거 쓰시고 네. 그런 컨셉은 누가 정한 거예요?
0: 당연히 아, 제가 하죠.
1: 아, 네. 정문 스님이랑 지금 방송을 촬영해 보니까 네. 너무 귀여우십니다. 죄송스럽지만.
0: 예. 치나물 술 완자탕을 할 건데요.
1: 완자탕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예. 치나물이 가지고 있는 양리작용 중에서 이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1: 두부에는 따로 간을 하지 않고 그냥 으깨 놓은 상태인 거죠?
0: 예.
1: 소금 한 꼬집 넣고
0: 찹쌀가루를 좀 넣을 것이거든요.
1: 네.
0: 후춧가루도 넣어서 네. 오늘 제목이 지금 하는 요리 제목이
1: 완자탕
0: 치나물 쑥 아, 완자탕
1: 치나물 쑥 네. 완자탕 죄송합니다. 네. 네.
0: 지금 네. 스님 하고 있는 요리 제목을 환기시키는 이유가 네, 네, 네. 완자를 만들어야지 찹쌀가루 넣으라고 하니까 왕창 넣어가지고 옹시 만들어 보면 씹어야 돼요.
1: 맞습니다.
0: 스님 오늘 요거 그 발현한 그 요리는 입에 완자가 딱 들어가면 치와 쑥이 지금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이게 입에 번지면서 착 터지면서 향이... 봄 내음을 마음껏 즐기라 이건... 이런 컨셉이에요. 지금 이건... 이 요리는 그리고 이제 이게 전복가루
1: 전복가루 넣고
0: 전복가루에다 공굴리게 할 것이거든요.
1: 네네네. 이제
0: 예. 같이 이제 완자를 예.
1: 아, 그 안에다가
0: 김윤 셰프가 나오고
1: 네네.
0: 마음 이신전심으로 통하면 네. 완자 사이즈가 비스무리하게 나올 아, 것이고
1: 네.
0: 서로 각각 보초를 해버리면 사이즈가 틀릴 아, 것이고
1: 잠시만요. 사이즈를 네. 어떻게 재볼까요?
0: 아니 그냥 해 그냥
1: 선생님 이거 같이 했는데 네, 네. 아, 제가 약간 좀 큰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자연에서 완자를 만들고 있으니 참 기분이 예. 좋습니다.
0: 예.

0: 아까 이게 채소물 넣고 남은 거잖아요.
1: 네네네.
0: 이 고명으로 써야 돼요.
1: 아, 고명으로. 스님 그 BJ 정문 유튜브 보니까
0: 예.
1: 자식이 있으시다고 자녀가 한 네 분 정도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0: 아니 네 분이 아니고
1: 네 분
0: 일곱 놈.
1: 네.
0: 대빵 왔다. 아빠 왔다.
1: 어, 그럼 스님 네. 딱 보면은 다 얼굴이 다른가요? 네? 다 알아보세요?
0: 다 알아보지.
1: 아,

0: 그다음이 누리 나래 옳지.
1: 강아지들이랑 이렇게 밥도 주시고 네. 같이 하는 모습이 너무
2: 미역에다가 다 시켜
1: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2: 자 이제 넣고 와. 포글포글 올라오죠 이제.
1: 네네. 네. 와 장을 간장을 넣으니까 그 양식에 이제 콘소메라고 있거든요.
2: 네.
1: 고기 이제 맑은 육수인데 그거랑 색깔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와 전분기가 올라와서 그런지 국물이 농도가 짙어지게 나오네요. 와, 이렇게 두부 무칠 때는 다 깨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깨지네요.
2: 아니 전복가루 해가지고 공굴 여기 해서 했기 때문에.
1: 와 표고 향이 엄청 좋습니다.
2: 네.
1: 곰향으로.
2: 네. 친화벌 쑥 안자탕 완성됐습니다.

0: 소화 흡수율이 뛰어난 두부, 쑥, 취나물로 빚은 취나물 쑥 완자탕은 완자 중심의 고소한 잣 두세알을 숨겨놓은 디테일이 돋보였고 단백질과 비타민의 밸런스가 완벽한 이 한 그릇을 보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섬세한 배려가 가장 자비로운 치유의 레시피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1: 스님 마지막 네. 만들어주실 공양 음식은 어떤 거죠?
2: 음나물 일전병 무침. 아.

0: 반죽의 농도는 어떻게 맞추세요?
1: 아무래도 밀접병을 해야 되니까 네네. 너무 묽으면 안 되죠.
0: 네네. 어느 농도 있게. 예.
1: 걸러주시라고. 네.
0: 선생님 그 고문안이 진짜 예. 많이 보셨잖아요. 예.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조리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특이하다.
1: 특별히 뭐 그런 건 없고요.
0: 네네.
1: 다만 이제 배고팠던 시절,
0: 네네.
1: 사후 경제가 어려웠던
0: 네네.
1: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때 어린 마음에도 야 참 건방하다. 그 낭비가 없이.
0: 네.
1: 낭비가 없다는 것은 그 식재료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해서 금방 알 수가 있어. 예. 그래서 그런 유명한 예로가 있어요. 계곡물에서 배추를 다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추 한 쪼가리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0: 네.
1: 노수님이 그걸 쫓아서 계곡물 빠르잖아요, 이렇게.
0: 네네.
1: 끝까지 가지고 그걸 집어갔다는 게 이게 참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떤 레시피가 됐든지. 그럼 넣어서 이제 건져주실래요?
0: 그럴까요? 네. 살짝만 데치겠습니다.
1: 네.
0: 한번 익으니까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초록초록해지고 있습니다.

0: 아, 아까 이 칼집을 안 넣고 넣어버렸구나.
1: 아, 열 십자로 칼집을 낼까요?
0: 예. 어차피 이거 찢어야 되거든요.
1: 찢어서. 아, 그래야지 이제 붙여.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1: 고추장,
0: 넣고 그리고 식초 넣습니다. 식초.
1: 식초. 아까 양념장에 두릅은
0: 이렇게 따로 조금씩 양념을 네네. 조금씩 이렇게 따로 떼어서 네. 하거든요. 왕창 넣고 하는 게 아니고.
1: 네네. 간을 골고루 베게 하기 네. 위해서 이렇게 네. 조금 조금씩 네. 하시면 돼요. 네. 네. 네. 어떻게 완성이 될지 나 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전병에다 그냥 두릅 올려가지고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네요. 예, 예. 아 그걸 또 와 양념장을 밀전병에다도 묻히시고 두릅에다도 묻히시고 예, 예. 아 그 위에다가
0: 그 통깨를 좀 위에다 좀 처리 좀 해주실래요? 저 이제 밀전병이 위로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는 두릅이 이제 또 두릅이 여기 올라와서 예, 이렇게 싸먹는 개념으로 두릅 밀전병 완성됐습니다.

0: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엄나무순을 살짝 데쳐내어 특유의 쌉싸름한 향과 아삭한 식감을 가두는 타이밍은 채소의 본질을 극대화하는 섬세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짧게 숙성시켜 감칠맛을 깊게 살려주는 청장으로 묻혀낸 엄나무순 밀 전병 무침을 통해 인공 조미료가 아닌 시간을 양념으로 담는 법을 배웠다.
1: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기에 큰 힘이 됩니다. 공양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도움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3: 좋겠습니다. 네. 이게 원효대사의 깨달음이 머문 이 장소에서 이렇게 스님이 직접 해주신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느티떡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와, 느티나무 이파리가 사이사이 불로

0: 와, 이거 배고플 때 먹으면 엄청난 에너지 보충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느티나무의 향이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는 별로 안 났었는데 한번 수분으로 증기를 익히니까 또 향이 살아나네요.
1: 예. 역시 우리 현 그린푸드의 김영준 셰프다운 멘트였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예,
1: 그 다음에는 이제
0: 목두부전. 와, 이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집간장으로 양념을 해서 간 밸런스도 굉장히 맞고, 요 세 가지의 맛이 조금 조금씩 다르면서 그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황희도 교수님 만난 게 꽤 돼요. 근데 그분이 왜 몸의 맛이라고 했을까? 그렇다면은 그 목의 그 본래적인 맛, 그걸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0: 아, 맛있네. 이 국물이 그냥 그
1: 와, 이 국물이 맑으면서도 이 농도

0: 효과가 잡혀 있으니까 네, 네.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고 와, 치나물이랑 쑥 향이 굉장하네요.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1: 근데 이걸 내가 아까 찢어서 넣는가 안 찢어서 넣는가 그걸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니 완자를
0: 찐 게 안 찢 안 찢었어요.
1: 야 그럼 한 단계 근데 뛰어버렸네.
0: 그래도 말씀하실 때는 찐다고 하셨는데 같이 넣고 끓이셨거든요.
1: 아이고 우리 BTN 죄송합니다. 약간 떨어지네 식감이 확실히
0: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수분이 좀 더 침투가 돼서 찌는 것보다는 조금 쫀득함이 좀 덜한 거 맞죠?
1: 안 퍼진 것만 천만 다행이네. 원래 다 퍼져버리는데 야 그나저나 맛있다.
0: 네.
1: 아 완자는 좀 맛있네.
0: 마지막 엄나무순 밀 전병 무침
1: 네, 예, 예. 드셔보시죠.
0: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0: 진짜 맛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엄나무 순이 많을수록 훨씬 더 맛있네요. 이게 바로 저기서 바로 따가지고 데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 훨씬 더 이 음식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깊이 있게 느껴집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선생님. 그 사찰 음식 명장 타이틀이라는 게 스님한테는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실 텐데 이 현대인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싶은지 궁금하거든요.
1: 사찰 음식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사찰 음식은 몸과 마음을 맑고 몸과 건강한 맑고. 음식. 왜 그러냐면 치문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대학으로 따지면은 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거기 치문이라는 과목 안에 장려 자각선사의 자격문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네. 거기에 이제 음식하는 스님들 또 음식을 공양하는 스님들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삼덕과 육미의 조화가 나와요. 네네. 삼덕은 청정 유연 여법 이것을 말씀을 그 하셨던 것이고 육미는 단맛 쓴맛 매맛 짠맛 신맛 그리고 삼수하변에 위아래로 불하자를 쓰게 되면 한자가 담자가 되는데 담백할 담자예요. 담백한. 그래서 다섯 가지 맛은 육체를 건강하게 한다 그러면 담백한 맛은 정신을 맑게 해주는. 네. 맑게 한다는 것은 자비심을 길러주는. 그렇다고 보면 사찰 음식은 현대인들에게 당연히 몸을 건강히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맑게 해주는 네네. 그런 음식으로 다가야 되지 않겠는가.
0: 아, 맞습니다.
1: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0: 스님께서 이제 고문헌을 통해서 네. 사찰 음식을 체계화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 중에서 그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자비롭거나 뭐 치유의 개념인 뭐 그런 레시피 중에 한 가지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1: 그 수행자들은 스스로가 치유하고 스스로가 갈무리를 몸뚱아리를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 자빠져 버리면 나의 어떤 미천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불할 때까지는 나의 몸뚱아리를 잘 갈무리를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단방약에 가까운 단방약.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스님들은 특히 큰 스님일수록 서평이 표출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비약이라고 그럴까 또 비상약이라고 그럴까 또 단방 처방약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0: 그 수도사의 사찰 음식이 다른 사찰 음식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그 원효대사의 발심 수행자 네네. 이것은 빠뜨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성불의 음식을 말씀하셨고 또 열반의 음식을 말씀하셨어요. 법성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생사 열반 상공화 상과 죽음이 함께 더불어서 조화를 이룬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서 삶의 진면목, 죽음의 진면목, 그리고 삶이 죽음이요, 죽음이 삶이라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장광서를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사찰 음식 박물관.
0: 박물관.
1: 정문이한테는 네. 이제 마지막 꿈이 사찰 음식 박물관 건립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을 겁니다.
0: 네. 반드시
1: 박수 한번 쳐주세요.
0: 짓기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 사찰 음식이라는 게 저도 뭐 6개월 동안 배우긴 했지만 네. 일반인들은 사실 쉽게

0: 다가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조금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 바로 절에 텃밭. 또 요즘 그뭐 주말 농장인가 이 현대인들이
0: 네.
1: 조금만 땅대기를 갖다
0: 맞아요.
1: 분양받아가지고 거기
0: 맞아요.
1: 직접 음식을 그 식재료를
0: 맞아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1: 재배하고
0: 네.
1: 채취하는 그런 쪽으로 직접 손발을 움직여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사찰 음식으로 갈수 있는
0: 맞습니다.
1: 지름길이거든요. 이게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노력하고 본인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이 자기 어떤 사찰 음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0: 아, 맞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 정문 스님에게 사찰 음식이란?
1: 저는 그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그리움과
0: 그림과
1: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0: 아,

정문스님께 사찰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담백한 맛을 통해 정신을 맑게 해주는 본지림을 배웠다. 사찰 음식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간편한 맛을 추구하기보다 자연과 소통하며 정성과 배려로 시간의 흐름을 함께하는 마음과 자세가 어떻게 음식으로 전해지는지 조금은 깨달은 하루였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 강연을 오는 5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닭일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0: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혜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M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M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M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도 많이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버거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더 꾸준히, 더 묵묵히 염불하고 염불하고 정진하고 정진해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늘 염불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욱더 부처님께 의지하고 닦고 닦고 닦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해서

놀라운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고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큰 평안을 안겨다 주고, 불보살님의 가피는 참으로 중생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 분명하게 살아있는 생생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불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염불하고 염불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불교 출판계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각상 정원규라는 거사님이 계십니다. 이 각상 거사님께서 특히 중국 고승들의 소중한 법문, 중국어로 된 중국 큰 스님들의 아주 그런 소중한 법문의 말씀을 우리말로, 우리 한글로 많이 많이 번역하셔서 우리 불자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널리 법공양하신 그런 거사님이 계십니다. 이 각상 거사님이 직접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젊었을 적이래요. 젊었을 적에, 젊었을 때, 그때 한참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잘 안 됐대요. 취업이 안 돼가지고 한참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또 어디서 그런 불심이 생겼는지, 그래,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저 경북 김천에 수도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기운을 가진 수도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그 김천의 수도암이라는 암자에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법당에서 7일 동안 용맹정진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대요. 이야, 정말 대단하죠. 저는 하루만 잠을 안 자도 막 해롱해롱 해가지고 막 걸을 때 막 걷잡을 수가 없는데, 그 거사님이 이제 뭐 아마 한 20대 때였겠죠. 한참 때 그 김천에 있는 수도암이라는 암자에서 7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관세음보살 용맹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시다가 7일이 딱 지났는데, 그 거사님의 어머니께서 대신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그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내가 했는데 내 가족이나 다른 분이 대신 그렇게 꿈을 꾸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7일 기도를 마치고, 아들이 7일 기도를 마쳤는데 어머니가 대신 생생한 꿈을 꾸셨대. 꿈속에서 이 7일 기도를 마친 이 아드님이, 이 각상 거사님이 어머니 꿈에 나타나서 웩! 웩! 하면서 노란색 물을 토해내더래요. 노란색 물을. 노란 물을 웩! 하고 토하는데 그 노란색 물이 파다다다다닥 하면서 노란 나비가 돼서, 나비, 웩! 하고 토한 노란 물이 나비가 돼서 사방으로 막 흩어지는 꿈을 꾸셨대요. 야, 웩! 하고 노란 물을 토했는데 노란 나비가 돼서 사방으로

다다다 사방으로 확 날아가더래요. 소나무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수없이 수없이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토를 하거나 대소변을 시원하게 싸거나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이 그 업장이 소멸하는, 업장 소멸을 상징하는 꿈이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큰 스님들 법문에 자주 나와요. 토를 하거나 대소변을 시원하게 싸거나 몸에서 더러운 게싹 빠져나가는 꿈을 꾸는 것은 업장 소멸을 상징하는 꿈이다. 근데 노란 물을 웩 하고 입으로 쏟았는데 갑자기 나비가 돼서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토를 한 거는 업장 소멸을 뜻하는 거고, 나비는 나방 말고요. 나방은 말고, 그런, 아주 좋은 색깔을 가진 나비가 꿈에 나타나는 거는 행운을 상징하는 거래요. 물론 우리가 뭐 너무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그 갑상거사님이 7일 동안 용맹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대신 꿈을 꿨는데, 웩 토를 하고, 그 노란 물을 토했는데 토한 노란 물이 나비가 돼서 사방으로 싹 날아간 거예요. 딱 들어도 이거 좋은 꿈이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꾸고 얼마 안 돼서 이 7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던 이 각상거사님이 원하는 직장에 딱 취업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됐대요. 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람이 있다면, 그 간절한 바람을 꼭 이루고 싶다면, 되든 안 되든 한번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 봐라. 그 묘한 게 있어요. 기도한다고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되지는 않아요. 아니, 기도했다고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되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공 안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큰 스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 물론 큰 스님들이 해주신 말씀이고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냥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꼭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딱 내가 원하는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더라도 내 인생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더 좋은 쪽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부처님의 기도가 나를 이끌어 주더라. 이런 걸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에도 속지 마시고 그냥 부처님을 믿고 기도할 뿐이에요.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제발 그런 거 따지지 말아라. 넓게 보고 멀리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당장 내가 원하는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의 흐름으로 봤을 때 부처님의 기도가 반드시 나를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꾸준히 꾸준히 묵묵히 묵묵히 닦으시기 바랍니다. 이 각상거사님이
한창 직장 생활을 했을 때

한창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요 머리에 그런 피부염, 피부 염증이 생겼대요. 막 피부 염증이 막 번졌는데 아무리 독한 약을 먹고 아무리 피부약을 발라도 쉽게 없어지지 않더래요. 그냥 약을 먹고 약을 발라도 그때뿐이고 또 생기고, 약을 먹고 약을 발라도 그때뿐이고 또 생기고, 이 피부 염증이 쉽게 낫지를 않더래요.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그래, 역시 믿고 의지할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마음을 세우고 세상에, 세상에, 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그 각상도사님이 그 피부 염증으로 고생하실 때 직장 생활하면서 21일 동안 단식 기도를 했대요. 와,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큰일 나요. 이거는 그 거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이런 거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단식도 반드시 자기의 건강이라든가 자기 체력, 자기의 전체적인 몸의 컨디션을 잘 조절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냥 막 무대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거사님이 21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21일 동안 단식 기도를 했는데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염불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신묘장구 대달하니 108독을 목표로 기도하셨대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21일 동안 단식을 하는데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뜨리고 신묘장구 대달하니 108독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21일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단식 기도를 하며 매일매일 신묘장구 대달하니 108독을 했는데 21일 기도가 딱 끝나고 거사님이 생생한 꿈을 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맑고 깨끗한 하얀 허공에 한자로 한문으로 글자 두 개가 딱 적혀 있더래요. 한문으로 청도라고 적혀 있더래요. 청도. 그 잠에서 딱 깼대요. 생생하게 청도라는 두 글자가 딱 찍혀 있더래요. 청도. 이게 무슨 꿈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래. 왜 청도라는 글자가 허공에 딱 찍혀 있었지? 근데 놀라운 거는 그 21일 기도를 마치고 그렇게 낫지 않고 사람을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혔던 피부 염증이 싹 사라졌대요. 와, 피부병이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꿈에서 봤던 두 글자 청도라는 글자도 머릿속에서 서서히 잊혀질 때쯤 몇 년이 훨씬 지나고 나서 해외 근무로 발령을 받았는데 중국에 해외 발령이 났는데 중국에 해외 발령이 나서 찾아간 곳이 그 근무지가 바로 중국의 청도였대요. 청도, 칭다오, 청도. 몇 년 전에 기도를 마치고 꿈에서 청도라는 두 글자를 봤는데 그게 다 잊혀질 때쯤 몇 년 후에
해외

근무지 발령이 나서 갔는데 첫 해외 근무지가 청도였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중국에서 이제 해외에

절에 가서 신행 생활을 하는데 그때 중국에서 근무할 때 청도를 시작으로 중국에서 근무할 때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사실 한국에서는 그 당시 지금은 원래 워낙에 좋은 책이 번역이 많이 돼서 지금은 뭐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고 출판된 번역된 책으로도 볼 수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불자들이 중국 고승들, 중국 큰 스님들의 법문을 보거나 듣기가 쉽지 않았는데 중국 땅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찰에서 이렇게 사찰, 중국 사찰에 있는 중국 큰 스님들의 법문집을 보면서 이야, 이런 법문이 있었구나. 이야, 이런 가르침이 있었구나. 물론 우리 한국 큰 스님들의 법문도 너무 좋지만 또 중국 큰 스님들의 법문, 중국 큰 스님들의 법어집을 보면서 견문이 확 넓어졌대요. 이야, 이런 법문이 있었구나. 이야, 이런 가르침이 있었구나. 그때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중국 큰 스님들의 법문책을 보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때 당신의 불교 공부가 더 깊어지는 아주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서야 아 21일 기도를 마치고 꿈에서 청도라는 글자를 본 게 내가 미래에 중국에 있는 청도 땅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보여주신 거구나. 그리고 내가 중국 땅에 가서 중국 큰 스님들의 법문을 만나서 내 불교 공부가 더 깊어지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구나. 이걸 내가 앞으로 겪을 미래를 꿈에서 미리 딱 보여주셨구나. 그때서야 그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묘하고 묘합니다. 불보살님의 이 묘한 가피는 중생들의 생각으로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꾸준히 꾸준히 닦고 닦고 묵묵히 묵묵히 닦고 닦을 뿐입니다. 기도 좀 한 것 같고 소원이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지네 그런 소리나 해갖고 절에 좀 다닌 것 같고 영험이 있네 없네 그런 소리나 좀 해갖고 조금 부처님께 기도하고 조금 절에 다녔다고 되네 안 되네 그런 사고방식으로 부처님의 법을 닦는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믿음을 갖춘 불자의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절에 다니다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긴다면 내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구나 내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생각하면서 더 꾸준히 꾸준히 더 묵묵히 묵묵히 닦아야 하지 않겠는가. 진정한 불자라면 이렇게 마음을 되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의 참으로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떤 분

분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 여성 불자님이 다 큰 딸이 있어요. 이 딸이 시집을 가지고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는데 이 보살님의 손주죠, 손주. 이 보살님의 딸이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이고,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호흡곤란을 일으킬 정도로 좀 폐가 안 좋은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아기가 산소 호흡기를 달고 뭐 폐에 뭐 산소 호흡 무슨 수치가 있대요. 그래서 폐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사도 맞고 치료도 받았는데 아기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 아기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 치료받아야 되니까 더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더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병원으로 아기를 데려갔대요. 그렇게 큰 병원에 아기를 데려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사위를 불러가지고 아기의 애아빠를 불러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 수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하루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하루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하루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십시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서 가족들이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애기 어떻게 해?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보살님이 가족들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그 앞에 밤을 새워서 다 앉아가지고 밤을 새워서 딱 앉아있는데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우리 애기 내가 해줄 게 뭐가 있나 내가 해줄 게 뭐가 있나 그래 오직 부처님밖에 없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그 앞에 딱 앉아서 약사열의불 간절하게 약사열의 부처님 기도를 올렸대요. 약사열의불 그리고 그 약사열의 본원경에 보면 약사열의 진언이 있거든요. 약사열의 다라니 인터넷 쳐도 나올 거예요. 약사열의 다라니. 간절하게 약사열의 부처님의 다라니를 불렀대요. 앉아있다가 허리가 아프면 서 있고, 서 있다가 또 졸리면 그 중환자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밤을 새워서 약사열의 불하고 약사열의 부처님 기도를 올렸대요. 기도하면서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우리 애기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다른 애기들, 그 다른 애기들도 아파서 막 울고 있을 때, 저 애기들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애기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모든 애기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대. 그냥 밤을 새워서. 약사열의 불. 그런데 기도하다가

0: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알 수 없는 확신이 딱 생기더래요. 우리 애기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딱 들더래요. 그 알 수 없는 뭔가 확신이 딱 쓰더래요. 우리 애기 살겠구나. 약서열의 부처님이 애기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뭔가 마음의 에너지를 주셨는지 몰라도 확신이 들더래요. 우리 애기 살겠구나. 약서열의 불, 약서열의 불. 그렇게 꼬박 밤을 새우면서 간절하게 간절하게 약서열의 기도를 올렸는데 오전쯤 되었을 때 간호사가 와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애기 수치가 좋아지고 있어요. 애기 수치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가족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약서열의 불, 약서열의 불. 오전부터 아기의 수치가 점점 좋아지고 좋아지더니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완전히 완치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퇴원을 했대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던 아이가 이렇게 빨리 치료가 돼서 완치한 게 너무나 드문 일이다. 이거 의료, 의학, 학술지에 내가 이거 보고를 올릴 거다 라고 가족들한테 말할 정도로 아기가 너무나 치료가 잘 돼가지고 의사 선생이 아 이대로 가면 하루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했던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이게 10여 년 전쯤의 이야기인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아기가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서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이 보살님께서 항상 염불하고 기도를 꾸준히 해왔는데 특히 그 청화스님, 이 시대의 위대한 성자이셨던 청화큰스님께서 말년에 번역하신 약사경, 약사열의 본원경이죠. 약사경이라는 경전을 이렇게 사경을 하셨대요. 평소에도. 평소에도 청화스님이 번역한 약사경, 이렇게 이제 사경을 하셨대요. 물론 여러분 뭐 약사경 한글로 번역된 거는 다 내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꼭 청화 큰 스님께서 번역한 약사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한글 약사경을 사경하거나 독송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 청화 스님께서 말년에 가장 공들여서 번역하신 경전이 바로 이 약사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청화 스님께서 번역하신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경이 청화 큰 스님이 심혈을 기울이신 정토삼부경, 정토삼부경이라고 해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불경이라고 해서 청화 큰 스님 번역본 정토삼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년에 이 육조단경이라는 그 육조해능대사의 법문이 담겨져 있는 육조단경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말년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경전이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의 원력이 담긴 약사경이죠. 청화 큰 스님 제자분하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스님, 청화 큰 스님께서 정토 선부경을 번역하셨고 청화큰 스님께서 평생 나무 아미타불 염불 수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년에 나무 아미타불 염불 수행을 하셨던 큰 스님께서 약사열의 부처님 약사경을 심혈을 기울여서 말년에 번역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큰 스님이 깊으신 뜻이 있을 텐데 평생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셨던 청화 스님께서 말년에 약사열의 부처님 약사경을 번역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청화 큰 스님 제자분하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뭘 뭐 깊은 뜻이 있으시겠죠.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소박하게 내린 결론이 자비심이 깊으셨던 청화 스님께서 이 세상에 고통, 괴로움, 병고에 빠진 이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이 괴로움, 고통에서 구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중생의 괴로움과 병고를 소멸케 해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원력이 담긴 약사경을 번역하신 거 아니겠느냐. 큰 스님의 자비심이 그 밑바닥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대화를, 이런 소박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서 감사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라서 감사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약사열의 부처님이라서 감사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관세음 보살님이라서 감사합니다. 지장 보살님은 지장 보살님이라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보살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보살님들 감사합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불보살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생 이렇게 부처님법 만나서 다행입니다. 마음속에 되새기고 되새겨야 합니다.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부처님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행여 혹시라도 부처님법과 인연을 맺어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업장이 두터워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일으키지를 않고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잠깐 생겨도 기도에 집중을 못하거나 기도가 하기가 싫어진다고 합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매일매일 자신만의 염불과 기도의 숫자를 딱 정해놓고 자신만의 기도 숙제를 정해놓고 기도하기 싫을 때 염불하기 싫을 때 불교 공부하기 싫을 때가 내 업장이 이렇게 두텁구나 내 업장이 이렇게 두터워서 내가 염불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나를 뒤흔들고 있구나 마음에 항상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부처님 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정말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부처님 법을 만나도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행법이 바로 염불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됩니다. 약사열의 불 염불만 하면 되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냥 노는 입에 염불하듯 마음으로 염불만 하면 그게 저절로 수행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염불보다 쉬운 수행법이 없습니다. 염불이 좋은 분들은 염불을 하시고 천수경이 좋은 분은 천수경을 하시고 금강경이 좋은 분은 금강경을 하시고 법화경이 좋은 분은 법화경을 하시고 능엄주가 좋은 분은 능엄주를 하시고 오체투지 절이 좋은 분은 오체투지 절을 하시면 됩니다.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한 모든 수행은 하나하나 다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는 과거 전생부터 얼마나 큰 복을 지었기에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이번 생 이 소중한 불보살님을 만났을까?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잘 닦겠습니다. 마음에 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행복한 인연을 만나든 불행한 일을 겪든 결국은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결국 내가 닦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닦아야 합니다. 이번 생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잘 닦읍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주는 803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지급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무명사 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심을 평등히 지녀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 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 같이 한다.

0: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름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자, 안녕하세요. 꼭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부분은 일반적인 교양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상은 인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부다로드야말로 훨씬 유익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부처님 말년에 세 가지 비극이 있었어요. 계속 그걸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게 부처님이 80세를 사셨다고 가정했을 때 72세 때의 사건, 부처님 돌아가시기 8년 전 사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제바달타의 사건, 석가족의 멸망, 사리불목건년의 입적이라고 하는 사리불목건년은 수제자고 그 다음에 석가족은 당신 어떻게 보면 당신 고국이고 고국의 멸망, 그것도 충격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리고 제바달타의 파승가라고 하는 게 또 문제가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은 제바달타의 파승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내용이 엄청 많이 있고 이게 관점적으로도 되게 특이한 여러 가지 시선들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괄의란처럼 봐야 될지 이괄의 나는 공신으로 책봉 받았는데 좀 내가 한 거보다 너무 약한데 이래서 나를 일으켜서 내가 해먹어 볼게 라고 해서 나온 사건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조광조 같은 식으로 뭔가 부처님 말년에 약간의 흔들리던 교단을 좀 더 강화하려고 했었던 시도에서 나온 건지 실제로 제바달타가 주장하는 거는 두타행이에요. 두타행이 이제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빡시게 살자 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자가 나중에 1차 결집의 주도자가 되는 거예요. 제바달타는 아닌데 두타행자. 그래서 두타제일

마하가섭이 또 등장을 하는 거. 그래서 부처님 말년에 이 두타에 대한 요구가 뭔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조금 바르게 하자 하는 상황에서 충돌한 사건인지, 아니면 실체가 좀 뚜렷하지 않은 사건인지, 그러면 약간 정여립 사건 같이 되는 거고. 그래서 논점들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작은 거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살펴볼 수 있는 점들이 상당히 많아. 그리고 파승가가 승단이 깨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승가가 깨졌다. 깨졌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파법륜승이 있고 법륜승이 있고 파갈마승이 있습니다. 갈마승은 한절 안에 살면서 서로 두 팀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이제 코삼비라고 하는 데서 있었던 사건이고, 그때 이제 지율사하고 지경사,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하고 계율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의견이 갈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쉽게 말해서,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지금도, 학술지 논문 같은 데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논문이 있고 철학 논문이 있어요. 제가 이걸 다 해봐서 아는데 역사 논문이 있고 철학 논문이 있어. 역사 논문은 사실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진짜 사실이 아니고 남아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잘못 남아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성계와 관련된 거야. 태조 왕건과 관련된 거야. 이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MSG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사실로 볼 거냐? 그걸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기록에 있는 것은 그냥 다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용을 유비치료로다가 판단해서 봐야 되느냐?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논리의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자료의 문제, 자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알 수가 없고 역사도 뭐 사실은 알 수가 없고 자료가 있느냐? 마치 그게 법으로 따지는 거하고 똑같지요. 이혼 소송 들어가면 뭘 어떻게 잘해줬어요? 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증거가 어떻게 남아 있느냐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 걸리면 다 마찬가지죠.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해서 좋을 때는 계약서 안 보고 그냥 대충 사인했다가 나중에 조항 보면 이걸 어떻게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간에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료의 문제, 이게 자료의 문제, 하나는 논리의 문제예요. 논리의 문제는 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말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돼도 되고 A에서 B로 가도 되고 B에서 A로 가도 돼요. 이게 철학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점들이 달라. 그래서 그렇게 관점이 다른 두 팀이 계율 중심, 율 중심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엄격하고 약간 좁쌀 같은 느낌? 그렇게 해서 경전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철학 중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걸릴 게 아니고 여기는 조그만 자료들이 이런 것까지 다 챙기고 있고 여기는 그게 아니고 말하려는 뜻을 봐야지. 뭔 헛소리야. 야, 그게 그 뜻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코삼비 건도라고 하는 데 있었던 코삼비 비구들의 논점 충돌. 그때 부처님이 거기 계셨는데 말려도 얘네들이 안 들어요. 한번 달궈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원래 막 그랬을 것 같아. 스님들이 별로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강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쩔 건데로 들어가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쩔 건데를 시전해서 부처님께서 나중에 중재하다가 물러나요. 아유 씨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코끼리 왕이 시끄러운 것을 떠나서 혼자서 사유에 잠기듯이 이렇게 딱 하면서 당신께서 독립안거에 들어가시는 별도로 약간 안거하시는 뭐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한 게 신도들입니다.
이 고산비의 파 갈마승을 신도들이 정리했거든요. 하도 시끄러워.

보니까 탁발 나가도 밥을 안 줘요. 공양 금지 카드를 꺼냅니다. 굶으면 생각이 열립니다. 생각이 열립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주장이 있는 겁니다. 굶으면 생각이 열립니다. 그래서 요파 갈마성이 합쳐졌어요. 다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우리가 다툼이 있더라도 그것은 건전한 다툼이어야 되고 집단 안에서의 다툼이어야지 그것을 넘어서는 소요까지 돼서는 안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율장에 코산비건도라고 아예 건도 항목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갈마승은 관점의 문제거든. 관점의 문제, 그다음에 집단이 분기되는 분기되는 어떻게 보면 족보로 얘기하면 무슨 파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의 관점의 문제라면 파법륜승은 불교에서 아예 독립해서 하나를 체려나가는 겁니다. 야 이거 세다. 그러니까 요거는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내 아들이 이 안에 내 회사 안에서 얘는 여기를 담당하고 여기를 담당하고 이런 게 파갈마승이라면 요거는 나는 독립. 야 이거 크지. 이거 크지. 그리고 그 독립 과정에서 부처님을 시해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요 사건 때문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역죄라는 게 만들어져요. 오역죄라는 게 있는데 이 오역죄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율장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률 불소급 원칙이라는 걸 지켜요. 유리. 그래서 처음으로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합리적인 거지만 그것은 현대적 사고고 예전에는 그런 사고들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오역죄는 법률이 소급 조항이 돼요. 소급이 돼버려. 그래서 그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까지도 무너지는,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파법륜승 두 팀으로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를 어떻게 보면 사람 빼가가지고 하나 체리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지점내는 느낌이고 이거는 새로 하나를 체리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그게 더 정통이다. 그리고 그 논점에 그 오법이라고 하는 두타행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기록도 많지만 내용들도 너무 좀 일반적이지 않아. 일단 제바달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처님 사촌 동생이에요. 아난의 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바랑, 백바랑, 곡바랑, 감노바랑, 부처님 아버님 사형제 중에 넷째, 감노바랑의 첫째 아들이 제바달따고 둘째가 아난이에요. 그러니까 아난의 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지친이었고, 그러면 제바달따라는 사람이 도대체 부처님하고 어느 정도 어린 사람이냐?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사실은 제바달따가 목적으로 했었던 건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님을 승계하려고 했었다. 승계하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누구랑 충돌하는 거냐면 사리부라고 충돌했다. 그러니까 이인자가 부딪힌 거예요. 이인자가 부딪힌 거예요. 네. 그런데 왜 부처님으로 얼마 붙느냐? 이유는 부처님이 그냥 냅둔 게 아니고 사리부 편을 들고 제바달따를 까버렸어요.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사리불에게도 넘기지 않는데 너 같은 놈에게 이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6년 동안 남의 침을 먹은 놈이. 그 엄청난 욕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게 뭔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침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이 뱉은 거, 더러운 걸 핥는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그 아첨한다. 그러니까 아사세왕에게 비굴하게 궈서 너 아첨한 놈? 뭐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천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기는 놈. 이런 식의 굉장히 모욕적인 거를 대중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고 부처님을 이제 시해하려는

쪽으로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행동들을 막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히라카와 아키라는 제바다 일단은 아마 부처님보다 20에서 30세 정도 연하일 거다. 라고 추정을 해요. 부처님이 이 당시에 72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8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고, 80세를 부처님이 혹시 못 사셨다고 가정하면 요거보다 한 10에서 15년 정도는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만약에 30세 연하래도 50이에요 지금. 20세 연하면 60이에요 미즈노 고게는 30세 정도로 추정했고, 제가 이 나이 추정을 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난이 몇 살 정도 어린가를 봤더니 24에서 27세 정도로 어려요. 그걸 제가 쭉 검토를 했거든요. 100% 몇 살 어리다? 그거는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저 정도가 어려. 그리고 제바다 일단은 요보다 형이니까 요거보다 한두 살은 더 위쪽 아니겠어? 라고 하면, 그래서 추정한 게 23에서 한 24살 정도 어릴 거다. 라는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만약에 72세 때면, 제바다 일단은 50대 초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만약에 교단을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정도면 은퇴할 나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한참 힘쓸 나이고, 그 당시에는 은퇴할 나이예요. 그래서 인도에 보면, 인도 불교에서 보면 율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10년 출가한 지 10년 되면 화상이라고 하고, 그 화상은 스승, 그러니까 제자를 둘 수 있어, 상자를 둘 수 있어. 10년이면 별거 아닌데요. 지금 조계 중에 30년 이상이 지금 뭐 3분의 1인데요. 그거하고 달라요. 그때 10년이면 10년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수행을 한 사람이면,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장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으로 말하면 부장급, 한참 힘쓰는 10에서 한 15년 차들이 제일 중심 세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40 이전에 뭔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40대 정도에 돼야지 50 이전에 돼야 돼. 그래서 이걸 조금 낮춰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갔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50대 넘어갔어 그러면 약간 포기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바달따고 아나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많이 어립니다. 많이. 그래서 그 다음 세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사립을 목건여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왜 그 사람과 경쟁, 후계 구도에서 경쟁된다라고 생각했는지를 잘 판단을 못 하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하가섭이 되게 나이가 많은 것처럼 나오는데, 제바달따나 아난하고 큰 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하가섭은 그냥 두타행을 열심히 해서 약간 노안인 거예요. 그 제가 영산의 상도를 보면 마하가섭은 맨날 이렇게 백수로 늙게 나오고, 아나는 약간 꽃미남 같이 나오는데 실제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마하가섭은 되게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지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하가섭과 아난이 경쟁 구도가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리불과 제바달따는 왜 경쟁 구도 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바달따 혼자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별 생각도 없었고 사리불도 별 생각도 없었어. 그런데 제바달따가 사리불만 제끼면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근데 저쪽은 아예 생각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 와정에서 6년 동안 침이나 남의 침이나 먹은 놈이 이런 이제 약간 부처님한테서 그런 격앙된 표현이 나오는 거는 부처님 전생애를 통틀어서 진짜 몇 번 안 돼요. 진짜 몇 번 안 돼. 그런데 뭔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부처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비우리왕에 의해서 석가족이 전멸했을 때도 그런 표현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나유리 졸 때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딱 몇 번 안 나와. 몇 번 안 나와. 그리고 기록에는 그렇게 세게 막 이렇게 아닌 것처럼 나오지만, 이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재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야, 참 글씨 많다. 아, 출가한 지 12년 동안, 12년이 진짜 12년인지를 모르겠어. 왜냐면 저때

항상 얘기하잖아. 신사임당 47이고 율곡이 49에 돌아가셨는데 2500년 전에 유행생활까지 하면 더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집도 절도 없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활해봐. 예, 게다가 밥도 주는 거 먹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랜덤으로 이런 식으로 먹으면 평균보다 오히려 약간 줄지 싶어요. 그 당시 평균보다 오히려 좀 짧았을 거라고. 특별하신 분은 오래 살았겠지. 예, 그렇게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난입니다. 아난이고 그 외에는 조금 더 짧았을 걸로 추정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12년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12년인지 사진법을 쓰니까 4 곱하기 3으로 해서 12를 치는 건지, 예.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12연기도 나오는 거고, 12연기가, 12연기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원래는 이지연기라고 해서 두 개가 되는 거고, 이것과 저것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오지연기, 뭐 칠연기, 그러니까 개수들이 늘어나다가 12개에서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 기간 동안 선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수행해서 독경, 경전도 잘 알고 송경, 경을 이렇게 읊는 거, 인도는 외우는 거냐 해서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의하고 좌선하고 이런 거를 잘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에 모든 법을 독송했다. 이야, 이거 엄청난 칭찬입니다. 변절자에게 이런 칭찬을 쓴다는 게 가당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제바달타가 누구에 해당하냐면 유다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저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제바달타는 12년, 그러니까 12년은 공통되는 것 같아. 예, 경전을 하고 불법을 잘 배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도 부탁해서 설하신 경전을 모두 암송했다. 또 바위굴이나 고요한 나무 아래서 수행하기 좋은 공안처, 이거 한적한 곳에서 그런 데나 아니면 시체를 유기하는 곳, 무상관이나 백골관, 뭐 고골관 이런 거할때 쓰는 거예요. 그런 곳을 친근해서 쉽게 말해서 많이 외우고 수행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을 못건년 아나율 발제 금비라, 이게 석가족 출신들이에요. 전부 다. 석가족 출신들이에요. 사립을 못건년은 마가다구 왕사성 쪽 계열, 그러니까 마가다 출신이고 왕사성에서 활약은 했지만 왕사성 사람은 아니에요. 사립을 못건년은 고향이 나란다 쪽이거든요. 나란다 쪽이거든요. 그래서 왕사성 계열이고 아나율 발제 금비라는 전부 저거 사람이에요. 석가족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아나율하고 발제는 같은 사촌이었고. 금비라는 약간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6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촌이나 6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구들과 함께 버텨했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괜찮은 사람들. 그러다가 제바달타가 부탁께 악의를 일으키지 않았던 처음에는 털끝만큼도 계율을 범하지 않았다. 야, 이렇게 굉장한 칭찬이거든.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것도 저 사람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기록이 저렇게 남아있으면 모르는데, 문제가 일어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들이 다 파지고 안 좋게 되는 거거든? 그런 상황에서 저만큼이 남았다. 대단한 거예요. 뭔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추려경을 뭐다 믿기는 조금 그래요. 이거는 경전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경전은 아니야. 그런데 비슷해요. 총명하고 널리 배워 12년 동안 좌선 입정을 하여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두타행, 요 12두타행. 예, 두타행에 대해서 이지런이 없었다. 그러니까 캐릭터상으로는 마하가섭하고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예, 인접 캐릭터. 그리고 부정관과 수식관을 수행해서 제1의 정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러니까는 아주 깊은 명상,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높은 경지까지 다 알게 됐다. 그래서 경전을 암송한 것이 6만이나 되었다. 와, 이거 머리 좋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밌는 건 뭐냐면 사립을 하고 지혜로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하고, 못건년하고 신통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하고, 안안하고 머리로 해볼 만해요. 야, 이런 캐릭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해. 그리고 종족은 석가족, 부처님 사촌 동생이고, 그러니까 출신도 아주
석가족이 대단한.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인도 전체에서 보면 대단한 종족은 아니야. 하지만 불교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로얄 패밀리지. 부처님이면 석가족이니까 딱 그렇게 걸리는 거죠. 그다음 십속률 36권에 보면 조달이 재발할 때요 종종의 외서와 그러니까는 외도들의 경전도 다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잡과지 잡과. 나 이런 거 보면서 난가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성숙 잘못 썼네. 성숙에 성숙. 그러니까 별자리 보는 거. 별자리 보고. 전 본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전 본다는 얘기야 별자리를 본다는 게 천문을 본다 지금 그 얘기거든 그다음 사람과 기륜과 천지의 변화를 보는 것에서 밝았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외부적인 것까지 이렇게 쭉 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통은 자기 전문 부자도 잘 못하는데 그거 다 하고 또 딴짓을 해요.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 그래서 비나야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달은 총명함이 지나쳐서 총명함이 지나치대. 와, 이거 씹는 표현으로 저렇게 나오면 머리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천문과 지리 그리고 허공의 성숙 그러니까는 별들의 위치까지도 다 알았다. 불보운경 뭐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경전은 아닌데 여기에도 뭐 똑같이 나와요. 육만을 암송했다. 팔만이 최고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팔만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팔만이 최고일 거고 사진법이니까 팔만이 최고일 거고 육만이면 최고 레벨은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급의 상급이에요.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큰 코끼리, 대단한 코끼리에 실어야 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었다. 아, 머리 좋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일반적인 뭐 암살하고 부처님을 뭐 시해하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과는 약간 달라요. 이걸 보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제바달타가 출가할 때 보면 제바달타의 스승은 두타행에 능한 수라타라는 인물이다라고 증이 라암경에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제바달타의 스승은 부처님이에요. 근데 부처님과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 하나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후대. 그러니까 직접 부처님이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게 부담되는 거야. 왜? 부처님 정도의 능력이면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이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봤었어야지. 그걸 모르셨네. 이렇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논점에 나오니까 이런 식의 기록들이 뒤에 들어가면서 방어 논리를 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논서나 율장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거든. 부처님이 아니 출가할 때 그걸 좀 이렇게 알고 계셨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출가시키지 말았으면 문제의 원인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답변이 나오냐면 그렇게 출가시키지 않다면 제바달타는 왕이 되거나 권력자가 돼서 왕족이니까 더 큰 문제를 일으켰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바달타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승단해서 출가시켜서 끌어안았어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얘기들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제바달타를 왜 출가시켜서 문제를 만들었느냐가 승단 안에서 논점화됐었구나.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상한, 이거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 제자다라고 해서 부처님과 아예 끊어가려고 하는 약간 무리한 시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나야 2권의 출가 이유와 관련돼서 보면 제바달타가 12년 동안 또 딱 12년 나와.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립을 묶어년 아나율둔과 벗하고 계율을 털끝만큼도 어기지 않았다.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고 여기 보면 승단을 분열시키기 직전에 부처님께서 두타행을 칭찬하는 것을 바탕으로 제바달타는 오법 나중에 이제 오법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오법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재밌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파승가를 그러니까 두타행이 논점이에요. 두타행이 논점. 그래서 두타행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와 관련된 게
굉장히

이게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중도주의라고 하는 것을 취하는데, 중도주의가,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타행은 약간 고행 비슷한 거야. 최소주의입니다. 최소주의. 아주 최소주의.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극빈 최소주의. 그러니까 무슨 서울역에 계시는 약간 노숙자 같은 그런 정도의 최소주의야.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두타행이라는 거. 고행은 몸을 해롭게 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게 고행이고. 그래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중도주의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집착하느냐 집착하지 않느냐의 문제. 이게 이제 논점의 차이인데, 그래서 중도주의를 얘기할 때 잘못하면 이게 중도주의를 주장하면 어떤 일에 모순에 봉착하냐면 내로남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어. 천수보리라고 하는 사람이 귀족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은 옷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누더기를 주니까 출가해서 누더기를 주니까 부처님이 좋아 출가했는데 누더기를 주니까 그것 때문에 쪽팔려서 모든 신경이 옷에 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저는 속퇴하겠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그 상황을 보시고 이제 바로 인지를 하신 거야. 그래서 아난한테 얘기해서 천수보리에게는 비단 옷으로 가사를 만들어 줘라. 라고 하는 특별 조치가 발동이 돼. 그리고 천수보리는 비단 옷을 입고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돼. 그래서 옆에 도반들이 뭐라고 놀리냐면 호이 제일, 좋은 옷을 입은 제일이 천수보리야. 이 내용이 초이경전에 나와. 말만 들어보면 그것은 맞춤식 교육이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걔 중에는 나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옷은 좋은 거잖아. 그럼 나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좋은 옷 입고 수행하면 더잘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좋은 옷을 지급을 받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좋은 걸 먹고, 야,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이러면 이게 뭐, 그리고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문제 있는 사람 치고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핑계 없는 무덤 먹거든. 우리가 불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다 뭔가 사연이 있어. 들어봐라.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 분명히. 그에 비해서 가로늑히 단답형 이게 최강의 시험입니다. 모르면 바로 끝입니다. 모르면 끝입니다. 그래서 두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가로놓기 단답형처럼 일률적으로 다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하자. 군대같이 그냥 예외 없어. 이렇게 하자는 거고 이제 중도주의라고 하는 게 조금 이렇게 누구는 좀 피해가는 것 같고 약간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처님이 강력하셨을 때, 부처님이 젊고 힘이 있고 막 이럴 때는 그거를 다 조절을 해내는 거야, 이 어른이. 그런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게 조직은 점점 더 커지고 당신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영역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연세가 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판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부처님 만년의 어수선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부처님 만년에 교단이 어수선해지느냐? 당신이 그 조절 능력이 이제는 연세가 드시니까 많이 못 다니니까 조금씩 영역이 줄고 있고. 근데 그에 반해서 불교는 인기가 좋으니까 세력은 더 커졌고. 그러면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많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자의적 판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어. 어쩔 건데를 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바달타나 마하가석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맨바닥 옛날에 그 고생하던 그 상황을 다시 그래서 규율을 더 세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딱 비슷한 상황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오분율인데 미사세카의 오분율인데 제바달타가 마가다와 앙가 두 나라 사람들은 고행을 좋아해. 그래서 오법으로 그러니까 빡신 걸로 해서 파승가가 된다. 그러니까 내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
실제로 마가다에도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마가섭도 마가다 출신이고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신 것도 다 마가다예요. 그런데 막상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바이샬리의 바찌족들이 지지를 해요. 바찌족들이 지지를 해. 그리고 빨리율, 남방률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두타행을 칭찬하시는 것을 가지고 오오법이라고 하는 것과 했다. 오법으로 오법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그러니까 늦은 하니까 서로 힘든 거야. 어느 정도 편한 건 좋긴 한데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가족도 편해서 좋은데 너무 서로 흉어물이 없어지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적절한 수행처 알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오법이 팔정도를 대체시킬 수도 있을 거다. 팔정도는 불교 교리에 있어서 사성제와 더불어서 팔정도가, 그러니까 사성제는 원리체계고 팔정도는 실천체계거든요. 거기에 이제 37조도품이라고 하는 게 나와. 사념처, 사정단, 서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팔정도가 제일 메인입니다. 메인이거든. 그리고 왜 팔정도냐? 사진법이니까. 428. 그리고 12연기, 12.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팔정도를 오법으로 대체하겠다. 왜 사법이 아니고 오법이냐? 얘는 사진법 체계 아닌가? 지금 이제 그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죠. 얘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예요. 오법을 가지고 그 당시 승단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떠한 기대를 반영하는 두타행을 압축한 게 오법이에요. 그 두타행 얘기를 좀 있으면 해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쯤에. 그래서 그걸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 그리고, 사리불이 제보달달을 칭찬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리불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제자들이 같은 급이 아닙니다. 사리불은 압도적 일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리불한테 칭찬받는다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래서 사리불은 평소 신도들에게 제바달타에 대해서 찬탄하며 대성, 여기서 큰 성씨, 석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출가하여 총명하고 큰 실력이 있으면 얼굴이 단정하다. 단정할 것 같아. 왜? 아난 형이잖아. 같은 공장에서 뽑았는데 아난보다 조금 떨어진다라고 쳐도 그 아이돌 자녀들 이렇게 형제들 보면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우월하지? 아난 형이잖아. 근데 생각해봐. 총명하고 큰 실력이, 신통이 있다는 뜻이에요. 얼굴 잘생, 야, 다 갖췄네. 집안 왕족 출신에다가, 야, 다 갖췄네. 뭐 이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보달따가 파승가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리불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리불을 오라 그래가지고 너가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제보달따가 상태가 메롱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사리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신도들에게 제보달따를 칭찬한 적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당한가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지금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칭찬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그랬었다라고 하고 지금은 고장났다라고 얘기해라. 컴퓨터가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 바이러스 먹었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오분율에도 사리불이 평소에 승려들에게 제바달따를 찬탄하였다. 부처님께서 네가 그렇게 했냐? 라고 하니까 그랬습니다. 이렇게. 목건년도 나와요. 목건년이 제바달따는 부타로부터 법을 들어서 8만 4천 법장을 외우고 다섯 가지 신통이 있다라고 목건년에게 신통을 인정받아. 야, 이 캐릭터 진짜 독특하지? 엄청나게 셌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립을 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 우려 보면 사리불은 평소에 왕사성에서 제바달달 찬탄에서 제바달달은 대신통이 있고 대위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안안도 자기 형이잖아요. 안안이 제바달달을 찬탄하였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기가 안안이 굉장히 고민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안은 부처님 비서실장인데 부처님에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내 친형이야. 이거 좀 딜레마지. 그런 거 뭐 있어. 그래서 안안에게도 그런 게 보여, 사실.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건 우리 형 일이고 한쪽은 사촌 형이자 부처님 또 일이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한 갈등 구조들도 보여. 그래서 제바달따가 생각보다 쉬운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안안에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가 가서 왕사성에 가서 이게 지금 왕사성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거든. 왕사성에서 가서 제바달따의 일은 불교와 무관하다고 말해. 불교랑 성긋기를 해. 라고 하니까 안안이 제가요? 그래서 제가 제바달따를 두둔하고 신통과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제 이러면서 뭐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바달따를 칭찬하시는 내용. 자, 그래서 오늘 제바달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약간 배경 설명 조금 해드렸고, 그리고 논점은 원래는 부처님과 관련된 논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시해하고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논점이 아니고 후계구도의 논점에서 시작된 거고, 그 경쟁자는 사리불이었다. 그리고 제바달따가 단순히 뭐 협작뿐이나 이렇게 하는 정도의 인물은 아니었고 상당히 비중이 있었던 뭔가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사람이 확 돌아버려요. 이게 부처님 지친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촌들이기 때문에 이 파장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바함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공부하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공도하다가 쉴 때 가버려.
2: 오.
3: 오.
2: 오.
3: 오. 멋지네. 무엇이요?
4: 기똥차네.
3: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정승 자신 있죠?
4: 관심 못해.
5: 안녕하세요, 스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6: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7: 참교육하겠습니다.
3: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8: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9: 사랑님에는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5: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9: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1: 맞춰야 되는데.
3: 고만해 질문.
9: 아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3: 질문 없다.
9: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10: 고3인 아이기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1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2: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2: 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0: 안 보여. 도대체 뭘 보는데? 극락 뭐야? 뭔데 보겠다는 게 극락이냐? 망원경으로는 극락 못 보거든.
1: 진짜? 망원경으로는 어디든 볼 수 있다며?
0: 그렇다고 극락은 아니지.
1: 아휴, 그럼 우리 엄마 못 보는 거네. 극락에 가셨나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0: 가셨을 거야, 장담해.
1: 그렇겠지?
0: 당연하지.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나홍 선사의 천도 이야기가 담긴 이천 영월함이다.
1: 영월함?
0: 이천 영월함은 신라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염원해 의상대사에게 명령에 창건한 경기도 유일의 화엄 사찰이야. 원래 이름은 북악사였는데 고려 때 나홍 선사가 중건하고 조선 영조 때 영월대사가 중창하면서 영월함이라 불리게 됐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천 영월함으로 고고! 600여 년 전 영월함으로 향하던 나홍 선사는 멀리서 들려오는 상여 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2: 이 겨울에 누가 생을 마감하셨을꼬? 가서 영가에게 법문이라도 들려줘야겠어.
0: 상여 소리를 따라간 나홍 선사가 마주한 건 상여가 아니라 지게에 올려진 낡은 관이었죠.
2: 누구 영가길래 이리 초라한가?
3: 아래 마을에 살던 여인인데 자식을 잃고 시금을 전폐하더니 결국 일이 되었네요.
2: 얼마나 마음을 끓였으면.
0: 가엾은 마음에 죽은 여인과 그 아들을 위해 천도제를 올리고 영월함으로 돌아온 나홍 선사는 문득 돌아가신 어머님의 안부가 궁금해졌습니다.
2: 어머님 잘 계시겠지? 아무래도 잘 계시는지 보고 와야겠어.
0: 나홍 선사는 도력을 발휘해 극락에 도착했는데 어디에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출가한 아들의 부모는 극락으로 인도된다고 했는데 설마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계시는 건 아니겠지?
0: 나홍 선사는 구천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중음신으로 떠도는 어머님을 발견하게 됐죠.
2: 어머니, 왜 구천을 헤매고 계십니까?
4: 구천은 너무 춥고 너무 어두워.
2: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제가 극락으로 천도시켜드릴 테니.
0: 구천에서 돌아온 나홍 선사는 마의 열애불 앞에 영단을 마련하고 어머니를 위해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2: 지장보살님, 부디 제 어머님을 극락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0: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49일째 되던 날 나홍 선사 앞에 어머님이 미소를 띠며 나타났습니다.
2: 어머니,
4: 지장보살께서 나를 극락으로 인도하셨으니 이제 마음 놓거라.
2: 네, 무정했던 아들은 용서하시고 극락왕생하십시오.
0: 그 후로 영월함 마의 열애불 앞에는 부모의 영가를 천도하기 위한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1: 아, 동이 얘는 어디 간 거야?
5: 야, 뭔가 미안.
1: 너 설마 뭐 훔쳐먹느라 늦게 온 건 아니겠지?
5: 마의 열애불께 우리 엄마 극락 가게 해달라고 빌고 왔거든. 근데 이 나무는 뭐야? 나무가 바위를 받치고 있네.

0: 영부람 대웅전을 지키는 느티나무야.
1: 오, 대견한 나무네.
0: 이 나무 말고도 여머라멘 또 대단한 나무가 있지.
1: 어떤 나무인데?
0: 궁금하지? 그럼 영어람을 지키는 나무 이야기로 절따라 전설따라 고고! 영어람은 나홍선사의 설법을 들으려는 스님들과 신도들로 늘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나홍선사가 영어람을 떠나게 됐죠.
2: 떠나시다니요?
3: 전국 팔도에 법문을 전해야 하니 어쩌겠나. 아쉽지만 떠나야지.
2: 하지만 스님이 법문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조금만 더 머무시죠.
3: 나중에 또 들름세.
2: 조심히 가십시오.
3: 신도들에게도 잘 말해주게.
2: 네, 모두 아쉬워할 겁니다.
3: 그러면 나를 대신할 걸 두고 가야겠군.
0: 나홍선사는 성큼성큼 절 입구로 가더니 짚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심었습니다.
3: 이제 이 지팡이가 이 절에 일주문을 대신할 걸세.
2: 이 지팡이가요?
3: 그럼 난 가네.
0: 그렇게 나홍선사가 떠나고 며칠 후 놀랍게도 지팡이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죠.
2: 지팡이에서 싹이 나다니. 나홍선사님, 잘 가꾸겠습니다.
0: 은행나무는 마치 나홍선사의 합장을 보듯 한 뿌리에서 두 기둥으로 자라나 지금도 영어람 앞에서 일주문을 대신하고 있답니다.

0: 2000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한다면 그 자신을 잘 다룰 수 있고 남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신을 다루기란 참으로 어렵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팀의 성클래스 목종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참나를 찾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함께 공부하셨죠?
3: 네. 네.
0: 나 이것은 나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 이것은
3: 나 이것은
0: 나가 아니다.
3: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3: 나의 몸은
0: 나가 아니다.
3: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3: 나의 마음은
0: 나가 아니다.
3: 나가 아니다.
0: 나는
3: 나는
0: 내 것
3: 내 것
0: 내 몸
3: 내 몸
0: 내 마음의 주인이다.
3: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3: 나는
0: 진여 자성이다.
3: 진여 자성이다.
0: 나는
3: 나는
0: 본래 성불이다.
3: 본래 성불이다.
0: 자, 그러면 나 이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서 나 이것을 제가 부르는 대로 따라서 떠올려 봅니다. 내 집. 내 몸.

내 지식. 내 가족. 차례대로 가족들을 떠올려 봅니다.

0: 제 사진. 자, 눈을 떠봅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들 누가 보고 하는 것이죠?
1: 내가 보고 하는.
0: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은 나가 아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죽비를 다 보세요.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1: 내가 죽비를 보고 있다.
0: 그럼 보이는 죽비가 나인가요? 보는 주인이 나인가요?
1: 보는 주인이 나입니다.
0: 보이는 것은 어느 것도 나가 아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내 것들, 내 집, 내 옷,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름. 누가 보고 알죠?
1: 내가 보고 압니다.
0: 그러니까 나예요? 나 아니에요?
1: 나
0: 아니죠?
1: 네.
0: 보고 하는 주인이 나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중생들은 나의 몸을 나로 착각합니다. 자, 이제 자신의 몸을 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전체를 봅니다.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1: 내가 나의 몸을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보여지는 몸이 나인가요? 보고 하는 주인이 나인가요?
1: 보고 하는 주인이 나입니다.
0: 그런 몸은 내가 아니다. 자, 이제 마음을 볼까요? 자신의 마음을 지금 떠올려 봅니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누가 보고 있죠?
1: 내가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보여지는 마음이 나인가요? 아니면 마음을 보고 하는 주인이 나인가요?
1: 보고 하는 주인이 나입니다.
0: 네. 자, 눈을 떠보세요. 자, 이제 한번 한 구절씩 따라해 봅니다. 나의 것은
1: 나의 것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의 몸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의 마음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는 보고하는 주인이었죠.
1: 네. 네.
0: 그래서 나는
1: 나는
0: 내 것
1: 내 것
0: 내 몸
1: 내 몸
0: 내 마음에
1: 내 마음에
0: 보고하는 주인이다.
1: 보고하는 주인이다.
0: 나는
1: 나는
0: 진여 자성이다.
1: 진여 자성이다.
0: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봤지만 보는 주인이 바뀝니까? 보여지는 대상이 바뀌나요?
1: 보여지는 대상이 바뀝니다.
0: 네. 하루 종일 내 몸을 누가 보고 있죠?
1: 내가 보고 있어요.
0: 하루 종일 나의 마음을 누가 보고 있죠?
1: 내가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 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1: 안 변합니다.
0: 안 변하죠. 그 안 변하니까 나는 진여 자성이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1: 나는
0: 진여 자성이다.
1: 진여 자성이다.

0: 자, 그 다음에 진여 자성을 깨달으면 해탈 열반이므로 나는 본래 성물이다.
1: 나는
0: 자, 따라서 해보세요.
2: 나는
0: 나는 본래 성물이다.
2: 본래 성불이다.
0: 아, 왜 그러냐? 자, 성불이란 해탈 열반을 말한다. 해탈이란 생로병사,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생로병사, 태어나고 나이를 먹고 늙고 병들고 죽음. 다 누구 몸이죠?
1: 나의 몸입니다.
0: 나의 몸이죠.
1: 네.
0: 그렇다면 태어날 때 몸의 주인 누구?
1: 남입니다.
0: 나이를 먹어가는 그 몸의 주인 누구?
1: 나입니다.
0: 아플 때, 건강할 때 몸의 주인은 누구?
1: 나입니다.
0: 죽음에 이르렀을 때 누구 몸?
1: 나의 몸.
0: 네. 그러므로 나는 변하지 않고 몸은 생로병사가 있다 없다?
1: 있다.
0: 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나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 몸에 있었나요?
2: 내 몸에 있었어요.
0: 나에게 생로병사 없으므로 생로병사로부터 해탈이다. 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데 그것을 생사윤회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 생에 몸이 죽고 다시 다음 생에 몸이 태어나는데 그몸 누구 몸?
1: 나의 몸.
0: 만약에 나의 몸이 아니라면 나는 윤회하지 않겠죠. 나의 몸이니까 윤회를 하는 거죠. 고로 전생은 누구 몸?
1: 나의 몸.
0: 현생 누구 몸?
1: 나의 몸.
0: 다음 생 누구 몸?
1: 나의 몸입니다.
0: 몸은 전생과 현생과 내생이 바뀌겠죠.
1: 네.
0: 죽고 새로 태어나니까. 그렇지만 몸의 주인은 변하여 변하지 않습니까?
1: 변하지 않습니다.
0: 변하지 않죠.
1: 네.
0: 변하지 않으니까 생사윤회가 없다. 고로 나는 생로병사와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 나는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처님 법을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겁니까?
1: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0: 네, 그래서 본래 있는 해탈 열반이다. 해탈이다. 그래서 본래 성불이다. 이해가 되시죠?
1: 네.
0: 네. 그리고 열반이라는 말은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의 본성인데 그 마음의 주인 하루 종일 괴로움과 즐거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다 누구 마음이다?
1: 나의 마음이다.
0: 하루 종일 누구의 마음이다?
1: 나의 마음이다.
0: 그러면 어제 누구의 마음?
1: 나의 마음.
0: 지난해, 작년에 누구 마음?
1: 나의 마음.
0: 평생 누구 마음?
1: 나의 마음.
0: 그럼 마음은 계속 바뀌었죠?
1: 네.
0: 주인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1: 안 바뀝니다.
0: 그 마음의 바뀌는 기본이 뭐냐? 불만족, 불편함, 괴로움에서 만족, 편안함, 즐거움을 구하는 거다. 그런데 괴로운 마음의 주인 누구다?
1: 납니다.
0: 즐거운 마음의 주인 누구다? 불만족한 마음 주인 누구다? 만족한 마음 주인 누구다? 주인은 다르다 같다. 같다. 같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라 한다. 고로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본래 있었으니, 그 나는 생로병사,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 있으니, 변하지 않으니, 해탈이고, 끊임없이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데, 아무리 구한들 주인은 변하지 않으니, 이미 열반이다. 그래서 나는 본래 성불이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본래 성불이다.
2: 나는 본래 성불이다.
0: 여러분 잘 아셨죠?
2: 네.
0: 이 여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참선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고 항상 주인인 나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참선이고 조사선이고

0: 가나선이다. 이것을 알면, 나를 깨달으면 해탈 열반이다. 이 중요한 내용을 나만 알아야 되겠어요? 가족들도 알아야 되겠어요?
1: 가족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0: 가족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괴롭거든요. 두렵고. 그러면 가족만 알아야 되겠어요? 내 지인도 알려줘야 되겠어요?
1: 네, 지인들도 알려야
0: 지인도 알려줘야죠. 부처님은 우주법계 일체 중생에게 이것을 다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진리를 나와 우리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방송포개다. 여러분들이 ARS도 많이 해주시고 그것이 단지 그냥 하니까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덕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공덕 있는 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거든요. 마치 물건을 살 때 내게 돈 있는 만큼 살 수 있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서 060-800-7000번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면 수행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왜 수행법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냐 하면 그것을 이해하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누구나가 수행을 할수 있도록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설법이라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8만 4천 법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핵심은 8만 4천 법문이든 혹은 더 10만의 법문이든 혹은 100만의 법문이든 100억의 법문이든 다 목적지는 해탈 열반이고 해탈 열반은 결국에는 나, 즉 참나를 깨달아야만 한다. 이것이 부처님 법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수행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명상입니다. 명상. 명상은 원래는 이제 부처님이 수행 방법이 그 인도에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보급이 됐죠. 그때 그 이름은 원래 이제 명상이 아니라 인도 말 그대로 하면 드아나, 그걸 소리나는 대로 써서 선나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 부처님의 수행 방법이 인도에 널리 보급이 되니까 그 당시에 인도와 거래를 했던 그 대상들이 상인들이 그 방법을 사막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부처님의 법을 그 수행 방법이라든지 부처님 법을 알리다 보니까 이미 그곳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편안히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이름이 뭐냐면 메디타티오입니다. 메디타티오. 그 당시 그리스 로마에 있던 수행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그 메디타티오와 아주 유사함으로 부처님 법을 메디타티오라고 명을 했던 겁니다. 이게 영어로 바뀌면서 메디테이션이 됐고요. 그 메디테이션이 이제 일본이 개항을 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본을 개항해서 일본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 메디테이션의 수행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미 일본은 선이 많이 알려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문으로 다시 번역을 해서 명상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상도 결국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수행 방법이다. 요즘에 이제 많이 보급된 명상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 초기 불교 수행 방법을 근간

으로 해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러한 고통이나 질병으로도 치유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명상의 방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 대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수심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사념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명상은 이것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근본적인 방식은 사념처, 몸을 관찰하는 거죠. 몸에는 이제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수, 느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 마음을 관찰하고 대상을 관찰하고 법 이렇게 하는데, 그 대상을 관찰해서 그것이 내게 고통을 줄 때, 불편함이나 불만족이나 혹은 느낌은 어때요? 몸에 대한 느낌은 통증을 유발하잖아요. 그것을 관찰함으로 인해서, 관찰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걸 윗바사나라고 초기불교 수행 방식입니다. 그리고 관찰한 상태에서 흔들림이 없이 계속 지속 관찰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마타입니다.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통해서 신수심법을 관찰한다. 관찰하는 목적은 해탈 열반이거나 혹은 저 지고무상한 진리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 뭐 스트레스라든지 혹은 감정의 그런 미움이나 증오나 어떤 그런 괴로움, 이런 것부터 마음이 편안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이 또 지속이 되면, 많이 만연이 되면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육신에 나오는 고통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어떤 기억으로 인해서 살아가면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런 트라우마로부터의 치료라든지, 그래서 심신의 안정 내지는 심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신수심법, 즉 대상을 관찰하고 집중하면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느냐. 그리고 관찰하는 걸 알아차림이라 하거든요. 알아차리죠. 그 알아차리면 왜 고통에서 벗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느낌을 관찰해 볼까요? 내게 지금 고통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통증을 가만히 두면 통증이 곧 내 아의 통증이다. 내 몸을 나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내게 온다라고 해서 고통을 받죠. 또 미움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미운 마음이 나를 급속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괴롭게 만들죠. 그러면 미운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증을 관찰하면 관찰자와 통증이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미움이 일어나죠.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알아차리면 보는 자와 보여지는 감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모든 고통이나 감정들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 그러한 느낌이나 첫째 몸을 나로 통해, 몸을 통해서 느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몸과 느낌을 나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오면 내가 아파, 내가 괴로워 이렇게 하죠. 또 즐거운 느낌이 오면 내가 즐거워, 내가 편안해 이렇게 한 겁니다. 또 즐거운 느낌이 나면 그렇고, 괴로운 느낌이 나면 괴롭다 착각을 하죠. 그런데 지켜보고 있으면, 알아차리면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을 보는 내가 있습니다. 몸을 보는 내가 있고 몸이 있죠. 그러면은 몸과 나를 동일시해서 일어났던 현상에서 내가 벗어나게 됩니다. 즉 우리는 몸과, 즉 몸, 느낌, 마음, 이것들을 나와 동일시하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보는 주인인 나와, 보고 하는 나와 보여지는 대상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 어떨까요? 내가 괴롭지 않죠.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자꾸 지켜보다 보면 이게 서서히 다르다는 걸. 그래서 주시자와 대상이 남게 됩니다. 주시자와 대상이 남으니까 주시자가 나이고 대상은 나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통증으로부터 혹은 마음의 감정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아, 이것들이 본래 나에게 관계된 것이 아니었구나.
또 이런 것들은 매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이죠.

0: 것이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히 하고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다. 제가 명상에도 100%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수행 방법이 다음에 이제 초기 불교 이제 그 남방 불교라 합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신수심법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대상을 관찰하는데 거기서 어떤 것을 여기서 목적으로 하느냐? 해탈 열반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무상과 무화를 알게 됩니다. 무상과 무화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나와 동일시했을 때는 이것이 내 이 본래 주인인 자성이 바뀌지 않으므로 내 몸인데 내 몸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늙고 병도 죽음을 알지만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보고하는 주인과 하나가 돼가지고 어렸을 때의 몸이나 어제의 몸이나 오늘의 몸이나 나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어때요? 몸은 계속 변해가죠. 그러므로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집착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상. 또 그 매순간 변해가는 그 감지된 기억이 이 세상에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오온이라 그러는데 색, 수, 상, 행, 식 이것들이 나라고 착각을 했는데 나가 아님을, 즉 무상이고 무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구하는 마음,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여겼으니까 내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을 구하려 하고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데 몸이 꼭 필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 네.
0: 그럼 몸을 집착하게 됩니다. 그럼 몸을 태어나기를 구하려고 하고 구하니까 태어나고 태어나면 나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심법을 통해서 몸과 마음, 저 대상들이 내가 아님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지켜보면서.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깨달아서 집착과 번뇌망상을 다 내려놓고 해탈 열반에 이르는 겁니다. 명상은 해탈 열반이 아니라 목적이 현재 지금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그랬죠. 초기 불교는 똑같이 신수심법을 관찰하되 부처님이 가르침인 무아와 무상을 깨달아서 집착을 내려놓고 즉 몸과 마음의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님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 열반에 이르는 것. 이게 초기 불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조사선은 다른 말로 이제 가나선이라고 참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의 본성을,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통해서 주인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명상도 대상과 보고하는 주인이 동일시해서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통증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마음의 그 집착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거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그 보고 있는 주인인 나와 보여지는 마음과 몸, 저 대상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에 집착을 내려놓게 되죠.
1: 네.
0: 그래서 결국은 해탈 열반을 이루게 되는데 그럼 핵심이 뭐죠? 대상과 보고 있는 주인의 동일시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과 초기 불교는 대상을 관찰해서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서 무상과 무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걸 느껴서 몰래 내가 아니면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조사선은 어떻게 하냐면 대상의 그 무상과 무아를 알아차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주인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네. 대상을 자세히 보고 그 원리를 무상, 재행무상과 재본무아를 알아서 그것이 나와 별개로 있다는 걸 알아서 통증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심리적 안정을 구하기도 하는 것이 명상이라면 또 그 대상과

그 보고 아는 주인인 자성과 나누어져서 그 대상들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서 번뇌망상을 다 내려놓고 해탈 열반하는 것이 초기 불교고. 그럼 조사선 어떻게 하느냐? 이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게 핵심이므로 대상을 통해서 주인을 바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조사선의 핵심입니다. 참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주인을 알면 당연히 그대로 분리가 되죠. 대상을 보고 원리를 알고 오래오래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알면 바로 대상이 내가 아니면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보고 대상을 알아차리고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보고하는 자성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조사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하는 주인인 변하지 않는 나를 깨닫는 것, 그걸 진여자성이라고 견성성불이합니다. 어차피 대상을 알든 모르든, 아니면 주인을 알든 모르든 대상과 보는 자, 보는 주인이 분리가 돼야만 통증에서도 벗어나고 번뇌망상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선은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보는 즉시 자성으로 돌아온다. 그건 누구나가 쉽게 할수 있거든요. 이것이 조사선의 핵심이다.

0: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일상에서 나를 찾느냐? 능엄경에 보면 25원통이라고 있습니다. 25원통이란 25가지를 통해서 다 진여자성을 깨닫는 방식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25가지란 첫 번째 18개라 그래서 육근, 안, 이, 비, 설, 신, 의. 육경, 색, 성, 향, 미, 촉, 법.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신식, 설식, 신식. 그 다음에 7대. 지, 수, 화, 풍, 공, 견, 식입니다. 이 25가지를 보고하는 주인이 바로 나인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눈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눈. 내 눈이 있다. 내 눈이다. 누가 아는 거죠?
1: 내가
0: 그러니까 아는 주인 있고 내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이게 내 귀구나. 내가 소리를 듣는구나. 그다음에 코. 감각기관이죠. 그다음에 입. 설. 그다음에 몸, 피부. 그다음에 내 생각, 의. 또 색, 대상을 봅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듣습니다. 자, 대상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죽비를 보세요. 그러면 죽비를 보는 사람만이 주인이 나일까요? 일체 내가 보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나일까요?
1: 일체 모든.
0: 나죠. 예.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이 소리를 누가 듣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싱잉볼 소리만 듣는 사람이 나일까요? 일체 소리를 듣는 주인이 나일까요?
1: 일체 소리를 듣는
0: 예.
1: 주인이 나입니다.
0: 향기도 마찬가지죠. 냄새 누가 맡죠? 예. 맛을 누가 보죠?
1: 내가
0: 감촉을 누가 느끼죠?
1: 내가 느낍니다.
0: 예.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죠?
1: 내가
0: 예. 또 예를 들어서 눈이 있고 밖에 사물이 있습니다. 모양이 있고요. 자, 그 모양의 정보가 지금 내가 보고 있어서 그 아는 정보가 내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자, 쉽게 한번 얘기하면, 자, 목종새힘을 보세요. 그러면 눈이 본다는 걸 알죠. 그 다음에 목종새힘이 거기 있다는 거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목종새힘이 거기 있다는 그 시각 정보가

0: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 정보를 누가 아는 거예요? 눈, 대상, 모양과 색깔, 그 다음에 그 안식, 즉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 이 세 가지 주인은 누구예요? 나죠. 동일하죠. 또 귀도, 귀. 자, 소리 아까 들어보셨죠? 자, 소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그러면 귀가 있고 소리가 있고 소리의 정보. 아, 저기 시행이 머리 울리고 있구나. 누가 아는 거예요?
1: 내가 아는.
0: 그와 마찬가지로 코, 향기, 다 그 우리가 말하는 냄새는 코의 비식이라 합니다. 비식. 예. 그 다음에 설, 그 다음에 그 맛과 그 다음에 그 맛의 정보. 그 다음에 촉감, 감촉이 있고 기관이 있고 대상, 촉이 있고 그 정보. 즉 안, 이, 비, 설, 신, 의 하면, 자, 눈을 감고 좀 따라해 보세요. 안, 이, 비, 설, 신, 의.
1: 안, 이, 비, 설, 신, 의.
0: 색, 성, 향, 미, 촉, 법.
1: 색, 성, 향, 미, 촉, 법.
0: 안식.
1: 안식.
0: 이식.
1: 이식.
0: 비식.
1: 비식.
0: 설식.
1: 설식.
0: 신식.
1: 신식.
0: 의식.
1: 의식.
0: 이 18가지를 누가 보고 알죠?
1: 내가 보고.
0: 네. 주인이 갔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느 곳이라도 그 주인을 따라가면 다 어디로 간다? 주인 나로 간다. 그래서 원통이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지수화풍 공견식인데, 이것은 지수화풍은 물질의 근본 요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견식은 마음의 요소들입니다. 마음의 모습이거든요. 자, 지, 수, 따라 보세요. 지.
1: 지.
0: 수.
1: 수.
0: 화.
1: 화.
0: 풍.
1: 풍.
0: 공.
1: 공.
0: 견.
1: 견.
0: 식.
1: 식.
0: 자, 땅을 누가 보고 하는 거죠?
2: 내가 보고.
0: 물을 누가 보고 알아요?
2: 내가 보고.
0: 불의 요소, 더운 기운이 누가 보고 알죠?
2: 내가.
0: 그 움직임, 바람, 누가 보고 하는 거예요?
2: 내가
0: 보고. 야, 이 세상이 텅 비어 있는 실체하지 않는 모습이야. 누가 아는 거죠?
2: 내가.
0: 그것을 그거 보는 모습이, 즉 보는 모습이 세상이야.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2: 내가.
0: 그 모든 것은 나의 정보야. 누가 보고 하는 거예요?
2: 내가.
0: 결국에는 지수화풍 공견식의 주인도 누구다?
2: 나다.
0: 그래서 이 25가지를 통해서 진여자성을 깨닫는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부처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말법의 중생과 저 안한 존자가 쉽게 깨달음 없겠나? 너희들이 각자 깨달은 말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2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5가지. 그래서 다 어디로 가느냐? 결국엔 어디로 가죠? 다? 나로 가죠. 그 참나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5원통. 이 중에서 안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법중생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이겠느냐라고 부처님이 문수보살한테 묻거든요. 가장 문수보살이 이근원통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첫째, 안한존자는 듣는데 큰 능력을 공덕이 있습니다.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말법중생들은 어떨까요? 배워야만 합니다. 먼저. 그래서 이근원통이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관세음보살님 말씀하신 이근원통이 안한존자와 말법중생에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셨죠?
1: 네.
0: 자, 이제 그 다음을 볼까요? 자, 그 다음을 보면 지지응답 간단하게 질문.
3: 참나를 깨닫는 것이 우리 삶에 왜 필요할까요, 스님?
0: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렇죠. 나와 해탈열반은 거리가 멀어. 할 필요가 없어. 당장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 당장 필요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그죠?
2: 네.
0: 그런데 참나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편함에서 편안함을 얻고 불만족에서 만족,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으려면 그 내게 즐거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을 구하려 하니까 돈 있어야죠. 돈 필요하니까 돈 벌어야죠. 그런데 쉽지 않죠.

0: 하나요. 돈 벌기 쉽습니까?
1: 네.
0: 어렵죠. 그래서 참나를 깨달으면 모든 일들이 불편하면서 편안함, 불만족에서 만족을 얻는 건데, 불만족한 마음 누구죠? 주인이?
1: 나예요.
0: 만족한 마음 주인 누구죠?
1: 나예요.
0: 그 나이를 깨달으면 똑같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열반이라 그랬죠.
1: 네.
0: 자, 그렇게 되면 모든 할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하는 일이거든요. 또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몸이 필요하다 그랬죠.
1: 네.
0: 근데 몸이 필요한데 몸을 얻고 나니까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고통이 오잖아요. 그런데 불만족에서 만족의 주인으로 가면 똑같으니까 필요 구하지 않게 되고 필요하지 않잖아요. 필요하지 않으니 대상도 필요하지 않고 몸도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대상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할 필요가 없다. 또 몸을 나로 착각하지 않으니 몸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 몸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참나를 깨달으면 더 이상의 괴로움이 없는, 더 이상의 생로병사 없는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다는 못 얻더라도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알면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 그걸 얻기 위해서 필요한 대상들, 또 그거 대상을 얻기 위해서 내 몸, 또 얻기 위해서 돈,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만큼 행복하다. 아시겠죠?
1: 네.
0: 그래서 필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지링달 마치고, 자, 여러분들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것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것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나의 것은
2: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2: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2: 나가 아니다.
0: 나는
2: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2: 진여자성이다.
0: 나는
2: 본래 성불이다.
0: 네, 여러분들 잘 아셨죠?
1: 네.
0: 네, 여러 번 주의 듣고 보고 또 주위에도 많이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아, 그래서 우리 그 여러분들에게 우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고 가족도 알고 주위에 친척도 알려주고 지인도 알려주고 이왕이면은 모두가 함께 성불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1: 네.
0: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방송이 널리 널리 알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많이 권해 주시고 BTN 불교 TV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들을 때마다 060-800-7000 ARS도 많이 해 주시고요.
1: 네.
0: 또 부따에 가입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귀중한 진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0: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4: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한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0: 는 031-585-088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이 시즌2에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스님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0: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는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아,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진짜.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다 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0: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1: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0: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이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또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이 문장을 삶 전체로 증명해낸 한 철학자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지혜는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양 고전학자이신 김월회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0: 교수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한 주만에 다시 이렇게 지혜의 다락방 찾아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동양 고전학자 김오래입니다.
0: 네, 교수님, 제가 앞서서 이 천재는 결국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만나볼 이 인물이 누구길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은 중국 도가 사상의 대표적인 학자인 장자입니다.
0: 네. 아, 도가 사상을 대표하는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텐데, 사실 이 장자 하면은요, 뭐 천재, 뭐 자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 호접몽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뭐 사실 이 장자가 왜 즐김과 관련이 있는 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장자하면 호접몽을 떠올리는데요. 호접몽 자체도 장자가 추구를 했던 근극적인 진리라고 얘기를 했던 절대 자유의 경지에서 논의는 모습을 네. 바로 우화로 만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장자가 즐김, 논임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사실 이 호접몽이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내가 된 꿈을 꾼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1: 예, 맞습니다.
0: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인생 무상을 이야기할 때 많이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데 자유와 관련이 있었던 거군요.
1: 예, 예. 그러니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무상이라는 코드로 충분히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호접몽을 읽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이고요. 보다 궁극적인 그런 호접몽의 의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절대 자유의 경지에서 논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 자유는 예컨대 나와 남의 구별 같은 것들을 초월해 있는 그러한 경지를 얘기를 합니다.
0: 참 현대인들이 그야말로 꿈꾸는 것이 절대 자유일 텐데 장자와 우리가 꿈꾸는 자유가 그럼 같을까? 이 결이 같은지도 또 의문이 드는데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네. 많이 다릅니다.
0: 다른가요?
1: 예, 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자유라는 건 예컨대 뭐 타인이나 국가로부터 억압받지 않을 자유, 혹은 자기 뜻, 바람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0: 네,
1: 자유,
0: 맞습니다.
1: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고 소유하는 자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장자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모든 인위적인 욕망을 네. 다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욕망으로

0: 처음부터의 자유를 꿈꾸고요. 더 나아가서 나하고 남하고 구별하는 그런 어떤 구별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자유, 또 나는 나야 네. 라는 식의 그러한 인식으로부터의 자유 등등을 꿈꿨습니다.
1: 참 이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이제 사상적인 부분 또 이제 인지에 있어서도 뭔가 자유를 조금 더 폭넓게 꿈꿨던 장자인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1: 결은 좀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또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강연이 이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또 놀미란 것을 이야기하면서 공부법을 이야기하신다고요,
0: 예,
1: 교수님?
0: 네, 맞습니다. 예. 장자는 이제 그러한 절대 자유를 깨닫고 체득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공부법으로서 놀미라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요.
1: 네.
0: 놀미하고 공부법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의아하실 네. 수 있는데요. 제가 딱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유학 간다라는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1: 그렇죠. 네.
0: 그런데 요새는 그 유학이라고 할 때 유자를 머무르다라는 뜻의 유자를 씁니다. 근데 그건 근자의 일이고요.
1: 네.
0: 원래 저 옛날서부터 유학 간다 그러면은 바로 놀다라는 뜻의 놀유자를 써서 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논다는 것 속에 공부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1: 너무 멋진데요?
0: 아,
1: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 멋진 자유의 경지를 한번 함께 여행해 볼 수 있다는 기대가 네. 아주 큽니다. 교수님, 바로 강연 청해도 될까요?
0: 예.
1: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양고전학자 김어래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장자와 놀입니다. 자, 장자라는 이 인물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터인데요. 예, 지금으로부터 약 2300여 년 전인 서기전 369년서부터 서기전 286년, 요건 추정치인데요. 대충 요 시기를 살았던 도가라고 하는 중국 문화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사상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전국시대를 살았고요. 전국시대의 송나라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노자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요. 이 노자라는 인물과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도가 사상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사상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물은요. 중국 문명을 빚어낸 원천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도가라는 사상이 유가와 더불어서 지난 적어도 2,500여 년 동안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 문명을 빚어낸 양대 원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도가 사상을 대표하는 사상가이기 때문에 이 장자라는 인물을 중국 문명을 빚어낸 원천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그렇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장자라는 인물의 학설, 그 사람의 생각 같은 것들이 장자라는 이름과 동일한 서명인 텍스트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자라는 텍스트는요, 이 장자뿐만 아니라 이 장자의 후예들, 후학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함께 담겨 있는데요. 노자와 더불어서 도가를 대표하는 핵심 텍스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자라는 인물이 중국 문명을 만들어낸 원천 가운데 하나로서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학설과 생각이 담긴 장자라는

텍스트도 똑같이 한자권의 대표적인 문명의 텍스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명을 만들어낸 그러한 원천 중에 하나 역할을 했던 그러한 텍스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장자라는 텍스트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분량도 꽤 많은데요. 보통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내편이고 두 번째가 외편이고 세 번째가 좌편인데요. 이 중에서 내편이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요 내편에 장자의 말이 직접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편의 내용은 장자가 직접 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편하고 좌편은 장자의 후학들의 생각과 학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편이나 좌편보다는 내편이 훨씬 더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소요유라는 그러한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소요유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비중이 높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내편 첫 장의 제목입니다. 보통 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요, 첫 장에 뭐를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장에 어떤 내용이 담기냐에 따라서 그 책 전체 내용을 엿볼 수도 있고 또 헤아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첫 편에, 그러니까 이 첫 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첫 장의 제목이 소유유라는 점에서 이 소유유라는 것이 장자의 사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게 남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소유유라는 요 표현은요, 소요 더하기 유라는 그러한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두 단어로 이루어진 요 소요유의 뜻을 그냥 직역을 하면 소요하면서 놀다 이런 식의 동사형 표현도 가능하고요. 소요하는 놀미라는 이런 식의 명사형 뜻풀이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소요는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면서 자유자재하게 지낸다, 행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가롭고도 유유자적하며 자유자재한 모습을 가리키는 그러한 꾸민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요는 이러한 뜻을 지니는 꾸민 말로서 그 다음에 나오는 유자, 이 유자는요 놀다라는 뜻입니다. 이 놀다라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꾸민 말로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요라는 말이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잘 와닿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구속이나 욕망, 인위적인 판단 등을 벗어난 그런 경지에서의 어떠한 모습, 이런 것들을 소요라는 말이 상징을 한다,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구속으로부터 또 인위적인 심지어는 자연적인 욕망으로부터도 벗어나는 것, 또 인위적인 판단, 예를 들어서 뭐는 옳다, 뭐는 틀리다, 뭐는 좋다, 뭐는 나쁘다, 뭐는 이익이 된다, 뭐는 손해가 된다, 이런 식의 판단 같은 것들을 벗어나 있는 이러한 판단들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경지가 바로 장자가 얘기하는 참된 진리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유라는 요 표현은요, 장자가 얘기하는 참된 진리라는 요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요하면서 논다, 소요하는 놀미라는 이것은요, 결국은 장자가 얘기를 하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궁금함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장자가 말하는 참된 진리라는 건 뭐냐?

참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장자가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이 사상이 도가라고 얘기되어지는 그러한 사상 유파인데요. 이 도가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참된 진리는요, 무의자연이라는 이 내자로 되어 있는 요 진리의 세계입니다. 어쩌면은 종종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러한 표현인데요. 이 무의자연은 다시 무의라는 말과 자연이라는 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의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모든 인위적인 욕망, 인위적인 판단, 그러한 것들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요, 그런 인위적인 욕망, 생각, 판단 같은 것들을 해체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아니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무의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컨대 뭐 퍼져 있는 것, 그냥 멍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겁니다. 뭐를 하는 거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위적인 욕망이나 생각이나 판단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해체하는, 예,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의이고요. 자연은 또 뭐를 의미하느냐? 보통 자연하면 뭐 산수 자연 했을 때 자연을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자연은 자연이라는 요 글자의 원래의 뜻은요, 저절로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의자연 했을 때 자연은요, 저절로 그러한 삶을 실천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위적인 욕망이나 생각이나 판단 같은 것들을 전부 해체해버리고 전부 내려놓고 그냥 저절로 그러하게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무의자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 장자의 진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요,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 네 편의 첫 번째 제목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소유유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두 번째 편의 제목이 바로 재물론인데요.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재물이라는 것도 장자의 이 사상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유이기도 합니다. 요 재물을요 풀면 무슨 뜻이 되느냐? 만사 만물은 똑같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사 만물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장자는 이런 비유를 씁니다. 장자는 항상 이 유가, 그러니까 공자니 맹자니 순자 같은 사람으로 대변되는 유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발언한 그런 것들이 꽤 많은데요. 예, 그 유가에서는 뭐를 최고로 치냐면은 예컨대 요임금이니 순임금이니 뭐 탕임금이니 하는 그러한 성인들을 최고로 칩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그 성인들을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최고로 추켜 올렸기 때문에 성인을 최고로 치는데요. 장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성인하고 말오줌, 소똥, 그걸 이제 우수마발이라고 하는데요. 예, 말오줌이나 소똥, 이거 얼마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하찮습니까? 예? 그런데 장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성인들하고 우수마발, 말오줌, 소똥하고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요 지향은요, 요 사유는 만사만물에 우열의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밀고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남하고도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나를 굉장히 중시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건 저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인지상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장자는 그러한 사유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나 남이나, 나나 아까 얘기했던 소줌 말똥 그냥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대단한 굉장히 파격적이고 전복적인 사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을 장자는 참된 진리로서 그렇게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무의자연이나 재물 같은

그러한 지향으로 대변되는 참된 진리의 세계를 깨닫고 그것을 체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방법이었다라고 장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장자가 얘기한

이걸 달리 표현하면요. 예, 진리 체득의 공부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알고 깨달음으로써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데 예, 필요한 공부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환기해 봐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소유유 말씀을 드릴 때 소요 더하기 유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놀다라는 유를 수식해 주는 그러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놀미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놀아? 소요하면서 논다라는 예, 그러한 뜻이 바로 이 소유유라는 요 글자가 지니는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유가 진리체득의 공부법이라는 이 진술은요. 결국은 놀미라는 것이 공부법이라는 그러한 진술과 예, 통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결국 장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자신이 얘기했던 진리를 체득하는 공부법으로서 뭐를 제시를 했다? 놀미라는 것을 제시를 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장자가 제시를 했던 공부법은 소유유라는 요 말로 대변되는 놀미라는 공부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요, 예컨대 좌망이라든지 심재 같은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좌망은 뭐냐면요, 앉아서 있는다라는 뜻인데요. 가만히 정지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나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절대 자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심재라는 이 공부법은 뭐냐면요. 심은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재는 목욕 재개했을 때 재자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한다, 씻어낸다 그런 뜻인데요. 마음으로 씻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 모든 욕망 같은 거,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러한 욕망 같은 거,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시비 판단이라든지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 호호, 좋다, 나쁘다, 그다음에 손해가 된다, 뭐 이익이 된다, 이러한 판단들,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컨대 장자의 대표적인 공부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소유유도 장자의 공부법을 대표하는 그러한 공부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공부법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제가 왜 소유유를 들고 나왔느냐? 사실 좌망의 공부법이나요, 심재의 공부법은 오늘날의 문명 조건에서 그것을 행하면서 산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어떻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는 그런 공부법을 예, 일상 속에서 행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소유유는요, 오늘날의 문명 조건 아래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공부법이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거를 달리 표현을 하면요, 현실적인 공부법이라는 얘기인 거죠. 왜요? 이 소유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점이 어디 찍혀 있습니까? 놀미라는 공부법에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미라는 공부법이 현실적이다라는 이 사례를 우리는 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느냐? 장자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유가의 대표적인 학자인 공자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놀미라는 공부법은요, 장자뿐만이 아니라 장자 사상하고는 예, 정확하게 반대 지점에 서 있는 예, 이 유가 사상의 조종인 공자가 제시한 최고의 공부법이기도 합니다. 공자는요, 공부법으로서 배울 학자로 표현되는 배우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를 했습니다. 예, 공자가 말하는 배우다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따라할 효자, 예, 본받을 효자인데요. 따라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 그러면은 배운다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갖는 생각 같은 것들을 고스란히 따라하는 것. 이게 곧 배운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깨달을 각자를 써서요, 깨닫는 겁니다. 어떤 이치를 깨닫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자가 얘기를 한 이러한 효의 공부법, 그러니까 따라하는 공부법, 그 다음에 각의 공부법, 그러니까 깨닫는

깨닫는, 이해하는 공부법, 이것은요, 공자의 학설 체계 속에서는요, 놀음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요, 바로 이러한 공자의 언급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도의 뜻을 두고 덕에 근거하며 어짐에 의지하고 학예에서 논인다. 자, 이것은, 자, 도의 뜻을 둔다라는 건 내가 이제 뭐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 결심을 했다. 예, 방향을 잡아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덕에 근거한다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덕이라는 것은 행할 수 있는 역량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예, 익힌 도 같은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어느 경지에 갈 수 있느냐, 어짐의 경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공자에게서 어짐의 경지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이 최고의 경지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자가 제시한 게 학예에서 논인다, 놀다라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예에서 논의는 게 궁극적인 위상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학예에서 논인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로는 유어예인데요. 이게 그만큼 공자의 공부법에서 궁극적인 위상에 처해 있는 예, 그러한 중요한 예, 이 공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 이 학예라는 것은 뭐를 가리키느냐? 그 당시에 이제 공자가 얘기했던 학예는요, 예, 이 위정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꼭 공부를 해야 되는 6예, 6가지의 학예를 가리킵니다. 이 6가지의 학예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위정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일종의 요새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교양 필수 6가지를 가리킵니다. 예악, 사어, 서수라고 하는데요. 예는 이제 예법을 가리키고요. 악은 음악, 그다음에 사는 활쏘기를 가리키고, 어는 술에 몰기, 여기에는 이제 말타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서는 서체, 글꼴,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문해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는 산술, 그러니까 수학적인 역량을 가리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익히는 것, 이것을 유계라고도 했고요. 예, 이러한 여섯 가지의 교양 필수 영역에서 논인다라고 공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요, 예, 유학의 여섯 가지 핵심 경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경, 서경, 예기, 악기, 역경, 춘추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유어에는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느냐? 여섯 개의 경전에서 논인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예, 되는데요. 공자는 여기에서 이 여섯 개라는 이 교양 필수 혹은 유가의 경전에 대해서 그것을 뭐 딸딸 외운다든지, 예, 그것을 뭐 이렇게 예,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것에서 논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궁금함이 예,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을 깨닫는다, 예컨대 가계 공부법, 예, 그것을 따라한다, 예컨대 효의 공부법,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왜 논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놀음은 공부 대상에 대해서 정통함을 전제로 성립이 되는 그러한 공부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대로 놀려면 내가 예, 갖고 노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 뭐 온라인 게임을 한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면은 잘 놀았다라는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놀았다라는 거 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롤이라는 예? 인터넷 게임을 예를 들어볼까요? 예, 롤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만 롤을 갖고 내가 잘 놀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 여섯 가지 경전이나 여섯 가지 교양 필수 영역에 대해서 그 안에서 내가 논인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통해야만 논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경지가 바로 놀다라는 경지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 갖고 노는 대상에 내가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하고 나 사이에, 그러니까 놀매 대상, 놀면 지금 공부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놀매 대상은 결국 공부의 대상이 되는데요. 공부 대상하고 나의 사이에 어떠한 위계나 권위 같은 것들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 아래서 어쩔 수 없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즐김의 대상이고 원천이 되니까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리듬대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얼마나 이상적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예, 바로 이렇게 공부 대상에 매몰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예컨대 그 공부 대상하고 나 사이에 어떠한 창의적인 그러한 이 계기들이 작동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부법으로서의 놀매 비밀 중에 하나인데요. 그 놀매 비밀 중에 창의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한다라는 요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라는 사람이 이 공자가 얘기한 유어에, 그러니까 학예에서 논인다라는 요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붙였는데, 어떤 해석을 붙였냐면요.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듯이 거스름이 없는 것을 일러 놀미라고 한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물고기는요. 물이 이렇게 이제 물결이 이렇게 형성돼서 이렇게 흘러나가면요. 항상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쪽으로 물고기는 계속 움직입니다. 안 그러면 그 물길에 물결에 휩싸여 가지고 계속 이렇게 떠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물길이 흘러내려오는 쪽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심지어 언제도 그러냐면요. 쉴 때도 계속 움직이고요. 만약 쉰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헤엄치지 않으면 그냥 물길 따라 가지고 계속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물고기들은 잘 때도 계속 유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엄을 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쉴 때, 잘 때, 그때도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죠. 바로 놀미라는 것이 뭐냐? 일하면서도 놀고 놀면서도 일한다라는 이러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게 뭐를 의미를 하느냐?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논다는 것, 그러니까 쉰다는 것과 공부한다는 것 사이에 기본적인 차이, 분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 게 생업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생업, 그렇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그 생업에 종사하는 게 곧 뭐가 된다? 놀미 된다라는 겁니다. 놀미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양명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학의 한 갈래를 이 개창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요. 왕양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상 마련이라는 사자성어를 제시를 합니다. 이 사상 마련은 무슨 의미냐면 생업에 종사하는 게 곧 수련이다, 공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불교에서도 생업에 종사함으로써 성불한다라는 그러한 이 명제가 있거든요. 바로 놀미,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놀매 비밀이 뭐냐? 공부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공부 대상에 매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자체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자가 논어 첫마디에서 배우고 그때그때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공부 자체가 나의 즐거움의 원천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로 인한 결과나 소득 등으로 인해 기쁜 것이 아니라 공부한다는 활동 자체로 내가 기쁘다라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공부법으로서의 놀미라는 거죠. 세 번째 비밀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창의력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비판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걸 달리 표현하면
어떠한 욕망 같은 것과 절압적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건데, 이 절압

목적이라는 게 예컨대 마디의 연결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공부 대상에 내가 종속되지 않고 그렇지만 공부 대상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절합적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고 절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창의적 상상력의 근거이자 원천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공부법으로서의 놀미 아주 탁월한 그러한 공부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공부법으로서의 놀미의 현재적인 가치는 그럼 뭐냐? 일과 놀미 균형을 이루는 삶의 실천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근자에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뭐 전역이 있는 삶이라든지 뭐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과 그다음에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일은 잘할 수 있다. 내가 일은 잘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할 수 있는데, 과연 잘놀줄 안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잘놀줄 안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려면요, 뿌듯한 놀미 돼야 되거든요. 이 뿌듯한 놀미라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생성적인 놀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놀물 통해서 뭔가 소비되고, 뭔가를 허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 놀고 났더니만, 그랬더니만 내 안에 뭔가, 다시 활력이, 생성이 되고 뭔가 건설적인 그러한 활동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뿌듯한 놀물 구현하기 위한 그러한 공부법이 하나가 바로 놀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또 하나는 AI 시대입니다. AI 시대의 보편화로 인해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노동 없는 일상과 삶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노동 없는 일상이 지루하기만 하면 과연 인류가, 인간이 삶을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 뿌듯한 놈, 생성적 놈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AI 시대가 펼쳐내는 미래의 시대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장자와 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갈등과 경쟁에 치여 바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자유를 쫓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어떠한 얽매임도 없는 진짜 자유, 이 소요유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쉼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혜 다락방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반짝이는 지혜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2: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음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3: 비티엔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4: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5: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버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3: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 강연을 오는 5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닭일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6: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3: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 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7: 억조 장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8: 공부하다 죽음을 해야 되는데 공도 하다가 쉴 때 가불어.
9: 오오오 멋지네. 무엇이요?
10: 기똥차네.
9: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최영수님 자신 있죠?
10: 반승 모사요.
11: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12: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13: 참교육하겠습니다.
9: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14: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 하더라.
15: 사랑이면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11: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15: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10: 맞춰야 되는데.
9: 고만해 질문.
15: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9: 뒤집는 것
15: 같다.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탐욕을 끊지 않음은 마른 나무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고 목마른 자가 소금물을 마시면 그 목마름이 더욱 심해지는 것과 같이 욕망에 집착하는 자는 실증 모른다. 또한 온갖 물이 바다로 흘러들지만 가득 차 넘치는 일이 없다. 마치 욕망에 집착해 있는 자가 실증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치열해지는 탐욕의 불꽃은 마땅히 청정한 지혜로서 남김없이 꺼서 없애야 한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에 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 의원 선사의 의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의록중의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가 유왕 임제로 18번째 시간입니다. 스님들이여, 여러 곳에서는 닦아야 할 도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다고 말들을 한다. 그대들은 말해보라.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닦는가?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곳에 무엇이 부족한가? 어느 곳을 닦아서 보충하겠다는 것인가? 후배인 어린 스님들이 알지 못하고서 곧장 이런 부류의 여우 귀신을 믿고 그들이 그럴싸한 헛된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을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도리와 행동이 서로 들어맞고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비로소 부처가 될수 있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말하는 자는 봄날에 그 가랑비처럼 많이 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 도를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스님들이여, 여러 곳에서는 닦아야 할 도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다고 말들을 한다. 이제 방편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뭐또도 닦는다. 뭐그 입에 붙은 말처럼 그다음에 법을 깨달아야 된다. 그건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이니까 그 분별로 사는 말이죠. 근데 이제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이 자리에요. 입장에서는 뭐 도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닦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질 않습니다. 그런 건다 생각을 하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기서는 뭐 그런저런 어떤 뭐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수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뭘 수행을 해야 된다, 도를 닦아야 된다, 뭐 불법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은 이제 방편으로나 이제 하는 말이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경험해야 되는 거는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이 자리 여기에 한번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안목이 생겨야 돼요. 여기 통해버리면 뭐이 자리에서는 뭐 이런저런 뭐라가 없어요. 다 말이고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뭐 이런저런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을 할수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통한 입장이 되면은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이 통한 입장이 되면은. 뭐 이런저런 말들이 다 헛소리고 이제 방편이란 이름으로만 용납이 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럼 뭐 팔만대장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팔만대장경 뭐 부처님 말씀이든 조사의 말씀이든 전부 방편으로나 용납하는 할수 있지 실제 이 자리에서는 뭐요 이런저런 게뭐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은 뭐 도를 닦는다 무슨 뭐 불법을 깨닫는다 하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아직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방편으로 얘기를 해야죠. 어쩔 수 없이 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도라는 게 있고 뭐 불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여기에 통해서 분별을 벗어나는 요 일이 있으면 돼. 요게 한번 자기한테 현실이 되면은 그럼 그걸로서 싹 끝나버린다고요. 아무 뭐가 없어. 뭐할 일이 없어요.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궁지럭궁 할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현실이 되는 이런 체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도 결국에는 뭐 방편입니다. 방편. 뭐 말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고 실제 이제 이 자리 입장에서는 뭐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말을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자리 입장에서는 뭐 이런저런 할게 뭐 아무것도 없어. 원래 아무 일이 없는 거, 원래 뭐 도가 듣고 법이 듣고 깨달음이 듣고 그렇게 말할 게 없습니다. 어떤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돼. 이 일이 하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고 막 통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쓸데없는 망상입니다. 이겁니다 이러면 여기 통하면 돼. 뭐 또막대기 하든지 잔나무 하든지 삼석원 하든지 이겁니다 그러든지 뭐 법상을 치든지 뭐 주장자를 휘두르든지 뭐 과음을 지르든지 하여튼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통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뭐 이렇쿵저렇쿵 할게 없어. 네? 내가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내 몸이 어떻고 이건 다 생각으로 하는 얘기하는 거라. 다 망상이라고 그런 것들은 생각으로 하는 말이고 실제 여기에 통하면은 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아무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내가 듣고 내 마음이 어떻고 뭐그뭐 도가 듣고 깨달음이 어떻고 뭐그 그런 말이 나올 게 없어요. 아무 뭐라고 할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요걸 가르쳐 줄 뿐이에요.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은 바로 이렇게 분명하게 누구한테나 본래부터 이렇게 있는 일이다.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거다. 그 여기 이제 임재말은 뭐 도를 닦아야 되고 뭐 법을 깨달아야 되고 하는 말들은 이제 방편으로 하는 소리다.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닦을 게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그냥 방편의 말이니까 도를 깨달아야 돼. 그럼 내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지, 고르게 발심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도의 말이고, 뭐, 도를 닦으라, 그러면 도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닦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불법을 깨달아야 되는 게, 불법이 뭐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깨달아야 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건 다 생각이니까. 생각을 벗어나는 게 그거거든요. 핵심이거든. 본질이다고.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가지고 뭐 따지고 이렇게 해봤자 그건 뭐 전혀 쓸데없는 망상일 뿐인 겁니다.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면 이제 원래 우리가 뭐 비유를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다고 그러듯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이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막그 하면은 이제 그 망상 속에 있겠지만은 그 문득 이제 물을 깨달았을 때는 뭐그 뒤에는 지금 뭐 어디를 헤엄쳐 다니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다 물이지 뭐 물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 그런 것처럼 뭐그 비유적인 얘기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이것도 원래 그냥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인데. 그래서 자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이 뭘까 도가 뭘까 불성이 뭘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 이게 도구나 이게 불성이구나 이게 마음이구나 이런 뭐가 자기한테 이제 그런 어떤 그 견해 그런 생각 그런 판단이 생기리라고 뭐 그런 걸 우리가 아라말이라고 하잖아요. 아 알겠다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를 하지만은 그거는 중생의 망상심이다,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알수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이게 마치 물속에서 물을 확인하는 것처럼 확인 턱 되면 뭐 그냥 원래 이런 거예요. 다 그냥 이거라 온천지 뭐 없는 데가 없고 그냥 여기 한번 딱 확인되는 체험이 있을 뿐이라고 이게 생각을 벗어나서 한번 이게 통하는. 이게 확인되는 요거 하나뿐인 겁니다. 뭐 마음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망상이에요. 해결이 안돼 그래가지고는 그 전부 망상만 하고 있는데 무슨 해결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자꾸 요걸 이제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은 모든 사람한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다 있는 일입니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겁니다 하고 이걸 이제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리면은 자기가 이게 한번 탁 하고 확인이 되는 체험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저절로 자기한테 이런 현실이 경험이 되니까 뭐 의심이 이제 사라지고 모든 여기서는 무슨 생각이란 게 해당이 안 되니까 생각에 또 이렇게 시달릴 일이 없고 생각을 헤아릴 건 없어요. 그래서 요거가 한번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는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곳에 뭐가 부족하냐? 이 작용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살아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뭐든지 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 이거 뭐가 부족하냐? 이제 방편이 말이죠. 물론 이것도 그대들이 지금 살아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거 뭐가 부족하냐? 이건 이제 방편이 말인데 이런 데서 이제 뭘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게 와닿아야 돼. 체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는 절대 아닙니다. 이해를 하면은 그건 다 생각이기 때문에 망상이에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뭐 느낌이나 기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무엇이 아닌데 이렇게 와 닿게 돼요. 이게 확인이 된다고 현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떤 무엇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뭐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건다 분별입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분명하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 방편으로 뭐 도다, 불성이다, 진여다, 뭐 깨달음이다 이런 말을 붙이지만 그건 방편의 이름이고. 실제로 여기는 이제 어떤 이름이 붙을 수가 없죠. 이름이 붙을 수가 없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 부족하냐? 아무것도 부족, 본래 아무것도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습니다. 항상 이거를 나중에 이제 체험하고 조금 지내보면은 그런 걸 이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법이라는 건 항상 100%지 99%나 101%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이 항상 100%가 아니라 뭐 99%일 때도 있고 101%일 때도 있고 뭔가 부족하거나 지나치거나 그렇게 느끼거든. 내 마음이 뭔가 딱 알맞게 적당하지가 않고 뭐 어떤 거는 지나치고 있고 어떤 건 지나치고 어떤 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느낀다고. 왜 그런 느끼느냐? 생각 때문인 거예요. 생각으로 자꾸 분별을 하니까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나친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자, 뭐가 이렇게 안 맞아 이게.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분별 생각에 있습니다.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 버리면은 그런 것 저런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뭐 부족함도 없고 지나침도 없고 막딱 맞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게 이렇게 한번 확인되고 와닿는 이 체험이 있는 겁니다. 요게 와닿지 않으면은 다 생각이에요. 생각을 하는 것만 맞지가 않아요.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 부족하냐? 뭐가 문제냐? 뭐가 잘못됐느냐? 이 말이죠. 잘못된 게 아무것도 잘못된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다. 어느 곳을 닦아서 보충하겠다는 거냐? 뭐가 부족하길래 닦아가지고 보충하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이 불교 공부를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느냐면은 중생이라고 하는 아주 못난 인간을 자꾸 더 개선시켜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부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인간으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완전한 망상입니다, 이게. 생각 속에 쓰고 계시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으니까 뭐가 잘났다 못냈다 뭐 좋다 나쁘다 뭐 높다 낮다 계속 그런 식으로 분별을 해가지고 자꾸 뭔가를 버리고 취하고 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생각이 만들어낸 잘못입니다. 이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나 버리면은 그런 거 저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좋다, 나쁘다 할 것도 없고, 잘났다, 못났다 할 것도 없고, 뭐, 아래다, 위다 할 것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어요. 본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체험이라고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뭐를 뭐 못난 걸 잘나게 만들고 뭐 더러운 걸 깨끗하게 만들고 뭐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이제 생각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을 닦아서 보충하겠다는 거냐, 뭐가 부족하냐, 뭐가 문제냐. 뭐가 모자라냐 이 말이에요. 생각 세계 속에 있으니까 자꾸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출세관이라고 하는 게 출세관. 예? 생각 세계를 제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 세간을 벗어나라 해서 출세관이거든. 출이라는 게 탈출, 벗어난다는 말이거든. 세간이 뭐냐고? 생각 세계, 분별 세계. 예.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무슨 못난 사람을 잘나게 만들고 뭐 어리석은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뭐를 개선시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분별 생각 때문에 있다. 생각 속에 있고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못났다 잘났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럼 분별을 벗어나 버림으로써 그 문제 자체가 싹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입장에서는 사실 잘 납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뭐 계속 뭔가 잘난 게 있고 못난 게 있고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걸 그 생각 벗어난다고 해서 그런 걸 쌍부시를 하고 어떻게 살수 있느냐 이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예,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제 우리 중생의 문제가, 중생의 번뇌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느냐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하면은 이 눈에 보이고 우리가 분별되는

우리가 중생이 구제가 된다, 제도가 된다는 것은 바깥에 눈에 보이는 그런 온갖 것들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자기 마음이고만 싹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옛날 그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맨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맨날 분별을 해가지고 좋으니 나쁘니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분별했던 그 뭔가 대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분별하는 그 마음이 그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이게. 마음이 안 바뀌고 밖에 있는 걸 바꾸려면은 아무리 바꿔도 그게 또 마음에 안 들거든. 자꾸 더 좋은 게 있고, 문제가 자꾸 거의 끝이 안 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 마음에서 그런 분별심이 싹 극복이 되고 분별해서 벗어나 버려야 애초에 그만 뭐 좋고 나쁜 게 없어져 버려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 버려요. 아무 문제도 없고 뭐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이제 하여튼 체험을 해보면은. 근본적인 완전한 문제 해결은 마음이 바뀌는 데 있다. 그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이제 분별을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어버린다는 걸 이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 부족한가? 그게 이제 마음이 바뀐다는 게딴게 아니라. 분별만 쳐다보고 바깥으로만 쳐다보고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분별하던 그 마음이 그만 한번 탁그어 180도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뭐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하루 24시간 뭐 어떤 식으로 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근데 물론 이게 뭐 쉬운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야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그 뭔가가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이제 뭐 자기를 괴롭힙니다. 뭐 과거에 어떻고, 지금의 모습이 어떻고, 나는 이랬는데 또 남은 어떻고, 뭐 계속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남아가지고,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근본적으로. 근데 생각을 탁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자기 본래 이렇게 원래 이게 이제 타고난 본래 본성이라고 하는 건데 깨끗하거든.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뭐 이런 이저런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좋고 나쁘다 할 것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부족한 게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후배인 어린 스님들이 알지 못하고서 바른 공부, 바른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서 곧장 이런 부류의 여우귀신이라는 게 사람을 홀리는 귀신 같은 그런 이제 망상하는 그런 스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우귀신. 여우귀신을 믿고 그들이 그럴싸한 헛된 말을 하여, 뭐, 그럴싸한 헛된 말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싸한 말. 그러니까 뭐, 악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뭐,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들어보면 그럴듯한 말들을 한단 말이죠. 시끄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럴듯한 말을. 그런 헛된 말을 해서, 그럴싸한 헛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을 칭찬하는, 이제 얽어맨다 하는 게, 그러면 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이제 어떤 수행을 또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어떤 그런 생각에 얽어매여가지고, 중생의 마음은 이렇게 어리석고 더럽고 뭐 시끄러운 거니까, 그걸 지혜롭게 해야 되고, 고요하게 해야 되고, 뭐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에 이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그래도
그럴싸하고 그렇듯하지만은 그거는 분별심이

심 속에서 진짜 지혜가 뭔지를 모르고 이제 속는 겁니다. 도리와 행동이 서로 들어맞고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비로소 부처가 될수 있다. 도리와 행동이 서로 들어맞고, 이 말은 이제 은행일치 뭐 또는 그런 말을 하기도, 도리라는 게 어떤 자기가 깨달은 무슨 이치와 행동, 이 일치에,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고 또는 뭐 자기가 이게 진리다라는 그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 견해와 행동이 서로 일치하고,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삼업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 업을. 이거를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해야 비로소 부처가 될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분별 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떤 뭐, 올바른 이치가 이런 건데, 그것도 분별이고, 그거 행동이 일치한다. 그것도 분별이고. 그다음에 뭐 생각과 말과 행동을 늘 삼가고 조심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지 마라. 전부 분별 쪽의 일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수행이라는 게 말이 나오겠죠. 항상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반성을 하고 조심을 하고 그늘뭐 그런 식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이거는 전부 생각을 하는 행동이죠. 전혀 우리가 중생을 제도할 그런 길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생각을 하는 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생각을 벗어나야 돼. 분별을 벗어나는 이 불가사의한 경험이 있어야 돼. 예, 그래야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버리지.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공의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뭐 이러쿵저러쿵 할게 없어요. 뭐더 좋게 만들어라, 더 착하게 해라, 무슨 뭐 생각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라, 이런 자체가 싹 없어져 버려. 거기다 생각을 하는 말이고 분별 속에서 하는 말인데,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통하면은 이런 그런 거 저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예. 뭐가 있어야 할 일을 하지.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뭐 행동이니 뭐 이런 거 그런 거 자체가 다 생각이죠. 여기는 뭐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한번 통해서 이것이 이제 현실이 되고 이게 힘이 생겨서 이 힘으로 살수 있으면은 평소에 뭐 살아가면서 뭐 어떻게 살더라도 항상 아무 일 없이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걸 이런 해탈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계속 생각에 매여 있고 말에 매여 있고 행동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이나 자기 행동을 늘 반성을 하고 되짚어 보고, 아,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자꾸 번뇌를 못 벗어나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살면은 우리가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통하면은 아무것도 없어.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말을 해도 말이 없고, 행동을 해도 행동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고. 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야 해결이 싹 돼버립니다.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러면 뭐, 완전히 지멋대로 사는 거 아이가? 뭐, 그거 뭐, 그거는 뭐, 좋은 게 뭐가 있노? 막, 지, 지, 뭐, 어? 지,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어떤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되는 대로 사는 것도 훨씬 더 지혜롭게 살수 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살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 직접 겪어보면은 알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말하는 자는 봄나라의 가랑비만큼 많다. 그러니까 이런 스님들이나 무슨 이런 무슨 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꾸 뭘뭐더더더 좋게 해라 뭘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탁 벗어나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 한마디 말하고 막 생각을 벗어나 분별을 벗어나서 즉각 아무 일이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른 가르침인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많지 않고 자꾸 뭘더 생각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하고 뭐 쉬운 말로 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뭐 어디 마음을 고요하게 해라 뭐 욕망에 끌려다니지 마라 뭐 이런 소리는 맨날 하지. 아니 이것밖에 없어. 그런 저런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그냥 요것뿐이에요. 여기 한번 통하면 돼. 이것뿐이고 다른 법은 없어요 하고 이렇게 바로 직지인심으로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로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또잘 듣지도 않아요. 그뭐 어떤 알수 없는 소리지 이거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냥 이것뿐입니다. 뭐 이렇쿵저렇쿵 할게 없어 그냥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러면 뭔가 좀잘 믿기가 어렵죠. 이게 사람들이 잘잘안또잘안 들어요 사실은.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옛 사람은 말하기를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도 도를 말하지 마라. 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왜? 도에 통달한 사람은 도라는 게 뭔지를 모른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 도인은 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갈고 닦아야 돼 하면 그 사람은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지 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 도를 향해서 뭐 도로가 이렇쿵저렇쿵하고 도를 말하지 마라. 이 사공 본정선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 배도 축교계라고 하는 개송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구절인데 도의 본바탕에는 본래 닦을 것이 없으니 닦지 않으면 저절로 도에 합한다. 만약 도를 닦는 마음을 일으킨다면은 이 사람은 아직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 하나의 참된 본성을 내버리고 도리어 시끄러움 속으로 들어간다. 문득 도를 닦는 사람을 만난다면은 무엇보다도 도를 말하지 마라. 이런데 요거는 이제 도는 닦는 게 아니다. 요거 얘기입니다. 도의 본바탕에는 본래 닦을 것이 없어. 왜? 텅 비고 깨끗한 거니까. 생각만 벗어나면 텅 비고 깨끗해. 그래서 뭘 닦는다, 안 닦는다, 뭐 이런 말을 할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닦지 않으면 저절로 도에 합한다. 이 말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버리면은 원래 그게 바로 도다. 딴 도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 도를 닦는 마음을 일으킨다면은 이 사람은 아직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 하나의 참된 본성을 내버리고 시끄럼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뭘 닦아야지 하면 그게 자체가 시끄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바른 가르침인 겁니다. 그냥 여기에 통해서 이게 보면 뭐 그냥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도를 뭐 어떻게 닦아라 뭐뭘 마음이 이럴 때는 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평소 일상 생활 속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또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분별이잖아. 이미 분별 속에 있는데 무슨 대처가 되겠어요, 그게? 이미 분별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어떤 뭐 싫은 느낌, 싫은 감정, 싫은 생각, 막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는 또 현실이죠. 그럼 그때 어떤 식으로 돈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돈은 무슨 그런 뭘 이렇게 무슨 도구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도구를 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돈은 도구가 아니고 우리 본래 모습이 본성이에요, 본성. 그냥 돈을 깨달아 버리면은 생각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좋으니 나쁘니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거기에 시달릴 일이고 막 없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무슨 뭘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 그런 질문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고. 뭘 대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냐? 아니, 내가 아직 공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렇게 괴롭구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이제 물론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아뭐 기분 전환해가 어디 가서 뭐 기분 전환하고 고래가 뭐그 넘길 수는 있겠죠.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럴 때.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냥 자기 나름으로 하나의 그런 뭐 요령으로 그렇게 할수 있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그런 것이지,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도가 있으면 번뇌가 없어요. 일어나질 않아요. 도가 없으니까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도도 없으면서 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그런 일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도가 있으면은 원래 아무 일이 없어. 아무 문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여기에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생기질 않고 문제가 생기 있을 때는 이게 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망상으로 분별 쪽으로 끌려간 겁니다. 이제 그럴 때 만약에 저희가 도를 깨달은 이런 체험이 있으면은 그 분별을 따라갈 게 아니라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 이제 오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뭐 의도적으로도 약간의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제 체험이 있으면 거의 저절로 돌아옵니다. 이게 계속 따라가지는 않아요. 쑥 끌려가서 이렇게 망상을 끌려가서 조금 시달리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예. 체험이 있으면은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자기가 일부러 뭘 망상에 대해서 번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 이럴 거는 없어요. 그러므로 말한다. 만약 사람이 도를 닦으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온갖 종류의 잘못된 경계가 다투어 나타난다. 지혜의 칼을 빼면 한 물건도 없으니 발급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어둠이 밝아진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펭수의 마음이 바로 도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만약 사람이 돌을 닦으면 돌은 행해지지 않고 온갖 종류의 잘못된 경계가 나타난다. 왜? 돌을 닦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의도를 가지고 분별심을 가지고 마음을 내서 하는 거니까 전부 조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도가 아니라 전부 조작이 있을 뿐이다. 조작이란 건다 망상이죠. 헛된 겁니다. 헛된 거. 우리 불교에서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유의법이란 말이 있어요. 유의법. 일부러 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작인 건데, 유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러 뭘 행하는 거. 그게 모든 문제를 일으켜요. 예. 그게 분별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 십이지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맨첫 원인이 무명이거든. 어리석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행위 바로 일부러 행하는 거거든. 유의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분별을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을 못 벗어나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행한다. 그게 생로병사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그게 십이지연기법의 그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은 늘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게 전부 분별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라는 관행은 그 분별심을 벗어나 버리는.

같은 거, 그럼 뭐, 그런 거 저런 게 없어요. 아무 뭐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돌을 닦으면 돌은 휑해지지 않고 온갖 종류의 잘못된 경계가 다투어 나타난다. 지혜의 칼을 빼면 한 물건도 없으니, 지혜의 칼이라는 게 뭐요? 분별을 싹 벗어난, 이 분별을 벗어난, 서 이제 분별을 벗어난 이 자리가 자기한테 현실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지혜의 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실이 딱 되면은 한 물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할 일이 없어요. 지혜의 칼을 빼면은 한 물건도 없으니 밝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어둠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밝음이란 걸 따로 찾지 않아도 이제 분별 망상을 벗어나서니까 이거 자체가 이렇게 분명하면 이게 바로 밝음인 거지. 이제 어둠이 중생의 그 무명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여기서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뭘 갈고 닦는다, 수행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런 생각을 벗어나는 게 요점입니다. 본질인 거예요. 이 공부의 해탈, 열반, 깨달음의 본질은 생각을 벗어나는 거에 있지,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부가 방향이 바르게 안 잡혀 있으면 평생을 해도 헛된 짓만 하다 일생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른 공부를 해야 되지. 그 바른 공부 방향을 모르면 허망한 짓만 하다 일생이 날아가 버린다고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생각을 벗어나는 분별을 벗어나야 뭐 그냥 문제가 다 없어요 여기는. 불교에서 공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물건도 없으니까 이래야 해결이 돼요. 예. 뭘 자꾸 수행을 해서 더 좋아지고, 더뭐 고요하게 되고, 더 밝아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버리면은 본래 아무 일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 맨날 아공, 법공, 얘기. 나도 공이고, 법도 공이다.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건 무슨 뭐 일이 있습니까? 아무, 뭐, 누구, 이거다 저거다 할게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통하는 겁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3: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

0: 동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4: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5: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6: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8: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9: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8: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0: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라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

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고사

발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 대불.
3: 죽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여러분은 불교를 만나 어떠한 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우리 불교의 수행, 그러면 항상 깨달음, 해탈, 열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뭐 스님들이야 당연히 그것을 목적으로, 또 목표로 수행을 하시지만 제가자분들, 우리 신도님들은 과연 진짜 깨달음, 해탈, 열반만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수행을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그를 통해 다가올 다음 순간 또는 내일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더 나은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깨달음이라는 한 표현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그것이 방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깨달음은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 일하는 것, 오늘을 사는 이 모든 목적을 아우를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은 우리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게더의 주제, 우리의 수행이라고 하는 내용을 둬서 행복을 깨닫자라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깨달음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수행을 하죠. 불교에서도 열반락이라고 해서 열반의 즐거움, 여기는 행복이라고 하는 락자를 붙이기도 하죠. 모든 고뇌와 번뇌, 업의 에너지가 식어서 두 번 다시 윤회하지 않고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윤회의 조그만한 가능성도 생기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수행의 목표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도님들은 불교를 만남으로써 지난날의 여러 과오들이나 자신의 잘못한 것들을 스스로 반성하고 또는 내가 쌓았던 여러 인연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거나 또 나를 좋게 했던 것들을 잘 알아 그것을 연기적으로 받아들여 더 나은 내일로,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수행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 일일시 호일, 매일매일이 좋은 날,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선오록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평상심시도. 가장 들뜨고 좋은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러그러한 그러한 평상심에, 항상 일상하는 그러한 생활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고 있다는 걸 여실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때때로 우리는 행복은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무언가가 나를 행복으로 이끈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심시도, 일일시 호일, 이 가르침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오직 특별한 것만을 챙기고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특별한 순간만을 찾는 것은 아닐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력하는 건 오늘 행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행복은 오늘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말이고 여러 법문이나 또는 철학이나 수많은 이야기로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here and now라고도 있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복한 날이고 내가 꿈꾸는

이런 날인다. 너무 머리로는 잘 알지만 가슴으로 그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은 전혀 다른 오늘을 살고 오늘 속에 행복이 아닌 오히려 불행과 불안과 어려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고해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바로 누구보다입니다. 그 누구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타인입니까? 항상 비교해야지만 열심히 한다, 부지런히 한다, 노력한다라는 가치를 매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비교해서 그 가치를 매겨야 되죠? 그냥 내 스스로 만족스럽게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계속 우리는 비교하려고만 합니다. 비교를 통해 그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그 삶을 살려고 하거나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려고만 노력하죠. 불교에서는 살불살조라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말의 참뜻은 부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조사만을 쫓지를 말라는 겁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는 건 부처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부처로서 살아가야지 석가모니 투, 비로자나 주니어로 살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스님일지언정 조주 스님을 눈앞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조주로서의 깨달음이 아닌 조주의 깨달음과 수행을 내가 배워 조주 스님이 아닌 나라는 한 존재로서 수행을 닦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항상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누구보다 노력해야 되고 누구보다 잘 살려고만 누구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 항상 자신의 삶에, 나의 삶에 내가 주인공이 아닌 누구가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사실 이 행복을 깨닫자라는 이 내용을 만들면서 제일 처음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은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아주 특별한 질환, 병명에 의해서였었습니다. 그때 나온 병명이 바로 고기능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처음에 라디오에서 잘못 들은 줄 알았었습니다. 우울증이면 우울증이지 고기능성 우울증은 뭐지? 왜냐하면 저도 2011년에 우울증을 이제 초기에서 마치긴 했지만 겪었었기 때문에 그 우울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2026년이 된 지금 대략 15년 가까이 지나 우리의 우울증은 더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바로 경쟁과 비교와 성적으로 우리의 일상과 삶이 항상 노력하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때문에 우울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기능성 우울증 무엇이냐면 외부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가정이나 회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오히려 더 성실하고 원만히 모두와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휴식의 공간, 즉 나라고 하는 집이나 내가 쉬어야 되는 공간으로 들어와 내부에서는 심각한 고립, 고통, 외로움, 우울감이 존재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질환을 바로 고기능성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우울증의 기본적인 느낌이기도 하지만 외견으로 그거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울증을 한번 겪으면 바깥으로도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제가 우울증 초기를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 겪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합니다. 화창한 봄날에 한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되게 뭔가 이렇게 물에 잠기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꼈고 뭔가 굉장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패배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상하게 느꼈고 저희 교수님도 좀 이상하게 보셨었습니다. 왜 하면 할수록 얘가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가나? 제 아는 지인 중에 의사분이 계셔서 너무 좀 불안한 나머지 전화로 상담을 좀 했더니 우울증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이런 우울증이 생기지? 하니까 스님 혹시 스님 주변의 누군가와 스님의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맞았습니다. 유학 초기이다 보니까 저희 도반 스님들이 이제 뭐 선원도 다니시고 소임도 사시고 여러 군데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연락들을 받을 때마다 너무 참 보기 좋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도반들은 이렇게 지금 잘 자신의 수행을 하고 자신의 몫을 하고 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하고 있는 거지. 캄캄한 방 안에서 유학을 와서 그냥 일본어만 외우고 일본어를 통해 불교를 다시 공부하고 있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만 내다보며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나도 모르는 결핍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노력할수록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왜 이런 일에 빠진 건지 너무 속상합니다. 했더니, 선생님, 괜찮습니다. 약 먹으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밖에서 운동하십시오. 햇살을 쐬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사람들 속에 있어야 낫습니다. 자꾸 안에 계시지 마십시오. 안에 있으면 더 깊이 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불교를 공부했고, 불교를 공부하고 있었으면서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에 스스로를 잠식시켜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약을 보내주셔서 약을 조금 먹어서 한두 달, 석달 정도 먹고 났더니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봄날이다 보니까 날씨도 좋고 해서 항상 밖에 나가서 조깅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러닝이라고도 많이 부르지만 당시엔 그런 것도 몰라서 그냥 일본이다 보니까 강둑이 많습니다. 강둑에 나와서 막 뛰다 보니 뭐 고양이들도 좀 만나고 그러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밝은 성격이 생겨났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는 항상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밖에서 뛰거나 산을 가거나 그런 활동들을 하는 이유도 진짜로 제가 이런 것들을 겪어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고기능성 우울증이라는 건좀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신을 다시금 그 안에서 한번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바로 드러냈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치료법으로 지금까지도 잘 이어올 수 있었지만,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감추는 순간, 누구도 알아낼 수 없고, 어쩌면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이 사회에 너무나 익숙한 질환이 한개더 있죠. 바로 공황장애라는 것입니다. 공황장애 과거만 하더라도 연예인이나 좀가 이렇게 유명인들이 많이 걸렸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뒤처질까봐, 실수할까봐, 잊혀질까봐, 없어질까봐 매 순간 불안함을 느끼는 게 바로 공황장애인 것입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어도 갑작스럽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공포를 느끼는 정신적 질환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멀쩡하게 있다가 공황장애가 오는 순간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손을 떨거나 식은땀을 흘리거나 심하게 눈을 깜빡이기도 합니다. 이게 공황장애의 기본 모습이죠. 왜 그러냐면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첫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또는 이것이 없어졌을 때 홀로 고립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존재가 됐을 때이 공황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 공황장애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마치 세트와 같이 묶여서 옵니다. 내면이 피로해졌고 내면의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이두 개가 항상 붙어오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주변에 인연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로서 하고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만에 하나 제가 이 투게더를 하면서 다른 스님들이나 다른 방송과 만약에 비교했다라고 하면 투게더가 지금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전해지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시청률이 잘 나오거나 ALS가 많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따라가려고만 계속했겠죠. 그러다 보면 투게더도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죠. 누구보다 누구의 모습이 아닌 그냥 투게더로서 그 모습을 계속 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모습을 좋게 봐주셔서 지금 이 투게더가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그 모습 속에서 계율을 더잘 전달하기 위해 발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투게더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다 없애주신 겁니다. 그래서 투게더는 투게더로서의 위치에서 계율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도 투게더가 방송되면 ARS나 많은 또 후원을 해주셔서 이 방송이 지금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수처작주 입처계진. 계율을 계율답게 전하는 투게더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투게더로서 참되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인정받고 알아주고
남보다 앞서고

뛰어나기 위해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투게더를 하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시기 때문에 인정은 받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은 받아지는 것이지 내가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발버둥 치게 될 겁니다. 무리하게 될 것이고 무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채십니다. 뭐지, 방송이 좀 질이 낮아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바로 알아주시죠. 그리고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게 아닌 그냥 투게더로서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도 내일 다음까지도 투게더로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불교에서도 말하는 수행의 가치관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성적을 매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을 자신이 올곧게 알고 그 안에서 행을 닦아, 즉 수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가꿔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인 행을 통해 자신의 일인 사를 만들고 자신의 모습인 업을 갖추어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의 삶, 이 생을 변화시키는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행, 사, 업, 생, 법. 불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여러분, 저,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을 바꾸지 못하면서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어찌 세상이 나를 바꿔주기를 기다립니까?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바뀌면 나와 더불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그리고 매일 아침에 무엇을 할지를 고민합니다. 그 고민 속에 있다는 건 하나의 서원을 세우는 거고 그 발언을 통해 행을 닦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됐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을 잘 했는지를,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메모장에 써놓은 것을 한번 꼭 다시 확인을 합니다. 이 투게더도 녹화 직전에 제가 항상 꼭 스마트폰으로 한번 확인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냐면 제가 만들어놓은 투게더의 이 내용들이 기승전결로 잘 어떻게 전달돼야 하는가, 그리고 엔딩에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와야겠구나라고 꼭 먼저 확인을 하고 다 맞춰서 이동하면서 한 번 더 스스로 복습을 합니다. 즉 저의 이 행위를 투게더라는 일로 만들고 투게더의 모습을 갖추어 법장 스님의 투게더라는 삶으로서 이끌어 나가는, 즉 이끈다라는 건 변화이죠. 이 삶의 모습을 갖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게더가 함께하고 금요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 특별한 것을 원하려고 합니다. 변화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변화가 아닌 마치 신비로운 신통과 같은 게 텅하니 떨어져서 내 세계를 확 뒤집어 바꿔줬으면 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 속에도 너무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죠. 리틀 부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투게더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비구가 고행을 포기하고 내란자라 강가로 내려오셔서 수자타의 유미죽을 받으시고 그 공양을 하시는 부처님을 보고 시타르타가 타락했다라고 질책하며 떠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 바로 직전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사문 고타마가 보리수 밑에서 정진의 다짐을 서원을 세운 채로 좌선에 딱 앉아있을 때 폭우가 내립니다. 그때 뱀의 왕이 나타나 부처님의 등 뒤로 와서 코브라가 등을 쫙 피면서 부처님을 비를 맞지 못하게끔 이렇게 가리는 모습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장면이 나올 때 이 오비구는 손을 들며 박수를 치며 환희합니다. 즉 신비로운 모습에 빠졌고 그 신비로운 모습을 통해 스승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여겼던 것인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사람이 씻고 밥을 먹고 수행을 다짐하려는 모습에는 오히려 구도를 포기하다니 더 이상 당신을 따를 수 없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떠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모든 배움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배움은 변화다. 깨달음의 길은 중도, 즉 중용.

중앙에 있다. 모든 극단으로부터 중도, 중용을 지켜야 변화할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고행에 집착하려면 더큰 고행만이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몸을 학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에는 수행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고행일 뿐이죠. 그리고 우리 불교는 고행을

위한 모습을 두타행이라고 부르지 그것을 고행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고행은 고통을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고 더 큰 고통을 얻으려고 노력해야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화가 아닌 자극만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신문기사나 방송도 대부분 그렇죠. 더 인기를 끌려고 하고 더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자극적으로만 합니다. 요새는 신문기사를 인터넷으로 제가 거의 못 봅니다. 제목이 너무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해갖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제가 참 존경하는 박지성 선수의 뭐 박지성 무슨 무슨 일이라고 해갖고 실제로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축구선수 박지성이 아니라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의 뉴스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써놓은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아니면 말구식의 기사가 불교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극으로만 나가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고행을 포기하며 극단으로부터 벗어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수행이다. 이 중용, 중도를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투게더를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자극적이지 않으며 계율의 중도를 지켜 그 안에서 세상의 일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일 속에서 계율을 녹여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저의 생각만이 들어갈 것이고 사회의 문제를 더 자극적으로 하려면 어쩌면 더 많은 분들이 보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알맹이는 없는 형태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끊임없이 우리 PD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배움은 변화 속에 있습니다. 올바른 변화를 얻기 위해선 중도, 중용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그 치우침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 속에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노력하고 힘낸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행복은 그들과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그를 통해 오늘도 행복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노력은 결코 고행이 아닙니다. 힘들고 조금 지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인연들 그리고 나의 일을 통해 행복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노력이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행복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 인연들을 챙기셔야 됩니다. 내일 행복해야지 이것만 넘어서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에 오늘을 놓치고 가장 소중히 되어야 될 가족과 인연들을 함부로 얘기하며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어쩌면 고행에 빠진 그리고 부처님을 질타한 오비구의 모습은 아닐지 깊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행복은 원만해야 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 중용 속에서 오늘 하루 노력을 통해 행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고 노력해서 그 누구도 불행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불교를 만나 수행하고 정진해서 그 누구도 괴롭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때때로 불행해야 되고 괴로워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고 노력하고 있는 가치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참회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괴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면 나의 수행과 정진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는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수행과 또는 깨달음 앞서서 더욱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참회와 성찰입니다. 스스로를 반성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을 불교에서 참회라고 하고 그것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즉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성찰입니다. 성찰하지 못한다면 항상 들뜬 마음이 생기거나 우울감에 스스로를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성찰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고 더 나은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 항상 참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회를 반성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성을 통해 자신을 바꿔야 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참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계식을 할 때도 항상 참회진언을 하죠. 참회진언을 통해 참회진언을 하는 동안 수계하기 전의 모습과 연비를 통해 수계한 자신이 참회진언 시간 속에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참회를 통해 바뀐 나로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교는, 여러분의 깨달음은, 오늘의 수행은, 지금의 일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행복하십시오. 행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어디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을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이 없다면 무엇을 통해 행복해야 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복을 추구할지, 어떻게 행복해질지 스스로 결정하고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나아가게 하여 그 속에서 어울려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망경제의 35경계 불발언계에서도 이 서원, 발언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죄로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모든 일에 서원을 일으키고 부모와 스승과 삼보에 효순해야 한다. 좋은 스승과 도반과 선지식 만나기를 발언하고 항상 자신에게 대승의 경률과 십발치, 십장양, 십근강, 십지를 가르쳐주고 이해하게 하여 여법하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계율을 굳게 지켜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한순간도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떤 보살이든 이러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수행에 있어서도 항상 발언이 있어야 됩니다. 왜 수행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수행한다라고 하면 그냥 고행에 빠지거나 자신의 독선에 빠져서 수행이 아닌 그냥 어떤 행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교의 수행의 가치관의 최고는 깨달음이죠. 해탈 열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뜬구름과 같이 막연하다라고 하면 나의 수행의 또는 정진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겠다. 하루에 20시간 정진 또는 하루에도 빠지지 않고 500배 또는 염불, 사경 또는 그림일 수도 있죠. 수많은 것들의 목표를 세워 그 목표를 방편으로서 나아가 깨달음, 해탈, 열반 또는 행복이라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연한 하루를 막연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저의, 우리의 행복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요새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웬일로 이렇게 많이 나오나 하고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인용하는 방송이죠. 우리 유재석 씨가 나오는 방송에서도 여기 나오더라고요. 김신영 씨가 한 13년간 치열하게 다이어트를 해갖고 살을 쏙 빼갖고 그것을 항상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자신의 그러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과 부딪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극도의 공황장애까지 겪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자신의 스승이었죠. 지금은 돌아가신 전유성 개그맨님이 김신영 씨가 아끼는 제자이다 보니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쫓기지 말고 진짜 내가 김신영이 너 스스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김신영 씨가 이야기했답니다. 선생님, 저를 요새 누구도 써주지 않습니다. 저 이제 한물 갔나 봐요. 라고 했더니 전윤성 개그맨님이 너무 좀 개그맨답게 훌륭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영아, 한물 가고 두물 가면 봄을 돼. 왜 비교해서 한물 갔네, 두물 갔네 그래야 되냐? 너 스스로가 이미 보물인데 왜 그것을 몰라? 법화경에 나오는 그 얘기 그대로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앞장서서 가려고 하지 마. 사람들이랑 손잡고 가. 이렇게 주변에 행복이 가득하게 있었는데 어디서 무엇만을 찾아 헤맸었는지 스스로 깊이 성찰하고 참회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애써서 뺐던 살을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거,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막 먹다 보니 13년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을 뺐는데 6주 만에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되돌아온 6주 뒤에 오히려 불안함이 아니라 감사하고 행복하더랍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하고 싶은 개그, 방송을 다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제가 알 정도면 진짜 방송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정도밖에 검색을 안 하다 보니까 창에 뜨지 않으면 볼 일이 없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유재석 씨와 함께 김신영 배우님, 개구모님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살이 이렇게 쪈 거예요. 왜 이렇게 살이 쪘지? 라고 했는데 그 살이 찐 게

0: 아니라 오히려 가피와 공덕이 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보물이 됐어요. 스스로가 보물이 돼서 자신을 아낄 줄 알고 자신이 진짜 무엇을 통해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종종 찾아봐요. 너무 재밌게 방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비교하고 날카로운 방송이 아니라 푸근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바로 알아줍니다. 아, 김신영 개그우먼의 이야기구나. 남들 걸 따라하고 유행어만 쫓다 보면 유행이 그치게 됩니다. 유행은 말 그대로 흐르는 겁니다. 사라지죠. 그리고 다시 유행이 올 때까지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묵묵히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내리고 있으면 하나의 존재가 돼서 한물 가고 두물 가서 보물 된다라는 그 교훈과 같이 참 아름다운 삶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걱정돼서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항상 사람을 그리워하고 항상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유성 개그맨님의 마지막 교훈과 같이 앞장서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아무리 앞장서도 기다려서 사람들과 손잡고 다시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눈 감는 그날 내 손을 잡아주고 나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또는 행복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사시는 이유도 여러분의 가족과 인연들과 행복하기 위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이미 충분히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비교를 통해 더 큰 행복을 쫓으려고 하다 보니 만족하는 행복이 아닌 비교하는 행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통해 나를 알기 위해선 함께 할 수 있어야죠.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가장 가치가 큰 회사를 이끄는 젠슨 황이라는 인물도 자신의 회사의 사람을 뽑을 때 제일 똑똑한 사람,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깐 보시면 사람을 뽑을 때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능력이라고 하면 인간성을 더 중요하게 본답니다. 함께한 사람을 구한다면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찾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젠스덩이 강조하는 그 가치도 바로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할 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나 이 내용 우리 지극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혼자 먹으면 맛없죠. 친구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막 먹을 때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조금 가난했었어도 80년대, 90년대 먹었던 그 음식들이 더 맛있었던 이유, 짜장면 한 그릇, 치킨 한 마리가 더 맛있었던 건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금이라도 더 먹겠다고 형제들끼리 다투고 함께했던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일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하루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고 치킨 한 마리 누구라도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정도는 이제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꿈꿨던 삶이죠. 근데 그 꿈이 지금은 현실이 됐는데 그 현실을 꿈과 같이 못 살아가고 오히려 더 큰 꿈을 쫓는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인간성이 좋기 위해선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베푸는 건 함께하는 것입니다. 베풀 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만을 챙기기 위해 계속 탐는다라고 하면 욕심으로 가득 차죠. 우리 불교에서 그걸 악귀라고 부르죠. 목구멍은 요만한데 배는 이만해. 음식을 잔뜩 하지만 먹으려고 하면 다 없어져 버리는 서양에서 이해하는 스크루지와 같은 외로운 슬픈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나만이 아닌 나와 너가 우리로서 함께 이끌고 지탱하고 함께 걷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 하나로만 살거나 너 혼자로만 살거나 우리가 아닌 고립된 삶을 살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우울해집니다.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저의 우울증도 제 스스로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이 제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했고 내 안에서 그 비교를 통해 결핍을 자꾸 만들었고 더 어두운 속으로 저를 끌고 내려가서 저 깊은 심연으로 잡아당겨 버렸던 겁니다. 누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게 아닌 스스로가 스스로의 걸음으로 나락 속에 빠뜨려 버렸던 너무 속상한 일을 스스로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젠스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개인이 중요해지는 세상이긴 하지만 이제 지능, 똑똑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이제 AI나 다양한 것들이 지식이라는 면에서는 우리보다 월등히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AI랑 지식으로서 경쟁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AI를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지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마음으로 지혜로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 지혜 바로 인격을 기르는 건 어려워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건 어렵다. 창피함이나 비판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가 강인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겪는 고난과 도전으로부터 위대함이라는 것이 탄생하기 때문인 것이죠. 비교와 경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더 착실히 챙겨서 인격을 길러 사람들과 함께하면 지금 비로소 조금 고난하고 힘든 도전을 할지언정 그 손을 잡고 나아가 위대함으로 성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유재석 씨가 같이 있죠. 유재석 씨가 했던 가장 유명했던 방송이 무한도전이죠. 정말 허망한 도전들을 막 했지만 그 무한도전 끝에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MC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위대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힘든 고난과 말도 안 되는 도전들도 있었지만 그 끝에 위대함을 만들 수 있었던 그 모습. 이 두 명의 사람이 인터뷰라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아, 저 둘은 참 공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 똑똑한 것만을 너무나 찾았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똑똑하고 성적이 좋고 앞서고 그러면은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 나아가야 하죠. 조금 덜 똑똑해도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어떤 큰 스님 상자가 이제 공부를 못해서 꼴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갖고 스님께 찾아갔더니 스님이 오히려 칭찬을 해주시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이놈아. 그래서 아,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못해서 했대요. 아니야 이놈아. 너가 꼴등을 했기 때문에 너희 반에 꼴등이 없는 거야. 너는 누구 한 명을 더 위로 올려보내준 것이다. 너로 인해 그 사람은 꼴등을 면할 수 있었고 너가 꼴등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찰하고 참회할 수 있었다. 잘했다. 아, 그걸 제가 옆에서 듣는데 진짜 큰 가르침을 얻었었습니다. 함께한다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뭐 물론 그 스님이 공부를 안 한 것도 있긴 했었지만 오히려 큰 스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정진할 수 있었고 지금도 선방에서 선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수자로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자의 힘은 꼴등 수자가 아닌 꼴등 수자였지만 1등 수자가 돼서 누구보다 인욕할 줄 알고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고 정말 절구통과 같이 그 자리를 단단히 지키는 제 도반이 되어줬습니다. 위대함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게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큰 힘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행복은 무한할 것입니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무한합니다. 근데 우리는 행복을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물건 또는 어떠한 가치 또는 경제적인 걸로만 파악하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행복을 깨닫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행복은 그런 게 아니라 깨달았을 때 나오는 겁니다. 아, 지금도 내 곁에 이렇게 행복함이 가득했구나. 언제나 곁에 있었었구나. 근데 나는 어디를 바라봤고 무엇을 가지려고 했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발버둥 쳤던 것인가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눈 떠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닌 허망한 것이 되어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행복은 다시 비교와 경쟁 속에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무지개의 저 너머와 같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술 이후 또 그리고 요새는 참 행복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원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살아도 돼.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저의 일상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그 바뀌지 않은 일상을 제가 이제는 주체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투게더의 내용이나 또 투게더의 특집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피디님과 상의해서 다 섭외하고 다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투게더를 온전히 저의 모습으로 끌고 가고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서 함께 공감하고 있어서 언제나 제 곁에 행복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수행, 다양한 포교활동, 제 곁에서 항상 저를 행복하게 이끌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좋지 않은 날이 없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행복하다 보니 제 주변의 사람들도 참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 여러 군데도 다니고 운전도 굉장히 많이 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걱정해 주시는 한편 이 모습 그대로 쭉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응원해 주실 때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있고 그분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투게더를 행복하게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곁에 저의 곁에 언제나 항상 함께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행복을 설명드렸지만 행복의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자신을 성찰하고 그 성찰한 자신을 통해 주변을 살펴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 치우침은 비교와 경쟁을 다시 불러올 것입니다. 고행을 포기하시고 중도를 통해 깨달음의 변화를 얻으신 그래서 부처라는 지위에 올라가신 고따마 시타르타 태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중생이 부처로 바뀌기 위해선 중생임을 바르게 성찰해 스스로 중생이 아닌 부처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순간 삼라만상 두두물물 모든 게 부처 아닌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금강경 대승정정분에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같이 여러분이 부처가 되는 순간 모든 세상의 것들이 부처가 되어 나와 함께 있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알 것입니다. 아, 내 곁에 항상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이 계셨었구나. 내가 무언가 허망한 것만을 쫓고 있었었구나. 저 신기루와 아즈랭이가 내 손을 잡힐 것만 같아 이렇게 했었던 건 아니었을까. 오히려 내 곁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고 나아갔어야 하는 것이었구나. 우리의 제목 투게더인 것과 같이 계율을 아무리 철저히 지키고 수행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할지언정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불교에서는 아라한이라고 하여 대승에서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부족하더라도 중생의 손을 잡고 그들을 제도하여 자타이시 성불도로 나가는 보살행 그를 통해 모두가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그 대승불교의 모습 그것이 불교에서 원하는 깨달음이며 그 깨달음에서 얻어지는 열반락 행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속에 얼마나 많은 행복함들이 가득하고 있는지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발언드리며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연들이 행복과 더불어 선연으로서 화연되어 여러분의 세상이 불국토가 되고 관세음보살이 관자재의 모습으로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는 그 하루가 되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투게더 우리의 곁에 행복이 얼마나 가득하고 그 행복을 이제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 역시도 정말 행복함을 깨닫는 오늘 이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 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 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3: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0: 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중 하나는 소나무라고 합니다. 소나무는 중심 줄기가 휘어져서 구불구불 자라는데요. 각자의 환경에 따라 구부러지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고유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또 소나무는요. 비바람과 혹한의 추위도 잘 견디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꽃가루는 차로, 잎은 약재로, 솔방울은 연료로 그 쓰임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0: 구부러질 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연함과 강인함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1: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더라도, 인생에 어떤 세찬 바람이 불더라도 소나무와 같은 마음으로 구부러질 지언정, 우리 부러지지는 말자고요. 적당히 유연하게, 하지만 똑심 있게, 아셨죠? 자,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저희 쾌남들도 응원하겠습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쾌남 열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 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남궁진입니다.
0: 네, 오늘 오프닝에서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1: 맞습니다.
0: 우리 궁디는?
1: 네.
0: 유연한 편입니까? 아니면?
1: 아, 유연하죠. 제가 수영을 오래 해가지고 몸이 유연합니다. 유연해요.
0: 네. 근데 뭐 전 공칠 때 보니까 네. 뻣뻣 그 자세던데요?
1: 아, 그렇게 일부러 한 겁니다.
0: 예, 예. 같이 운동했던 분들의 얘기를 네. 뭐 좀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왜 이렇게 운동 진경이 없냐. 이 뭐 정도로 좀 뻣뻣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1: 그러면 상디님은요?
0: 삐졌어요?
1: 아니요, 아니요. 훨씬, 예. 상디도 어떠십니까?
0: 아, 저는 뭐 거의 뭐 네. 연체동물입니다.
1: 아, 그런가요?
0: 연체동물, 예. 남의 문어, 남의 아. 쭈꾸미. 예. 남의 오징어.
1: 그 정도로.
0: 예. 다음부터 오징어라고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오, 알겠습니다.
0: 예. 얼굴 빼고요. 몸만.
1: 알겠습니다.
0: 몸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네. 요즘 우리 궁디가, 우리 남궁진 씨가 순발력이, 아, 순발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1: 제가요?
0: 예.
1: 네.
0: 삼행시 이런 것도 잘하잖아요.
1: 삼행시요?
0: 예.
1: 오. 삼행시 갑자기요?
0: 갑자기.
1: 오. 문제를 내주시는 건가요?
0: 오, 제가 내드리죠.
1: 알겠습니다.
0: 예.
1: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오늘 저희가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1: 네.
0: 소나무처럼 단단한 남자. 나상도로 삼행시 한번 가능하겠습니까?
1: 나상도요?
0: 예, 나상도.
1: 갑자기요?
0: 예.
1: 네.
0: 자,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1: 네.
0: 나!
1: 나상도요?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0: 상!
1: 상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0: 도!
1: 도와주십시오.
0: 네. 아! 아유, 오, 잘했습니다. 아, 저희가 아, 원래 소나무로 네. 짜놨는데
1: 깜짝 놀랐습니다.
0: 갑자기 틀어봤는데 어,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시네요.
1: 아유, 고맙습니다.
0: 자, 저한테 시킬까 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쾌남 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이리 오너라 함께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셔서 BTN 불교 TV의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6회 상쾌 통쾌 이 상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녀들만 모십니다.
1: 입장 주권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쾌남 초대석 이리 오느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나와!

0: 오늘 해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 바로 이선아 씨였습니다.
1: 네, 네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목련 라이브로 오늘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남 쾌남 열정에서 인사드립니다. 가수 이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0: 아,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진짜 노래
1: 감사합니다.
0: 방금 목련이라는 곡 들려주셨습니다. 네네. 어떤 노래인가요?
1: 이 목련이요. 미스트로포 우승자 특정곡이에요. 아, 그래서 장공장장님, 그러니까 네. 장윤정 마스터님께서 네. 이제 지어주신 곡인데요. 목련이라는 꽃이 되게 오랫동안 꽃봉오리로 있다가 누구보다도 활짝 만개하는 꽃이래요. 그래서 꿈을 품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때 미스트로 참가자들을 보면서 이 목련꽃이 떠오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선물로 주신 아주 아주 귀한 곡입니다.
2: 아 좋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꽃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남궁진 씨,
0: 네.
2: 목련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0: 목련의 꽃말이요?
2: 예.
0: 이선아 씨.
2: 아. 아 느끼함도 늘었어. 저도 이제 뭐 아까 전에 목련의 꽃말이 뭔지 뭐 검색하고 했는데 다 이자뿌스요.
0: 이자뿌고.
2: 아. 이자뿌고. 네. 이제부터 목련하면 이선아다. 이렇게
0: 아.
2: 예, 정리를 그렇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 고귀한 네. 그 뜻을 이제 막 활짝 더 활짝 펼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2: 아,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오프닝에서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소나무. 우리 소나 씨 이름과도 좀 연관이 있네요.
0: 그러네요.
2: 네. 우리 소나 씨는 소나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사랑하죠.
2: 사랑해요.
1: 사랑하죠. 아 근데 이유가 있어요.
0: 어떤 이유
1: 그러니까
0: 때문에?
1: 제 이름이 사실은 소나무 뜻이에요.
2: 진짜요?
1: 네네. 그 소나무를 보시고 아빠가 그 소나무가 그 열 가지 장생 중에 하나래요. 네. 사실은 이제 처음에 건강하게 자라라고 이제 지어주셨는데
2: 장생.
1: 그 한자로 하지 않고 그 소나무의 소나라는 그 한글이 이쁘셨대요. 그래서 아. 소나무의 소나를 따서 제 이름이 이소나가 됐습니다.
2: 나 그렇게 보니까 소나무라는 그 이름을 따서 많은 것 같아요. 나무라는 이름도 많고 네, 소나. 소나 좀 생소하지 않아요?
0: 저 처음 들었어요.
2: 진짜요?
0: 네.
2: 저도 근데 세상에 정말 중복되는 이름들이 많지만 소나라는 네. 이름은 별로 없었던 것
0: 맞아요,
2: 같아요.
0: 맞아요.
1: 맞아요.
2: 굉장히
1: 저도
2: 좀 유니크한.
1: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릴 때 제 이름이 되게 특별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2: 야, 내 이름 소나다?
1: 아니, 아니 애들한테 하지 않고
2: 예.
1: 그 어른들한테. 어른들한테 막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 너 이름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 뭐게요?
0: 한번 들어도
1: 자기 이름 좀 물어봐달라고.
0: 예, 기억에 각인이 되는 네, 그런 네. 이름. 예쁜 이름입니다.
2: 네. 원래 연예인들이 이름이 좀 평범하면 안 돼요.
1: 네.
2: 무조건 맞아요. 좀 특이하거나 이쁘거나 이래야 좀 기억에 남잖아요.
0: 네,
1: 그렇죠.
2: 상도 얼마나 기억에 잘 남습니까?
1: 그렇죠.
2: 예. 예. 남궁진
0: 예.
2: 얼마나 좋아요.
0: 감사합니다.
2: 예. 이름 좋은 사람끼리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2: 자, 쾌남 초대석 1위 오느라 본격적으로 이선아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선아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0: 너를 알려줘.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이선아 씨를 알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선아 씨 인생을 과연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바로 키워드 보여주세요.
0: 네, 키워드 보여주시죠. 고양이.
2: 고양이.
0: 아, 고양이. 이게 어떤
2: 반려묘? 아니면 네. 고양이상?
1: 고양이상은 좀 아니지 않아요?
2: 고양이상? 아, 고양이도 요즘에 굉장히 종류가 많으니까.
0: 네.
2: 뭐 길고양이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있잖아요. 시베리아 뭐 그런 고양이 있잖아요.
1: 시베리아 허스키 아닌가요?
0: 강아지 아니에요?
2: 아니, 시베리아 무슨 시베리아 고양이 없어요? 아니 그럼 시베리아 사람들은 고양이 안 키워요?
0: 사바나 고양이는 있어요.
2: 죄송합니다.
1: 사바나 고양이.
2: 제가 알다 말아가지고 지능이 약간 지능이십니다. 고양이는 어떤 뜻이에요?
1: 고양이요? 제가 어릴 때 좀 고양이 같은 애였어요. 진짜 어릴 때 저도 기억이 없을 때.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제가 그 수직 활동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맨날 냉장고 위에 제가
0: 냉장고 위에 올라가서
2: 뛰어내려고 그랬어요? 진짜 왜요?
1: 냉장고 아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기억이 없는데 냉장고 위에 올라가 있었대요 항상.
0: 아 어렸을 때부터
1: 가구를 막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네. 그래서 친척들이 보면은 애가 맨날 냉장고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를 내려다보고 그랬대요. 아. 근데 저는 그게 기억에는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저희 친척들은 항상 냉장고 위에 소나가 있었다.
2: 아 근데 굉장히 특이하네요.
1: 특이하죠.
2: 네. 아 제 동생도. 어릴 때 TV 위에 올라와서 막 떨어지고 뭐 싱크대 위에 올라가서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혓바닥도 찢어지고 그래서 어릴 때 여동생이 남자 같고 제가 여자 같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1: 네네.
2: 예, 어 저희 집에도 고양이가 있었네요. 몰랐습니다. 예, 몰랐어요. 어,
0: 그리고 혹시 뭐 고양이를 실제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1: 맞아요. 어? 고양이 두 마리죠. 집사예요, 저.
0: 두 마리.
1: 네, 두 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2: 양집사.
1: 네, 네.
0: 어떤 고양이 키우고?
1: 저는 이제
2: 시베리아.
1: 아니요. 그냥 한국 고양이.
2: 아, 한국 고양이.
1: 네, 그, 한국 고양이. 네.
2: 그 노란색에 흰 줄 있는 그런 고양이인가?
1: 네. 치즈도 있고 이제 삼색이라고 해가지고 네. 까만색, 뭐 하얀색, 노란색 다 섞인 친구도 있고 두 마리 기르는데 너무 예뻐요.
0: 삼색이는 암컷이죠.
1: 네. 맞아요. 오. 네. 고양이 기르세요?
0: 어, 저 고양이 길렀었어요.
1: 아, 네, 아니 왜냐면 삼색이가 암컷이라는 거 아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오,
0: 맞아요.
1: 아,
2: 네. 색이 세 개가 있으면 암컷이고요.
0: 네, 암컷이. 네네. 암컷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 네, 암 거의 대부분이 암컷이고 네. 수컷인 경우가 없어요.
0: 맞아요.
1: 근데 어 아시네요.
0: 아, 저도 고양이 좋아하니까요.
2: 저만의 고양이가 되어주세요.
0: 아,
1: 안녕.
0: 아, 죄송합니다.
2: 시베리아 고양이.
0: 아, 죄송합니다. 다음 키워드로 한번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악바리.
2: 아, 바리바리 악바리.
0: 악바리라는 키워드를 갖고 오셨습니다. 네. 이거 그냥 내가 막 정말 막 악에 맞췄어요.
2: 주심력이
0: 뭐든지. 네. 그런 뜻에서 악바리를 갖고 오셨나요?
1: 맞아요. 네. 제가 예전에 국악할 때 그 네.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말씀하신 별명이세요. 저는 악바리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좀 승부욕이 있다 뭐 이런 거겠죠?
2: 아, 네. 어릴 때 보면 저희 때는 그 생활 기록부에 이 학생이 어떤 성향이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MBTI, 그 전에 뭐 혈액형, 그 전엔 사주 이런 걸 봐가지고 이제 성격을 조금 알아내긴 했지만 그 생활 기록부에 뭐라고 좀 많이 적혀 있었어요?
1: 저요 성실하다.
2: 아 성실하다. 성실하다. 저는 그 선생님들께서 보는 눈이 한결 같아요.
0: 뭐라고 하셨던가요?
2: 주의가 산만하다. 아~ 이게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 예, ADHD라고 하나?
1: 네.
2: 예, 우리 그 추혁진 씨가 최근에 저를 만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은 성인 ADHD가 확실하다.
0: 아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말로 예. 분위기를 주도한다.
1: 예, 그럴 수 있죠.
3: 야옹.
2: 아 좋아요.
0: 알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근데 어떻게 갑자기 또 트로트로 전향을 하시게 되셨어요?
1: 제가 예전에 국악 이제 대학교 시절쯤에 대학교 졸업하고 이쯤에 그때 이제 퓨전 국악 팀이 엄청 많이 생겼었어요. 그때 약간 그게 유행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막 조금 요즘에 보시면 이렇게 한복인데 짧고 이렇게 이쁜 한복들 있잖아요.
2: 약간 퓨전 말고. 한복.
1: 네. 네. 그런 거 막 입고 이제 행사를 다니는 그런 팀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2: 아, 뭐 이날치 뭐 그런 분들 범 내려온다.
1: 네. 뭐 그런 느낌처럼 이제 많이 이제 생겼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퓨전 국악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그렇게 공연을 하러 가면 이제 조금 앵콜 곡이나 이런 걸로 트로트 불러드릴 일들이 있었거든요.
2: 아, 그렇죠. 또 어른들이
1: 네,
2: 좋아하시니까.
1: 네, 좋아하시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한두 곡 부르다가 이제 전국 순회 공연 같을 때 이제 또 한 번 트로트도 하게 되고 하면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악이랑 또 다른 대중음악의 어떤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소통이 잘 되고 막 무대에서 막 아는 곡을 불러주니까 박수도 막 많이 받고 좋아하시고 막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트로트에 관심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잘못된 생각인가 하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예고도 나오고 예술대도 나왔는데 갑자기 트로트를 한다는 게 약간 내가 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건가라고 했는데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노래를 하기 위해서
0: 트로트로 전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악바리처럼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또 맞이할 수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2: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0: 네. 키워드 보여주시죠.
2: 사마. 조만간 사우디로 이민 아니시죠? 예. 사막이요?
0: 사막에 사막? 뭔가 메말라 있는 듯한 그런
2: 느낌이죠.
1: 네, 맞아요.
0: 네. 사막 어떤 키워드죠?
1: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그 마음이 진짜 사막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본 적은 없지만
2: 네.
1: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뭐 그늘도 하나 없이 뭔가 그런 공간이잖아요.
2: 오아시스도 없고.
1: 네, 오아시스도 없고. 그때가 제가 이제 오아시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미스트로 3였어요.

0: 했는데 그때가 제가 한 1년 정도를 미스트로 3를 위해서 진짜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고 살도 빼고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선 무대도 못 갔어요.
1: 아,
0: 제가 제작진 예심에서 떨어졌어요. 네. 그때 되게 마음이 좀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해서 본선에 한 번의 기회라도 주어지면 내가 어떻게든 정말 내가 노력해서 다음 기회를 만들어보리라고 생각하고서 노력을 1년을 했는데 그냥 제작진에서 바로 떨어지니까 아 조금 나는 그냥 찾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인재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그때 좀
2: 늘상 저희가 이제 불교 말로 시절 인연이라고 항상 하잖아요. 우리 미스터트롯2에서 우승을 하셨던 성훈 씨도 1에서 고배를 마시고 2에서 또 이렇게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미스터트롯3 예심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상암에서 1층에서 소나 씨를 봤어요. 대표님과 함께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거든요.
0: 네.
2: 저는 봤어요. 저는 이제 뭐 연습 때문에 갔었는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예심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참가자들이 몇몇 보였거든요.
0: 근데
2: 그때 소나 씨가 예심 때 있어가지고 당연히 본선은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보이길래 오 이게 말이 되나?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그래서 야 이게 참 실력을 떠나서 운이라는 것도 참 필요하구나
0: 네.
2: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0: 운도 좀 필요했던 네. 것 같아요. 사실.
2: 아니나 다를까 4에서 네. 우승을 하잖아요.
0: 아~
2: 내 눈은 틀리지 않았다.
0: 아~
2: 예, 아, 어쨌든. 예.
0: 보는 눈이 너무 좋으시네요.
2: 예, 우리 두 걸음을 뛰어가기 위해서 백스텝 한번 간 거예요.
0: 아~
2: 예, 제자리에 뛰어서 멀리 못 가요. 멀리 뛰기 그냥 이렇게 도약을 해야죠. 그 도약의 발판이 미스터트롯 3였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예.
1: 네. 자,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다음 키워드 외워주시죠. 분신.
2: 분신.
1: 분신이라 하면 뭐 나의 어떤 또 다른 존재? 똑같은
0: 맞아요.
1: 또 다른 존재?
2: 그렇죠, 그렇죠.
0: 네. 제
1: 분신이 뭔가요?
0: 저한테는 노래입니다. 노래.
2: 노래.
0: 네. 어떤 트로트의 장르라기보다 저한테는 네. 노래. 왜냐면 너무 어릴 때부터 저하고 한 몸이었고 제가 선택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2: 몇 살 때부터 시작하셨어요?
0: 저 초등학교 6학년 되던 해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3살에 시작을 했어요.
2: 그러면 13살부터 시작했으면 10년째 지금 음악을 하고 계시네요?
0: 네. 10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2: 그러니까요. 아직 네. 얼마 안 됐네요.
0: 네,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2: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분신이라는 점.
1: 네, 그렇습니다. 네.
0: 그래서 저한테 노래는 진짜 저의 모든 감정의 탈출구, 해방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언제나 노래한테 기대고 어떤 저의 희망적인 부분도 다 노래한테 의지하고 슬플 때도 노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시간을 다 노래한테 많이 기댔어요.
2: 저는 그래요. 소라 씨가 성격이 어떻게 보면 저랑 완전히 반대거든요. 저는 어떤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에라 모르겠다 들이박자 이런 성격이고
0: 저 너무 부러워요.
2: 네, 근데 소라 씨는 제가 봐온 소라 씨는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해도 말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0: 네. 맞아요,
2: 그냥
0: 맞아요.
2: 정정근근하고 네네. 혼자 참아내고 이런 네네. 성격인데 네네. 아 우리는 그런 거 못 잊지 않습니까? 예. 무조건 한마디를 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거 쏟아내야 되고
0: 그러면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이 사람들한테 네. 무언가 내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 근데 그렇게 태어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0: 아, 그래요?
2: 예, 성향이기 때문에
0: 방법이 없어요?
2: 예, 사람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0: 아, 그래요?
2: 예, 묵묵히 인내하고 예, 내 마음 속에서 그 감정들을 다 소각하고 남편과 즐거운 대화를 하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
0: 네.
2: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가 용서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세요.
1: 근데 저는 소나 씨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0: 제 잘못인가요?
1: 잘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그런 네,
1: 그러니까
0: 걸까요?
1: 잘난 소나 씨 잘못입니다.
0: 참고
1: 살아야 돼요.
0: 그러니까 어쨌든 평생 참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2: 예. 참는다기보다는 네. 모든 걸 포용한다.
1: 그렇죠.
0: 포용한다.
2: 포용한다, 이렇게.
0: 있네.
2: 우승자인데 그 정도 포용력은 있어야죠.
0: 아, 알겠습니다.
2: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코너 키워드로 이소나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밸런스 게임으로 이소나 씨의 취향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밸런스 게임은 속도가 생명이죠. 빠르게 네.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빠른 거 잘 못하는데.
1: 준비되셨나요?
0: 네.
1: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가보겠습니다.
1: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더 자신 있는 장르는 무엇인가요? 아.

0: 경기 민요 대 트로트.
1: 어떻게 이거 진짜 못 걸겠어. 뭐
2: 경기 트로트 하셔도 되고요.
1: 경기 트로트입니다.
2: 어쨌든 트로트입니다. 예, 좋습니다.
0: 트로트. 자, 남편 강상준 씨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외모, 성격.
1: 아, 우선은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만났겠죠?
2: 네, 네 좋습니다.
0: 자, 더 어울리는 별명은
1: 개복치요.
0: AI 소나.
1: 저 이건 완전 개복치요.
2: 개복치.
1: 네.
0: 자, 다음 중 더 어려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건무 아... 퍼포먼스 대 트로트가 아닌 노래 부르기.
1: 근데 이 트로트가 아닌 노래 부르기가 약간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저는 건무 퍼포먼스 하겠습니다.
2: 네, 좋습니다.
0: 자, 역대 미스트롯 진 중에서 함께 무대에 서보고 싶은 사람은 송가인 씨, 양지은 씨, 정서주 씨.
1: 저는 송가인 언니 하겠습니다.
0: 네. 씨. 자, 네. 이렇게 밸런스 네. 게임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 좋습니다. 아, 근데 아까 첫 번째 저희 밸런스 게임은 조금 대답이 뜨뜨미지근했다. 정확하게 경기 민요도 아니고 트로트도 아니었어요.
1: 그러니까요.
2: 예, 왜 그렇죠. 그러신 거죠?
1: 네. 아, 아니 근데 이 경기 민요 20년 하고서 트로트 6년 했잖아요.
2: 네.
1: 그 경기 민요를 제대로 안 부른 지 저도 6년이 된 거잖아요.
2: 아, 그렇죠.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기 민요가 더 자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트로트를 잘 부른다고 하기엔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경기 트로트 딱 말씀해 주시길래
0: 겸손하신
1: 경기 트로트로 네.
2: 그래서 이게 원래 겸손하예요. 겸손하.
0: 아, 겸손하.
2: 겸손해 가지고
0: 겸손하셔 가지고
2: 경기니까 그 민요 이런 국악에도 굉장히 많은 장르가 있잖아요. 뭐 악기를
1: 맞아요.
2: 연주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1: 가야금 병창.
2: 예. 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왜 하필 경기 민요였어요?
1: 근데 사실 처음 이제 국악이라는 걸 배우게 된 게 이제 사실은 경기 민요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원래 제가 초등학교가 국악 동아리 시범 운영학교여서 그 학교가 매달마다 이제 그 매년마다 한 번씩 국악 발표회를 하는 학교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원래는 그 한국 무용 중에 삼고무라고 혹시 아세요? 북 세 개 이렇게 놓고 막 뺑글뺑글 돌고
2: 막 이렇게 하는 거.
1: 맞아요. 원래 그거를 했었다가 그 동아리에서 이제 경기 민요 선생님의 공연에 찬조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 동아리에 생긴 거예요.
2: 아.
1: 그래서 그때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배웠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엄마한테 이거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엄마가 처음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끊어주셨던 게 지금 이제 전공이 사실 된 거거든요.
2: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요.
1: 네네 맞아요. 예,
2: 저는 뭐 친구들이랑 숨바꼭질 하고 있을 때
0: 야, 야
2: 그런 큰 결단을 네. 대단한 친구입니다.
0: 네, 그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경기 민요 그 전주자로 또 이름을 올리셨다고 정말 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2: 대단한 거죠.
0: 혹시 이 자리에서 경기 민요 한 소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그러면 네. 많이 하시는 태평가를.
2: 아, 태평가.
1: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한번 해보세요.
2: 아, 짜증 내면 안 되죠.
0: 그렇죠.
1: 그렇죠. 짜증 내면 안 되죠.
2: 야. 아, 예, 해주세요.
1: 자.

0: 이 노래는
1: 농기농하면서 살아가세. 네,
0: 경기 민요의 거의 뭐 히트곡. 국민 히트곡이죠. 어릴 때 개사 정말 많이 했어요. 짜장을 시켜서 무어나.
1: 아, 그게 전 아닌 것 같아요.
0: 예, 요렇게 많이 했었어요. 개사를 해가지고. 그만큼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많이 아는 노래죠.
1: 많은 사랑을 받은 민요죠.
0: 근데 이런 게 전수자라고 하셨잖아요. 왜 전수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얼, 우리의 멋을 정말 끝까지 유지시켜야 돼요, 이런 거. 국악계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거예요.
2: 아, 정말 국보급입니다.
0: 근데 트로트계에서는 보물인 거예요. 아,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렇게 또.
0: 자, 다음 좀 이렇게, 다음 좀 불편한 키워드가 있었죠?
2: 네.
0: 외모 키워드요? 성격이었나요?
2: 예, 맞습니다. 아. 그 남편분이신 강상준, 강상준 씨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그 성격과 외모 중에 외모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1: 아, 네. 우선은 잘생긴 남자이기 때문에 호감이 갔기 때문에 연락을 했습니다.
0: 좋죠.
1: 연락 받아준 거죠.

0: 아,
1: 좋아.
0: 참, 사람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 두 분도 네. 눈앞에 이쁜 여자가 있다. 네. 그러면
2: 어디 있어요?
0: 마음이 어디 열리지 있어요? 않나요?
2: 어디 있어요?
0: 눈앞에 이쁜 여자가 있으면 예. 마음이 열리듯이.
2: 뭘 열려요? 저 네? 열고 가요.
0: 아, 열고 가요?
2: 네, 이미 열려 있어요. 뭐
1: 그거는 처음에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저희가 아직 이제 결혼을 안 했단 말이죠.
0: 네네.
1: 근데 지금 결혼하셔서 행복하십니까? 저희에게 혹시 결혼 추천을 해주실 만합니까?
0: 아, 결혼을 추천하는데 중요한 건 네. 결혼이라는 제도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하고 하는 결혼을 추천합니다.
2: 그렇죠. 이게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뭐 이쁘면 좋죠. 하지만 말이 잘 통하고 성격이 잘 맞아야 돼요.
0: 그럼요, 그럼요.
2: 예, 대화도 무조건 잘 맞아야 되고, 돼서. 뭐
0: 유머 코드가 맞는다든지 아무튼 예. 통하는 한 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2: 근데 저번에 봤거든요, 저는 네. 실제로. 좀 적당히 잘생겨야 되는데 매우 잘생겼더라고요. 아니, 배우는 배우다.
1: 아,
2: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네. 가수라고 좀 달라. 넘어가시죠.
1: 네, 넘어가시죠. 네,
2: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다음
1: 중 더 어울리는 별명은? 에서 개복치대 네. AI 소나 개복치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0: 아, 이거는요. 진짜 저는 개복치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저를 그렇게 긴장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시는지 진짜 모르겠다니까요, 저는.
2: 긴장을 했어요?
1: 긴장을 하셨어요?
0: 엄청 해요, 긴장.
2: 저희는 아까 전에 뒤쪽에서 네. 저기 매니저님 계시잖아요.
0: 네.
2: 매니저님이 막 뭐 두드리시더라고요.
0: 네.
2: 입력하면 바로 노래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기계로 그냥.
0: 아이, 왜 그러세요?
2: 와, 엔비디아고, 이 뭐. 예. 쭉쭉 나오더라고요.
1: 네, 경기민요.
2: 예, 경기민요. 원하면 짜장을. 아, 짜장이 아니구나. 아, 근데 개복치는 뭐예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 개복치가 네. 약간 그 멘탈이 약간 이런 맞아요, 이미지가 맞아요. 있는데 그 이미지가 맞아요?
0: 네.
1: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이 개복치가 그 뭐냐면 생선이 이게 되게 크거든요, 크기가.
2: 네. 네.
0: 엄청 큰데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누가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돌에 여기 비닐이 긁혔어요.
2: 네.
0: 그러면 그걸 보고 스트레스 받아서 사망하는
1: 네, 그걸
0: 생선이
1: 스트레스 받아 죽는데요.
0: 개복치예요.
1: 그만큼 이제 멘탈이 약하다라는.
2: 아, 진짜로요?
1: 네.
0: 진짜로. 진짜로.
1: 그래서
0: 저는 개복치예요. 저 진짜 잘하는 사람은 저희 남편은 완전 저 개복치라고.
1: 전혀 그렇게
0: 얘기를
1: 보이시는데.
0: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무대를 많이 그래도 경력이 무대로 치면 좀 있잖아요.
2: 네.
0: 그래서
2: 네.
0: 어릴 때부터
2: 그렇죠.
0: 국악을 했으니까.
2: 네.
0: 그러니까 어떤 거든 이제 무대 위에서는 숨겨야 되고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돼서 좀 이렇게 잘 감추는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긴장을 정말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해서 사실은 연습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그 시간에 의지를 해요. 그만큼 하면 제가 긴장을 해도 어느 정도는 되니까.
2: 별명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측근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1: 맞아요.
0: 맞아요.
2: 예.
0: 네.
2: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0: 네. 아, 그래요?
2: 예. 한번.
1: 아주,
2: 예.
1: 네. 아주 우리 이소나 씨에 대해서 잘 네. 알고 계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지금
0: 네.
1: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1: 네.
2: 자,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아, 안녕하세요.
2: 윤서야,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3: 저는 지금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고.
0: 거짓말 같은데, 지금 노래 연습 거짓말 같은데?
3: 아니야, 아니에요.
2: 아.
3: 지금 노래 연습하고 녹화 연습하고 있어요.
0: 리허설 했나 보다.
2: 병만 봐도 알겠네요. 지금
0: 아니에요,
2: 가산이시죠?
0: 네.
2: 예, 가산이네요.
0: 그런 것 같아요.
2: 예,
1: 자, 우리 시청하고 계신 우리 캐남역전 시청자분들과 팬분들께 자기소개랑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20주 놓고 드론 여정 김여사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1: 아니 경연 동안 우리 또 소나 언니라고 부르시나요?
3: 언니라고 부릅니다.
1: 언니가 잘 챙겨주세요.
2: 저는 거의 삼촌이니까.
3: 엄청 잘 챙겨주고 소나 언니는 일단은 저는 엄청 엄마처럼 엄청 잘 챙겨주고 또 밥도 막 잘 챙겨준 때가 엄청 많았어요.
0: 밥도 잘 챙겨.
1: 밥도 잘 챙겨주고 중요합니다.
2: 네, 이게 저희 네. 경연 때 제가 그 메들리를 같이 했었잖아요. 메들리
0: 네,
2: 미션.
0: 맞아요, 맞아요.
2: 저도 성훈 군이랑 같이 했을 때 네. 그때 정이 정말 많이 쌓이거든요.
0: 아,
2: 그때부터 깊어진 사이가 맞으신
0: 네,
2: 거죠?
0: 네, 저도 그때부터 한 팀을 하게 되면서.

0: 누나랑 진짜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지금도 진짜 뭐 제 딸 같은
1: 그렇죠. 그런 동생이. 자 우리 윤서 양. 윤서 네. 양이 보기에 소나 언니 별명으로 AI 소나, 개복치 둘 중에 어떤 게 더 잘 어울려요?
2: 저는 AI 소나요.
1: 아 그럼 이게 맞네요.
3: 그러면 본인만 그렇게 생각을 아니에요. 하시는 거예요?
1: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2: 뭐 일단 언니는 노래 부를 때 정말 그 발성 하나하나가 엄청 AI처럼 그냥 완전 그냥 쭉 뻗어나가는 게 보여요. AI처럼 틀리는 게 하나 없고
1: 그래픽 카드만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 윤서 양도 AI 윤서거든요.
0: 아, 완전
1: 너무 잘 AI 윤서 양 노래를 한 소절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3: 아 그럼요.
0: 예, 윤서 양 노래 불러줘.
1: 노래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제 노래 해봐도 될까요?
1: 아, 네, 당연히 좋아요. 너무 좋죠. 네.
2: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노래 문경세제 한 소절 들려드리겠습니다.
1: 오, 감사합니다.
2: 밤새도 너가 높이 높으면 생지야. 감사합니다.
0: 아, 근데 잠깐만 들어도 진짜 잘하잖아요.
1: 잘하죠. 네. 오늘 통화 연결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네, 앞으로도 좋은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화이팅!
1: 아유, 애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귀엽냐.
3: 아, 에너지가 넘칩니다, 진짜.
1: 좋습니다.
3: 네. 자, 우리 윤윤서 양과 전화 연결도 해봤고요. 자, 질문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더 어려웠던 것은 건무 퍼포먼스 대 트로트가 아닌 노래 부르기. 를 봤거든요. 건무. 네네네. 이렇게 칼 가지고 춤추시고.
0: 그 무용을 사실은 전에 했었을 때 이렇게 짧은 단검은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진짜 긴 장검을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네. 근데 그때가 이제 팀 미션 때 예.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중간에 짧게 제가 건무 퍼포먼스를 솔로를 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네. 그때 너무 조금 책임감 때문에
1: 힘들죠.
0: 네. 책임감 때문에 많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건무가 제일 어려웠어요.
1: 쉽게 생각해봐도 그 트로트가 아닌 노래를 부른 걸 저도 들었잖아요. 잘해요. 너무 잘해요. 일단 기본적인 발성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 당연히 건무 퍼포먼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까 역대 미스트롯 진 중에 함께 서보고 싶은 사람 송가인 씨를 네네. 택하셨어요. 네네. 이유가 뭐죠?
0: 사실 저는 이제 가인 언니를 보면서 제가 트로트의 꿈을 키웠기 때문에 미스트롯 원 때 제가 트로트를 하고 싶던 지망생이었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봤던 오디션이었어서 저한테는 그 가인 언니가 처음에 이제 시작해서 진을 받기까지 과정을 제가 보면서 응원을 했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송가인 언니하고 무대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1: 언젠가 그 네. 무대가 꼭 이루어지리라. 뭐 그건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죠. 믿고 있어요. 네. 당연히 있을 무대라고 생각하고 네. 꼭 기대하겠습니다.
3: 네. 그러면은 그 송가인 씨와 무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무대를 좀 해보고 싶으세요?
0: 저요? 아무래도 네. 노래를 제대로 부르는 무대를 좀 해보고 싶어요. 좀 가창력 있고 좀 난이도 있는 네, 호소력 있고 이런 어려운 곡? 왜냐면 이 듀엣을 하게 되면 저도 그 상대방한테 배우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1: 그렇죠.
0: 뭔가 언니가 잘하는 장르를 부르면 제가 배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1: 그런 것 같아요. 듀엣이라는 게 상호 보완 작용을 꼭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의 빈자를 내가 채우고 네. 나의 빈자를 이 사람이 채워주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둘 다 완벽해서 멋진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3: 네. 네,
1: 좋습니다.
3: 자, 밸런스 게임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너무너무 센스 있게 답변해주신 이소나 씨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나상도
3: 남궁진의
1: 그럼 열정!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끝곡으로 어떤 곡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저는 정통 트로트 준비했는데요. 네. 임현정 선배님의 사랑아.
1: 사랑아!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소나 씨 사랑아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이소나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잠시 후 이소나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나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시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네. 저희가 만나볼 텐데
1: 너무 모습이 단아하고 그 딱 그 프로의 딱 그 매너가 모든 것이 잘 갖춰지고 노래도 잘하시고
0: 우리 소나 씨가 짧게 네. 선물로 라이브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 한번 불러볼까요?
0: 예.
2: 타네 타네 내 가슴이 어 비둘기 조 키 미음 디귿 시옷이 뭐죠? 아니 이제. 왜냐면 그때 그 비둘기 개인기 한번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0: 네.
2: 아 제가 다짐을 했어요. 두 번 네.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

0: 작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퀴나멸전을 완성시켜주세요.
2: 공부하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공도 하다가 쉴 때 가버려.
3: 오오오오 멋지네. 무엇이요?
4: 기똥차네.
3: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최영 선생님 자신 있죠?
4: 전세는 못 살.
5: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6: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7: 참교육하겠습니다.
3: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8: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9: 사랑님에는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5: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9: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2: 맞춰야 되는데.
3: 고만해 질문.
9: 아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3: 뒤지는 없다.
9: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1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1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1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0: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5: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6: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 강연을 오는 5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닭길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호 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은 한국 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 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 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 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

대천공활월성유이다. 저 바다 하늘이 텅 비어서 넓고 넓은데 그 하늘에는 둥근 달이 수레바꾸를 이루었도다. 호호청파난사은이로구나. 그 넓고 넓은 맑은 물결이 찰랑거리니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이 번쩍거리는구나. 하늘에 밝은 달이 떠 있는데 온 대천 세계를 환히 비추는데 그 넓고 넓은 바다에 파도가 치니까 그 파도 물결마다 달빛이 거기에 부서져서 반짝거리니까 그 넓은 바다에다가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찬란하다고 말이야. 막괴 편주 등좌우라라. 그 넓은 바다에 편주를 띄우고

편주를 타고 가는데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동서남북 어디로든지 갈 수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것은 행선주제 파소인이다. 키 잡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 키를 어떻게 어느 쪽으로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느니라. 그 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개송은 그 밝은 달은 우주 법계를 환히 비추는 비로자나 법신불, 바로 진여불성을 가리키는 말이야. 진여불성이라는 것은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부터서 고불미생전의 응연일상은, 그런 달이 청천에 떠 있는 것처럼 우주 법계에 꽉 차 있는 것이 비로자나 법신불이거든. 그 법신불의 불이 우리 중생의 낱낱 사람마다 가슴 속에도 그 법신불이 다 와서 계시거든. 마치 달 하나가 허공에 떠 있으니까 큰 넓은 바다에 파도마다 번쩍거리듯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마다 60억이고 얼마 안 가면 또 70억 자꾸 불어난다고 그러나,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 곤충, 미물의 벌레 이르기까지도 다 그 본성은 다 비로자나 부처님이야. 어떻게 키를 돌리냐에 따라서 배가 동서남북 어디로도 갈 수 있듯이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로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사인가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축생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수라나 아귀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순전히 당인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방금 조실스님은 녹음 법문을 통해서 해제 법문을 우리는 다 같이 경청에 맞췄습니다. 여러 도반들이 멀고 가까운 데서 많이 해제 법요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작년 10월 보름에 결제할 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결제 법요식을 갖고 오늘 다시 석 달 안거를 맞추고 그리고 해제 법요식 때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도반들이 이 각지에 흩어져서 선방에서 또는 토굴에서 정진을 하다가 오늘 해제일에 다시 이렇게 만났으니 산승으로서는 도반들에게 불가불 이런 다같이 조심을 뭐 법문을 듣고서 또 산승도 한 말씀 당부의 말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겨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해제를 하고 안거증을 다 한 약씩 받아들고 다시 또 인연 따라서 전국에
자기의 본사로 돌아가든지 은사시임 계신 데로 가든지 또 다른 어떤 선지식이나 도반을 찾아가든지 또 행각의 길에 나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석 달 동안 금족 기간이에요. 가고 싶은 데가 있어도 못 가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규제를 받고 석 달 동안을 그렇게 자발적으로 결제에 방부를 드렸으니까 일단 방부를 드린 이상은 그 선원의 규칙과 규율에 따라서 순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모든 제약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나 오늘 해제를 했으니까 인연 따라서 걸망을 지고 동서사방으로 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만은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냐 하면은 결제 동안보다도 더 자기 단속을 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제 중에는 대중신임례와 다 같이 딱 법도에 따라서 삼가하고 법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서로 감시를 하고 조금만 이상한 언행을 하면은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해서 감시를 하니까 자유가 없었겠으나 해제하고 나가는 마당에 자유롭게 동서사방을 돌아다니니 까딱 잘못하면 꽃이 풀어놓은 송아지나 말처럼 보고 듣고 모든 환경 속에 정진심이 흩어질까 그것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정진력이 깊어서 어떠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동요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공부가 순숙한 단계에 있는 수행자는 어디를 가나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제 기간보단 훨씬 더 자기를 엄숙하게 더 엄격하게 단속을 할 때에 우리는 결제 해제 상관없이 정진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결제 동안에 엄격한 규율하에서 정진을 하는 것은 그것을 정중 공부라 고요한 가운데 공부라고 하는 것인데 해제해가지고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의 모든 자유로운 속에서 하는 것을 요중 공부라 시끄러운 가운데 하는 공부다 그런데 시끄러운 가운데에 공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중 공부를 엄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에서는 잘 되면서 시끄러운 가운데에서 안 된다면 공부가 아직 유치한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해제를 하면 시끄러운 속에다 한번 가봐서 그 속에서도 공부가 얼마만큼 잘 된가 스스로 정진력을 시험해보는 것도 또한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제 동안에 동쪽에도 가보고 서쪽에도 가보고 은사시임께도 가서 인사도 여쭙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정진이 떡
잘 되도록

은사시임 절에 해제를 했으니까 가서 인사도 여쭙고 은사시임 절에 어떤 일도 도와드리고 또 건강이 좀안 좋은 사람은 요양도 하고 약도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가서 어떤 설교도 신도를 위해서 설교도 할수 있을 것이고 사제들을 위해서 또, 또 지도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속에서도 아침 새벽 예불 끝이라든지 저녁 예불 하고 나든지 낮에도 별 일이 없을 때는 항상 좌선을 결제 때처럼 좌선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진묵겁전에 성불하시고 아승지겁을 닦으셔서 삼명육통과 팔해탈과 삼십이상과 삼천유의와 팔만세행에 하나도 모자라고 넘칠 것이 없이 원만 구족한 그런 성현이심에도 불구하고 걸식하실 때하고 설법하신 일 외에는 오직 가부좌를 들고 좌선을 하셨던 것입니다. 더 닦을 것이 있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닦을 것이 없는 가운데 항상 좌선을 하셨거든. 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권장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더 하실 것이 없었지만은 무량 중생을 위해서는 끝없는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중생이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서는 언제나 설사 입은 열지 아니하고 가만히 정진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설한 바 없는 법을 항상 설을 하셔야 하셨고, 중생을 위해서는, 부처님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중생을 위한 설법이요, 교화요, 포교요, 그러신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좌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고,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좌선을 등한히 하시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가시는 걸음 산을 보시든지 흘러가는 물을 보시든지 낙엽을 보시든지 조약들을 보시든지 강을 건너든지 차를 타시든지 어디서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일체처 일체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안입이 설신이 육군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그다 부처님의 설법인 것입니다. 화엄경이 상본 화엄경이 있고 중본 화엄경이 있고 하본 화엄경이 있는데 상본 화엄경은 일사천하 미준수품인 것이고 13천 대천세계의 미진수 기회가 상본 화엄경입니다. 그 상본 화엄경은 일사천하 미준수품이기 때문에 눈을 감으나 뜨나 육군 육식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화엄경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화엄경을 바로 듣고 바로 볼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바세계에 전해진 것은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온 경은 하본 화엄경으로

게 38품이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80권으로 된 것은 80화음이라 그러고 60권으로 된 것은 60화음이라 그러는데 그 일부에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만은 그 하본 화음경도 다 읽으려면은

이 무엇고 참선을, 활구 참선을 해야 한다. 활구 참선을 통해서 화두가 의단이 동로해서 일체처 일체시에 순수 무잡해가지고 타성일편이 되어가지고 그 공안을 타파해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야 정말 상품 화엄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문으로 된 화엄경, 또 번역해 놓은 한글 화엄경도 워낙 권수가 많아가지고 읽기가 힘들고, 읽더라도 진짜 화엄경의 진리를 깨닫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본 화엄경을 읽기는 돌, 나무는 잎은 푸르고 꽃은 붉고, 보다 이런 것들이 그게 다 화엄경인 것입니다. 새가 울고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하며, 차 지나가는 소리며, 새 우는 소리며, 어린애가 떠드는 소리하며, 욕하고 뭐다 싸우는 소리하며, 전부가 상품 화엄경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에게는 그것이 다 자연적인 것이요, 또는 인공적인 그런 것들이 뭐 예사로 보지만, 알고 보면 다 화엄경이거든. 그 화엄경을 우리는 뜻은 모르지만 참선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냄새를 맡든지 좋은 소리를 듣건 오장이 두저부질 소리를 듣건 무슨 것이 우리에 와서 받아들여지더라도 거기에 집착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딴 생각으로 나가지 말고 자기의 본참 공안을 탁 들도록 해야 머지 안에서 상본 화엄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화엄경을 또는 법화경을, 원각경이나 금강경을 날마다 독송하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 나쁘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이렇게 살기도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때는 이목고라고는 경전 8만 4천의 8만 대장경이 이목구 속에 농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목구만 열심히 하면 찰나간에 8만 대장경을 읽은 공덕과 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목구를 열심히 해야 진짜 상본 화엄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최상승법에서는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으로 해서 이 무상하고 살기 어려운 이 사바세계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고, 이 법을 믿지 않는 사람은 흥망성쇠와 희로애락 속에 그 물결 속에 휘말려서 들어가가지고 몽중에서 살다가 술 취한 가운데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최상승법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살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본심을 떡 챙겨가지고 나름대로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살아 탄생하셔가지고 500년 또는 1000년간을 정법시대라 하고, 그 다음 1000년간을 상법시대라 그러고, 만년간을 계법이라

말법이라 그러는데 최상승법을 믿고 팔만대장경 상본화엄경이 농축되어 있는 이목구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정법시대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화엄경이 다른 것입니까? 일념 속에 무량겁을 보고 일미진 속에 우주 법계를 보는 것이 도리가 바로 화엄경이기 때문에 한 생각 돌이켜서 자기 본성을 찾는다면 그것이 어찌 화엄경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불법은 한문으로 되어서 어렵다. 암만 경을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불교는 어려워서 못한다. 이렇게 겁을 먹고 불법을 어렵게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의 근기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하신 것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한문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심히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은 정말 진짜 불법은 찰나간에도 쉬지 않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우리의 그 생각 일념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는 것이고 아승지 겁이 일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념 단속을 항상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한 사람은 가장 불법을 잘 믿고 올바르게 믿고 실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만은 쉽고 복잡한 것 같지만은 간단한 것이 최상승법이요 활구참선인 것입니다. 이 무엇고 처음에는 별 맛이 없지만 자꾸 챙기고 또 챙기고 단속을 하다 보면 인생이 헐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괴롭고 외롭고 쓸쓸하고 하다 하지만 일어나는 생각을 단속을 할 줄 모르니까 밤나 오장이 두집어졌다 엎어졌다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서럽고 슬프고 외롭고 괴로운 것이지 일어나는 생각을 탁 돌이켜서 자기를 찾는 공부로 돌아온다면 세상 복잡할 거 원망할 거 없습니다. 흥망성쇠에 그렇게 충격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중심을 잡고 노력을 하다 보면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다가 해고를 당하고 직장이 떨어져나가면 앞길이 캄캄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가게를 꾸려나갈까? 걱정이 되시겠지만 중심을 딱 찾고 찾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상무나 전무나 과장, 부장 하다가 직장에서 나와서 니아가를 끌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채소 장수를 하면 무슨 상관이 있으며 파출부나 수위를 살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운전사를 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목고를 하면 아까 졸심 법문에 무상보리도를 얻고자 하면 평등심을 가져라 그런 개송을 읊으셨는데 직업은 모든 직업이 다 평등한 것입니다. 자기의 기술과 소질과 능력 따라서 정치할 사람은 정치하고 법조계 나가서 판검사할 사람 하는 거고 장사할 사람은 장사하는 거고 선생질할 사람은 선생질하고 채소장수할 사람은 채소장수하는 것이지 장관하다가 니아까 아이고 못이여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떳떳하게 해야 하는 거고 오히려 장관하다가 더 운전기사로 나간다면 존경받을 일이지 남의 비웃음을 받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보고 비웃는 사람은

0: 모질한 사람이고 철이 안든 사람인 것입니다. 모질하거나 철이 안 들고 사람으로서의 갖출 것을 못 갖춘 사람이 창피한 것이지, 장관하다가 운전사가 되어가지고 운전기사를 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공자님은 어려서 목동 노릇도 했고 창고지기도 했고 또이 장관도 했습니다. 무슨 직업을 가졌건 간에 목동이 되면은 염소와 소들이 모두 살쪘었고, 나라의 창고지기를 할 때는 창고안이 칠서가 정연해가지고 쫙 도서관에 그 수천만 권그 책을 정리하듯이 그 복잡한 나라의 창고를 질서정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잘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장관을 하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다 국가의 규율이 잡히고 백성들이 모두 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량겁을 오시면서 무엇을 안 하셨겠습니까? 손바닥만한 땅 하나도 중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아니한 땅이 없으셨다 하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현을 배운 사람인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살림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려울 때 정법을 믿는다면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 일 열심히 하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좌천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하면 그런 대로 더 열심히 하고 그리해야 야 불법을 믿는 사람이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술 먹고 잠을 못 자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텐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더라도 저렇게 정정당당하게 자기 형편 닿는 대로 직업을 찾아서 열심히 사는구나. 참 저분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로구나. 일가 친척이나 친구가 보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혹 해고당하셔서 아직 직장을 찾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시민선언에 와서 참선을 하세요. 아침에 떡 오셔서 여기서 정진을 하시면 점심 고향은 우리 먹는 대로 대접을 하겠습니다. 참선을 하시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이런 길로 나가봐야겠구나. 좋은 지혜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술 먹고 뭐 산으로 들러 헤매봤자 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춥고 배고프고 해고당하고도 가족들한테 미안하니까 해고 안 당한 척하고 산으로 데이다 하나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시민선방에 와서 딱 참선을 한번 해보세요. 점심밥에 와서 딱 잡수고 며칠을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틀림없이 열릴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해봤자 언젠가는 그만둘 때가 있는 거고 큰 기업체를 가지고 살다가도 또 기업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흥망성쇠는 이 사바세계에 없지 못할 양상인 것이라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그렇게 뽐내고 의시될 것도 없는 거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창피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그만두고 이 몸까지도 다 버리고 다시 몸을 바꿔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목구를 열심히 해놓으면
1: 뭘

가까운 시간 내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턱 미소를 띄우면서 다음 생을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할 것은 참선밖에 없습니다. 참선을 하면은 흥망성쇠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을 것도 없고 설사 죽음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물론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정신이 어지러울 수도 있겠으나 그럴수록에 이목구를 턱 챙겨 이목구 챙기면서 숨을 턱그덕 거둔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미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온 김에 가족이 누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누군가 다시 한정이 되면은 다 죽기 마련인데 중다에도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흔들고 통곡을 하면서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 육체가 고장나면 다 가는 것입니다. 육체가 고장나면은 육체는 버리고 새 몸을 받아야 하는 거지 고장난 몸뚱이를 끌고 다녀봤자 고통만스럽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연이 돌아오면 각 몸을 바꾸게 되는 것 뿐이지 그렇게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본인은 딱 이목구를 하면서 이제 새 몸,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못 가게 붙든다고 안 갑니까? 괜히 좋은 곳을 향해서 떠나가는 분을 갖다가 흔들고 통곡을 하고 야단들을 하면은 가시는 길만 어지럽고 복잡하지 그 돌아가신 분을 진짜로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다 가는 사람도 이목구를 하고 남는 유족들도 이목구를 하고 이목구가 잘 안 되면은 금강경을 읽든지 금강경 읽을 정신이 없으면은 아미타불을 부르든지 해서 직구가 엄숙하고 경건한 가운데 경을 읽고 염불을 하고 또 이목구를 해야지 붙들고 흔들고 통곡을 하고 그럼 못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을 믿는 사람이 가족의 어른이나 누군가 이승을 하직하고 세기를 떠날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예절이고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해제 날이라 떠난 것은 저승을 향해서 떠나거나 또 다른 절을 향해서 떠나거나 떠날 어피사 떠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승을 하징을 하고 저승을 향해서 떠나는 것도 이별이라 하는 것은 서운한 것이고 또 떠나는 사람은 발걸음이 가벼워서 오란디는 없어도 기분 좋게 떠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용화사에서 이 결제하신 분은 아직은 추우니까 입춘이 지난 뒤가 일주일이 지났고 또 앞으로 우수가 오려면은 아직도 또 일주일가량 있어야 우수가 됩니다. 우수가 지나면 대동강불도 풀린다고 그랬으니 한 일주일 지내면 날씨도 차츰 따뜻해질 테니까 금방 누가 어디서 오란지도 없이 걸망쯤 붙어서 추운데 떠나려고 하시지 말고 한 일주일 선방에서 지내시던 곳에서 떡 정지를 하다 가시라고 내가 아까 자자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불가불 보살 선방에 계신 보살님네들은 다 해제했으니까 빨리 가서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도 보고 싶으니까 벌써 보따리는 보냈을랑가 모르겠는데 가시더라도 이 선방에서 지내시던 그런 마음으로 이목구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결제 때 다시 또 만나게 될 때까지 또 열심히 이 고인의 개성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정진을 하시고 다시 건강하게 또 만나게 될 것을 기약을 하면서 법상에서 내려가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공부하다 죽어버려야 되는지 공도 하다가 쉴 때 가버려.
1: 오.
2: 오. 오. 멋지네. 무엇이요?
3: 기똥차네.
2: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정 선생님 자신 있죠?
3: 자신은 못 살.
4: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5: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6: 참교육하겠습니다.
2: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7: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8: 사랑이면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4: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8: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0: 맞춰야 되는데.
2: 고만해 질문.
8: 아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냐.
2: 뒤지는 어때?
8: 왜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9: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0: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9: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1: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1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땅 꺼지겠다. 웬 한숨이야?
1: 내가 아껴 먹으려고 숨겨뒀던 고구마가 없어졌어.
0: 없어져? 혹시 선짐승들이 가져간 거 아닐까?
1: 아니야. 법당 불전함 아래 숨겨뒀었다고.
0: 아, 그래?
1: 어? 잠깐, 너 얼굴에 뭐야? 그거 고구마잖아?
0: 아, 아니, 난 주인이 없는 줄 알고. 미안.
1: 아니야, 내가 더 깊이 숨기지 못한 게 잘못이지.
0: 그럼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숨기는 거랑 관련 있는 삼각산 진관사로 떠나볼까?
1: 진관사?
0: 어? 진관사는 북한산에 둘러싸인 서울 근교 4대 명찰 중 하나인데.
1: 잠깐, 삼각산이라며?
0: 아, 북한산을 삼각산이라고 하기도 해.
1: 계속해봐.
0: 진관사는 고려 현종 때 진관대사를 위해 창건한 절인데, 임금을 보살핀 은혜로운 곳이라 하여 고려시대 여러 임금이 왕래하면서 왕실의 각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은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됐지. 조선시대에는 나랏 일로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수륙제의 근본 도량이자 왕실의 각종 제를 지내는 국찰이었지.
1: 우와, 대단한 절이네.
0: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삼각산.

0: 진관사로 고고! 고려 목종은 이복 동생인 대량원군을 왕위 후계자로 삼았는데 대량원군이 현명하면서도 성품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 암자에 들어가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2: 부처님 법을 배우며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1: 그래, 하지만 다음 왕위는 네가 이어야 함을 잊지 말거라.
2: 네, 전하.
0: 그렇게 대량원군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러 산속 작은 암자로 향했죠.
3: 누구신가?
2: 진관스님, 저는 부처님 법을 배우러 온 제자입니다.
3: 아, 그럼 가서 짐을 풀거라. 비록 작은 암자이나 수행하기엔 좋을 것이다.
0: 그 시간 교활한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는 대량원군이 아닌 자신의 사생아를 왕위에 올리고 싶어 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4: 대량원군이 머문다는 암자가 어디라더냐?
5: 삼각산에 있는 신월사라는 암자에 머문답니다.
4: 그럼 당장 쥐도 새도 모르게 대량원군의 목을 베어라.
5: 네, 태후마마.
0: 기도를 하고 나오던 진관스님은 멀리 자객들을 발견하곤 불길한 기운을 느꼈죠.
3: 이곳에 자객이라니. 그 아이를 노리고 온 게 분명해. 어서 아이를 숨겨야겠어.
0: 진관스님은 급히 법당으로 들어가 본존불 아래 땅굴을 파고 대량원군을 숨겼죠.
3: 자, 이 땅굴 안에 몸을 숨기고 있어라. 내가 나오라고 하기 전까진 절대 나와선 안 된다.
2: 네, 스님.
0: 자객들은 암자를 샅샅이 뒤졌지만 땅굴 속 대량원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6: 대량원군을 어디에 숨겼는지 말해라!
3: 아니, 숨기다니요. 다 찾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곳은 나 혼자 수행하는 암자이니 그만 가시지요.
6: 다른 곳으로 도망쳤나 보군.
0: 그렇게 목숨을 구한 대량원군은 그 후 고려 현종이 되었고 진관스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신월사를 중창하고 이름을 진관사로 부르게 하였답니다.
7: 여긴 어디야? 칠성가?
0: 한국 역사에 소중한 자료가 담겨있는 곳이지.
7: 한국 역사? 불교 역사가 아니라?
0: 뭐, 백초월 스님과 관련된 거니까 불교 자료기도 하지.
7: 백초월 스님? 그분이 누군데?
0: 나, 독립운동을 이끈 스님이야.
7: 아, 그럼 칠성각에 발견됐다는 자료는 독립운동에 관한 거겠네.
0: 오, 똑똑한데. 맞아. 다음 절따라 전설따라는 칠성각 태극기 이야기로 고고! 2009년 5월, 진관사 스님들은 칠성각을 해체 보수하다 보따리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풀어보니 그 보따리는 일장기 위에 그린 태극기였고 태극기 안에는 몇 장의 독립신문들이 쌓여 있었죠. 바로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이 그린 태극기였습니다.
6: 우리 조선에 일장기가 걸리게 할 순 없어. 이 일장기를 태극기로 만들어 사람들을 독려해야겠군. 우리 불교계가 모두 뭉쳐 이 태극기를 조선 방방곡곡에 걸어야 합니다.
8: 독립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힘을 합치겠습니다.
9: 맞습니다. 불의가 행해지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6: 고맙소. 모두 힘을 합쳐 독립을 이뤄냅시다.
0: 독립운동에 앞장서던 백초월 스님은 일본군이 진관서로 들이닥치자 태극기를 칠성각에 숨기고 일본군에게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안타깝게 1944년 해방을 한 해 앞두고 백초월 스님은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보물로 지정된 태극기는 진관사 칠성각에

0: 보존되어 백초월 스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있답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60-3300번입니다.
2: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따스한 기운을 머금은 백양산 자락. 옛 가야와 인연 깊은 천년고찰 운수사는 임진왜란으로 가람이 전소되는 아픔을 겪고도 부처님 지혜의 법등을 꺼뜨리지 않았던 유서 깊은 가람입니다. 도량 구석구석 배어있는 스님과 불자들의 정성어린 손길 덕분에 이제는 종교를 떠나 부산 시민의 쉼터로 자리 잡았는데요. 정해진 시간 내에서 누구나 타종할 수 있는 범종은 스스로 마음을 밝히는 운수사의 명소지요.

운수사의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곳은 2016년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을 해체 수리할 당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1655년에 완공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조선시대 불교 건축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운수사가 신라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스님들의 중요한 수행처이자 백성들의 귀처였음을 보여줍니다. 옛 사람들의 정성을 기억하며 미래에 전하겠다는 원력으로 운수사를 중창해 현대적 포교도량으로 일군부는 모구당

0: 열애는 법왕이라 업식이나 무슨 뭐 업이다 무슨 뭐 인과이다 그건 상관없는데 자제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 중생은 대부분이 업식에 걸립니다. 마음대로 조그만 하려기도 법에 걸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치에 걸리고 법에 걸리고. 그러니까 천상 인간이 득했다라는 게 걸림없는 생활, 자유로운 해탈길은 본래 문이 없다. 대도는 문문이라 해도 문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중생이 자꾸 대문을 만들고 문을 만듭니다. 자기 업식으로 자꾸 쌓여 자성자박이라고 쓰는 스스로 자꾸 묶읍니다. 묶을 짓을 하니까 결과는 나에게 묶여지는 거예요. 그걸 묶을 필요도 없고 바로 해탈하는 법이 직신이 성불이라. 바로 우리 이 몸 가지고 금생에 공부를 하세요.
1: 운수사 주지에 이어 범어사 주지를 역임한 성호 스님은 사회복지법인 금정충림 범어를 설립해 새로운 자비 나눔의 기틀을 다지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사상을 지역사회로 확장시켰습니다.
2: 다른 데 종교는 노인 요양원 또 복지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 하지 않아요? 시니어 그릇 같은 거? 근데 우리만 못했어요. 부산서. 그래서 성호신님이 형님 그거 한번 오면 어떻겠냐 그러면 좋다고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나하고 성호스님하고 빡빡 이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어요. 스님들이 성호스님을 보고 그 교과서로 삼은 거예요. 성호수행하는 그 자체가 훌륭하신 스님입니다. 근래에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보통 주지하면 아침에 예불 같은 거, 금방 같은 거 잘 안 들어가거든요. 금방에 들어가서 고향하시고, 새벽에 예불 안 빠지시고, 또 4시에도 시간 나면 법당에 들어가시고, 그런 스님이에요.
1: 가람수호에 매진하면서도 수행을 놓지 않았던 선사. 성호 스님은 불사는 조용하게 해야 한다는 남다른 철학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3: 50년 전에는 누가 관심 갖지 않는 아주 작은 암자였는데 왜냐하면 한 시간 이상을 걸어야만 되니까 그럼에도 수행자들은 이런 처소가 좋다 해서 이제 우리 운사의 인연이 되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더 신기한 거는 그때 우리 스님은 선원에 계시면서 수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큰 108평 법당을 구상하셨는지도 신기한데 아마 우리 스님께서는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미래는 범일이가 올 때 포교를 잘할 것이니 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았냐 해서 아마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0: 축원이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이 세상 이곳에
1: 송호 스님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 20년이 흘렀지만 운수사는 여전히 불자들의 신행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도심 속 전법 도량입니다.
2: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한테 이제 몽산 큰스님은
1: 체계적이면서도 재미있는 강의로 소문이 찾아온 운수사 불교대학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각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 수행까지 신, 해, 행, 증을 두루 배우고 익히는 불교 인재 양성의 거점입니다.
2: 노렐라이, 원래 노렐라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
1: 종교 인구가 줄어든 시대임에도 200명이 넘는 수강생들의 열정이 모여 지난해까지 50세기의 졸업생을 배출한 부산을 대표하는 신도 교육기관이죠.
2: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이상한 메이커 있는 절 뒤에다가 절을 하겠더니 한번 해보세요. 삼법인, 사성제, 육보라밀, 팔정도 눌리면 공부됩니다.
3: 운수사는 오랫동안 다니셨나요?
4: 네, 저는 네 번째 지금 수업 받고 있습니다.
3: 그러면 4학기 동안?
4: 네.
3: 예. 여기 오니까 어떤 점이 좀 좋으세요? 불교대학?
4: 마음이 편안하고요. 일단 뭐 밑에 내려가서 나쁜 마음이 스님 강의 들으면서 아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3: 그 사실은 이 그 대학 강의가 7시 30분 좀 늦은 시간이잖아요. 예. 괜찮으세요?
5: 예. 어차피 집에 있어도 그 시간에 누워서 TV 보고 여기 오면은 스님 강의가 좀 즐거워요. 항상 마음이 좀 뭐라나 편안하달까 그런 느낌을 받아요.
3: 어떻게 알고 이렇게 불교대학에 강의하시게?
6: 제가 이 절에 한 3년 다녔어요. 다녔는데도 대학교를 뭐 모르고 불교대학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 너무 스님이 너무 좋으시가지고 너무 대학을 잘 공부도 잘 가르쳐 주시고 잘 하시니까 그래 뭐 일주일 되면은 이 시간이 기다리지는 거라예. 그래서 이제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기로 오고 있습니다.
1: 운수사는 사계절 내내 꽃이 아름다운 도량으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백양산의 단풍이 깃들 무렵 불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운수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선사하기 위한 국화 분재 축제 때문인데요. 운수사 불자들이 오랜 시간 정성스레 가꾼 수백 점의 국화 분재와 꽃 공양 작품들이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됩니다.

0: 운수사 여기저기 곳곳에 많은 꽃들을 심어서 봄에도 꽃이 피고 여름에도 꽃이 피고 가을에는 아까 말씀하신 꽃무렵이 피고 또 서리에도 죽지 않는 또 겨울 초입에는 이런 또 국화축제를 해서 또 많은 분들한테 힐링이 되게끔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셔갖고 아주 멋진 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1: 국화향기 가득한 운수사.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정겨운데요. 사랑하는 가족과 또는 친구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추억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사진이 빠질 순 없겠죠?
2: 주말에 산행 산책도 하고 하는 그런 때 또 이렇게 국화도 보고 절도 찾아오고 또 이 단풍도 지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 육자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 둘자들이 그 항아리를 이용해서 우리 전통 그런 가구, 전통 어떤 생활 연기를 모아가지고 나무 앞판에다가 이렇게 놓는 또 둘자들이 집에서 키우는 것들을 또 갖다가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준비하는데 거의 1년을 준비하더라고요. 계속 준비하셔요. 그래서 그 우리 둘자들 형성이 엄청 들어가는 그런 거죠.
3: 저는 여기 대웅전에 운수사 부처님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부처님한테 기도하러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국화축제인 줄 알고 딸한테 이쁘게 사진 좀 찍어달라고 보통 때 잘 오는데 혼자 오니까 이쁜 사진을 좀 찍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진 찍으러 딸을 급히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와서 사진 찍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해요 여기가.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운수사는 참 정말 정겹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곳이라서 제가 매일 자주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이기도 하고요.
1: 운수사 국화 분재축제는 그동안 6번을 개최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0: 준비하는 사람도 참여하는 사람도 낱낱이 환희심이 깊어진답니다.
1: 천연고찰이면 좋은 게 1년 12달 물 흐르죠. 참 많은 사람 오죠. 그 다음에 범정을 갔다가 누구든지 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곳곳에 있는 그대로 이런 좋은 도량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도량하고 인천뱅크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원적에 드시기 전 송어스님께서 남겨주신 개송을 가슴에 담고 양평 서종사와 운수사를 오가며 부처님법을 전하고 있는 제자 범일 스님. 매일 새벽 부처님 전에 올리는 예불이지만 오늘은 감회가 남다릅니다. 긴 세월 염원했던 스승의 부도탑과 추모비 제막식이 내일로 다가와서인데요. 해외 성지순례를 가서도 새벽마다 참선을 이어간 참다운 수행자였고 수행하는 이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격려해 주시던 은사스님. 그 그리운 모습과 목소리가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하게 떠오릅니다.

0: 이제 우리 스님은 16살에 출가하셔가지고 이제 선원에서 평생을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선원에 공부하시면서도 이제 출가하기 전에 한학을 하셔가지고 한학에도 조예가 깊으시고, 근데 이제 항상 그 스님으로서 그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같이 여기 큰 방에서 스님 모셔 시봉을 할 때 잠을 자면은 저녁에도 자기 전에는 다 앉아서 자선하시다 주무시고, 아침에도 언제 있나 하시니 몰라요. 혼자 있나서 계시고, 또 길을 갈 때도 늘 명상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선방 가서 공부하면은 입이 이렇게 흐뭇해갖고, 공부하고 끝나고 인사드리러 오면은 대단히 좋아하시고, 선방 안 가면, 아유, 걔가 왜 선방도 안 가고 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걱정하시고. 그래서 자나깨나 스님으로서의, 수행자로서의, 출가자로서의 삶을 사셨고요. 또 이제 저 놀라운 거는 저희 스님이 열반하셨을 때 저희가 이제 짐을 일부 정리하는데 볼펜 하나, 뭐 올림픽 주화 하나 완벽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독신 수행자로서 살았고 제자들에게 두루두루 편애를 하지 않고 똑같이 배려해 주시고 해서
1: 부산 불교의 중심지인 선찰 대본산 금정총림 보모사는 성호 스님의 은사이신 동산 대종사의 법향이 전해오는 곳인데요. 젊은 시절 성호 스님은 이곳 보모사 강원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선원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깨쳤습니다. 두 번에 걸쳐 주지를 역임하는 동안에는 설법전과 성보박물관을 비롯한 많은 전각불사를 통해 교구본사 범어사의 위상을 드높이고 정성스러운 자비로 대중을 이끌면서 은사이신 동산대종사의 선풍을 선행했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성호 스님의 제자들과 문중의 후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20주기 추모 달의제를 봉행했습니다.

황혜진 좋아하지? 황혜진 좋아하지?

0: 범어사 방장이신 정여 대종사께서도 함께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1: 은사생의 추모불사가 원만해할 수 있도록 불신 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문조 어르신 스님들과 방장 큰 스님, 권사 주신 사정 소인자 스님, 또 참석해 주신 우리 사부대중 이하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시대의 대강백 덕민 스님께선 손수 지은 비명을 낭독하시며 성호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2: 밝은 망식하고 실창실호로 순청철점의 경지에 올라왔다. 1978년에 선불교 포교의 원력을 세워 부산 운수사를 중창하여 동체 대비 사상을 구현하는 이상무예의 진속불의를 실천했고 1995년엔 범어사 주지를 2만기 동안 역임했다. 이후 부산불교연합회 7·8대 회장과 범어사 복지법인 초대 대표이사 부부장 학대 검정학원 이사장 동국대 이사를 역임했다. 선사는 항상 본사 충창불사에 전념하여 범어사가 선찰대본사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했다. 범어사 선언과 강원에 동산소통을 고치시켰고 정성스러운 자비로 대중을 제도했다. 스님이 정진하던 모습은 외적 걸림이 사라지고 마음은 텅 비어서 마치 푸른 연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가운데 흰 꽃봉오리가 솟아나는 맑은 그 자체였다.
0: 엄숙하게 다례제를 마친 스님들이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범어사에서 불법을 홍포하셨던 선지식 스님들을 모신 부도전.
3: 불!
4: 불!
0: 제자들이 그토록 바랬던 모구당 성호 대선사의 부도탑이 단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적에 드신 지 꼭 20년 만의 일입니다. 스님네들은 수행정진 말고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 언제나 성성하게 깨어있으라. 일념으로 정진하라. 원적에 들던 날까지 제자들에게 당부한 성호 스님의 말씀입니다. 스님은 선불교 포교의 원력으로 운수사를 중창하고 범어사를 수호하며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대중을 이끌어준 선지식이었습니다. 푸른 연잎 가운데 솟아난 새하얀 연꽃처럼 수행의 덕화로 세상을 어루만진 모구당 성호 대선사. 범납 48년 세수 63세. 추모비에 새겨진 스님의 발자취는 후학들의 이정표가 되고 등불이 되어 오래도록 수행의 바른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5: 범어사 문도뿐만 아니라

0: 많은 대중이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행사를 축하해주고 그래서 참 보람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걸 계기로 어머문도가 더 화합하고 해서 더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제 제자로서 그동안 모시지 못한 부도와 비를 오늘 제마하게 되었는데 더 감동스러운 것은 사부대중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고 또 서종사, 뭐 운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500년 전 인도 북부에는 카필라 바스투 왕국이 있었다. 이웃한 왕국으로는 마가다와 바이샬리가 있었다. 이 시기에 카필라 바스투를 다스린 것은 태양 왕조 사카족의 후예며 위대하고 용맹한 숫도다나 왕이었다.

0: 주리,
1: 배야 강령하셨습니까?
0: 여기서 뭘 하는가? 대바다하로 마야 왕비를 수행하러 가지 않았는가?
1: 예, 그러합니다. 그런데 대바다하에 도착하기 직전 룸비니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0: 그래서 룸비니 동산에서, 주리야, 룸비니 동산에서 혹 무슨 일이라도 났느냐?
1: 마야 왕비 마마께서 샤카 가문의 왕자를 출산하셨습니다.
0: 뭐라고?
1: 예, 배야.

0: 경하드립니다. 왕자님이 태어나셨어요. 왕비엄마께서 어머니가 되셨답니다.
1: 그따위 소식이나 전하려거든. 차라리 나가 죽어라. 냉큼 나가버려. 죽어버려.
2: 시리야, 이런 기쁜 소식을 나한테 가져오다니 정말 큰일을 했다. 시리야, 나한테 정하거라.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다이아몬드를 주랴, 진주를 주랴, 왕국을 주랴. 지금쯤은 무엇이든 다 내주고 싶은 기분이다. 원하는 게 뭔가?
3: 아닙니다, 폐하. 제게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폐하께서 제게 폐하의 마차를 몰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제 아들 찬나도 왕자님의 마차를 모는 마부로 임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뿐입니다, 폐하.
2: 단연코 네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3: 폐하.
2: 아비도단. 아비도단. 내 뒤를 이을 왕자가 태어났다네.
3: 예, 폐하.
2: 내 뒤를 이을 왕자가 태어났다네. 드러나단. 드러나단. 내 장례를 치러줄 아기가 태어났다네. 내 장례를 치러줄 아이가 태어났다네. 왕자가 태어났어. 왕자가 태어났어. 왕자가 태어났어. 왕자가 태어났다.
4: 폐하,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5: 이렇게 주저앉으시는 건 사람들이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는 모습이옵니다. 하지만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2: 맞다, 드러나단. 아주 기뻐서 내 가슴이 그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거다. 짐을 비롯한 사카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백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오. 여러분의 축원과 축복, 기도가 없었더라면 그런 기도와 노력이 합쳐져 오늘처럼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됐도다. 오늘 짐의 자식 없이 살아야 하는 저주가 완전히 풀렸도다.
6: 오늘 카필라바스토 왕국의 모든 백성은 나의 손님이다. 앞으로 3일간 잔치를 베풀리라.
2: 루미니 동상으로 가야겠다. 채비를 하라. 순간이 10년은 되는 것 같다. 왕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짐을 닮았을까? 아니면 마야 왕비를? 어서 가자. 드러나다.
7: 고맙습니다, 황제에게 영광을!
8: 고맙습니다, 황제에게
9: 영광을!

0: 왕비 마마, 곧 대바다하로 떠나셔야 합니다.
1: 아니, 대바다하가 아니다. 바자파티? 나는 카필라바스트로 가겠다.
0: 그리하십시다, 마마. 우리 카필라바스트로 가요. 채비를 맞춰놓을게요.
1: 아니야, 바자파티. 혼자서는 카필라바스트로 가지 않을 거야.
0: 무슨 말씀이시온지?
1: 폐하와 함께 돌아갈 것이다.
0: 폐하요? 폐하께서는 카필라바스트 국경에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1: 아니다. 폐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카필라바스트를 떠나서 지금 여기로 오고 계실 거야.
2: 경하드립니다. 왕비 마마께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폐하께서 곧 룸비니에 당도하신다는 전갈입니다.
0: 마마께서는 폐하의 아내이신 줄만 알았더니 폐하의 심장이시고 폐하의 머릿속에도 들어가 계시네요.
1: 내 칭찬은 그만하면 됐고 폐하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게.
0: 당연하죠. 다른 분분은
1: 있지. 이번엔 아우님이 단장을 곱게 하고 폐하를 맞이하게나. 폐하께서 더욱 행복하시다.

0: 등남하신 폐하께 경화를 드리옵니다.
1: 그런 의뢰는 다 그만두고 나한테 진실을 보여줘요. 내 꿈에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던 진실을. 왕자는 어디 있어? 왕자는 어디 있는 거예요?
0: 기다리세요.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다 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죠. 오늘은 저도 폐하를 좀 귀찮게 해드릴게요. 제게 선물을 주시면 들어가게 해드리죠.
1: 지금은 아무것도 줄 게 없어. 약속 말고는 차후 언제라도 뭐든 나한테 요구하시오. 다 들어주리다.
0: 들어오세요.
1: 등나무란 왕비 축하하오. 몸은 어떠시오?
0: 어제까지 저는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저의 탄생이 완성됐습니다.
1: 이게 뭐야, 파자 파티? 달을 보여준다고 해놓고는 여긴 구름밖에 없지 않소?
0: 달은 30일이 지나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전에 명시된 예법이에요.
1: 경전에 나온 예법이 그렇다는 거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구만.
0: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출산을 하고 나면 여인은 매우 허약해집니다. 그런데 남성은 합방을 원하지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이는 30일간 아무런 방해 없이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동안 남편의 방해 없이 어머니와 아이가 사랑의 끈을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죠. 이것이 베다에 명시된 과학이고 학식 높은 브라만들도.
1: 알았어, 알았어. 나는 왕자를 볼 수 없다는 거지. 하지만 만져볼 수는 있겠잖아.
0: 물론이죠.

0: 무엇을 보십니까?
1: 브라마는 아기의 손바닥을 보고 정보를 얻어. 바이샤는 손가락을 보며 아기가 장차 돈을 세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오. 그러나 크샤트리아는 아기의 손목을 본다오. 칼을 거머쥘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0: 그 아이는 폐하의 아들입니다. 세상을 다 정복할 겁니다.
1: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야지.
0: 마마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0: 망갈라. 망갈라.
1: 아기 탄생을 축하하고 축하받느라 종일 바쁘시더니 이제 시간이 나시나 보죠? 마누라 걱정이 되긴 하나 보네.
0: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망갈라?
1: 내게도 축하를 받으러 오셨어? 좋아요. 축하를 해드리죠. 이 왕국이 태자를 얻었으니 이제 대바다타의 불행을 축하해야겠군.
0: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응? 왕국 전체가 기뻐하고 있어. 이 궁에 누군가가 당신이 불행해한다는 걸 알기라도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1: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된다고? 오늘 내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어. 대바다타가 왕좌를 압탈당했다고. 그동안 내가 안 한 일이 뭐가 있을까? 하지만 온갖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갔어. 왕비가 가는 길에 구슬을 쏟았지만 그녀는 무사했어. 출산 축하 파티 때는 음식에 똥을 탔지만 그녀는 또 무사했어.
0: 쉬,

0: 그게 다 무슨 말이야?
1: 대바다 하루룩 자객도 보냈어.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자객들이 기다리는 동안 우리 불행의 씨앗은 룸비니에서 태어났어. 지금 심정 같아서는 카플라바스 왕국 전체를 불질러버리고 싶어.
0: 횃불을 내려놔요 제발. 횃불을 내려놓고 좀 진정해 말걸라.

지금은 참아야 하오. 횃불은 단지 왕궁을 태워 없앨 뿐이오. 우리가 태워 없애야 하는 건 우리의 불행이오. 이 불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오. 이제 나가서 환영식을 준비합시다. 곳곳에 등을 밝혀 폐하 일행을 환영합시다.

0: 왕비 마마 잘 돌아오셨습니다. 파자 파티 왕자님 좀 안아볼게요. 왕비 마마를 꼭 빼닮았군요. 눈도 닮고 머리카락도 똑같아.
1: 저도 왕비 마마께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아기씨가 너무 잘생겨서.
0: 안으로 드시죠.

0: 영혼이요. 그대가 이 우주에 태어난 목적이 이미 다 이루어졌노라. 이제 돌아오라.
1: 안 돼요. 제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들의 명명식을 열어 세상에 선포도 해야 하고. 그것만은 안 돼요. 안 돼요.
2: 마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세요? 악몽을 꾸셨어요? 괜찮아요?
1: 방금 생각난 것이 있어. 폐하께 대바다하의 오라버니께 초청장을 보내서 아미타 고모님을 모셔오도록 해야겠어.
2: 초청장이요?
1: 아기의 명명식에 고모가 꼭 계셔야 해. 경전에 의하면 아기 명명식은 출생 5일째 날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
2: 알았어요. 분부 거행할게요.
1: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왕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야 해. 대부다타.
3: 엄마 해봐, 엄마 해봐.
4: 왕비 마마, 아미타 고모님께서 도착하셨어요.
2: 어서 오세요, 고모님.
5: 모두들 안녕하셨죠?
1: 고모님, 이게 뭐예요?
5: 제가 뭐 하냐고요? 대바다 왕국 전체를 뱃속에 담고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마마께서는 카필라 바스테 태자를 낳으셨군요. 저도 이제 출산일이 임박했어요.
2: 이게 다 뭐랍니까?
5: 이건 왕비 마마께 아니라 왕자 아기씨들일 겁니다.
2: 그래요? 우선 왕자 아기씨 얼굴을 보시죠. 이리로.
5: 외모는 왕비 마마와 똑같네요. 하지만 성정은 수토다나 오라버니처럼 용맹할 것입니다.

0: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고모님은 고모님이 되시렵니까? 외숙모님이 되시렵니까?
1: 그래요. 그게 좀 혼돈되긴 하네요.
2: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고모도 되고 외숙모도 될 수 있나요?
3: 아미타마마는 숫도다나페아의 여동생이시니까 왕자님의 고모님이 되시죠. 또 아미타 왕비자나는 콜리아 가문의 단드파니 페아와 결혼하셨는데 그분은 마야 왕비마마 파자파티 마마의 오라버니십니다. 그러니 왕자님의 외숙모도 되는 겁니다.
1: 제가 당장 문제를 해결하죠. 제가 카필라바스트에 오면 아기씨의 고모가 되고 아기씨가 데바다아에 오면 제가 외숙모가 되기로 하죠.
0: 아미타 고모님, 왕자님께 명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아기씨의 이름을 천공도에 새길 수 있어요.

0: 시따르타.
1: 시따르타!
2: 시따르타! 자, 이제 시따르타의 운명을 들어봅시다. 폐하, 왕자님의 운명은 그 어떤 신생아의 운명과도 확연히 다릅니다. 왕자님은 위대한 전사가 되고 용감하고 강력하며 승리하는 황제가 될 겁니다.
3: 하지만 반면
2: 지임은 아기가 왕이 되는 미래에 대해 듣고 싶소.
4: 분부 받들겠습니다. 왕자님은 황제가 될 것입니다. 왕자님의 이름은 시따르타이고 힌두 혈통은 고타마입니다. 그래서 왕자님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2: 그냥 고타마 시타르타가 아니라 고타마 시타르타 황제로다!
5: 고타마 시타르타 황제!

0: 마마, 이제 좀 쉬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잘 부르세요. 말씀하세요.
1: 오늘 아기 명명식이 이렇게 잘 끝난 건 다 아우님 덕분이야. 내 소원은 이제 다 이루어졌어. 소원이란 끝이 없는 법. 아기가 장성하는 걸 보는 건 모든 엄마의 소원이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0: 마마, 어서 쉬세요. 말씀은 그만하세요.
1: 내 말을 막지 말아줘. 지금 말을 해야 해. 내가 회임 중 브라만 사제들은 아기가 용감한 왕이 될 거라 했지. 하지만 나는 왕이 되는 시타르타를 보지 못하네.
0: 마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가렵니다. 이제 그만요.
1: 동생과 이런 대화를 하지 않으면 누구하고 한단 말인가. 바자파티 동생은 내 시타르타를 키워줄 양모잖아.
0: 그건 그래요.
1: 바자파티, 시타르타를 내 친자식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해줘.
0: 마마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사하실 겁니다.
1: 그렇지 않아. 바보 같으니 내 명은 이제 다 했어.

0: 나는 시타르타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해. 어서 약속해줘.
1: 약속해요.
0: 그리고 페아도 나보다 더 잘 모셔야 해.
1: 네, 마마. 두 분 다 잘 돌보겠다고 약속할게요.
0: 그리고 또 날 절대 잊으면 안 돼.
1: 당연하죠. 제가 어찌 마마를 잊겠어요? 마마, 마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마마!
0: 내가 할 때가 온 거야. 마지막으로 페아를 한번 보고 싶어.
1: 어이를 부르고 페아를 모셔오라.

0: 마마는 어떠신가?
1: 출산 후 합병증이 생기셨습니다.
0: 왕비 마마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겠네.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셨네.
2: 배하,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경전에 의하면 이 시각에 왕비 전원을 만나시는 것은...
1: 하지만 고르데프, 왕비에게 지금 내가 필요하오. 왕비 전하의 맥박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서 폐하를 모셔오세요.

0: 해결 방법이 있을 거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1: 이 시간이 지나면 배 안엔 다시는 왕비 마마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0: 배아, 그럼 나중에 참회를 하셔야 합니다.
1: 사제 말대로 하겠소. 어서요.
0: 소 100마리를 보시하셔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0: 왕비.
1: 네.
0: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말이오.
1: 제가 살아있는 한 폐하께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0: 어째서요?
1: 제 천궁도에 제가 기혼 여성으로 죽을 거라고 쓰여 있으니까요. 폐하께서 살아계시면 저도 살아있는 겁니다. 폐하 없이 저 혼자 살아있는 건 불가능해요. 폐하보다 제가 먼저 죽을 테니까요.

오늘 제 소원이 청하기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슬퍼하지 마십시오. 왕자의 탄생을 축하해 주세요.

Ha ha ha!

0: 누가야 우리도 이렇게 혼자만 가시더니.
1: 슬퍼하지 마십시오, 페아.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불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욕망의 불, 열정의 불, 화장터의 불. 열정의 불은 생명의 탄생을 가져오고, 화장터의 불은 생명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왕비마마는 기혼 여성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의 의무를 다하셨지요. 카필라바스트의 대를 이을 태자를 주셨습니다.
0: 사제, 우리가 아들 기원제를 올릴 때 아들을 회임하면 아들이 태어난 지 7일 후에 왕비가 죽게 된다고 알려줬더라면 나는 그런 기원제를 하지 않았을 거요. 절대로 의식을 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의식을 올리지 않았어. 절대로 올리지 않았어.

0: 망갈라 어딜 가시오?
1: 이럴 새가 없어요. 시따르타를 입양하겠다고 청하러 가요.
0: 어째서? 당신의 모든 권리를 한순간에 앗아간 사람을 입양하겠다는 거요?
1: 여보, 뭔가를 생각하면 당신은 실눈이 돼버려요. 생각하는 중에도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미래가 좀 보일 거예요.
0: 좋아. 어떻게 할 작정이요?
1: 제가 시따르타를 키우면 아이는 제 손아귀에 있게 되죠. 데바다타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로 시따르타를 키울 거예요. 제가 시키는 건 뭐든 하게 하고요. 시따르타가 태자일진 모르나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건 데바다타가 하게 되지요.
2: 아니요, 사제. 보고 싶지 않다고 미리 말했잖소.
3: 죽고 사는 것은 신들의 소관입니다. 인간은 그런 일에 권한이 없어요.
2: 하지만 내 마음은 내 거요. 나는 아기 얼굴을 보기 싫소. 나한테서 왕비를 뺏어간 그 아이를 보이시라.
3: 그런 말씀은 폐하가 아니라 폐하의 슬픔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아드님을 얻기 위해,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폐하와 왕비마마는 안 해보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폐하께서 왕자님께 아들이 될 권리를 주시지 않는다면 왕자님이 어찌 폐하의 장례식을 집전하겠습니까?
4: 왕자가 마야 왕비의 분신임을 잊으셨습니까? 폐하의 대를 이을 아들입니다. 왕자는 마야 마마의 자궁에서 태어났고 마마는 왕자를 애지중지하셨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아기를 안아보세요. 아버지로서 안아주세요. 아기의 눈을 보십시오. 그럼 왕비 마마가 별 보고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0: 마침내 부자가 하나가 되셨군요. 저는 시타르타 왕자가 고통받을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이젠 아버지까지. 하지만 두 분이 이제 화합을 하셨으니 마야 왕비 마마가 살아계셨다면 매우 기뻐하셨을 겁니다. 폐하께 청이 있어 이렇게 왔습니다.
1: 말해봐요. 지수가 부탁하는 건데 뭐든 말해봐요. 자, 원하는 게 뭐죠?
0: 폐하의 아들입니다.
1: 시타르타?
0: 폐하, 저는 테바다타와 시타르타가 함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2: 그야 당연하죠.
0: 제게 시타르타에 대한 권리를 주십시오. 제 보호하에 키우고 싶다는 뜻입니다.
1: 시타르타는 파자파티가 키울 겁니다.
0: 하지만 언젠가 폐하께서 말씀하시기를 파자파티 마마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 잘 돌봐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2: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시타르타를 돌볼 테니 아우님은 절 돌보세요. 됐죠?
1: 시타르타를 제수한테 줄 수 있으나,
0: 그런데 뭐지요, 폐하?
1: 마야 왕비의 소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바자파티가 시타르타를 키우도록 해달라고 했거든요.
0: 이젠 제가 두 사람을 돌봐야겠군요.
1: 왜 이리 소란한가?
3: 폐하, 카필라바스트의 백성이 폐하와 왕자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4: 폐하께 영광을. 폐하, 나이든 성인 한 분이 성문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폐하를 뵙기를 청합니다.
1: 누구라 하더냐?
4: 아시타 성인이라고 합니다.
1: 아시타 성인? 아시타 성인이 이곳에 오셨구나. 그분은 샤카 가문에서 조상 대대로 모신 스승님이시다. 부왕의 스승이기도 하셨지. 오랫동안 히말라야 산속에서 기도도 하셨고, 고명하신 정신계의 스승이시고 수행자시며, 지금 어디 계신가? 내가 직접 가서 모셔와야겠다. 가세요.

0: 저한테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 이렇게 오랜만에 카필라바스투를 오신 참으로 기쁩니다.
1: 저는 폐하를 뵈러 온 게 아닙니다. 폐하의 아들로 태어나신 위대하신 분을 뵈러 왔습니다.
0: 물론 보셔야죠. 안으로 드십시오.

0: 여기 있습니다. 제 반평생 이 아이를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왔군요.
1: 기다린 건 폐하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기다렸습니다.
2: 제가 복이 많아 이렇게 당신을 직접 뵈옵니다.
1: 수년간의 수혜

0: 울고 계십니까? 혹시 아기 장래에 문제라도 있는지요?
1: 아닙니다, 베아. 아기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제가 이제 늙어서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라서 위대한 부따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0: 부따라고요? 아이는 학식 높은 현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따가 아니라 전사가 될 겁니다. 세상 최고의 전사조차도 이 아이의 칼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겁니다. 축복을 주시려거든 크샤트리아 계급인 이 아이가 전투마다 이기도록 해주십시오.
1: 그리 될 겁니다. 그리 될 겁니다. 아기는 삶의 모든 면에서 승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투는 마음의 전투입니다. 아기는 온 우주를 지배할 것이고 그 우주는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비록 크샤트리아 계급에 태어났지만 아기는 성인이 될 것입니다. 아기한테는 위대한 영혼에게만 있는 32가지의 표식이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연꽃이 있고 손가락에는 바퀴가 있으며 이마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0: 무슨 표식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아이는 전사가 될 겁니다. 그 손에는 칼을 잡을 겁니다.
1: 검으로는 단지 왕국을 얻지만 아드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겁니다. 전투는 국경과 국토를 늘리지만 아드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0: 이게 전능하신 신이 계획한 숙명이라면 나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나는 왕자가 성인이 되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키울 겁니다.
1: 폐하,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십시오. 하지만 아드님은 성인이 될 것입니다.
0: 죄송하지만 성인, 카펠라바스투 백성들이 태자를 보고자 열망하고 있습니다.

0: 오타마시탄타에게 역동을! 아필라 파스트의 태자! 오타마시탄타에게 역동을! 아필라 파스트의 태자! 오타마시탄타에게 역동을!
1: 위대한 영혼을 한 번만 더 보려고 이제 다시는 뵙지 못할 테니까. 인간이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다. 모든 사람의 역사를 쓰게 될 사람의 미래를 바꾸려 하다니. 이것이 인생이지. 이것이 인생이지.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난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대방광은 화엄경뿐 아니라 원각경이나 능엄경이나 다른 대승경전에서 대방광이란 말을 많이 말합니다. 위대하고 법답고 모나고 그러니까 대란 말은 위대하다. 지극히 커서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전부 다 그 모양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의미를 바로 마음을 세 가지로 말한 거요. 본래의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나 똑같은 건데 그 마음 일심의 본체를 대방관이라고 유재하다 해서 대자를 놓은 거죠. 건대자 대한민국 하는 대자입니다. 대방 방이란 말은 동서남북 사방이라는 방자지만 여기서 대방관이라는 방은 동방 서방 남방 북방이 아니라 법다울 방자요. 가장 그러니까 삼보에서 불법승이 있죠. 그래 불다

법이 있는데 그 법과 같은 의미가 방어 뜻입니다. 방. 방이란 것은 법다울 방자, 또 바를 방자,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대방,

한해서 모든 중생과 모든 부처님의 그 마음은 동일하게 대방관이라요. 대방관. 그러니까 대방관이라고 하는 것이 하엄경 제목에 첫 번에 나오죠. 대방관. 그래서 방과 제방, 방과 광. 이것은 일심의 본체에서 묘한 작용으로, 묘용으로 나타나는 그 체가 있으면 용이 있죠. 가령 사람의 손은 체라면 손이 구부렸다, 피었다, 손바닥도 되고 주먹도 되는 그러한 원리와 같은 것이 방광이라요. 작용을 해요, 마음이. 그런데 우리 중생의 마음은 보통 희노애나 기뻐하고 썩내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하는 희노애나 쪽으로 많이 그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일체 중생의 마음 작용이 파도와 같이 일어나는 방광의 일부분이래요. 그러나 본래의 방광은 파도나 거품이 아니에요. 물에 파도도 있고 거품도 있지만은 그 물 파도와 거품 이전에 물의 본체는 습성이래요. 축축한 저질습자 습성, 전능 그 성질과 같이 그게 이제 대가 되고 방광은 거기서 여러 가지 증가라면 파도도 일어날 수 있고 거품도 일어날 수 있는데 중생들은 마음바다에서 파도와 거품이 쉴 새 없이 늘 기멸하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또 생기고 그런 것을 종칭 대방관이라고 해요. 만약에 성불하면 제대로 대방관이 작용을 하고 대방관의 본체가 나타나지만 성불하기 전에는 아까 말했듯이 희노애나 감정 또는 잡념, 망상 그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니까 그게 참 가엾은 중생들의 고통이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죠. 부처님이 되면, 부처가 되면은 모든 괴로움을 다 해탈해서 거품과 직마라만 파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비고 지극히 청정한 그 무릎 본체성이다 말이죠. 그걸 대방광이라고 하니까 부처의 마음은 지극히 커서 허공 같은 그러한 것도 그 마음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물질 세계에서는 세계와 허공계가 가장 크다고 하죠. 세계도 끝없고 허공도 끝이 없고 그러나 세계보다도 더 무궁무진한 텅 비고 고요한 그 마음의 본체가 허공과 같다 해서 허공이 커다갈 때는 공대라고 합니다. 땅도 크기 때문에 지대라 하고 그 거기도 다 대자가 붙죠. 지대, 풍대, 지수화풍, 사대 같은 거, 질대 같은 거 전부 다 대라고 하지만 그것은 유형적인 것, 무형적인 것, 유형무형을 통해서 지극히 커다란 말이고 정작 마음은 유형도 아니고 무형도 아니면서 유형으로도 나타나고 무형으로도 나타난 그 마음은 지극히 크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은 대자대비라고 하지요. 대자대비라는 그 대자와 같은 게 바로 대방광대요. 천수경의 나무대비 관세음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뭐 그런 게 나와 있죠. 거기도 다 대자가 붙죠.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크고

지극히 광대 무변한 그러한 마음을 마음의 본체와 마음의 묘한 묘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은 입법계 품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법계는 법계에 들어간다. 드립자 입법계 품이죠. 법계란 말은 법성인이 또는 여러 가지 법문인이 그 법자죠. 또 마음을 불성이라고도 하죠. 불성. 부처의 마음, 부처의 심성이다. 부처의 마음. 또는 법성계에서는 법계란 말을 안 쓰고 거기서는 법성이라는 두 글자로 말하죠. 법성에 들어간다는 말이라요. 법성. 법성이나 법계나 같은 말이요. 법계라고 할 때는 이법계와 사법계를 주로 다 총괄해서 법계라고 합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법성이라고도 해요. 법성. 그래서 법성계에서는 의상대사께서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개송 잔머리에. 그러니까 법성계에서 말한 법성이나 하엄경 입법계품에서 말한 법계에 들어간다는 법계나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계에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가령 입산 수도를 한다. 산에 들어가서 도를 닦는다. 도를 닦기 위해서 산 중에 들어간다. 그 말이 입산한다고 하지요. 그와 같이 성부를 완전히 구경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법계에 들어간다 말이야. 산 중에 고요한 산 중에 들어가서 고요한 마음으로 도를 닦는 것처럼 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마음, 그 진리, 그 법성에 들어간다는 말이요. 법성이나 법계나 불성이나 같은 의미라요. 그래서 일중일체 타중일 하나 가운데서 모든 일체가 생겼고 일체가 또 많은 것이 본래 하나인 그 자리에 되돌아간다만 우리 마음을 보통은 만 가지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한 만 가지 그 마음이 축소하고 집약하면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죠.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걸림없이 일심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만법이라고 만 가지 법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만법이 바로 일심이요 일심이 바로 만법이다 말이죠. 그렇게 알면 쉽죠. 예? 그게 법성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도 없는 거고 만 가지도 없는 거지만 숫자로 만들다 보면은 하나도 생기고 만 가지도 생겨요. 만법이 귀일 일기와처가 그러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나는 선방에서 참선만은 전공하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고자 합니다.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갔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대방광 불암경에 돌아갑니다. 대방광 불암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일심으로 돌아가요. 일심에 돌아가요. 한 마음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만법 귀일 일기와 하처라고 해서 이 캐시마크가 나오지만은 일기는 바로 돌아갈 것도 없는 거요. 돌아갈 것.

없는 데서 돌아가기도 하고 돌아갈 것이 없는 데서 돌아가기도 하고 돌아갈 것이 없는 데서 또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묘하죠. 그래서 그렇게 단정을 하고 이렇게 딱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왔어요. 나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선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강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범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성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건 묘하죠. 그 도리가 바로 태방광 불화음이고 원흉문 행포문. 원흉이라는 것은 원만융통을 해서 둥글둥글하니 이 허공도 둥글고 태양도 둥글고 달도 둥글고 지구나 도마도나 감이나 다 둥글둥글하죠. 원래 둥근 것이 근본이야. 근본 자체는 둥글둥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둥글둥글해야 돼요. 눈 동자도 둥글둥글해야 되고 그게 바로 마음에서 머리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별거 다 생겼어요. 천지 만물도 거기에서 생긴 거예요. 그거 알면은 뭐 하은경 통도사 오기 전에 여러분이 다 꿰뚫어 사무쳐 아는 거예요. 만법이 귀일 뿐 아니라 귀 만법 될 수도 있고 만법이 귀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는 마음이란 것은 형체가 없고 지극히 비고 고요하고 밝은 거요. 그게 본래의 마음이라요. 그걸 바로 태방광 불화음이라 해요. 불화음이란 것은 성불하면은 성불하기 전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닦는 것도 불화음이고 부처님이 되면은 꽃이 반발한 것처럼 불화가 열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노사나 무리나 천배가 화신 서가모니나 삼세제불이 전부 다 불화음으로 된 거예요. 불화음. 일체 중생도 본래 불화음으로 된 거란 말이요. 그래서 불화가 부처의 꽃이 잘 장엄된 거, 원흉으로 장엄된 것이 그것을 이 법이라 하고 그것을 부처님이 설법하신 법문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경이라고 그래요. 설법이나 법문은 경이란 말을 붙입니다. 경. 하엄경 뿐만 아니라 능엄경, 원각경, 무슨 다른 경도 많이 있죠. 금강경도 있고. 그래서 태방광 불화음. 그래서 나는 태방광 불화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하엄경을 보니까 기기묘묘한 말씀을 다 하시는데 이런 일구나 한 말씀이나 한 구절이나 한 토막 말이라도 지극히 미묘한 법문의 하엄경에 다 있더라 말이오. 태방광 불화음에서도 입법계, 법계로 들어간단 말이오. 법계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마음도 법계요. 또 중생들의 본래 마음자리도 다 법계요. 중생이 살고 중생이 이 세상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도 다 법계 아닌 것이 없어요. 법계. 어떤 데는 보면 법계사 절도 있어요. 절. 절 이름도 법계사가 있어요. 파원계에서는 법계라는 그 말이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이법계가 있고 사법계가 있고 이사무예법계 있고 사사무예법계 있고 그렇게 하면 네 가지 법계죠. 이법계, 사법계,
또 이사 무예법계, 사사 무예법계. 그리고 우리 중생들이 사는 것을, 사는 이 세계를 십법계라고도 합니다. 열 가지 법계. 열 가지 법계는 성인의 세계가 사성이고, 성문, 연각, 보살, 부처, 사법계라 하고, 또 중생들의 사는 그 세계를 천상, 인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육법계. 그래서 둘을 합치면은 십계, 십법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중생계로부터서 부처님 세계, 보살의 세계, 성문, 연각, 저 나한들, 그것까지 다 합쳐서 십법계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십법계가 있다면은 도를 닦아서 도를 이루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법계 주로 이제 활약을 하셔야 돼요.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것은 불보살들이 그 중생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노력 않고는 뭐가 저절로 되는 것은 잘 없어요. 자연주의는 옛말이지, 자연이 된다는 것은 그건 믿기가 어려워요.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돈도 벌어야 돈이 생기지, 돈 벌지 않고는 돈 안 생기죠. 그와 같이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중생계를 위해서 상구보리 한 다음에는 하와중생을 해요. 아래로 중생계에 들어가서 중생을 교화한다. 중생을 다 부처 만든단 말이요. 하와중생. 하와중생 할 때 10법계 중에 6법계가 거기에 해당되고, 4법계는 부처님, 보살, 성문, 연각 이렇게 해서 4법계, 사성육법. 그러고 보면은 성문이나 연각이나 보살이나 부처나 이 네 가지 종류의 성인들이 전부 다 법계고, 천상, 인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범부, 중생의 세계도 다 법계란 말이야. 그렇다면은 법계가 무궁무진한 거요. 중생을 제도할 때는 중생법계에 들어가고, 성불하려고 부처가 되려고 하면은 불법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입법계품에서 말한 거요. 들어가는 바가 없이 들어가고, 들어가도 들어간 바가 없는 거요. 그게 참 묘한 거죠. 그러한 도리를 깨달으면 선방에서 이먹고 찾기 전에 벌써 다 성불이 가능한 거예요. 이 음료수가 잘 들어가죠, 목구멍으로. 그와 같이 공부가 잘 되면, 잘 들어가면 진짜로 최고입니다. 그래서 입법계 품에 비목구사 그 선인이나 또는 주야신이나 이런 분들은, 성인은 약간 성인의 문턱으로 들어가시기는 들어가시지만 아직까지 석가모니처럼 완성한 부처는 아니죠. 하엄경에 나오는 53선지식은 선제동자가 일일이 찾아가서 법을 묻고 배우고 깨닫고 수행을 했어요. 선제동자처럼 그렇게 되는 분이 잘 없죠. 선제동자 하면은, 선제동자는 어째서 선제동자라고 했냐면은, 선제동자가 처음에 태어날 때 집안에 금은 보화 여러
여러 가지 보물이나 여러 가지 좋은 돈이나 금 할 것 없이 금은 유리 산호 호박 진주 마늘 모두 칠보 같은 거 무궁무진하게 집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선재동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선근 공덕, 적선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결과, 그러한 과보를 얻게 되어서 선재동자라, 선근 공덕의 착한 선업과 선덕의 재물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동자와 같이 순진하게 순수하게 때묻지 않는 그 청정한 마음에서 그 선지식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받고 그대로 수행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해서 선재 동자라 그래요. 그래서 하엄경 마지막에는 입법계품으로 끝을 맺습니다. 입법계품 법계에 들어가. 법계에 들어가면 내나 다 성불하게 되는 거죠. 이건 좀 물이 다 없어졌네. 물이 잘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선재동자는 일생의 능원 강급지가라. 일생 동안에 3대 아승직업을 두고 닦아서 성불하는데 선재동자는 일생에 성불합니다. 금생에. 인간의 그 몸, 선재동자의 몸으로 바로 성불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러한 유실력과 삼보우 가피력이나 여러 가지 그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법을 통달하신 분이 선재동자예요. 선재동자. 그래서 여러분이 입법계품이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발심을 하고 신앙심을 가지려면은 선재동자라고 하는 선재동자 나무영산회사 불보살 나무서가열의 불 나무노사나불 나무 피로자나불

마사리라고 내가 말하죠. 선제동자는 말이 선제동자지 보살 화연이요. 내가 보살이요. 네? 그래서 하엄경 본문에 선제동자가 마지막으로 나와서 일생에 바로 성불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보살이 선지식이 누구냐? 보현보살이죠. 맨 처음에 문수보살이고 문수보살에게 발심을 해서 법을 배우고 법문을 듣고 그리고 선지식을 낱낱이 찾아가서 도를 이루는데 마지막 그 선지식이 보현보살이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래서 하엄경은 문수보현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와 같아요. 좌편, 우편이야. 그러니까 문수보현이 갑하면은

비로자나 부리고 또 비로자나 부처님이 낱낱 개체개체로 분리가 되면은 문수보현 같은 선제동자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제동자 선지식 53선지식과 이 선제동자 이 주안이 바로 그거요. 마음은 본래 비고 밝은 거, 비고 밝은 그 마음을 우리가 체험하면, 체득하면 그대로가 선제동자도 될 수 있고 비로자나 부처님도 될 수 있는 거요. 본래 마음은 비고 밝은 거요. 그래서 삼조 성찬대사는 뭐라고 신신명의 말씀을 하셨냐면은 허명 자조하야 불로 십력이니라. 비고 밝아서 스스로 비춰 저절로 비춘다면 항상 내 마음을 반조한다 말이야. 내 마음을 돌이켜 비춘다 말이야. 그렇다 해서 비고 밝은 그 마음 그대로지 마음의 힘을 수그럽게 하지 않는다. 마음의 그 힘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말이야. 억지로 용을 쓰고 신경을 써서 되는 게 아니오. 저절로 비고 밝은 마음 자체에서 비고 밖에 비추는 거예요. 태양도 그와 같아요. 태양이 이쪽으로 와서 비추려고 해서 비치는 게 아니요. 태양은 비추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낮에는 항상 비쳐요. 밤에도 비추지만은 밤에는 보통 중생들이 잘 해를 못 보지요. 못 볼 뿐이지 해는 밤에나 낮에나 항상 비추고 있어요. 조명한단 말이에요. 조명. 그래서 선제동자나 선지식이나 모두 다 조명으로서 성불을 하신 거예요. 도를 깨달은 거예요. 조명. 비추어 밝힌다. 비춘단 말이에요. 마음은 본래 비고 밝은 거니까 비고 밝은 그 마음에서 자조라. 스스로 비춘단 말이에요. 어떤 힘을 가하거나 어떤 신경을 거다가 쓰거나 그런 것 없이 저절로 비춘다. 허명 자조하야 불로 심력이라. 신신명의 그 법문이 삼조 성찬대사 그 법문이 신신명 전체의 주요 골자요. 비단 신신명의 주요 골자뿐만 아니라 하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능엄경이나 원각경이나 금강경이나 그 법문도 따지고 보면은 허명자조요. 허명자조하야 불로 심력이라. 허명자조. 나는 그래서 허명자조가 참으로 진짜로 좋구나 말이야. 좋구나 좋구나 허명자조로다 허명.

가명자조가 느껴집니까? 가명자조를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와 닿지 않으면 들어봐도 별 효력이 없고, 만약에 와 닿으면 누가 말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사물은 구애가 없어. 이렇군 저렇군 이렇건 저렇건 그러한 구애가 없단 말이야. 허명자조라. 허명. 허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허명이라는 두 글자가 마음의 본체, 마음의 근본 그 실상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허명자조. 허명자조만 하면은 하엄경 무진법문이 그 속에 다 들어있고 53선지식의 법문도 허명자조 속에 다 들어있고 삼세제벌과 역대조사 모든 제대 선지식이 허명자조 속에 들어있어요. 허명자조를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벌써 신신명의 삼조 성찬대사가 그 말씀을 발표하셨지. 허명자조라. 그런데 허명자조의 공부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경을 보아서 하기도 하고 참선을 해서 하기도 하고 온만의 반매음 육자주 주문을 해서 하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놓아버리고 아무 생각도 없는 무념에서도 할 수 있고 진짜는 그거요. 무념이라 생각이 없는 거요. 생각이 없으므로 허명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조한다 말이죠. 스스로 비춘다 말이죠. 허명자조 불로심력해라. 허명자조 불로심력해라. 나는 그거 보고 그 삼조 성찬대사한테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스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수백 년 후에 태어나서 또한 수천리 밖에서 삼조 성찬대사를 허명자조라는 네 글자로 말미암아 내가 스님을 받들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조 성찬대 그래 놀랍죠. 그거 감흥이 있는 거예요. 감흥이 있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명백백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뼉을 치면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감흥이 온단 말이에요. 감흥이 오면은 진짜 불로심력 마음의 힘을 수그럽게 아니하도 그대로 개합이 돼. 합치돼요. 합치가 되어서 제대로 딱 합이 됩니다. 합이 되면 어찌 되냐? 불화음이 돼요. 불화음. 대방광 불화음이 돼요. 우리는 불화음이 대방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대방광이 바로 불화음이고 불화음이 바로 대방광이요. 대방광 불화음. 불화음 대방광. 그만 마치겠습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 수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남기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유불탐여

불은 이웃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 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현자를 만나는 것은 즐겁다. 그들과 같이 사는 것도 언제나 즐겁다. 어리석은 자와 만나지 않으면 마음은 언제나 즐겁다.

0: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2: 아, 예. 야, 튼실하네. 응?
0: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2: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3: 지금 해가 지금
2: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4: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5: BJ 정문 스님
2: 그렇습니다
5: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신데요
2: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6: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8: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팀의 선클래스 목종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참나를 찾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함께 공부하셨죠?
2: 네.
0: 나 이것은 나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 이것은
3: 나 이것은
0: 나가 아니다.
3: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3: 나의 몸은
0: 나가 아니다.
3: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3: 나의 마음은
0: 나가 아니다.
3: 나가 아니다.
0: 나는
3: 나는
0: 내 것
3: 내 것
0: 내 몸
3: 내 몸
0: 내 마음의 주인이다.
3: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3: 나는
0: 진여 자성이다.
3: 진여 자성이다.
0: 나는
3: 나는
0: 본래 성불이다.
3: 본래 성불이다.
0: 자, 그러면 나 이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서 나 이것을 제가 부르는 대로 따라서 떠올려 봅니다. 내 집. 내 몸.

내 지식. 내 가족. 차례대로 가족들을 떠올려 봅니다.

0: 대사진. 자, 눈을 떠봅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들 누가 보고 아는 것이죠?
1: 내가 보고 아는.
0: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은 나가 아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죽비를 다 보세요.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1: 내가 죽비를 보고 있다.
0: 그럼 보이는 죽비가 나인가요? 보는 주인이 나인가요?
1: 보는 주인이 나입니다.
0: 보이는 것은 어느 것도 나가 아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내 것들, 내 집, 내 옷,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름. 누가 보고 알죠?
1: 내가 보고 압니다.
0: 그러니까 나예요? 나 아니에요?
1: 나
0: 아니죠?
1: 네.
0: 보고 하는 주인이 나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중생들은 나의 몸을 나로 착각합니다. 자, 이제 자신의 몸을 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전체를 봅니다.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1: 내가 나의 몸을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보여지는 몸이 나인가요? 보고 하는 주인이 나인가요?
1: 보고 하는 주인이 나입니다.
0: 그런 몸은 내가 아니다. 자, 이제 마음을 볼까요? 자신의 마음을 지금 떠올려 봅니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누가 보고 있죠?
1: 내가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보여지는 마음이 나인가요? 아니면 마음을 보고 하는 주인이 나인가요? 자, 눈을 떠보세요. 자, 이제 한번 한 구절씩 따라해 봅니다. 나의 것은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는 보고 하는 주인이었죠.
1: 네. 네,
0: 그래서 나는 내 것.
1: 내 마음에
0: 보고하는 주인이다. 나는
1: 진여 자성이다.
0: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봤지만 보는 주인이 바뀝니까? 보여지는 대상이 바뀌나요?
1: 보여지는 대상이 바뀝니다.
0: 네. 하루 종일 내 몸을 누가 보고 있죠?
1: 내가 보고 있어요.
0: 하루 종일 나의 마음을 누가 보고 있죠?
1: 내가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 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1: 안 변합니다.
0: 안 변하죠. 그 안 변하니까 나는 진여 자성이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진여 자성이다.
1: 진여 자성이다.
0: 자, 그 다음에 진여 자성을 깨달으면 해탈 열반이므로 나는 본래 성불이다.
1: 나는.
0: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1: 나는
0: 본래 성불이다. 아, 왜 그러냐? 자, 성불이란 해탈 열반을 말한다. 해탈이란 생로병사,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생로병사, 태어나고 나이를 먹고 늙고 병들고 죽음. 다 누구 몸이죠?
1: 나의 몸입니다.
0: 나의 몸이죠.
1: 네.
0: 그렇다면 태어날 때 몸의 주인 누구?
1: 나입니다.
0: 나이를 먹어가는 그 몸의 주인 누구?
1: 나입니다.
0: 아플 때, 건강할 때 몸의 주인은 누구?
1: 나입니다.
0: 죽음에 이르렀을 때 누구 몸?
1: 나의 몸.
0: 네. 그러므로 나는 변하지 않고 몸은 생로병사가 있다 없다?
1: 있다.
0: 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나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 몸에 있었나요?
1: 내 몸에 있었어요.
0: 나에게 생로병사 없으므로 생로병사로부터 해탈이다. 또

0: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데 그것을 생사 윤회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 생에 몸이 죽고 다시 다음 생에 몸이 태어나는데 그 몸 누구 몸?
1: 나의 몸.
0: 만약에 나의 몸이 아니라면 나는 윤회하지 않겠죠. 나의 몸이니까 윤회를 하는 거죠. 고로 전생은 누구 몸?
1: 나의 몸.
0: 현생 누구 몸?
1: 나의 몸.
0: 다음 생 누구 몸?
1: 나의 몸입니다.
0: 몸은 전생과 현생과 내생이 바뀌겠죠.
1: 네.
0: 죽고 새로 태어나니까. 그렇지만 몸의 주인은 변하여 변하지 않습니까?
1: 변하지 않습니다.
0: 변하지 않죠.
1: 네.
0: 변하지 않으니까 생사 윤회가 없다. 고로 나는 생로병사와 생사 윤회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 나는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처님 법을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겁니까?
1: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0: 네, 그래서 본래 있는 해탈 열반이다. 해탈이다. 그래서 본래 성불이다. 이해가 되시죠?
1: 네. 네.
0: 그리고 열반이라는 말은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의 본성인데 그 마음의 주인 하루 종일 괴로움과 즐거움, 괴로움과 즐거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다 누구 마음이다?
1: 나의 마음이다.
0: 하루 종일 누구의 마음이다?
1: 나의 마음이다.
0: 그러면 어제 누구의 마음?
1: 나의 마음.
0: 지난 하에, 작년에 누구 마음?
1: 나의 마음.
0: 평생 누구 마음?
1: 나의 마음.
0: 그럼 마음은 계속 바뀌었죠?
1: 네.
0: 주인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1: 안 바뀝니다.
0: 그 마음에 바뀌는 기본이 뭐냐? 불만족, 불편함, 괴로움에서 만족, 편안함, 즐거움을 구하는 거다. 그런데 괴로운 마음의 주인 누구다?
1: 나입니다.
0: 즐거운 마음의 주인 누구다?
1: 나입니다.
0: 불만족한 마음 주인 누구다?
1: 나다.
0: 만족한 마음 주인 누구다?
1: 나다.
0: 주인은 다르다 같다?
1: 같다.
0: 같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라 한다. 그러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본래 있었으니 그 나는 생로병사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 있으니 변하지 않으니 해탈이고 끊임없이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데 아무리 구한들 주인은 변하지 않으니 이미 열반이다. 그래서 나는 본래 성불이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본래 성불이다.
1: 나는 본래 성불이다.
0: 여러분 잘 아셨죠?
1: 네.
0: 이 여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참선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고 항상 주인인 나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참선이고 조사선이고 가나선이다. 이것을 알면 나를 깨달으면 해탈 열반이다. 이 중요한 내용을 나만 알아야 되겠어요? 가족들도 알아야 되겠어요?
1: 가족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0: 가족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괴롭거든요. 두렵고. 그러면 가족만 알아야 되겠어요? 내 지인도 알려줘야 되겠어요?
1: 네, 지인들도 알려야죠.
0: 지인도 알려줘야죠. 부처님은 우주법계 일체 중생에게 이것을 다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진리를 나와 우리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방송포개다. 여러분들이 ARS도 많이 해주시고 그것이 단지 그냥 하니까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덕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공덕이 있는 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거든요. 마치 물건을 살 때 내게 돈 있는 만큼 살 수 있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서 060-800-7000번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면 수행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왜 수행법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냐 하면 그것을 이해하는 중생들의 근기 따라서 누구나가 수행을 할수 있도록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설법이라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8만 4천 법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핵심은 8만 4천 법문이든 혹은 더 10만의 법문이든 혹은 100만의 법문이든 100억의 법문이든 다 목적지는 해탈열반이고 해탈열반은 결국에는 나, 즉 참나를 깨달아야만 한다. 이것이 부처님 법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수행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명상입니다. 명상. 명상은 원래는 이제 부처님이 수행 방법이 그 인도에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보급이 됐죠. 그때 그 이름은 원래 이제 명상이 아니라 인도 말 그대로 하면 드아나. 예. 그걸 소리나는 대로 써서 선나.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 부처님의 수행 방법이 인도에 널리 보급이 되니까 그 당시에 인도와 거래를 했던 그 대상들이, 상인들이 그 방법을 사막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부처님의 법을, 그 수행 방법이라든지 부처님 법을 알리다 보니까 이미 그곳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편안히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이름이 뭐냐면 메디타티오입니다. 메디타티오. 그 당시 그리스 로마에 있던 수행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그 메디타티오와 아주 유사함으로 부처님 법을 메디타티오라고 명을 했던 겁니다. 이게 영어로 바뀌면서 메디테이션이 됐고요. 그 메디테이션이 이제 일본이 개항을 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본을 개항해서 일본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 메디테이션의 수행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미 일본은 선이 많이 알려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문으로 다시 번역을 해서 명상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상도 결국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수행 방법이다. 요즘에 이제 많이 보급된 명상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 초기 불교 수행 방법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고통이나 질병으로도 치유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명상의 방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하게 됐고요. 명상의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수행 방법이 가장 근간이 바로 사념처입니다. 그래서 사념처는 신, 몸을 관찰하는 거고요. 수, 느낌을 관찰하는 겁니다. 심, 마음을 관찰하고 법, 대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수심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사념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명상은 이것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근본적인 방식은 사념처, 몸을 관찰하는 거죠. 몸에는 이제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수, 느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 마음을 관찰하고 대상을 관찰하고 법 이렇게 하는데 그 대상을 관찰해서 그것이 내게 고통을 줄 때, 불편함이나 불만족이나 혹은 느낌은 어때요? 몸에 대한 느낌은

통증을 유발하잖아요. 그것을 관찰함으로 인해서, 관찰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걸 윗바사나라고 초기불교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관찰한 상태에서 흔들림이 없이 계속 지속 관찰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마타입니다.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통해서 신수신법을 관찰한다. 관찰하는 목적은 해탈 열반이거나 혹은 저 지고무상한 진리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 뭐 스트레스라든지 혹은 감정의 그런 미움이나 증오나 어떤 그런 괴로움 이런 것부터 마음이 편안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이 또 지속이 되면 많이 만연이 되면 몸에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육신에 나오는 고통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어떤 기억으로 인해서 살아가면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런 트라우마로부터의 치료라든지 그래서 심신의 안정 내지는 심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신수신법 즉 대상을 관찰하고 집중하면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느냐. 그리고 관찰하는 걸 알아차림이라 하거든요. 알아차리죠. 알아차리면 왜 고통에서 벗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느낌을 관찰해 볼까요? 내게 지금 고통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통증을 가만히 두면 통증이 곧 내 아의 통증이다. 내 몸을 나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내게 온다라고 해서 고통을 받죠. 또 미움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미운 마음이 나를 급속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괴롭게 만들죠. 그러면 미운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증을 관찰하면 관찰자와 통증이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미움이 일어나죠.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알아차리면 보는 자와 보여지는 감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모든 고통이나 감정들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 그러한 느낌이나 첫째 몸을 나로 통해 몸을 통해서 느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몸과 느낌을 나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오면 내가 아파, 내가 괴로워 이렇게 하죠. 또 즐거운 느낌이 오면 내가 즐거워, 내가 편안해 이렇게 한 겁니다. 또 즐거운 느낌이 나면 그렇고 괴로운 느낌이 나면 괴롭다 착각을 하죠. 그런데 지켜보고 있으면 알아차리면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을 보는 내가 있습니다. 몸을 보는 내가 있고 몸이 있죠. 그러면은 몸과 나를 동일시해서 일어났던 현상에서 내가 벗어나게 됩니다. 즉 우리는 몸과 즉 몸, 느낌, 마음 이것들을 나와 동일시하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보는 주인인 나와 보고하는 나와 보여지는 대상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 어떨까요? 내가 괴롭지 않죠.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자꾸 지켜보다 보면 이게 서서히 다르다는 걸. 그래서 주시자와 대상이 남게 됩니다. 주시자 대상이 남으니까 주시자가 나이고 대상은 나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통증으로부터 혹은 마음의 감정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아, 이것들이 본래 나에게 관계된 것이 아니었구나. 또 이것들은 매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히 하고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다. 제가 명상에 대해서 100%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수행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불교, 이제 그 남방 불교라 합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신수신법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대상을 관찰하는데 거기서 어떤 것을 여기서 목적으로 하느냐? 해탈 열반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다 보면
부처님의 가

0: 가르침에 따라서 무상과 무아를 알게 됩니다. 무상과 무아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나와 동일시했을 때는 이것이 내 이 본래 주인인 자성이 바뀌지 않으므로 내 몸인데 내 몸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늙고 병들고 죽음을 알지만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보고하는 주인과 하나가 돼가지고 어렸을 때의 몸이나 어제의 몸이나 오늘의 몸이나 나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어때요? 몸은 계속 변해가죠. 그러므로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집착한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상. 또 그 매순간 변해가는 그 감지된 기억이 이 세상에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오온이라 그러는데 색, 수, 상, 행, 식 이것들이 나라고 착각을 했는데 나가 아님을, 즉 무상이고 무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구하는 마음,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여겼으니까 내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을 구하려 하고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데 몸이 꼭 필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 네.
0: 그럼 몸을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 몸을 태어나기를 구하려고 하고 구하니까 태어나고 태어나면 나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 신법을 통해서 몸과 마음, 저 대상들이 내가 아님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지켜보면서.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깨달아서 집착과 번뇌망상을 다 내려놓고 해탈, 열반에 이르는 겁니다. 명상은 해탈, 열반이 아니라 목적이 현재 지금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그랬죠. 초기불교는 똑같이 신수신법을 관찰하되 부처님이 가르침인 무아와 무상을 깨달아서 집착을 내려놓고 즉 몸과 마음의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님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 열반에 이르는 것. 이게 초기 불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조사선은 다른 말로 이제 가나선이라고 참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의 본성을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통해서 주인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명상도 대상과 보고하는 주인이 동일시해서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예, 우리가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통증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마음의 그 집착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거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그 보고 있는 주인인 나와 보여지는 마음과 몸, 저 대상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에 집착을 내려놓게 되죠.
1: 네.
0: 그래서 결국은 해탈 열반을 이루게 되는데 그럼 핵심이 뭐죠? 대상과 보고 있는 주인의 동일시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과 초기 불교는 대상을 관찰해서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서 무상과 무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걸 느껴서 몰래 내가 아니면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조사선은 어떻게 하냐면 대상의 그 무상과 무아를 알아차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주인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네. 대상을 자세히 보고 그 원리를 무상, 재행무상과 재본무아를 알아서 그것이 나와 별개로 있다는 걸 알아서 통증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심리적 안정을 구하기도 하는 것이 명상이라면 또 그 대상과 그 보고하는 주인인 자성과 나누어져서 그 대상들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서 번뇌망상을 다 내려놓고 해탈 열반 얻는 것이 초기 불고고 그럼 조사선은 어떻게 하느냐 이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게 핵심이므로 대상을 통해서 주인을 바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조사선의 핵심입니다. 참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주인을 알면 당연히 그대로 분리가 되죠.
1: 네.
0: 대상을 보고 원리를 알고 오래오래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알면 바로 대상이 내가 아니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보고 대상을 알아차리고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보고하는 자성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조사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하는 주인인 변하지 않는 나를 깨닫는 것, 그걸 진여자성이라고 견성성불이합니다. 어차피 대상을 알든 모르든, 아니면 주인을 알든 모르든 대상과 보는 자, 보는 주인이 분리가 돼야만 통증에서도 벗어나고 번뇌망상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선은 과정을,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보는 즉시 자성으로 돌아온다. 그건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조사선의 핵심이다.

0: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일상에서 나를 찾느냐? 능엄경에 보면 25원통이라고 있습니다. 25원통이란 25가지를 통해서 다 진여 자성을 깨닫는 방식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25가지란 첫 번째 18개라 그래서 육근, 안, 이, 비, 설, 신, 의. 그다음에 육경, 색, 성, 향, 미, 초, 버.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신식, 설식, 신식. 그다음에 7대 지, 수, 화, 풍, 공, 견, 식입니다. 이 25가지를 보고하는 주인이 바로 나인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눈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눈. 내 눈이 있다. 내 눈이다. 누가 아는 거죠?
1: 내가.
0: 그러니까 아는 주인이 있고 내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이게 내 귀구나. 내가 소리를 듣는구나. 그다음에 내 코. 감각기 아니죠? 그다음에 입, 설. 그다음에 몸의 몸, 피부. 그다음에 내 생각, 의. 또 색, 대상을 봅니다. 그다음에 소리를 듣습니다. 자, 대상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죽비를 보세요. 그러면 죽비를 보는 사람만이 주인이 나일까요? 일체 내가 보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나일까요?
2: 일체 모든.
0: 나죠. 예.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이 소리를 누가 듣죠?
2: 내가.
0: 예. 자, 그러면은 이 싱잉볼 소리만 듣는 사람이 나일까요? 일체 소리를 듣는 주인이 나일까요?
2: 일체 소리를 듣는 예. 주인이 나입니다.
0: 향기도 마찬가지죠. 네. 냄새 누가 맡죠?
2: 내가.
0: 예. 맛을 누가 보죠?
2: 내가.
0: 감촉을 누가 느끼죠?
2: 내가 느낍니다.
0: 예.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죠?
2: 내가.
0: 예. 또 예를 들어서 눈이 있고 밖에 사물이 있습니다. 모양이 있고요. 자, 그 모양을 정보가 지금 내가 보고 있어서 그 아는 정보가 내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자, 쉽게 한번 얘기하면 자, 목종 선생님을 보세요. 그러면 눈이 본다는 걸 알죠? 그 다음에 목종 선생님이 거기 있다는 거 아는 거죠.
2: 네.
0: 그 다음에 목종 선생님이 거기 있다는 그 시각 정보가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 정보를 누가 아는 거예요?
2: 내가.
0: 눈, 대상, 모양과 색깔. 그 다음에 그 안식, 즉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 이 세 가지 주인은 누구예요?
2: 나죠.
0: 동일하죠.
2: 네.
0: 또 귀도 귀. 자, 소리 아까 들어보셨죠? 네. 자, 소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그러면 귀가 있고 소리가 있고 소리의 정보. 아, 저기 싱잉볼이 울리고 있구나. 누가 아는 거예요?
2: 내가.
0: 그와 마찬가지로 코, 향기, 다 그 우리가 말하는 냄새를 맡는 코의 비식이라 합니다. 비식. 예. 네.

0: 그 다음에 설, 그 다음에 그 맛과 그 다음에 그 맛의 정보, 그 다음에 촉감, 감촉이 있고 기관이 있고 대상, 촉이 있고 그 정보, 즉 안, 입이, 설, 신, 의 하면 자 눈을 감고 좀 따라해 보세요. 안, 입이, 설, 신, 의.
1: 안, 입이, 설, 신, 의.
0: 색, 성, 향, 미, 촉, 법.
1: 색, 성, 향, 미, 촉, 법.
0: 안식.
1: 안식.
0: 이식.
1: 이식.
0: 비식.
1: 비식.
0: 설식.
1: 설식.
0: 신식.
1: 신식.
0: 의식.
1: 의식.
0: 이 18가지를 누가 보고 알죠?
2: 내가 보고.
0: 네. 주인이 갔잖아요.
2: 네.
0: 그래서 어느 것이라도 그 주인을 따라가면 다 어디로 간다? 주인 나로 간다. 그래서 원통이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지수화풍 공견식인데 이것은 지수화풍은 물질의 근본 요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견식은 마음의 요소들입니다. 마음의 모습이거든요. 자, 지수 따라 보세요. 지.
1: 지.
0: 수.
1: 수.
0: 화.
1: 화.
0: 풍.
1: 풍.
0: 공.
1: 공.
0: 견.
1: 견.
0: 식.
1: 식.
0: 자, 땅을 누가 보고 하는 거죠?
2: 내가 보고. 내가.
0: 물을 누가 보고 알아요?
2: 내가 보고.
0: 불의 요소, 더운 기운이 누가 보고 알죠?
2: 내가.
0: 그 움직임, 바람 누가 보고 하는 거예요?
2: 내가.
0: 야, 이 세상이 텅 비어 있는 실체하지 않는 모습이야. 누가 아는 거죠?
2: 내가.
0: 그것을 그거 보는 모습이, 즉 보는 모습이 세상이야. 그거 누가 아는 거예요?
2: 내가.
0: 그 모든 것은 나의 정보야. 누가 보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수화풍 공견식의 주인도 누구다?
2: 나다.
0: 그래서 이 25가지를 통해서 진여자성을 깨닫는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부처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말법의 중생과 저 안한 존자가 쉽게 깨달음 없겠나? 너희들이 각자 깨달은 말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25가지를 이야기해요. 25가지. 그래서 다 어디로 가느냐? 결국엔 어디로 가죠? 다? 나로 가죠. 참나로 간다 이 말입니다.
2: 네.
0: 그래서 25원통. 이 중에서 안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법중생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이겠느냐라고 부처님이 문수보살한테 묻거든요. 가장 문수보살이 이근원통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첫째, 안한 존재는 듣는데 큰 능력을 공덕이 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말법 중생들은 어떨까요? 배워야만 합니다. 먼저. 그래서 이근원통이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관세음보살님 말씀하신 이근원통이 안한 존재와 말법 중생에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셨죠?
2: 네.
0: 자, 이제 그 다음을 볼까요? 자, 그 다음을 보면 질의응답. 간단하게 질문.
3: 참나를 깨닫는 것이 우리 삶에 왜 필요할까요, 스님?
0: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렇죠. 나와 해탈열반은 거리가 멀어. 할 필요가 없어. 당장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 당장 필요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그죠?
2: 네.
0: 그런데 참나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편함에서 편안함을 얻고 불만족에서 만족,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으려면 그 내게 즐거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을 구하려 하니까 돈이 있어야죠. 돈 필요하니까 돈 벌어야죠.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돈 벌기 쉽습니까?
2: 네.
0: 어렵죠.
2: 네.
0: 그래서 참나를 깨달으면 모든 일들이 불편함에서 편안함, 불만족에서 만족을 얻는 건데 불만족한 마음 누구죠? 주인이?
2: 나예요.
0: 만족한 마음 주인 누구죠?
2: 나예요.
0: 그 나이를 깨달으면 똑같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열반이라 그랬죠.
2: 네.
0: 자, 그렇게 되면 모든 할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하는 일이거든요. 또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몸이 필요하다 그랬죠.
2: 네.
0: 근데 몸이 필요한데 몸을 얻고 나니까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고통이 오잖아요. 그런데 불만족에서 만족의 주인으로 가면

0: 똑같으니까 필요 구하지 않게 되고 필요하지 않잖아요. 필요하지 않으니 대상도 필요하지 않고 몸도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대상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할 필요가 없다. 또 몸을 나로 착각하지 않으니 몸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 몸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참나를 깨달으면 더 이상의 괴로움이 없는, 더 이상의 생로병사 없는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다는 못 얻더라도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알면 괴로운 마음에도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 그걸 얻기 위해서 필요한 대상들, 또 그거 대상을 얻기 위해서 내 몸, 또 얻기 위해서 돈,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만큼 행복하다. 아시겠죠?
1: 네.
0: 그래서 필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지링달 마치고, 자, 여러분들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것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것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신여자성이다.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네, 여러분들 잘 아셨죠?
1: 네.
0: 네, 여러 번 주의 듣고 보고 또 주위에도 많이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아, 그래서 우리 그 여러분들에게 우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고 가족도 알고 주위에 친척도 알려주고 지인도 알려주고 이왕이면은 모두가 함께 성불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1: 네.
0: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방송이 널리 널리 알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많이 권해 주시고 BTN 불교 TV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들을 때마다 060-800-7000 ARS도 많이 해주시고요.
1: 네.
0: 또 부따에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귀중한 진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결코 방심해선 안 될 것이다. 그 악행을 먼 옛날에 저질렀건 또는 남모르게 저질렀건 간에 그 무엇이든 방심이라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갚음이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일을 했다면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이 옛날에 한 것이든 남몰래 한 것이든 간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니 안심하여도 좋다. 그래서 사람은 나쁜 짓을 저지르면 근심이 따르게 마련인 것이다.

0: 공부하다 죽어버려야 되는지 공도 하다가 쉴 때 가버려.
1: 오.
2: 오. 오. 오. 멋지네. 무엇이요?
3: 기똥차네.
2: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최영 선생님 자신 있죠?
3: 전세는 못 살.
4: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5: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6: 참교육하겠습니다.
2: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전 찬성입니다.
7: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8: 사랑이면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4: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8: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3: 맞춰야 되는데.
2: 고만해 질문.
8: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2: 진진아.
8: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예, 그 생명 현상에 대해서 쭉 예, 몇 달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동물과 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세포는 지난번에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게 전부 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동물 세포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요 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은 그 교과서나 이런 데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핵에 대해서는 그 자체 언급이 좀 드물어요.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것에 비해서 글쎄 한 3분의 1 이상으로 거의 핵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핵은 이 속에 실체가 궁극적으로는 딱 DNA가 요 들어있는 예, 창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DNA가 있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핵 속이 뭔가 별로 이야기가 없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활성산소라든지 노화라든지 뭐 미토콘드리아는 일반인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핵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가 실체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리얼한 세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제비처럼 쭉쭉쭉 나와 있는 노란 이것들. 예. 거의 뭐 100개가 넘죠. 하나, 둘,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질투막이 돼. 이게 전부 다 미토콘드리아예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으로 이제 선이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액틴 필라멘트예요. 어이. 그러면 세포라는 게 뭐, 잘 한번 보세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도 봤더니 세포의 실체는 딱세 가지야. 초록색, 세포 전체를 하는 액틴이라는 필라멘트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같으면 우리 세포가 콘크리트 빌딩이라 하면 그 철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철근이 들어가야 골조, 이렇게 구조가 안정이 돼 있잖아요. 그 철근에 해당되는 게이 초록색 액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요 단백질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선형으로 이렇게 철도 레일처럼 이게 막 자라요. 그래서 보시면 요 끝에도 쭉쭉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세포를 이렇게 보면, 예. 자, 요거 이제 미토콘드리아 있죠. 자, 미토콘드리아는 잘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지금 보시면 잘 한번 보세요. 요 미토콘드리아 요걸 예를 좀 보면, 요거는 꼭 짤룩 잘라질 것 같은 전 단계로 보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긴 이렇게 선형 이런 형태도 있고 또 이렇게 말단에 가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하나하나 개수를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걸 다시 보면 자 요걸 단면을 보면 저거 오랫동안 그랬듯이 단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호흡 효소들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이게 전부 다 미토콘드리아예요. 예. 이건 전부 다 단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막이 요 미토콘드리아가 왜 막이 두 개인가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두 개냐 하면 요 막은 그래서 요 잡아먹힌 거예요. 이 박테리아가 이렇게 꼬리치고 이렇게 왔다가 야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어떻게 잡아먹히는 거 보세요. 요이 그림에서 참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 액틴 필라멘트 보이죠? 요걸 요런 요렇게 선으로 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액틴 필라멘트예요. 필라멘트. 예, 액틴 필라멘트예요. 이게 뭐냐면 단백질이요. 단백질인데 이렇게 단백질인데 구슬 형태의 단백질이 연결이 돼 갖고 이게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거 좀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액틴

템플라멘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박테리아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럼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세포막이잖아요? 예. 세포, 그냥 막이라 부르는데, 엄밀하게 학술적으로 이게 뭐냐면, 원형 질막입니다. 근데 원형 질막이란 말은 뭐냐면, 야들이 고무막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막이 이렇게 쭉 나와갖고, 야를 이렇게 에워 사는 거예요. 이 막이. 그래서 잡아먹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막이 보자기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이렇게 쑥쑥 이렇게 들어가 주면 요거에 뭘 잡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걸 뭐라 하냐면 엔도시토시스 작용이라고 그래요. 엔도라는 거는 안쪽이라고 하잖아. 안으로 먹잇감을, 이게 주로 박테리아입니다. 먹잇감을 삼킨다는 거예요. 삼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다 잡으면 톡 끊으면 이 박테리아에 원래 세포막이 있고 이 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 속에 와서 이 박테리아가 이 막은 뭐냐면 이 막이요. 그걸 잡으면 먹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세포 내 공생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 이 세포는 뭐냐면 이 세포요. 이 세포에 공생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박테리아가 잡아먹혀서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몇 년? 20억 년 동안.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박테리아가 이름이 무슨 박테리아냐면 이 잡아먹힌 이 박테리아 이름이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였는데 이걸 나중에 야들이 이 속에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생물학에서 아마 다섯 가지 중요한 지식을 선택하려도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실체는 뭐가 있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 그다음에 이 세포막 이거밖에 없잖아요. 자, 근데 잘 보니까 또 하나의 실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실체가 뭐가 있나 하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실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거는 뭐냐, 이거요. 이게 바로 핵입니다. 핵. 누클레어스. 핵이라 불러요. 그럼 이 크기가 얼마냐 하면요. 이 크기가 OS 10 마이크로미터쯤 돼요. 네. 대략 100 마이크로 같으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 머리카락 한 3분의 1 단면. 예.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요. 예. 네. 근데 그거 100 마이크로미터 같으면 얼마냐 하면 0.1mm예요. 자, 여러분들 1mm 그 눈금 알죠?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의 10분의 1이 100 마이크로예요. 그러니까 보일러 말고 한 그 정도요. 이게 10 마이크로가. 예.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요거는 얼마냐 하면 대략 요거의 10분의 1입니다. 0.5에서 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몇 개냐? 이제 애매해지죠? 저 이 개수를 카운트 한다는 게 의미가 있나? 예, 의미가 있습니다. 카운트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 둘, 이렇게 카운트 할 수 있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개수는 대략 우리 세포에서 적게는 100개에서, 많게는 뭐, 2000개.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이 개수가. 그리고 또 미토콘드리아는 야들은 수명이 굳이 이게 이렇게 있다가 또 이게 사라져요. 어떻게 사라지냐면, 자, 요거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오래된 노화된 미토콘드리아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사갖고 이걸 녹여버려요. 네,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꼭 수제비 뜨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수명이 평균은 얼마냐 하면 대략 한 20분 정도, 30분, 20분 이런 오답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이게 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살았다 수십 분 그런 단위로 이게 막 끊임없이 율동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개수도 예, 거의 많게는 한 2, 3천 개까지 올라가요. 난자한테는 여성의 난자한테는 이게 뭐 10만 개, 20만 개 이런 오답니다. 20만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예. 자, 그럼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요 초록색 선. 실제로 보면 배경에는 초록색 선이 더 많은 것 같죠. 이게 이제 이 선들이 이게 액틴 필라멘트. 이것도 단백질이요. 자, 그다음 핵. 자, 오늘 이야기는 이 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핵입니다. 근데 이건 뭐, 왜 아무 특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핵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구멍들이 이렇게 나 있어요. 핵구멍이 몇 개 정도 있느냐 하면, 자, 이 사이즈는 다시 한번 더 줄게요. 5에서 10 마이크로예요. 지금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개수는 몇 개냐 하면, 개수는 세포당 한 개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핵이 없는 세포가 있어요. 예. 네, 그거 아시면 돼요. 핵이 없는 세포가 바로 뭐냐 하면, 적혈구라는 세포입니다. 적혈구 세포는, 적혈구도 세포입니다. 세포인데,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적혈구는 핵도 없고, 핵하고, 더 놀랍게, 이 미토콘드리아도 없어요. 미토콘드리아도 없어요. 핵하고 미토콘드리아 없는 게 적혈구예요. 그 다음에 또, 핵이 여러 개 있는 세포가 있어요. 핵이 여러 개, 두 개 이상, 여러 개 존재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가 바로 뭐냐 하면 우리 근육세포입니다. 근육, 이런 핵이 여러 개의 세포를 생물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핵세포라 불러요. 다핵. 다핵세포. 핵이 많다는 거예요. 예, 네, 다핵세포라 불러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적혈구하고 근육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세포는 핵이 딱 하나 있습니다. 됐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또 다핵세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그 싱시토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태반을 만들 때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다핵세포 있어요. 그럼 뭐냐면 어떤 세포가 있으면 핵이 하나인데 다핵세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핵막이 이렇게 뭐 세포가 두 개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핵막이 이어서 사라져버리면 하나의 막 속에 세포막 속에 핵이 두 개 있죠. 핵이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자, 근육세포를 그려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육세포가 이렇게 있다 하면 근육세포는 그 내용물에 거의 80%, 90%가 뭘로 되어 있냐면 바로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액틴 필라멘트. 근육세포를 그리면, 자, 입체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때 여러분들 기억해. 근육세포를 원통형으로 보면, 원통형에 보면, 여 대부분 뭐냐면 이 액틴 필라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액틴 필라멘트하고 이렇게 가지런히 되어 있습니다. 평형으로. 근육세포. 근육세포에서는 액틴, 지금 여 보는, 이건 여기 보이잖아, 이렇게. 이건 근육세포는 아닌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육세포는 이 액틴 필라멘트가 거의 부피의 9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럼 핵은 어디에 있느냐? 이 근육세포 핵은 밀려갖고 이쪽에 코너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핵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근육은 다핵세포라. 됐죠? 그 다음에 태반을 만들 때도 다핵세포가 돼요. 그런 몇 가지 특별한 예를 제외해놓고 우리 피부부터 브레인세포든 골세포든 다 모든 세포에는 핵이 몇 개다? 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좋아요. 그러면 요 핵이 보통 세포에서 한 10마이크로쯤 된다 합시다. 그러면 요 구멍이, 핵구멍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입체로 보셔야 돼요. 이 핵구멍이 몇 개냐 하면 핵구멍이 대략 3,000개쯤 돼요. 이 구멍이. 3,000개. 3,000개 핵공이 있어요. 이 구멍이 있어요. 3,000개 있고, 요
구멍으로 물질이 들어가고 나오고.

생산을 해요. 주로 뭐 단백질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단백질, 모든 단백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크기가 좀 적은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뭐 단지 분자 같은 거는 다 들어가요. 그냥 무사 통과 정도는 아니고 이게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나 하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것도 하나의 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그려야 돼요. 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질이 들어가고 나올 때 여기에 초소가 있어요. 근무소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단백질이 한 일곱, 여덟 종류 단백질이 딱 포진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누클레어스 포르 컴플렉스라 그래요. 이 단백질들이 이렇게 해서 검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나오고 들어가는 걸 다 조사했어요. 예, 국경 검문소예요. 그러면 이런 구멍이 3,000개, 물질이 들어가고 나오는 게 대략 초당 1,000개의 분자가 들락거려요. 들어가고 나오는 게. 그러면 여기서 물질이 세포 하나당 총 들어가고 나오는 이 물질은 초당 몇 개냐면요. 초당 3천만 개. 아니, 3천 곱하기 1,000이니까 300만 개의 분자가 이 구멍을 통해서 초당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이맥 하겠어요. 예, 일단. 예, 그래서 핵을 청하게 하셔야 돼요. 사이즈는 크게는 한 10마이크로. 10마이크로니까 세포 전체에 뭐 한 3분의 1,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세포 크기가 대략 뭐 20마이크로에서 뭐 50마이크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 이게 10마이크로니까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동안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미토콘드리아는 이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피는 얼마냐? 크기는 정확히 10분의 1이죠. 미토콘드리아가. 부피는 얼마냐면 핵이 이거에 1000배 커요. 1000배. 미토콘드리아보다 1000배 커요. 그래서 핵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네. 자, 그러면 이 핵에는 뭐가 있느냐? 자, DNA가 있다는 거예요. DNA가. 그 DNA가 몇 개 있느냐? DNA가 이렇게 있는데, DNA가 몇 개 있느냐? 이 말도 조금 애매한 말입니다. 인간 DNA는 이렇게 해서 대략 46개, 정확히 46개의 바다 뱀장어라 생각하면 돼요. 이 46마리의 뱀장어가 우글거리는, 예, 큰 연못이라 생각하면 돼요, 핵이. 예. 그리고 이 속에는 덴스티가, 그러니까 점도가, 예. 점성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도. 이걸 점도라 불러요. 물보다 얼마나 끈적끈적한가 물이 이야기인데, 점도가 요 국부적인 데는 어떻게 되냐면, 물의 100배에서 물의 1000배 정도의 끈적끈적해요. 거의 1000배쯤 되면, 거의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젤리 드셔보셨죠? 젤리만 탄탄하잖아요. 예. 고체, 단단한 고체는 아닌데, 씹어 먹을 수 있고, 예. 탄탄하잖아요. 그 정도의 탄성을 가져요. 이게 물질이 많이 모여갖고. 그럼 다시 한번, 이 그림에서 핵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은 요렇게 그리면 돼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핵은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그럼 이게 뭐냐, 막인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고무풍선 같은 거예요. 고무풍선 같은 거예요. 굳이 이해하시려면. 정확히 고무풍선 같은 소세지 들어가는 풍선 아시죠? 그걸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실체가 뭐냐 하면 바로 ER막입니다. ER막.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하면, 자, 설명드릴게요. 이 막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모든 다 그렇습니다. 이쪽도 정확히 그리면 이 막이 어떻게 됐나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막을 부른 이름이 뭐냐 하면 요게 ER이 엔도, 그러니까 ER이고, 네티쿨라. 예. 엔도네티쿨라 막이라 불러요. 예. 그래서 ER막인데, 요거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요거 요렇게 오뚜기처럼 요렇게 붙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오뚜기처럼 붙는

바로 리보솜입니다. 그래서 요 구조에서 그냥 이해를 하십니다. 여기 리보솜은 사진 안 찍혀 나왔어요. 너무나 적어갖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막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돼 있다 하면. 그러니까 요 핵막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ER막. ER이 뭐냐면, 소포체. 우리 고등학교 책이나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소포체. 소포체 막이요. 소포체 막. 소포체 막이 곧 뭐가 됐냐 하면 핵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입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무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그 손가락까지 쭉 밀면 고무풍선이 이렇게 쑥 들어가고 고무풍선이 바깥에 이렇게 접혀갖고 이렇게 막을 형성할 수 있죠. 이렇게 고무풍선이 있다면 주먹을 쑥 감겨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무풍선이 이렇게 감싸겠죠. 그럼 그 이렇게 감싸는 요게 바로 핵막입니다. 예. 그래서 이어서 리보솜이 이렇게 붙어갖고 뭘 하느냐? 조금만 더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리보솜 요거에 딱 물려 있는 게 뭐냐 하면 mRNA입니다. mRNA 들어보셨죠? mRNA가 여기서 뭘 하느냐 하면 여기서 요 꽁무니 안으로 요렇게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 아미노산을 성기를 요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톡 떨어져갖고 아미노산 다리 연결한 요게 여기서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게 프로테인이요. 이게 단백질이에요. 됐죠? 그러면 단백질이 이제 요렇게 이동했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요 그림은 그냥 딱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것서 단백질을 모았던 요게 톡 요렇게 해서 요렇게 끊어져요. 캡슐처럼. 그럼 야가 끊어져 갖고 요렇게 독립적으로 이동을 해요. 오이.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리고 어디 가면 여기까지 와요. 오면 자, 한번 보세요. 저희 속에 뭐가 들어 있어요? 요 단백질 들어있어요. 아, 연결된 거. 이거 누가 만들었죠? 리보솜이 만들어갖고 요톡 해놔줬잖아요. 요렇게. 여기가 요렇게 이동하면서 요 막이 요렇게 감싸버린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캡슐이 된 거. 요 안에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백질이. 요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요 끝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무슨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 끝에 오면 요게 톡 하고 열려버려요. 톡 하고 열리면 얘들이 어떻게 되죠? 요걸로 빠져나가요. 예.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단백질 똑똑 하나, 요 하나가 분리된 게 글루타메이트라 하면, GLU라 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막이, 이렇게 보시면 돼. 이 막이 신경세포의 막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요렇게 해갖고, 요거 분비하는 거, 이 현상이나 지금 내가 모식도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 이 다시 돌아와서, 이 리얼한 실체, 이 세포에서,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 안에는 DNA가 염색체가 보통 세포 분열할 때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두 개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요 낱개 하나하나는 몇 개냐 하면 46개예요. 이 낱개 하나하나가 이게 46개인데 까만 그럴게요. 이게 46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언제? 세포 분열할 때. 예, 요게 23개 상인데, 낱개는 46개. 그럼 요 낱개를 요렇게 하면, 저 하나를 보실게요. 하나를 낱개를 풀면, 요렇게 돼 있다 하면, 요걸 P암이라 부르고, 이걸 좀긴걸 Q암이라 불러요. 그리고 요 끝에 있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끝에 있는 게 뭐냐면, 텔레미어예요. 텔로메어.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말단 소체. 텔레미어, 이거는 우리의 노화의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노화하고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텔레미어가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세포마다. 요게 텔레미어가 양쪽에 이렇게 두 군데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은 또 뭐냐면 동원체라 불러요. 그러면 이쪽 안에는 어떤 식으로 있냐면 야가 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형태가 돼요. 이쪽에 다시 다른 색깔로 그려줬겠습니다. 이걸 풀면 그대로 이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 1번 염색체 이걸 CHR로 부릅니다. 1번에서 몇 번까지 있느냐 하면 23번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전화 코드가 어떻게 막 나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걸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이 속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조금 복합적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렇게 풀어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이게 실패인데 이게 바로 이걸 히스톤 단백질이라 불러요. 히스톤 단백질이 바로 뭐냐면 요게 DNA예요. DNA를 감는 실패. 이거 맞나? 예. 실패. 예. 뭐냐면 자, 여러분들 엄마들 옛날에 옷감 짤때 이렇게 있는데 실이요 이렇게 감겨져 있잖아요. 요거. 요게 바로 히스톤 단백질이고 요게 DNA예요. 그럼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네 1.65번 감겨있어요. 두 바퀴도 아니에요. DNA 감겨있어요. 그럼 DNA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요거는 뭐냐면 요 상태요. 이 상태요. 이게 직경이 얼마냐 하면 이게 30나노메타요. 예. 그럼 요 선의 직경은 얼마냐 하면 2나노메타요. 2나노메타. 이게 바로 DNA예요. 이게 DNA 이중 가닥이요. 그리고 요 이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하면 자, 요게 이제 구슬이 이렇게 다 풀리면 마지막 풀리면 우동가락 속에 있는 거무줄. 이게 우동가락이에요. 우동가락 좀 커요. 비유하자면. 그러면 이게 확 개념을 잘 잡으세요. 우동가락 정도면 그 속에 젓가락이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거무줄처럼 이렇게 된 젓가락이 우동가락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DNA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쪽에는 핵 속에는 어떤 상태로 들어있냐면 이렇게 된 이런 상태가 아니요. 이런 상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시간의 한 10분의 1 정도 시간에는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은 이 우동가락 이걸 뭐라 부르냐면 크로마틴 5라 불러요. 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화 코드처럼 이게 DNA가 이제 어떤 식으로 여기 들어가 있나 하면 이제 그려 주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갖고 이게 몇 개냐 하면 46개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46개 이 각각에는 수천만 개의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 DNA 가닥이 들어있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핵을 호수라 생각하면 그 속에, 예, 뱀장어가 46마리가 헤엄쳐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뱀장어가 뭐냐면 그 뱀장어는 그 우동가락 같은 건데 그 뱀장어 속에 그 뱀장어의 단면적에 거의 한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규모로 가는 거무줄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DNA라는 거예요. 예, 됐죠? 그러면 요 46개 염색체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거서 이제 요 작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게 DNA 같으면 이게 DNA에서 RNA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단백질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생물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DNA에서 RNA로 바뀔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사라 불러요. RNA에서 이때 RNA는 mRNA입니다. mRNA에서 단백질로 바뀔 때 이걸 번역이라 불러요. 번역은 세포질에서 해요. 어디서 하느냐 하면 핵에서 하지 않는다는 이쪽에서 번역을 해요. 그렇게 번역한다는 게 바로 요거예요. 자, 리보솜에서 요거 하는 요 과정이 바로 번역이에요. 트랜슬레이션 됐죠? 그러면 핵 속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DNA에서 RNA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DNA잖아요. 요 DNA를 핵 속에서 뭘로 바꾸느냐 하면 궁극의 바꾸는 존재는
뭐 굳이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요 쪼매는 바다의 실뱀장어, 뱀장어 새끼, 요런 거예요. 그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요걸 mRNA라 불러요. 그럼 이 mRNA가 이 호수를 헤엄쳐 다니다가 일로 빠져나와요. 핵구멍을 빠져나와요. 그럼 핵구멍을 빠져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 mRNA가 이쪽에서 이렇게 떠들어 다니다가 누구하고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리보솜을 만나요. 이게 40S 리보솜, 이게 60S 리보솜. 리보솜을 만나갖고 요거 있는 mRNA 이 정보 이걸 아미노산으로 바꿔놔요. 그래서 요 예를 들면 이쪽 옥문에다가 아미노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아미노산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예,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 핵만 알면 미토콘드리아는 쭉 이야기를 했으니까 금방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 나오잖아요. 요거에 게놈이란 말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게놈 뭐냐면 요게 셀, 요게 세포잖아요. 세포가 게놈 뭐냐면 세포가 생존하는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것, 정보를 보관하는 것. 예. 그러니까 게놈이란 말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게놈은 뭐냐면 어떤 생명체가 사람이든 뭐 개미든 고래든 박쥐든 모든 생명체, 그럼 박쥐가 있다 합시다. 고래가 있다 합시다. 그럼 고래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세포, 그 모든 세포에는 동일한 게놈이 들어있어요. 개미한테도 개미의 게놈,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장미꽃이라 합시다. 장미 식물 이파리에 있는 세포 하나에도 그 장미라는 식물 종의 모든 정보, 그 모든 정보가 뭐 있죠? 장미는 6월달, 5월달에 꽃을 핀다. 장미가 꽃을 피려면 꽃 이파리 색깔은 뭐 붉은색이다. 예. 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미꽃은 개나리꽃하고 다르잖아요. 개나리꽃은 뭐 심지어 2월 말에도 피잖아요. 그러면 2월 말에 피는 거하고 장미가 6월 달에 피는 거에 각각의 정보를 개나리 세포하고 장미 세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정보가 우리 호모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몇 개냐 하면 대략 드러나는 게 한 2만 개 정도 돼요. 그 모든 정보, 그러면 우리 인간은 2만 개, 그 다음에 마우스는 그러니까 파리, 초파리는 몇 개냐 하면 15,000개. 종마다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마다 평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아놓은 그 실체를 바로 게놈이라 불러요. 그럼 모든 정보를 담아놓은 이게 뭐냐 하면 바로 DN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NA를 갖고 게놈이라고 불러도 돼요. 단 모든 DNA, 그러니까 이 세포에 있는 우리 인간 같으면 바로 23개의 쌍으로 되어 있는 이 전체가 게놈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니까요. 그래서 게놈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하나만 게놈을 이야기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코로나19 우리가 전 인류가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19의 게놈은 무엇인가? 이건 제가 방송에도 했고 다른 데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학술 명칭이 얼마냐 하면 코비드19인데 일반 명칭은 코비드19인데 이게 바이러스 이름이 뭐냐면요. 이 바이러스 이름이 포지티브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그렇게 해도 이 명칭이 뉴스 시간에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코로나19가 갖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요 이름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볼티미어 분류라 그러는데 볼티미어라는 학자가 그 생물학자가 그 에이저 연구를 하면서 볼티미어 분류 그러니까 뭐냐면 바이러스를 분류했어요. 그리고 그쪽 연구를 통해 갖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분류는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는 분류가 90%입니다. 그 분류만 생각하시면 이게 뭔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19는 그 바이러스의 학술 명칭이, 최악의 명칭이 뭐냐면 게놈에. 그 게놈이 뭐냐면 포지티브 싱글 스트랜드 RNA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 분류하고 있습니다. 싱글 스트랜드란 말은 뭐냐면 외가닥이란 말이에요. 외가닥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는 DNA가, 자, 보세요. 이거는 두 가닥이죠. 이 가닥, 이 가닥, 이 가닥 있죠.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바로 더블 스트랜드라 불러요. 그리고 통칭으로 뭐라 하냐면 이중 나선이라 들어보셨죠? DNA 이중 나선 했을 때 이거는 더블 스트랜드. 이게 가닥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코로나19는 가닥이 하나라는 거예요. 가닥이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뭐가? 게놈이. 그래서 코로나19는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다면 뭐 다른 거 없어요. 이 속에 게놈이 외가닥으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코로나19의 게놈이요. 저이 게놈이란 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코로나19의 게놈인데 이 코로나19의 게놈은 RNA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 기절할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박테리아하고 진핵세포, 진핵생물은 수도 없이 해야겠죠. 동물, 식물, 버섯,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전부 다 박테리아하고 진핵세포는 모두 다 뭐냐면 더블 스트랜드로 되어 있어요. DNA가 이중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DNA고 이중가닥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이중가닥이 아니고 외가닥이고 이게 또 DNA가 아니라는 거예요. DNA가 아니고 뭐냐면 RNA라는 거예요. 이게 게놈이란 개념이 이만큼 묘하고 심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저한테 물으면 게놈. 자, 예를 들면 외계 생명체가 있다 합시다. 저 어떤 별의 행성에서 생명현상이 발견됐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학자가 딱 먼저 묻는 질문이 뭐겠어요? 자, 그 생명체의 게놈이 뭐냐 물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코로나19도 당연히 게놈이 먼저 연구를 했어요. 게놈을 연구했더니 코로나19 게놈은 DNA가 아니고 RNA가 됐고, 됐죠? 그러면 그게 외가닥 RNA고. 그러면 이 외가닥 RNA면 코로나19는 이 외가닥 RNA가 몇 개냐 하면 이빨이, 우리 인간은 이게 이빨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된 이게 더블 스트랜드인데, 이거 이빨이 몇 개냐면 인간은 62억 개쯤 돼요. 62억 개. 근데 코로나19는 이게 두 가닥이 아니고 한 가닥인데, 또이두 가닥인데 요거는 DNA인데, 자, 어렵습니다. 코로나19는 DNA가 아니고 RNA라는 거예요. 또 외가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빨이 몇 개냐 하면 코로나19는, 잘 들었어요. 2만 9천 세 개인가 그래요. 6개인가. 아직 기억나요, 제가. 이거는 3만 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3만 개. 그럼 3만 개 같으면 이 3만 개, 요 이빨로 된, 이빨 개수가, 이게 이빨이 뭐냐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아니고 DNA 같으면 티민인데 이게 우라실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개냐 하니까네 2만 9천 개쯤 된다는 거예요. 2만 9천 뭐몇 개쯤 돼요. 그러니까 3만 개라는 거예요. 거의. 그럼 3만 개라고 했을 때 이게 아미노산 몇 개로 바뀌느냐 하면 3개가 아미노산 하나로 바뀌니까네 아미노산 같으면 만 개의 아미노산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전 정보예요. 그래서 코로나19는 대략 3만 개의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우라실로 되어 있는 게놈을 갖고 그 게놈이 순서가 어떻게 됐나면 마지막으로 했을 때 순서가 5 프라임 2 3로 되어 있는 걸 이걸 포지티브라 불러요. 어떤 박테리아가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빨이 이렇게 있는데 3 프라임 5도 있어요. 이걸 네가티브라 불러요. 이걸 포지티브라 불러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게놈이 뭐냐면 포지티브 싱글 스트랜드 RNA를 게놈으로 한다. 이 용어만 아시면 코로나19에 대해서 핵심을 50% 다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풀어보면

0: 잘 해놨잖아. 풀어보면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하면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복합적인 실패에 DNA가 이렇게 이렇게 감겨져 갖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직경이 얼마냐 하면 내가 우동 가락이라고 부르는 이게 30나노메타 두께의 그거예요. 그래서 말단에서 펼쳐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 DNA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아데닌, 시토신, 티민, 예, 그것에 맞선 걸로 됐죠. 그게 결국 뭘로 바뀌느냐 하면 전부 다 프로테인, 예, 이런 프로테인, 이런 프로테인, 이런 프로테인 된다는 거예요. 그 프로테인, 예를 들면 이 프로테인 이걸 모였다 합시다. 이런 덩어리가 네 개가 이렇게 모이면 바로 이게 뭐냐 하면 주로 네 개씩 많이 모입니다. 이렇게 모이면 이게 바로 효소작용을 해요. 그래서 바로 효소작용이 뭐냐면 적혈구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헤모글로빈이라는 예, 단백질이 가득 들어갔고 효소작용은 뭐냐면 이때는 산소를 실어 나르는 거예요. 또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현상이에요. 그리고 요 보시면 요 잘 해놨어요. 요 그림에서. 요 그림 다시 한번 해줄게요. 요 그림 굉장히 입체적으로 여러분들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요소 지금 한 덩어리 만들었죠? 그러면 요거 한 덩어리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좀 더 구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슬이 몇 개냐? 이 구슬이 바로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몇 개냐면 평균에서 한 300개 정도예요. 많게는 거의 만 개까지 있어요. 아미노산이.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들이 요것을 만들어내는 거, 요것을 만들어내는 거, 이쪽에서 만들어내는 걸 다 결합을 해요. 자, 결합을 하면 이렇게 되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지금 여는 세 개인데 주로 네 덩어리가 많이 결합해요. 그래서 이걸 뭐 알파 1, 이게 알파 2, 이게 베타 1, 이게 베타 2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안은 뭐가 되어 있나 하면 이 구슬끼리만 이렇게 되어 있는 전화 코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뭐라냐면 알파 헬릭스. 이걸 알파 나선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이쪽 뭐 예를 들면 이 안에 이렇게 해서 병풍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병풍처럼. 이걸 뭐라 부르냐면 베타 시트라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이해하면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데서 자, 미토콘드리아 예를 들어주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합시다. 그럼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이 호흡 효소들이 이렇게 바뀌어 있다 그랬죠? 호흡 효소들이 바뀌어 있고 이 ATP 효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1번 효소, 이게 3번 효소, 뭐 이게 4번 효소 이렇게 하면 이 1번 효소 NADH 탈수소 효소 이 경우는 이걸 하나 분해해 보면 이게 파트가 몇 개냐 하면요. 오. 이게 파트가 내 기억으로 40개가 넘어요. 45개인가 그래요. 47개인가? 예. 네. 요 하나하나가 뭐냐면 요 하나하나예요. 이 하나하나가 따라서 이런 것들이 40개 이상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 구성할 때. 예. 네. 그래서 야들은 효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막의 비밀, 이막의 비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할 막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mRNA가 이렇게 지나간다 하면 이제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나 있죠. 이쪽에서 리보솜이 이렇게 갖다 붙어요. 그러면 요거에 요 세 개씩 아미노산으로 바뀐다 그랬죠. 야가 이렇게 이 두 개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그러면 요 바뀐 정보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요 똔똔똔하고 아미노산으로 나와요. 요로 해갖고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요 보이잖아요. 잘 보세요. 요 나왔잖아요. 나오고 조금만 있어 보시면 이알막이 나와요. 바로 여기 이알막이잖아. 요 막이 지금 이막이요.
1: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이는 복을 짓고 은혜를 잊고 배은하는 이는 스스로 복을 떠나며 결국 고통 속에 머무르게 된다. 은혜를 아는 마음은 모든 선법의 근원이요 행복이 머무는 첫 자리이다.

꽃잎에 맺힌 이슬과 같고 쏜살같이 흘러내려 잠시도 쉬지 않고 흐르는 물과도 같으며 푸석푸석한 모래로 덮인 땅이 견고하지 못한 것과도 같다. 그러니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집착을 일으키겠는가?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소중한 나.
1: 우한 팀워크.
0: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도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2: 네.
0: 예. 자, 그 우리 오산 아세요? 오산?
2: 예.
0: 예, 경기도 오산에서 예, 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 너무나 그런 어떤 감동스러운 기도 체험에 대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이 편지를 우리 불자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내용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형식만 제가 좀 읽기 편하게 편집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양해 바랍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저는 매주 소나무 방송을 빠짐없이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방송마다 너무나 재미있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법문을 설하시는 광우 스님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과거에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서 큰 가피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올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기도 체험담이 많은 불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4년 10월부터 팔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오른팔이 뒤로 가지 못해 브라자를 입지 못했고 심지어는 밥도 왼손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통증이 올 때에는 밤마다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 고통은 말과 글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또 받아도 호전이 없어서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능언신주를 독송했습니다. 능엄주를 많이 외우다 보니 한 번 외우는데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매일 55독을 외웠습니다. 그렇게 능엄주를 매일 외우면서 1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2016년 4월 3일에 꾼 꿈입니다. 고향집에서 친정 어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모종을 심고 있는데 물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바가지에 물을 떠서 모종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종에 부은 물은 하나같이 다 구더기로 득실거렸습니다. 그 구더기를 보는 순간 온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도 온통 구더기가 득실거렸습니다. 저는 구더기가 없는 곳으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더기는 제가 앉아있는 곳으로 기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구더기를 밀어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앗! 이럴 수가. 오른쪽 손가락 끝에서 벌레가 쭉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서 헤엄치듯이 길고 가느다란 하얀 새끼뱀 같은 것들이 쭉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오른쪽 손가락을 눌렀습니다. 벌레는 끝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깨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생각하기를 꿈에서 가피를 받는 몽중가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손가락에서 빠져나간 벌레는 몸속에 있는 병균을 몰아낸 증거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런 약도 쓰지 않고 자유자재로 오른팔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분명 부처님의 몸 중과 피를 받은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수행하면서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발톱 무좀도 깨끗하게 치유되어 발톱이 깨끗해졌습니다. 모두 부처님 덕입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이야기이지만 많은 불자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수 있다면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산에서 불자 김아무개 올림. 예, 편지 내용이 너무 좋죠? 저도 받아보고, 와, 정말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 편지 같이 읽어봤지만, 그 오산에서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불자님께서 오른팔을 갑자기 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밥 먹는데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왼손으로 밥을 먹을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막 엉엉 우셨대잖아요. 병원에 가도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안 되는 아마 뭐 50견 같은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분께서 이제 능엄주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다고요? 예. 얼마 전에도 저희 소나무에서 능엄주에 대한 또 기도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능엄주가 엄청나게 길어요. 길어가지고 능엄주를 일반인이 천천히 읽으면 한 3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뭐 빨리 읽어도 15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능엄주를 하도 많이 외워서 한번 읽는데 몇분 걸린다고 했죠? 예, 5분 걸린다고 했잖아. 예, 5분이었는데 금방 씨 이러신 분은 뭐예요? 예, 10분 이럴래. 예, 몇분 걸렸다? 예, 5분이 걸리고 하루에 몇 독을 하셨다고? 왜 찔러요? 아, 찔리시는구나. 예, 배를 잡고 웃으시네. 몇 독을 하셨다고요? 55독을 하셨대요. 그 하루 종일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소나무에서 법문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면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완전히 몰입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55독이면 하루 종일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한 1년 넘게 꾸준히 기도를 했더니 이제 꿈속에서 몽중과필을 얻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막 손의 느낌 이상해서 왼손으로 이렇게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식지를 이렇게 눌렀더니 벌레가 계속 쭉쭉 나오는 꿈을 오른쪽 아파트 오른쪽에서 벌레가 쭉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제 꿈을 꾸고 나서 오른팔이 나으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답니다. 이렇게 소중한 당신의 체험담을 편지로 보내주신 우리 오산에 살고 계시는 우리 보살님 너무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박수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미 소나무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자님들께서 정말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믿고 불보살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은 이와 같은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들은 내용만 모아놔도 한 수백 이야기는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불보살님께 기도해서 가피를 받는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남 탓하지 말고 운명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지 말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예, 일단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보라고요?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인과 업보를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자꾸 장애가 있고 일이 잘안 풀리면 기도하세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내가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저의 업보가 모두 소멸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시다 보면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내 주변의 일들이 점점점점 편안해지고 내 일들이 내가 가는 일들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예, 알겠죠? 불과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주 그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기 충남 공주라고 아시죠? 예, 옛날 충남 공주. 거기에 공주님들이 많이 사나 봐요. 예. 충남 공주에서 살고 계시는 어느 보살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연세가 50이시래요.

0: 50이시고 젖조 이제 교육계통에 계신다고 하는데 요 보살님께서 이제 소나무에 아주 열성적인 팬이시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소나무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께서 평소에 몸이 좀 안 좋으셨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셨대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류마티슨 관절염이 좀 심하시고 또 말 못할 난치병이 좀 있어서 항상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소나무,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보게 되고 소나무에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구 업이다? 다 내 업이다. 예, 다 대답은 잘해요. 예, 예, 대답은 잘해요. 그래서 예, 대답이라도 잘해줘서 고마워요. 예. 다 내 업이다. 그렇죠. 다 내 업이다. 그러니까 아, 내 몸이 아픈 것도 내 업인가 보다 싶어서 이렇게 평소에 기도를 꾸준히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겁나 더웠죠. 예, 이제 앞으로 여름 이렇게 더워질까 봐 겁나요. 그런데 더운 여름에 체력이 너무 소모돼서 그런지 몸에 무리가 와서 그런지 이 여름을 이 힘들게 여름을 거치고 나서 몸에 무리가 오셨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머리가 자꾸 채떨듯이 떨리더래요. 머리가 달달달달달 계속 떨더래요. 머리가. 예. 여러분들 우리 그 자동차 타고 가면 앞에다가 이렇게 머리 큰 인형 이렇게 놓으면 차 타면 달랑달랑달랑 이러잖아요. 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머리가 자꾸 달달달달달달 채떨리듯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아무래도 여름에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체력이 다 빠져서 이런가 보다 해서 병원에도 가보고 치료도 받아봤는데 효과가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든데 어느 날 이제 소나무를 또 이제 보고 있는데 소나무에서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힘들어서 도저히 기도가 안 될 때에는 그 연불이나 천수경이나 금강경이나 연불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다. 예, 기억나세요?
1: 예.
0: 에, 기억나요? 예, 그래요? 아니, 5분 전에 말한 것도 기억 못 하시는데. 예, 이거 기억나죠? 그 집안에 기운이 어수선하고 좋지 못하면 연불 테이프를 계속 틀어놔도 집안의 기운이 정화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에서 그 법문을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래 이렇게 틀어 연불 소리를 듣기만 해도 기도가 된다는데 효과가 있다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면서 그 광우스님 소나무 법문을 듣고 나서 그 유튜브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관세음보살 연불 정근을 틀어놓으셨대요. 관세음보살 연불 정근을 크게 틀어놓고 그걸 가만히 듣다가 잠에 드셨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소리 듣다가 딱 잠이 드셨는데 아주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이제 몽중과피를 받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면 궁금하죠?
1: 네.
0: 예, 그래요. 그 꿈속에서 자기가 이제 시골 고향집에 있었대요. 시골 고향집에 있었는데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그 선생님하고 여자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산을 올랐대요. 바구니 하나를 들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 나뭇가지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아주 빨간 열매가 가득히 열려있더래요.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그 빨간 열매를 다 따가지고 바구니에다가 채운 뒤에 이거 가져가서 약해 먹어야지 이걸로 약 먹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꿈을 꾸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근데 꿈을 딱 깨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범상치가 않더래요. 뭔가 느낌이 오더래요. 이거 광우스님 소나무에서 말하던 몽중과피 아닌가? 근데 머리에서 채 떠는 거는 계속 채를 떨었대요. 꿈에서 깼는데도 이렇게 머리는 계속 채를 떨었는데 그 꿈이 아무리 생각해도 범상치가 않아서 이게 무슨 꿈일까? 이거 무슨 꿈일까? 하다가 그 다음 날인가? 꿈에서 만났던 여자 선생님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꿈에서 만난 여자 선생님하고 이렇게 또 식사하고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돌아왔대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또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꿈인가 무슨 꿈인가. 근데 여러분 꿈에 너무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1: 예.
0: 그렇다고 또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소나무 팬이라는 분이 무슨 꿈만 꾸면 전화가 와. 뭐 꿈만 꾸면서 나가요. 예.

네, 그런 분이신데, 아, 그래서 내가 신신네 꿈에 집착하지 말아라.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그 기도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꿈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범상치가 않은 꿈이라는 게 자꾸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누워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머리에서 갑자기 번쩍하면서 침 맞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더래요. 침 맞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한의원에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 화를 내시더래요. 왜 이제 왔냐고? 아, 큰일 날 사람이라고. 큰일 날 뻔했다고 왜 이제 왔냐고 하면서 머리에 자꾸 막 떠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침을, 이제 한의원에서 침을 놓잖아요? 이거 쉽게 안 고쳐질 것 같다. 이거 나도 노력을 하겠지만 쉽게 안 고쳐질 것 같고 몇 개월은 치료해야 될것 같다. 몇 개월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 보살님은 마음속에서 아니야. 이거 꿈이 보통 꿈 같지가 않아. 분명히 이거는 치료가 잘될 거라는 어떤 신호 같아. 그런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리고 침을 딱세번 맞고 나왔대요. 세번 맞고 머리 흔들던 게딱 멈춰버렸대요. 의사 선생님도 몇 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아, 이거 힘들 것 같아요. 몇 개월은 해야 될것 같아요. 노력해봅시다 했는데, 보살님이 속으로, 아니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보통 꿈이 아니야. 이거 분명히 이거 몽중 잡힌 것 같아.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침을 몇번 맞고, 세번 맞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광우스님 소나무를 듣고 관세음보살 연불소리 들으면서 잠잤을 때 그때 꾸었던 그꿈 빨간 열매를 바구니에 따서 이거 약해 먹어야지 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가던 그 꿈이 몽중가피였던 것 같다고 그 불보살의 가피로 침세번 만에 딱 나은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과 며칠 전에 전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방송 소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분께 몸이 많이 아픈 거는 전생에 업병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방생을 많이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방생을 좀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업장소멸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또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분명히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하고 효험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귀로만 들으면 안 되고 내가 직접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내가 직접 기도해보고 실천하고 체험해야 내가 효과를 보는 거지. 와, 저 스님 이야기하는 거 재밌다. 그리고 끝! 이래버리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되고 떡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해요, 안 해요? 그 목소리 갑자기 작아졌어. 목소리가 갑자기 뚝. 예. 믿음이 안 가. 믿음이 안 가. 예, 그래요? 하여튼 기도 열심히 하세요. 예, 자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느 불심이 깊은 어느 불자님의 그런 어떤 경험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또 갑자기 뭐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불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스님, 남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그 사람이 효과를 봅니까? 라고 했을 때 흔히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 내가 밥을 먹으면 누가 배부르냐? 내가 배부르지 않냐. 맞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것보다는 내가 기도를 해야 효과를 본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아예 효과가 없냐? 그렇지는 않대요. 옛날 큰 스님들이 이제 자기가 직접 기도해야 된다는 뜻에서 자기가 밥을 먹으면 자기 배가 부르지 남 배가 부르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또 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면 거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의 법칙? 거울의 법칙. 반사의 법칙이라고 하죠. 내가 직접 기도하는 거는 환한 태양빛을 자기 직접 햇빛을 받는 것과 같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햇빛을 다 받는 것과 같고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 햇빛을 거울에 반사시켜서
상대방에게 해피

0: 햇빛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직접 받으면 온몸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거울에 반사시켜서 주면 얼만큼 가요? 그렇죠. 거울만큼만 가죠. 햇빛이.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그것을 이제 무엇의 법칙이라고 한다? 예, 반사의 법칙 혹은 거울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이런 법문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줘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준다든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지극하게 정성스럽게 해주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역시 진정한 기도는 누가 해야 효과를 본다?
1: 내가.
0: 그렇죠. 내 기도는 내가 해야 효과를 충분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그런 어떤 남편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렸던 어느 불심이 깊은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 어느 불심이 깊으신 보살님이 계셨는데 요 남편분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남편분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응급치료실에 가가지고 급하게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폐혈증이라는 거였대요. 폐혈증. 폐혈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래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폐혈증에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면 수술을 받아도 뭐 살아날 확률이 한 7, 80%뿐이 안 된대요. 그렇게 무서운 병인데 이제 폐혈증으로 쓰러지셔서 대형 병원의 응급실에 가셨는데 의사가 이렇게 급히 나오더니 보호자를 찾더래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이렇게 가니까 이제 보호자한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겠지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술을 하겠습니까? 그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일단은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수술에 들어갔는데 3시간 만에 이렇게 나오더래요. 3시간 만에 나와서 너무 상태가 나빠가지고 일단 응급처치만 했습니다. 응급처치만 했으니까 내일 다시 한번 우리가 2차 수술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2차 수술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2차 수술에 들어가서 또 얼마 안 돼서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놀래가지고 가족들이 놀래서 보살님이 또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열어봤는데 너무 상태가 나쁘다고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일단 지금 굉장히 위험한 위독한 상태니까 일단은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해드렸으니까 지금 환자분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3차 수술을 하자. 지금 도저히 손대기가 힘들다. 그게 이제 중환자실로 이제 옮겨졌는데 남편분이 의식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의식을 못 차리니까 이건 뭐 수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위독한 상황이라서. 그 이 부인이 너무나 이제 이 보살님께서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이 너무 이제 혼란스럽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면 이제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 엄마? 아빠?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이제 부처님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삼각산에 있는 어디 사찰에 가가지고 지극정성을 기도하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잠들 때까지 병원에 가는 시간 빼고는 절에 가서 오로지 기도만 하셨대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셨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제발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병원 가는 시간 빼고는 절에서 오직 기도만 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보름이 지났대요. 기도를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남편의 의식을 이제 깨지를 못했답니다. 근데 이제 보름째가 됐을 때, 보름이 지났을 때 이제 그 사찰에 관세음보살 이제 기도를 간절히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다가 눈앞에서 번쩍하고 환상이 보이더래요. 꿈을 꾼 게 아니라 실제로 환상을 봤대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 관세음보살님이 환한 관세음보살님이 남편을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남편을 껴안고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웃고 계시더래요. 사람이 아픈데 웃어? 사람이 아픈데 웃어? 네, 하여튼 관세음보살님이 탁 껴안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래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남편의 관세음보살 품에서 환한 미소를 짓더래요.

0: 환상을 봤대요. 그리고 나서 그 환상에서 탁 깼는데 순간 남편 살아나겠구나. 확신이 들더래요. 남편 깨겠구나. 기도에 그 가피를 증명해 주셨구나. 관세음보살이 보여주셨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남편이 의식을 깼답니다. 처음에 의식을 깨 눈을 뜨고 막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하고 말은 못하는데 이제 부인 이렇게 손을 잡고 눈물을 줄줄 흐르더래요. 남편이.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남편이 일단 컨디션이 좋아지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3차 마지막 수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래 걸리고 힘든 수술일 겁니다 하고 이제 3차 이제 수술에 들어갔답니다. 그 부인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수술실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셨대요. 그 호로지. 그 천수경에 보면 신묘장구 다란이라고 있잖아요. 네. 신묘장구 다란이 108독을 하셨대요. 아. 신묘장구 대다란이 108독을 하고 수술실 앞에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셨대요. 그렇게 수술이 9시간이 걸렸답니다. 와. 9시간이 걸렸는데 9시간 동안 그냥 수술실 앞에서 오로지 기도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수술실에서 위급한 처지라면 그렇게 보름 동안 그리고 수술실 앞에서 9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왜 대답을 안 해요? 네, 다 할 수 있죠? 네. 예, 다 할 수 있죠. 이거 아무래도 PD님이 편집해 줘야겠다 이 부분. 어? 아니 다들 큰 소리로 예 이럴 줄 알았는데 왜 대답을 못해요? 다 했으실 거죠? 예 예. 믿음이 안 가. 예. 왜? 왜 근데 질문했을 때 바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며 그렇잖아요. 얼마나 남편에서 그러니까 얼굴에 가식이 보이죠? 예. 예 이제 웃자 간 말이고요. 예 웃자 간 말이고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며 예 왜 수술실 앞에서 아마 못된 옆편네들은. 보험 얼마 나와? 이거 보고 있어, 제가 몰라. 아니, 못된 여자들, 못된. 가끔 보면 막, 뭐, 이, 그, TV 프로에서, 그, 뭐, 시사 프로에서, 뭐, 보험금 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부인이 간절하게 남편을 위해서.
1: 맞아.
0: 남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줍니다. 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가슴이 다 찡하더라고요. 아, 정말. 그 남편이, 그 거사님이 정말 부인 잘 뒀다. 정말 부인복 있다. 9시간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108독을 외우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9시간이 지났는데 호령이 또 환상을 봤대요. 기도. 사람이 기도에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뭔가 보이는 게 있나 봐요. 그렇다고 보이는 거에 너무 또 집착하면 안 돼요. 봤는데 뭘 봤냐면 병실 안에서 수술실 안에서 수술받는 남편 옆에 관세음보살님이 다 이렇게 옆에 서 계시는 모습을 봤대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9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의사선생님이 나오십니다. 야, 의사선생님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남의 생명을 그 9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은 돈 많이 벌어도 될 것 같아. 예, 사람의 생명을 이제 다루시는 거니까 많이 벌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9시간 다 수술을 마치고 나오니까 그 이제 보살님이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참 희한합니다. 배를 갈라봤는데 장이 구멍이 나 있잖아요. 구멍, 장에 구멍 난 부위와 장이 서로 유착이 돼 있는데 희한하게 수술하기 딱 좋게 돼 있더라고. 정말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힘든 수술이라서 9시간이 걸렸지만 수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다 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의식을 이제 깨시고 그리고 치료가 일사천리로 잘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겨서 그런 재활치료를 받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게 다 부처님 값이다. 이 모든 게 다 부처님 덕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의지할 것은 바로 이 부처님과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같은 불보살님들 뿐이 없습니다.
1: 네.
0: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정말 좀 힘들고

0: 답답하고 어떤 벽을 느꼈을 때 좌절하지 마세요. 아, 내 전생에 진 빚인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빚을 녹이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의 영험과 가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네. 전생에 박복하게 살고 복이 없는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좀 많이 해도 효과가 좀 더디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스님 저 기도를 엄청 열심히 오랫동안 했는데도 딱히 효과를 모르겠어요 하면 정말 전생에 더럽게 박복하게 살았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번 생이라도 내가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제가 항상 당부드리잖아요. 네. 여러분 당장 효과가 있건 없건 부처님께 기도하고 복을 지은 그 공덕과 가피는 분명히 남습니다. 네. 이번 생에 못 받으면 다음 생이라도 받아요. 그러니까 당장 기도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거에 너무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마시고 내 미래를 닦는 마음으로 미래의 행복을 닦아 나가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1: 네.
0: 며칠 전에 또 재미난 전화가 왔어요. 소나무가 인기가 많은가 봐요. 전화가 겁나 와요. 우리 화계사에 있는 종무소 우리 직원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예, 전화 너무 많이 와서. 예, 그래서 이제 재미난 이제 또 전화 상담이 왔는데 이제 젊은 불자분이세요. 이분이 저기 대전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제 대전에 살고 계시는 이제 불자님이신데 이분께서 절에 다닌 지가 한 20살 정도 때부터 절에 다니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녔죠. 근데 절에 다니시게 된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절에 다닌 게 아니라 주변에서 절에 가서 기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라는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좀 하셨대요. 그렇게 이제 꾸준하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분이 뭐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는지 하여간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씩 꿈을 꾸면 꿈이 귀신같이 잘 맞는데요. 약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꿈 꾸면 잘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는 꿈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무서울 정도래요. 꿈이 너무 잘 맞아서 무서울 정도였다고. 그래서 이제 뭐 그 꿈이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37살 때였대요. 37살 되던 1월 1일 날 꿈이었답니다. 새해 첫날에 꿈에서 집에 있는데 띵동 띵동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지? 택배인가? 띵동 띵동.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봤더니 빨간색 옷을 입은 우체국 아저씨가 빨간색 옷을 입은 빨간색 옷을 입은 우체국 아저씨가 택배를 가져왔대요.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자기가 신던 신발이랑 신발 위에 주민등록증이 이렇게 올려져 있더래요. 자기 주민등록증에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우체국이 그 소포 안에 자기가 신던 신발이랑 주민등록증을 다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딱 받는 꿈을 꾸고 깼는데 느낌이 좀 쎄하더래요. 우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이렇게 군인이 죽으면 집에 시신을 못 찾으면 뭐 신던 군화랑 군번줄이랑 뭐 주민등록증 같은 거 이렇게 대신 가져오잖아요. 그 느낌이 좀 쎄하더래요. 근데 자기 꿈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기분이 좀 그렇더래요.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지? 아 그지? 막 이러면서 아 그지 같아.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4개월이 지났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4개월이 지났는데 자기가 평소에 에어로빅장을 열심히 다녔대요. 생활 에어로빅 있잖아요. 되게 활달한 성격이신가 봐요. 에어로빅을 되게 이제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어로빅을 다녔는데 그 1월 1일 날 그 우체국 소포를 받는 꿈을 꾸고 한 4개월이 좀 지났을 때 무서운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냐면 밤에 여자랑 아이가 다 나타났는데 검은색 옷을 입었더래. 그 시커먼 옷을 입은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랑 아이가 다 나타나더니 따라와 이러더래. 따라와. 따라와.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1: 안 돼요.
0: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되나? 예?

0: 나 안 가 이게 되나? 그 따라와 이래서 왜? 왜? 그러니까 따라갔대요. 따라와. 그래서 어두운 길, 시커먼 어두운 길을 따라와 막 이러면서 딱 가는데 앞에 또랑이 있더래요. 또랑. 그 물 흐르는 개울 있잖아요. 또랑에 물이 콱콱콱콱 흐르고 있는데 또랑을 그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하고 애가 팔짝팔짝 뛰어가더래요. 그러더니 또랑 건너편에서 넘어와. 여기만 넘어오면 돼. 어서 와 이러더래요.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왠지 안 될 것 같죠? 순간 꿈에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막 뛰어가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꿈에서 딱 깼대요. 무섭잖아요. 꿈 겁나 더럽네 막 이러면서 더러워 막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남자였으면 담배 한 대 피면서 꿈 뻑세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왜? 꿈을 깨고 너무 기분이 싸하신 거예요. 요 보살님이. 그래서 오늘은 에어로빅만 갔다 오고 어디도 가지 말고 집으로 바로 와야지. 나 아니에요. 사실 어디도 가면 안 돼요. 에어로빅장도 가면 안 돼. 집 밖은 위험해. 예? 이불 밖은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에어로빅장만 가서 오전에 에어로빅 운동하고 아무데도 세지 말고 집으로 바로 와야겠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에어로빅장으로 갔대요. 뭐 룰루랄라 이렇게. 근데 이제 기분은 찝찝하겠죠. 그러니까 가면서 평소 습관대로 천수경 테이프를 크게 틀어놨대요. 천수경. 천수경, 정구업진어, 뭐 수리수리만 나오죠? 네. 뭐 안 들어봤구나. 자, 이제 천수경을 크게 이제 틀어놓고 이제 가다가 대전에 사거리에서 이렇게 딱 멈췄대요. 사거리에서 이제 딱 멈췄는데 사거리에서 멈춰서 이제 천수경 테이프 딱 듣고 신호등 보다가 신호등 딱 확인하고 신호등 파란색 딱 확인하고 출발해야지 하는 순간 띵 하고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띵 하고 의식을 잃었대요. 필름이 끊긴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점점 차리면서 귀에서 삐뽀 삐뽀 소리 들리고 그리고 희한하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뻗어버렸는데 삐뽀 삐뽀 소리 들리면서 큰 소리로 천수경 소리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더래요. 계속 천수경하고 연불 소리가 들리더래요. 큰 소리로. 뭐지? 뭐지 하고 정신을 차려봤는데 뭐 입에는 피가 좀 고이고 자기가 앞좌석에 있었는데 정신 차려봤더니 뒷좌석에 있더래요. 그 차가 이제 충돌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차가 완전히 나중에 폐차할 정도로 차가 완파가 됐대요. 완파가 됐는데 희한한 게 완파가 됐는데도 스피커는 살아가지고 뭐는 계속 들린다? 천수경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이제 실려갔는데 차 사고에 비해서 굉장히 덜 다쳤대요. 입이 조금 입안이 찢어져서 피가 좀 고인 것 빼고는 차가 완파가 됐는데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덜 그렇게 다쳤다고. 무슨 꿈을 꿨을 때? 그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따라오라고 꿨을 때. 그리고 그게 37살에 저승사자 꿈을 꾼 뒤로 44살까지 저승사자 꿈을 4번을 꿨대요. 막 저승사자가 쫓아와서 꿈에서 막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외우면서 막 피하고 4번을 꿨대요. 44살까지 저승사자를 꿈을 4번을 꿨답니다. 몇 번이요?
1: 4번.
0: 근데 4번을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누가 신중기도 하면 좋다고 해서 신중 절에서 신중기도 21일 신중기도를 올리고 난 뒤에 저승사자 꿈을 더 이상 꾸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스님, 저승사자가 왜 저를 자꾸 쫓아왔던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저승사자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저승사자가 쫓아다니는데 저승사자한테 물어보지 왜 내가 쫓아갔어? 그거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쫓았어? 네? 아니 스토커가 쫓아다니면 스토커한테 나 왜 쫓아와? 물어봐야지. 경찰한테 스토커가 저를 왜 쫓아올까요? 하면 경찰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 생각에는 보살님께서 전생에 어떤 진 업보, 빚이 있었나 보다. 그런데 이번 생에 부처님께 기도를 잘해가지고 그 기도의 힘으로 지혜롭게 잘

0: 넘기신 것 같다. 이것도 다 우리 보살님 복이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 열심히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이 행복과 불행,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명 운이란 게 있습니다. 분명 운이란 게 있어요. 그 운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고, 좋은 운을 행운이라고 부르고 나쁜 운을 불운이라고 부르고, 근데 결국 다 누가 지었다고요?
1: 내가.
0: 다 내가 지은 업이에요. 그 좋지 못한 전생에 진 나의 빚, 나의 업보, 나의 업장, 나의 불운을 녹이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무슨 기도를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한다.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천수경을 독송하든, 지장경을 독송하든, 금강경을 부르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어떤 기도든지 일념으로, 일심으로 쭉 밀고 가면 반드시 효과는 다 하나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불자라면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꾸준하게 닦아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기도만 해도 효과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100% 효과를 보시려면 기도하면서 복을 많이 지으셔야 돼요. 예? 나 딱 내 기도만 해야지?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진정한 가피를 얻기 힘들어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업장 소멸을 하고 복을 지어서 선업과 공덕을 쌓는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점점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2: 공부하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공도하다가 쉴 때 가버려.
3: 오. 오. 오. 오. 멋지네. 무엇이요?

0: 운동 차네.
1: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지영 선생님 자신 있죠?
0: 자신은 못 살.
2: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왜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3: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4: 참교육하겠습니다.
1: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전 찬성해요.
5: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0: 사랑이면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2: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0: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6: 맞춰야 되는데.
1: 고만해 질문.
0: 아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1: 진심은 어때?
0: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7: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인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소나시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네. 저희가 만나볼 텐데
2: 너무 모습이 단아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0: 우리 소나 씨가 짧게 네. 선물로 라이브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3: 불러볼까요?
0: 예.
3: 타네 타네 내 가슴이 비둘기 조 키읔 미음 디귿 시옷이 뭐죠? 아니 네. 왜냐면 그때 그 비둘기 개인기 한번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0: 네.
3: 아 제가 그 다짐을 했어요. 제가 두 번 네.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안녕하십니까. 화두의 바다 소문염송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문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여인 출정화 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이제 선호록에 보면은 공안이 하나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보통 그 편집자 한 분의 의견이 나오는 걸로 끝이 나는데 이 선문염송에서는 여러 큰 스님들의 손과 염이 나오기 때문에 이처럼 향상구 공안의 아주 어려운 공안에 대해서는 좀 염송이 길게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향상구로 첫 번째 보는 이 여인 출정화 공안은 되도록이면 많은 염송을 한번 봐서 아 지금 선문 염송 책의 그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로 하고 그다음 다른 공안들은 좀 간추려서 중요한 염송들만 보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인 출정화 공안요.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시는 큰 법회를 하셨는데 많은 부처님이 모이셨다가 법회가 끝나고 다 환지본처하셨다. 모두 각자 자리로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부처님 자리 가까운 곳에서 선정에 들어있었다. 때마침 문수보살은 이 법회에 좀 늦으셔가지고 늦게 와보니 한 여인이 선정에 들어있는 거죠.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인연으로 저렇게 깊은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부처님께서 문수 네가 직접 저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해서 한번 직접 물어봐라. 그래서 문수보살이 3번 우요삼잡을 하고 그 여인의 주변을 3번 돌고 탄지를 했는데 여인이 깨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깊고 깊은 선정에 들고 모든 위실력을 다해서 문수보살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도 여인이 선정해서 나오지 않았다.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가사 백천문수가 오더라도 저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 없다. 이 하방에 망명보살이 있는데 그 이만이 가능하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종지 용출했다. 땅에서 솟아올라서 망명보살이 부처님께 예를 다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바로 탄지 한 번에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화두공안의 핵심은 지혜 제일인 문수보살이 어째서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 없었으며 망명보살은 십지 가운데 초지보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 있었던고 이러한 공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송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설두녕 선사가 송을 했습니다. 초자 매감하고 애랑작탈이라 활중회사하고 사중능활이로다 그랬습니다. 초자라고 하는 초라고 하는 근심하는 이입니다. 근심하는 이는 감은 어리석음을 팔고 여러분 중국의 명말청초에 아주 멋진 그 도인 스님이 계셨습니다. 감산덕청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요. 이 감산덕청 스님의 이 이름이 이 감자가 어리석을 감자입니다. 어리석을 감자죠. 근데 이 감자에는 단순하게 어리석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천진난만하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심하는 이는 어리석음을 팔고 애자도 어리석을 애자입니다. 애랑 할 때 랑은 신랑이에요. 남편을. 젊은 남자를 뜻하는 랑자고 이거는 예전에 신라시대 같은 때에는 그 지위의 이름으로도 썼죠. 자귀예로 이름을 썼습니다. 뭐 시랑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름에 스님 이름에도 쓰고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희랑대사, 승랑법사 이렇게 랑자를 좋은 의미로 대장부의 의미로 많이 썼는데 요즘은 많이 쓰지 않는 우리가 화랑도 할 때 랑자 말이죠. 젊은 청년을 뜻한 랑자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신랑, 남편 이런 쪽으로만 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천치 같은 서방

왕님은 해탈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이는 결국 어리석음을 팔게 되고 아무 생각 없는 신랑이 오히려 해탈을 했다. 근심 걱정 많이 하는 이가 문수보살이고요. 그 아무 생각 없이 있는 남편이 망명보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여러분 너무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너무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오히려 안 되고 그냥 마음 비우고 그냥 설렁설렁 했는데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쓰는 표현이겠지요. 사한 가운데 죽음을 알고 죽은 가운데 능히 살아나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불가에서 선에서 많이 얘기는 사중득활, 그죠? 사중득활이다. 죽은 가운데에서 삶을 얻었다. 그 다음에 대사각활이다. 이런 말 또 씁니다. 크게 죽어서 도리어 살아났다. 이런 말을 씁니다. 불법이 세간법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지혜가 최고인 문수보살이 선정에서 나오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망명보살이 그냥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탄지 한 번에 여인을 선정해서 깨어나게 했다. 그런 얘기를 쓰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 화두공안에 나온 말들이 각자 각자 다 선사들이 다 다른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 공안의 낙처를 알게 되면 이 말들이 다 틀리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떤 건 알겠고 어떤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떤 건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이 공안이 완전히 투득, 뚫고 지나가지 못했다. 이 공안을 투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문염송은 쭉 많은 공안들에 대한 답변들, 염송들을 조사 스님들의 염송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정확하게 딱 봐서 모르겠다 이러면은 아직까지 내가 7식, 8식, 아래아식 깊고 깊은 곳에 불법의 진리가 다 무의식 속에서도 툭 찔러도 답이 나오고 툭 찔러도 불법이 완전 무저져 있는 상태가 안 됐구나 이렇게 나를 점검해서 아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공안들을 보는 이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왜 보느냐.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공부에 끝이 없구나. 그 다음 이런 공안들까지 알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 역대 많은 큰 스님이라고 하는 당대의 대조사 스님들이 한마디씩 해놓은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 말을 다 알아야 비로소 공부를 끝났다고 할 수 있겠구나. 조금 알았다라고 하는 건 다 내려놓고 다시 공부에 주막 앞편이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는 마음으로 용맹정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발심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라고 이 공부를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밑에 위에는 말이죠. 네 구절로 사언으로 시를 지었죠. 탈, 활 뭐 이런 말이 이제 글자가 운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일곱 글자로 이 송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금인 불본 계례유하고 야도 침봉 주심하리로다. 금인 요즘 사람들은 례유는 유래 례유 이렇게 거꾸로 쓴다 그랬죠. 원인 까닭 그것은 근본을 다 례유를 다 근본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걸 파악하지 않고 근본의 까닭은 규명하지 않고서 야라고 하는 건 역시 도는 말하더라 친봉 친이 만났다고 말하더라 심화를 다 했는 일을 만났다고 하더라 사람들이 말이죠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서. 남들이 해놓은 말만 가지고 알았다고 하더라 이 뜻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여기에 문수와 망명이 일어났던 그 선정에 나오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말들을 남에게만 듣고 본인이 직접 참고하거나 열심히 공부해보지 않고 그냥 뭐 그렇다고 하더라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조사 어록이나 나온 이 공안들은요 내 마음과 완전히 개합이 돼야 됩니다. 완벽하게 딱 들어맞아서 조사의 말씀이 딱 이거 내 말하고 같다라고 할 정도로 흉금해서 터져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을 듣고 그럴듯하네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불적기 선사의 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부묵대 자금산하니 추창문수 출정난이로다 부등망명 종우구런들 지금응시 갱만간이로다 그랬습니다.
가부좌를 하고

묵묵히 자금산을 대하고 있으니, 우리가 여러분 그 부처님을 얘기할 때 자금광, 그죠? 아주 그이 자금색의 그 광명에 그 빛을 방광을 하신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표현을 자금산에 비유를 한 겁니다. 여기는 서가 세존이 되겠고 가부좌우 묵묵히 그 자금산을 대하고 있다는 건 누가 되겠습니까? 여인이 되겠죠. 선정에 들어서 가부좌를 하고 묵묵히 자금산을 대하고 있다. 부처님을 옆에서 선정에 들어있는 경지를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자금산을 대하고 있다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도 이미 선정에 들어서 자금산과 같은 경지에 깊은 선정에 들었다는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창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하는 거죠. 근심 걱정하는데 슬픈 거를 말한 겁니다. 문수가 선정에서 나오게 하지 못한 것을, 그것이 어려운 것을 슬퍼하구나. 문수보살은 여인은 부처님의 자금산을 대해서 묵묵히 선정에 들어 있는데 문수보살은 선정에서 나오게 하지 못해서 어려워서 슬퍼하고 있구나. 망명이 종후 뒤를 쫓아와서 구제해 주지 않았던들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이란 단어가 지금에 이르기까지란 뜻이잖아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응당 다시금 만간이로다. 만간이라고 하는 만은 속일 만자고요. 간자라고 하는 건 눈을 부릅뜰 간자입니다. 아마 그때 망명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선정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했다면, 그랬다면은 지금껏 눈을 뜨고 말이죠. 속고 있었을 뻔했구나. 멀뚱히 눈을 뜨고 속고 있었을 뻔했구나. 이게 만간이라고 하는데 다른 책에 보면은 이게 이제 만, 이게 눈 부릅뜰 간자인데요. 어떤 판본에 보면 쳐다볼 우자로 돼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로 간자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위에 운자를 한번 보십시오. 산, 그죠? 첫 번째 구절의 끝에 산. 그다음에 어려울 난. 이렇게 운자를 맞춰줬으니까 이게 간으로 우자보다는 간자가 더 맞겠다. 둘다다 이렇게 쳐다본다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운자를 볼때 판본이 다른 글자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운자를 가지고 글자가 원래 글자가 뭐겠느냐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망명이 구해주지 않았다면은 지금껏 눈을 뜨고 속고 있었을 것이다. 자, 이게 속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에 이좀 어떤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문수보살이 뭔가 속고 있었던 거 아닌가? 망명은 쉽게 선정해서 나오게 했는데 만약 망명이 그러지 않았다면 문수보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인은 깊고 깊은 선정에 들어 있고 부처님은 그 선정에 든걸 네가 깨어나게 해보라 그러고 아무 말도 없으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지금 망명이 와서 쉽게 선정해서 나오게 했는데 도무지 뭔지 모르게 눈만 꿈뻑꿈뻑거리고 쳐다보면서 계속 그 선정에 들어있는 여인을 쳐다보고만 있어야 될 판이니 이게 잘못하면 속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만간이라고 하는 요 말에 눈을 부릅뜬 상태에서도 속이는 거니까 이제 속이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들이 조금씩 변주가 되고 있어요. 조금씩 다 다른 말들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송을 한번 봅시다. 숭숭공이 송하되 여인 입증이 부하인고 취령회외 기가론고 그랬습니다. 여인이 선정에 들어간 것이 다시 어떤 인연인고 취령이라고 하는 건 이게 독수리 치자인데요. 우리가 그 영취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영축산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독수리를 써서. 여러분 인도에 가시면 우리가 영산 당시 수불 부촉할 때그 영취산, 영축산이라고 하는데 가보시면 평지가 뭐 수십 시간을 가도 평지가 유지되고 있다가 갑자기 우뚝 솟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영산입니다. 근데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 맨 마지막 끝부분에 조그마한 바위로 된 독수리 부리 같은 게 이렇게 별로 크지 않은 그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신령스러운 독수리라 해서
영취산 혹은 영축산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영산전 할 때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법하시고 모든 설법을 많이 하셨던 그게 이제 영산인데요. 그 영축산 봉오리가 높고 높으니 어찌 가히 논할 수가 있겠는고. 여인은 선정에 들어 있고 여기에 영축산 봉오리는 서가 세존을 얘기하겠죠. 아, 부처님의 경지는 너무 높구나. 문수가 선정에서 깨어나게 못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여인이 선정에

자신의 이제 여기는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묘덕은 차시 휴장금하고 망명은 무불처 칭존이로다. 묘덕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만주수리, 문수사리를 한자로 이제 음으로 의역을 하면 이제 묘길상 혹은 묘덕이 되지요. 그래서 문수보살을 묘덕이라 그럽니다. 여기서는 묘덕은 이때에 그죠? 이때에 칼을 잡지 않고 이게 장자도 무기장자입니다. 무기장자 칼금자. 이때에 칼을 쉬고 이렇게 했는데 잡지 않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문수보살은 그 칼을 쉬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망명보살은 부처가 없는 곳에서 칭존했다. 높은 채 하고 있구나. 존귀한 채 하고 있구나. 아, 여긴 또 얘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아, 서가세존 위대하시다. 여인은 어떻게 선정에 들어있는고? 문수보살은 진짜 자기의 진검은 뽑지도 않았네. 망명보살이 부처가 없는 곳에서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있구나. 이분은 이렇게 이제 개성을 잡았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문수는 자기의 실력을 다해가지고 능력을 발휘해서 선정에 나오고 했는데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칼을 뽑지 않았어. 망명은 별것도 아닌데 자기가 되게 대단한 척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과연 무슨 소식인 거면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들이 다 다르지만 종지를 파악하고 있으면 이 말들이 다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 어디에 한 염송이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아직까지 공부가 다안 됐구나 이렇게 아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염송을 여인 출정화 염송을 우리가 다 한번 이렇게 보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그 승승공의 그이 송이 이어집니다. 그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시를 두 개를 지은 거죠. 앞에서는 보실 것 같으면 논, 존 이렇게 일곱 글자로 칠언 절구를 지어놨죠. 그다음에 여기에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또 칠언이 두네 구절이 붙으니까 이건 칠월유시가 되겠습니다. 분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전부 운자가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칠언율시가 되겠습니다. 우누미 부독 무중참하고 그랬습니다. 무중참하고 그다음에 우폭 인겸 뇌갱분이로다. 글자가 어렵죠. 막은 전탑 수무지하라 수신간산 별유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누미라고 하는 거는 구름 그림자가 구름인데 또 그게 음이니까 구름 그림자. 구름 그림자는 무중참하고 그랬어요. 매우 이게 중은 거듭한 거고 참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검뿔을 참자입니다. 아주 그 구름이 아주 그냥 짙게 그 검은 빛이 나는 아주 꽉 막힌 구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구름과 부독 혼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함께 있으니 이 말이잖아요. 구름 그림자가 매우 짙은 암개와 함께 하고 있고 더안 보이고 어두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폭은 뭐 폭우로 뒤집어도 되겠습니다. 소나기는 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거듭 잉자예요. 여기에 그 거듭 잉자, 거듭 겸했다. 뇌라고 하는 거는 이 소리가 많이 나는 우레죠. 거기다가 다시 갱분이라고 하는 거는 분은 소가 세 마리가 있죠. 소가 세 마리인 게 이게 놀랄 분자입니다. 소가 세 마리가 있는데 이게 놀랄 분자니까 우레 소리에 다시금 또 놀람을 여기에 더 덧붙이는구나. 폭우가 내릴 때 천둥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우레 소리를 겸하는구나. 여러분 구름은 점점 더 짙어져서 그 먹구름이 껴서 까맣게 끼고 있고 폭우가 내리는데 우레 소리가 여기에 또더한번더 겹쳐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전탑, 탑이라고 하는 거는 자리입니다. 스님들 공부하시는 중국에서는 말이죠. 구들이 나서 우리처럼 방에 많이 못 앉고 우리가 이게 이그 우리와 같은 그 칠불사의 그 아짜방 같은 그런 멋진 구들이 이게 잘안돼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방에서도 이렇게 그 좌식을 많이 하고 선탑이라 그래도 이렇게 높은 데에 이렇게 자리를
위에 돼 있는 것, 아니면 이렇게 위에

하나 이 자리를 이렇게 높여 놓고 여기에서 선을 하시는 경우도 많죠. 그걸 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탑이라고 하는 거는 정진하시는 자리인데, 자리를 펴려고 해도 수라고 하는 거는 특히 매우 이런 쪽으로도 쓰이죠. 여기에도 자리가 없다고, 특별히 자리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자리를 펴려고 해도 마땅한 자리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모름지기 믿어야 하느니라. 산을 봄에 별유문이 있다. 별도로 다른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리라. 자,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구름이 몰려오면 더욱더 그 까만 구름이 몰려왔고요. 소나기가 내리는데 번개와 우레가 아주 그냥 더 덧붙여졌어요. 여기에서 자리를 펴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아, 여기에서 어디에 점점 까마득하다는 겁니다. 이 공안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점입가경이다, 이 소리입니다. 아주 어두운가 했는데 더 깜깜한 구름이 몰려오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소리가 안 들리게 막 이렇게 하는데 더 소리가 나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캄캄한 그런 상황인데, 자리를 펴려고 해도 자리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뭐가 있다? 별유문이 있다. 산을 보면 별유문이 있다. 별유문을 다른 말로 여기서는 향상구입니다. 이 공안은 보려 해도 보기가 어렵고, 들으려 해도 듣기가 어렵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공안 참 어려운 공안이다. 그래서 별유문이 향상구다, 이 말입니다. 향상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일단 요거 좀 볼까요? 우리가 이 탑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썼는데, 여러분 예전에 스님도 그렇고 선비들도 그렇고 편지를 주고받으면 누구누구에게 보냅니다 할 때, 누구누구께 할때 이게 스님에게는 타파라는 표현을 썼어요. 스님 자리.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중국에서 많이 쓰는 스님 좌선하는 장소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좌하를 많이 쓰겠죠. 어느 어느 분 좌하. 전부 여기에는 장소가 들어갑니다. 어느 어느 자리. 그다음에 내가 아주 존경하는 분 같으면 존자하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한문 문은 보실 때 나중에 존자하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좌전이란 말도 쓰기도 합니다. 좌전 이렇게요. 자,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우리 역사에 있는 많은 용어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뭡니까? 전하, 그죠? 전하, 그죠? 예, 근정전 하는 임금이 사는 궁궐에 있는 전각 아래 이렇죠? 그다음에 이제 각하라는 표현도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요즘은 안 쓰지만 대통령 각하. 그다음에 예전에 그 귀족들 보면 하파라고 돼 있어요. 하파. 이게 전부 다 집입니다. 집. 하파. 그다음에 세자 저하 이래죠. 세자 저하. 저하라 그래. 요거는 관저, 사저 이런 말 표현하죠. 동궁이 사는 세자의 별채인데 좀그큰 집을 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저하, 세자 저하했어요. 그럼 전부 다 이게 집이에요, 집. 그 다음에 중국에서만 썼던 황제, 폐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각으로 올라가기 전에 있는 섬돌들이 계단이 쫙 펼쳐져 있는 거. 그게 이제 섬돌 폐자, 폐하,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 폐하, 전하, 하파, 저하, 이런 식으로 어디를, 공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그 벼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우리가 그 불교에 보면 우리가 종정 스님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종정 스님은 예하 이렇게 표현하죠. 종정 예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사자의 예자입니다. 사자. 그래서 여러분 사자좌, 법문을 설하신 큰 스님들은 사자좌 아래예요. 그러면 이런 표현이 왜 나왔냐면 처음엔 편지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시자가 편지를 갖다가 이분 계시는 집 아래, 자리 아래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편지를 전하는 분에게. 그래서 이런 표현이 이제 많이 쓴다면, 이걸 이제 이런 표현도 많이 알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표현을 쓴다면 경을 많이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이런 표현도 씁니다. 경안하, 우리가 경전 보는 요렇게 자그마한 책상, 그 아래에
이렇게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참선 많이 하신 분은 좌하 쓰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존좌하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용법에 따라 볼 때 우리가 사회나 우리 절에서 사실 용법에 안 맞는 말이 이게 귀하라는 표현이죠. 귀한 아래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전부 다 자리였잖아요. 자리. 집이나 자리 공간이거든요. 그다음에 법화도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법 아래 이런 거 말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면 법좌하 이런 거 좋죠. 법좌하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쓸 때는 귀중이란 말을 쓰는데 이건 괜찮은 표현입니다. 대중들에게 보일 때는 그냥 뭐 자리가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대중들. 귀중은 괜찮은 말이나 앞으로 귀하나 법화 같은 경우는 이 용법에 맞춰서 볼 때는 좀 바꾸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큰 스님이나 어른 스님들께 보낼 때는 좌하, 존좌하, 경안하 뭐 이런 표현을 좀 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요즘 많이 쓰는 용어로 보면 이렇게 책을 이렇게 드릴 때 어느 선생님 해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은혜 해자 존자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이 표현은 사실은 거꾸로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저 은혜롭게 간직한다 해서 내가 책을 어디에서 받은 걸 적어 놓을 때 어느 분이 주셔서 내가 은혜롭게 그걸 간직한다. 내가 보존한다는 뜻이니까. 근데 어느 선생님 해존 이렇게 쓰면 어느 선생님이 그분에게 드리면서 아주 은혜롭게 받으시오 이 뜻이 돼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썼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책을 굉장히 이게 받고 뭐 하고 할 때 기록을 많이 해놔서 본인이 받아서 간직할 때 썼던 말을 이게 오류가 생겨가지고 다른 분한테 줄 때 이렇게 썼던 그 용어로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느냐? 남한테 다른 분한테 드릴 때는 이런 용어를 쓰시면 됩니다. 청감 혹은 청람. 제 책이나 제 글은 별 볼품이 없는데요. 맑은 눈으로 봐주십시오. 맑을 청자 볼감자 볼람자. 제 글은 형편없지만 아주 밝은 눈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아주 내가 큰 어른들, 정말 존경하는 어른분에게 쓸 때는 완존 이런 표현 쓰면 됩니다. 완존. 이거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제자가 어떤 이 악기를 연주를 하는 걸 보고 공자가 이렇게 합니다. 완이, 완이 소활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빙그레입니다. 빙그레. 빙그레 웃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려고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한 말씀 하시는 거죠. 네 뜻은 갸륵하나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 때 이게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래서 완존 이렇게 하면 제 책은 별거 아닌데 그냥 아유 니도 책이란 걸 썼냐? 그래 빙그레 웃으면서 받아주세요. 할 때 이게 완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우리가 그 유교 불교를 떠나서 우리의 좋은 문화 전통이니까 이런 것도 좀 이 기회에 아셨으면 좋겠고 여기 탑이라고 하는 거는 선탑입니다. 중국 선사들이 앉아서 정진하시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벼류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게 벼류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는 여인 출정화 공하는 향상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법신변사가 있고 열애선의 정의가 있고 열애선의 경지가 있고 그걸 뛰어넘는 향상구의 경지가 있다 이랬더니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세요. 열애선의 경지가 부처님의 경지가 조사선의 경지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선종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향상구를 보고 있지만 열애선의 경지를 뛰어넘은 경지가 지금 이 향상구인데 왜 이런 표현이 쓰이게 됐느냐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의 규봉종밀 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선을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냐? 외도선이 있고 외도선. 외도는 이제 불교 바깥에 있는 선이에요. 외도선이 있고 범부선이 있어요.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거. 그다음에 소승선인데 소승선이라고 하는 건 내 혼자 일단 아라한가를 증득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승선이 되겠고 대승선은 말이죠. 나만 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다 해탈할 수 있는 대승선이 있다 이 말이죠. 소승선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최상승선이 있대요. 최상승선이 있는데 이것을 원래 열의청정선이라 그랬어요. 원래는 여러분 열의선이 최상승선이었어요. 원래 선의 분류에서는. 그러면 지금 보면 뭐 불교나 해탈 열반을 구하거나 견성성불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마음이라도 힐링을 조금 하면 아마 좋겠다 해서 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이제 뭐 우리 불교 외에서 하면 흔히들 이제 그 불교에서는 외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범부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내가 부처님처럼 견성성불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부터 불교에서 시작되면 이제 소승선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거는 열의청정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이 조사선도 최상승선에 해당했던 겁니다. 조사선과 열의선이 거의 같은 거였죠. 그런데 조사선 개념이 탄생한 건 이제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는 법거량이 있었어요. 앙상 스님이 있는데 그 위산 스님의 제자였어요. 우리가 이제 선종사를 나중에 한번 좀 자세하게 보시겠지만 육조 해능부터 해서 남학회양, 마조도일, 마조스님 밑에 이제 백장 스님이 나와요. 백장 스님 밑에서 이제 그 두 갈래가 나눠집니다. 백장 스님에서 위산 스님으로 내려와서 앙산 스님으로 내려오면 위앙종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조 스님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황벽 희운이라는 선사가 있고 그 밑에 임재 스님이 나와서 임재 의현이 나와서 이제 임재종이 형성이 되는데 위앙종 임재종이 이 마조 스님에서부터 비롯됐죠. 근데 이제 이 앙산 스님은 위앙종의 앙상 스님은 소석가다. 그다음에 생이지지다 이럴 정도로 아주 성기가 밝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앙산 스님하고 똑같이 위산 스님의 제자였던 향엄 선사가 있었어요. 향엄 선사가 있었는데 공부가 딱 되셨는데 말이죠. 이 앙산 스님이 이 향엄 선사에게 열의선만 알았지 조사선은 몰랐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가지고 열의선과 조사선이 달라지는 경계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어록에 우리 선문 염송에 598번째 공안이 이게 이 건연이라고 하는 공안이 있는데 여기에서 비롯됐어요. 여기서 비롯됐는데 향엄 선사가 위산 스님의 제자인 향엄 선사가 한 소식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개송을 지었느냐. 건연비는 미시비니요. 지난해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요. 금년비니 시시비니로다. 올해 가난이 진짜 진정한 가난이로다. 건연에는 무 탁추지지한데 지난해에는 송곳 꽂을 땅도 없더니 금년에는 추야무로다. 금년에는 송곳조차 없구나. 지극히 가난했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여기 가난이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비워져서 무심적정을 증득했느냐라는 표현이 되겠지요. 근데 이 얘기를 뜻 듣더니 앙산 스님이 뜻 듣더니 열에서는 즉허 사형회언이와 사형께서 알았다고 내가 허락해 줄 수 있으나 허해 줄 수 있으나 조사선은 미몽견제로다 꿈에도 보지 못했습니다. 열에서만 알았지 조사선은 몰랐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가지고 공부를 더 향엄 선사가 더 해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송을 하나 짓는데 뭐라고 지었느냐면 아유일기하니 나에게 한 기틀이 있으니 숨몫이이다. 여러분 앞에는 지난해의 가난이요 올해의 가난이요 송곳 꽂을 땅이 없고 송곳도 없다 이런 말을 했지만 이번에는 말이죠 하나의 기틀이 있어. 내가 하나 깨친 바가 있는데 숨몫이이다. 눈을 껌뻑해서 그대에게 보여준다. 내가 깨달은 경지를 눈을 끔쩍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래놓고 약인불에어든 만약 사람이 눈을 끔뻑해서 보여줬는데도 모르겠다 하면은 별한삼이라 달리 삼이야 하고 부르겠다. 눈을 끔뻑해서도 모르겠으면 한마디 말로 삼이야 시자 옆에 있는 시자를 부르는 겁니다. 삼이야 하고 부르겠다. 여러분 이게 더 모르겠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죠. 눈을 꿈뻑해서 보여주는 이치는 무엇이며 삼이야 하고 부르는 이치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앙산 스님이 떡뜻들이 차히라 기쁘다. 사형이 회조사선야로다. 이제 조사선을 알았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열의선과 조사선이란 말이 생겼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조사선이라는 가풍이 생기면서 열의 청정선이 최고의 경지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조사선이라는 말이 다시 여기에 덧붙여져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뜻으로 볼 때 어떻게 했느냐? 열에서는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쓰였느냐? 부처님이 위대하시죠. 부처님이 위대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팔만 대장경에 보시듯이 말씀으로 고구정령하게 중생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셨잖아요. 말로 다 해주신 거예요. 그걸 열애선이라 그래요. 좀 뜻을 많이 알 수 있게 많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조사선은 앙산 스님이 불만이 그겁니다. 깨달은 경지를 그렇게 말로 다 해가지고 그 말 듣고 나면 뭐 나도 그거 알겠으니까 깨달을 바가 없겠다. 그래 버리면 더 이상 안 닦게 되지 않냐. 그래서 조사선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은 경지를 말로 표현했으나 본인이 깨달아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말은 말이나 생각과 언어가 끊어진 세계에 말이 끊어진 세계에 말로서 다시 표현하는 것들 이걸 이제 조사선이라 해서 열에서는 좀 말로 표현이 많이 된 거고 조사선은 전혀 깨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도록 한 게 이게 조사선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법신 면사 열에선 그다음에 향상의 일구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부처님을 매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 해놓으면 팔만대장경을 다 외우면 깨친 거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흔히들 이 마조 문화에 임재종 위양종이 나왔지만은 흔히들 이런 의미로 놓고 봤을 때 중국 선종사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조사선은 마조 도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하죠. 마조 도일부터 조사선을 설명하기 시작을 해요. 마조 선사는 교학에 가르치는 방편이 다양해서 마치 백화점과 같다. 별의별 걸 다 가르치고 별의별 이 방편을 다 발휘하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종사에서 조사선이란 말은 비록 위산 스님에서부터 나왔지만 조사선의 가풍은 마조 스님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 이 여인 출정화 공안을 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조사선과 열애선에 관련된 공안은 선문염송의 다른 칙이잖아요. 하지만 이걸 보시다가 관련 있는 칙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보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점점 선종과 선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 지식도 쌓고 알아가는 과정도 겪고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제가 몇 년 전에 선문염송의 이 선문염송 요칙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향상구 공안들을 뽑아가지고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BTN 불교 TV에서는 하나하나 다 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짧은 시간에 모든 염송을 다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인 출정하는 되도록이면 많이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다른 공안들은 빨리빨리 나가서 핵심을 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염송들이 쭉 펼쳐져 있구나라고 하는 건 맛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인 출정화 공안은 이렇게 한 번씩 다음에도 이어서 계속해서 쭉 한번 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여인의 선정과 문수의 그 출정하지 못하게 한 거, 그다음에 망명이 선정에서 나오게 한 거, 그다음 서가세존의 마음의 살림살이는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조사 큰 스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어서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우 극근선사의 개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선정에서 나오게 했고 누가 선정에 계속 유지하게 했는가. 그래놓고 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비가 흩어지고 구름이 걷어지니 푸른 하늘에 밝은 태양이로다 그랬어요. 뭔가 여기에서 엄청난 어떠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진리가 환히 드러났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은 겁니다. 마구답살 천하인 하니 하고 임재미시 배경절 여러분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로 이 세상에 있어서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다면 원한의 고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내만이 원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또한 원망은 원망에 의해 갚아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잊어버림으로써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0: 아우, 가려워.
1: 아이고, 만지지 말라니까.
0: 가렵단 말이야.
2: 그러니 뽀드락지가 나지. 좋아, 오늘은 피부병에 얽힌 오대산 상원사 전설로 떠나야겠다.
0: 상원사?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라면 나도 잘 아는데.
2: 진짜?
0: 상원사는 705년 신라의 왕자 효명과 보천이 창건한 사찰인데 한국전쟁 때 오대산에서 유일하게 소실되지 않은 사찰이지. 그래서 상원사엔 다양한 문화재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원사 범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범종이라 국보로도 지정되어 있다고. 맞지?
1: 오, 잘하는데.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오대산 상원사로 고고!
2: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조선의 칠대왕 세조는 그 죄책감에 매일 밤을 악몽에 시달렸죠.
3: 사라지란 말이다! 이제 사라져. 당신은
4: 언젠가 죄값을 받을 것이다.
2: 단종의 어머니 현덕 왕후는 노한 얼굴로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침을 맞은 자리들이 깨어나 보니 종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기는 얼굴에서 온몸으로 번져갔죠.
5: 병명을 모른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6: 죄송합니다, 전하. 피부병에 좋다는 약은 다 써봤는데.
5: 백약이 무효하니 아무래도 근절을 찾아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야겠다.
6: 그러시오면 문수 도량인 오대산 상원사는 기운이 맑으니 기도처로는 적합할 듯하옵니다.
2: 그렇게 오대산 상원사로 향하던 세조는 상원사 앞 맑은 계곡물을 보곤 목욕이나 하자 마음먹었습니다.
5: 이곳에서 목욕을 하고 갈 터이니 모두 물러나라.
6: 물러나라니요? 저희가 옥체를 씻도록 해주십시오.
5: 피부병의 흉터를 보이고 싶지 않아서다. 그러니 물러나라.
6: 예, 전하.
2: 혼자 목욕을 하던 세조는 등을 밀어줄 사람이 없자 주위를 둘러봤는데 때마침 멀리 지나가는 한 소년을 발견했죠.
5: 어이!
7: 무슨 일이세요?
5: 이리 와, 내 등을 밀거라.
7: 이제 다 밀었는데요?
5: 너는 어디 가서든 임금의 옥체를 씻었다 말하지 말아라.
7: 네, 대신 임금님께서도 어디 가서든 문수보살을 보았다 말하지 마십시오.
5: 문수보살? 어디 갔지?
2: 등을 밀던 소년은 후련히 사라졌고 주위를 살피던 세조는 자신의 피부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궁으로 돌아온 세조는 화공을 불러 자신이 본 문수 동자를 그리게 했고 문수 동자 그림을 상원사에 걸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상원사에 와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상원사는 대웅전이 아니라 문수전을 세웠지.
0: 문수보살을 모셨으니까, 그치?
1: 오호, 맞아.
0: 근데 이 고양이 상은 뭐야?
2: 이 고양이들도 세조와 깊은 연관이 있지.
0: 세조랑? 어떤 이야기인데?
1: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 이야기로 고고!
2: 세조가 상원사에 행차한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세조의 곤룡포 자락을 물곤 법당에 들어가려는 세조를 방해했습니다.
5: 고양이가 내 발길을 잡아 끄는구만.
8: 제가 쫓아내겠습니다. 네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썩 사라지거라.
5: 아, 그만 놔두게. 이러는 이유가 있을 터. 당장 법당안을 살펴보게.
2: 세조의 예감대로 법당 안에는 세조를 해치려던 자객들이 숨어 있었죠.
5: 하, 고양이가 내 목숨을 살렸으니 당장 석공을 불러 문수전 앞에 고양이 상을 세우게.
2: 고양이 덕분에 목숨을 구한 세조는 문수전 앞에 고양이 상을 세워 은덕을 기렸습니다.
9: 안 그래도 절이 날가 걱정이었는데 만극합니다, 전하.
5: 상원사는 날 두 번이나 구해주었으니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아야지요.
2: 그렇게 중창을 논의하는 중에 공양 시간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들려오자 세조는 스님들과 한자리에 앉아 공양 채비를 했는데요. 맨 말석에 어린 사미승이 바로를 들곤 불쑥 말을 건넸죠.
7: 이거사, 공양하시지요.
9: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냐?
7: 왕께서 이 시성을 가지셨으니 이거사라 하였는데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5: 어, 거참 큰 인물이 되겠구나.
2: 세조는 사미승에게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며 삼품직과 붉은 천을 감은 허리띠, 홍전대를 하사했는데 이후 민가에서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귀하게 자라라고 붉은 허리띠를 매주는 풍습이 생겼답니다.
0: 땅 꺼지겠다. 웬 한숨이야?
10: 내가 아껴 먹으려고 숨겨뒀던 고구마가 없어졌어.
0: 없어져? 혹시 산짐승들이 가져간 거 아닐까?
10: 아니야. 법당 불전함 아래 숨겨뒀었다고.
0: 그래?
10: 어? 잠깐! 너 얼굴에 뭐야? 그거 고구마잖아?
0: 아니, 난 주인이 없는 줄 알고. 미안.
10: 아니야. 내가 더 깊이 숨기지 못한 게 잘못이지.
0: 그럼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숨기는 거랑 관련 있는 삼각산 진관사로 떠나볼까?
10: 진관사?
2: 진관사는 북한산에 둘러싸인 서울 근교 4대 명찰 중 하나인데.
10: 잠깐! 삼각산이라며?
2: 아, 북한산을 삼각산이라고 하기도 해.
10: 계속해봐.
2: 진관사는 고려 현종 때 진관대사를 위해 창건한 절인데 임금을 보살핀 은혜로운 곳이라 하여 고려시대 여러 임금이 왕래하면서 왕실의 각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은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됐지. 조선시대에는 나랏일로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수륙제의 근본 도량이자 왕실의 각종 제를 지내는 국찰이었지.
10: 우와, 대단한 절이네.
2: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삼각산 진관사로 고고! 고려 목종은 이복 동생인 대량원군을 왕위 후계자로 삼았는데 대량원군이 현명하면서도 성품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6: 암자에 들어가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11: 부처님 법을 배우며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6: 그래. 하지만 다음 왕위는 네가 이어야 함을 잊지 말거라.
11: 네, 전하.
2: 그렇게 대량원군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러 산속 작은 암자로 향했죠.
5: 누구신가?
11: 진관스님, 저는 부처님법을 배우러 온 제자입니다.
12: 아, 그럼 가서 짐을 풀거라. 비록 작은 암자이나 수행하기엔 좋을 것이다.
2: 그 시간 교활한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는 대량 원군이 아닌 자신의 사생아를 왕위에 올리고 싶어 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11: 대량 원군이 머문다는 암자가 어디라더냐?
13: 삼각산에 있는 신월사란 암자에 머문답니다.
11: 그럼 당장 쥐도 새도 모르게 대량 원군의 목을 베어라.
13: 네, 태후마마.
2: 기도를 하고 나오던 진관 스님은 멀리 자객들을 발견하곤 불길한 기운을 느꼈죠.
12: 이곳에 자객이라니. 그 아이를 노리고 온 게 분명해. 어서 아이를 숨겨야겠어.
2: 진관 스님은 급히 법당으로 들어가 본존불 아래 땅굴을 파고 대량 원군을 숨겼죠.
12: 자, 이 땅굴 안에 몸을 숨기고 있어라. 내가 나오라고 하기 전까진 절대 나와선 안 된다.
11: 네, 스님.
2: 자객들은 암자를 샅샅이 뒤졌지만 땅굴 속 대량 원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8: 대량 원군을 어디에 숨겼는지 말해라!
12: 아니, 숨기다니요. 다 찾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곳은 나 혼자 수행하는 암자이니 그만 가시지요.
8: 다른 곳으로 도망쳤나 보군.
2: 그렇게 목숨을 구한 대량 원군은 그 후 고려 현종이 되었고 진관 스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신월사를 중창하고 이름을 진관사로 부르게 하였답니다.
10: 여긴 어디야? 칠성가?
2: 한국 역사에 소중한 자료가 담겨 있는 곳이지.
10: 한국 역사? 불교 역사가 아니라?
2: 뭐, 백초월 스님과 관련된 거니까 불교 자료기도 하지.
10: 백초월 스님? 그분이 누군데?
2: 아, 독립운동을 이끈 스님이야.
10: 아, 그럼 칠성각에 발견됐다는 자료는 독립운동에 관한 거겠네.
2: 오, 똑똑한데. 맞아. 다음 절따라 전설따라는 칠성각 태극기 이야기로 고고! 2009년 5월, 진관사 스님들은 칠성각을 해체 보수하다 보따리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풀어보니 그 보따리는 일장기 위에 그린 태극기였고 태극기 안에는 몇 장의 독립신문들이 쌓여 있었죠. 바로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이 그린 태극기였습니다.
8: 우리 조선에 일장기가 걸리게 할 순 없어. 이 일장기를 태극기로 만들어 사람들을 독려해야겠군. 우리 불교계가 모두 뭉쳐 이 태극기를 조선 방방곡곡에 걸어야 합니다.
14: 독립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힘을 합치겠습니다.
15: 맞습니다. 불의가 행해지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8: 고맙소. 모두 힘을 합쳐 독립을 이뤄냅시다.
2: 독립운동에 앞장서던 백초월 스님은 일본군이 진관서로 들이닥치자 태극기를 칠성각에 숨기고 일본군에게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안타깝게 1944년 해방을 한 해 앞두고 백초월 스님은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보물로 지정된 태극기는 진관사 칠성각에 보존되어 백초월 스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있답니다. 자, 뭐야? 좋은 일이냐?
10: 있지. 어젯밤 꿈에 내가 과자 벼락을 맞았거든.
2: 과자 벼락?
10: 응. 번개처럼 쾅 하더니 과자가 막 쏟아지는 거야. 얼마나 먹었는지 꿈에서도 배가 터질 것 같았다니까.
2: 으이그, 넌 충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과자 타령이냐?
10: 누가 뭐래? 꿈이 그렇다는 거지.
2: 좋아, 꿈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공주 영은사다.
0: 영은사?
2: 공주 영은사는 조선 세조의 명으로 창건한 사찰이야. 임진왜란 당시엔 영규대사가 일으킨 승병들이 이곳에서 훈련하고 금산 전투에 참여하기도 한 호국 사찰이지. 지금은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깃들어 있는 기도도량이야.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 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공주 영은사로 고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규대사는 500여 명의 승병을 조직해 영은사를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8: 이곳 영은사를 기점으로 우리 승병들도 힘을 합쳐 적과 싸워야 합니다.
16: 스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2: 영규대사와 승병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이어가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사령관이 군기를 잡겠다며 병사들을 불러 모았죠.
17: 보아라, 이 자들은 군율을 어긴 자들이다.
16: 군율을 어기다니요? 억울합니다.
17: 변명해도 소용없다. 당장 저자를 처형해 군기를 바로잡아라.
8: 사령관님, 저들의 뜻이 다르긴 해도 같은 아군입니다. 그러니 부디 처형만은...
17: 이보시오 스님, 이제부터 사령관은 나요. 그러니 내 말을 따르시오.
2: 그날 밤 사령관의 꿈에 처형된 병사가 나타나 무릎을 꿇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18: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적들이 있는 장소를 알려드릴 테니 그곳을 잠복해 적군들을 치십시오.
2: 꿈에서 깬 사령관은 병사가 말해준 장소에서 적군을 기다렸습니다.
17: 적군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 명령하면 바로 공격하라.
8: 하지만 이곳은 내려오는 길이라 적군이 산 위에 주둔하는 게 아니면 올 수 없는 길입니다.
17: 내가 예지를 받았으니 대사는 그냥 따르시.
2: 그때였습니다. 적들이 반대편에서 아군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안타깝게도 아군은 패하고 말았죠. 그날 밤 사령관은 또 꿈을 꾸게 됐는데 이번엔 하얀 수염을 가진 산신령이었습니다.
19: 내가 계시를 내려줄 테니 그대로 따르거라.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2: 하지만 사령관은 산신령의 말을 믿지 않았고 마음대로 교전 장소를 정했다 또 크게 패하고 말았죠.
17: 내가 어리석었어. 산신령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이젠 다시 안 나타나시겠지.
2: 그런데 그날 밤 또다시 사령관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19: 어째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17: 백배 사죄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적을 물리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19: 이제부터 내건 그 방법을 알려줄 터이니 따르거라.
2: 용서를 빈 사령관은 그 후로 산신령의 예언을 받아 외적과의 전투에서 매번 크게 승리했답니다. 그때부터 영은사를 신령령 숨을은해서 신령스러움이 숨어있는 사찰이라 부르게 됐지.
10: 어쩐지 영은사에 들어오는 순간 기운이 심상치 않더라니.
0: 근데 여긴 어디야?
2: 공산성. 다른 말로는 쌍수산성이라고도 하지.
0: 공산성? 근데 여긴 왜 온 건데?
2: 왜긴 왜야.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 이야기를 위해 온 거지.
0: 하지만 여긴 영은사가 아니잖아.
2: 맞아. 하지만 이 공산성 때문에 조선 인조가 영은사에 머물게 됐다고.
0: 왜?
2: 궁금하지?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고고! 조선 인조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4: 전하, 큰일 났습니다.
8: 무슨 일이냐?
14: 이관이 난을 일으켜 궁으로 오고 있답니다. 그러니 어서 피하십시오.
2: 인조는 이관의 난을 피해 한양을 떠나 남으로 향했습니다.
8: 이제 어디로 가면 좋겠는가?
14: 영은사가 있는 공주로 가시지요. 그곳은 앞에 큰 강이 있어 형세가 좋고 길도 멀지 않으니 급히 들어가 점거하고 있으면서 형세를 보아 진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8: 그래, 당장 그곳으로 가자.
2: 공주 영은사로 향하던 인조는 공산성 앞 우뚝 솟은 두 그루의 나무 아래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8: 이 나무 아래 서니 한양이 보일 듯하구나.
14: 이제 곧 돌아가게 될 겁니다.
8: 그래, 곧.
2: 인조는 영은사에 머물며 이괄의 난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난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8: 한양은 어찌 되어 가고 있는가?
14: 사람을 보냈으니 금세 소식이 올 겁니다, 전하.
8: 그래서 그 금세가 언제냔 말이다.
14: 그게...
8: 아무래도 안 되겠다. 공산성 나무 아래에서 기다려야겠어.
2: 인조는 공산성 앞 두 그루의 나무 아래에서 한양 쪽을 바라보며 난이 진압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4: 전하!
8: 어떻게 되었다더냐?
14: 난이 진압되었다고 하옵니다.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셔도 될 듯합니다.
8: 잘됐다, 잘됐어. 이리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이 나무들에게 벼슬을 주어야겠어. 당장 이 두 그루의 나무에게 정삼품의 벼슬을 내리거라.
2: 세월이 지나 두 나무는 안타깝게 사라졌지만 두 나무를 기념해 쌍수정을 세우고 공산성을 쌍수산성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20: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전사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듯 세우고 비로자나 혈애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해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전수천안 관음보살 32억 몸을 낳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 때

이루어지고 선망 부모 재형숙 백왕생 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은사 육친 수명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의 혼고혼 삼도고에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천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고 산신

이익을 위해 사귀고 교제한다. 목적 없는 친구는 얻기 어렵다. 이익에 밝은 사람 순수하지 않으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만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주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근절을 하셨습니다.

난다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여지요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야

아래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내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모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정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있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허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니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 월룡 십주구만 오천 사십팔자 일승은교 나무대방광불 화엄경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 함정 등피한 세세 상행 보살도

빈과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 주시고 모든 죄 업 길이 길이 없애 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지혜의는 어서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심 권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계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구성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뿌리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란에 죄업을 이웃치는 진언옴 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사다 옴 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준재주의 개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이루리라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고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

0: 1, 3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0: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2: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0: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사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염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 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는

0: 사람이 만일 자신을 사랑하거든 모름지기 삼가 자기를 지켜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가운데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를 살핀다.
1: 나상도
2: 난공진의
1: 그럼 열전. 소나시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네. 저희가 만나볼 텐데
3: 너무 모습이 단아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1: 우리 소나 씨가 짧게 네. 선물로 라이브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4: 짧게 불러볼까요?
1: 예.
4: 타네 타네 내 가슴이 비둘기 저 키 미음 디귿 시옷이 뭐죠? 아니 왜냐면 그때 그 비둘기 개인기 한번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1: 네.
4: 아 제가 다짐을 했어요. 제가 두 번 네.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0: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아이들의 기대에 맞춰 진관사가 극락투어를 주제로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열었습니다. 극락 여권을 들고 입출국 심사를 하듯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큰 호응을 얻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을 접목해 역시 진관사란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래 한국 불교의 중심이 될 청소년도 일상을 벗어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불교 종립고등학교 학생들이 새로운 인연과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포교에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서년 템플스테이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전국 대학생 불자들의 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지리산 화엄사 일대에서 2016 영부디스트 캠프를 열고 2박 3일 동안 수행과 포교 의지를 다졌습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의 만해로드 대장정이 서간도 신흥무관학교 터를 거쳐 북간도 윤동주 생각까지 다다랐습니다. 총칼보다 강한 글과 사상으로 민족의 자존을 지켜낸 두 시인의 정신을 따라가 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아이들의 기대에 맞춰 진관사가 극락 투어를 주제로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열었습니다. 극락 여권을 들고 입출국 심사를 하듯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물놀이에서부터 삼보일배와 바루 공양 체험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론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파격적인 스토리텔링을 접목해 역시 진관사란 찬사를 받았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극락세계 입국심사위원장 법회스님이 이틀간의 어린이 극락여행의 시작을 알립니다.
2: 여러분의 극락여행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극락여권의 입국 허가 도장을 받은 아이들은 욕심과 화를 내려놓고 부처님이 걸은 수행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올해 진관사 어린이법회 여름불교학교는 사찰을 공항과 여행사로 재해석한 기발한 주제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3: 극락정원 진관사 주지 법회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 여권을 소지한 어린이들이 극락정원의 모든 편의와 따뜻한 보호를 베풀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들이

0: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이들은 경내 곳곳을 누비며 불교와 친해졌습니다. 각 조별로 전각을 돌며 도량 미션에 도전하고 미션을 완수할 때마다 극락 여권에 찍히는 스탬프는 아이들의 성취감을 북돋아주기에 충분했습니다.
2: 증관사 5층 탑 같았어요. 저기서 하는 액티비티들도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3: 잘했으니까 뿌듯한 느낌.
4: 하나하나 또 그 절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경험을 시켜줄 수 있고.
1: 무더운 여름, 사찰의 유서 깊은 풍경을 둘러보고 역사를 이해하며 흘린 땀방울은 시원한 물놀이로 단숨에 날려버립니다. 홍제로 뒤편에 마련된 감로수 워터파크는 아이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스님이 직접 만든 채식라면과 맛있는 사찰 간식은 도반들과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2: 오랜만에 절에서 템플스테이 하는데 물놀이 하면서 친구들이랑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수박도 있고 핫도그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5: 저는 스님들이 끓여준 라면이 가장 맛있어요.
1: 첫날은 친구들과 어울려 도량 곳곳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면 이튿날은 삼보일배와 바로공양으로 내 안의 불성을 깨우고 스스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졸린 눈을 비비며 아이들이 향한 곳은 대웅전 앞마당. 어제의 장난스럽고 천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이들의 표정엔 의젓함과 굳건함이 배어납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한 걸음 내딛고 온몸을 낮춰 절하길 반복하는 삼보일배. 몸은 무거워도 내 안의 부처님을 찾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아이들은 어엿한 수행자로 한 걸음 성장합니다.
0: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담아 있어요.
6: 확실히 뿌듯했고요. 그리고 이제 끝내고 나서도 이제 삼보일배도 했으니까 나중에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1: 아이들이 삼보일배를 하는 사이 공양가는 바로 공양 준비로 분주합니다. 나물과 채식 소시지, 두부 부침이 아이들 앞으로 전달되고 아이들은 스님과 마주앉아 바로 공양을 해봅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농부의 땀방울과 자연의 은혜를 느끼며 한 톨의 밥알도 남기지 않는 공양의 정신을 배워갑니다. 극락여행이라는 독특한 여름불교 학교 테마에 따라 아이들 손에 쥐어진 극락여권은 이틀간 아이들의 호기심과 호응을 사로잡은 1등 공신입니다.
7: 스탬프 투어도 하고 이 스탬프 투어 미션을 통과하면 찍어주는 식으로 했어요. 원래 여권은 평범하고 심플해서 그냥 이렇게 쉽게 가져다녔는데 이거는 계속 보게 됐어요.
1: 진정한 극락은 아주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바른 마음을 켜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 아이들. 아이들은 부처님 자비와 지혜라는 소중한 기념품을 가슴에 품은 채 한 뼘 더 자란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8: 첫 기사로 어린이들이 사찰을 친근한 수행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현장을 전해드렸다면 이번엔 미래 한국 불교의 중심이 될 청소년 포교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학교와 집이란 일상을 벗어나 전국 불교 종립고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사체험을 넘어 새로운 인연과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포교의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선현 템플스테이 현장에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9: 어색함도 잠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또래 도반들 앞에서 각자의 다짐을 씩씩하게 풀어냅니다.
10: 얻고 싶은 것은 이제 깨달음을 얻고 싶고요. 버리고 가는 것은 저희 10명 다 이제 욕심을 버리고 가겠습니다.
11: 여기 선현 명상 템플스테이 이런 것 같기에 좋은 인연을 얻어 가고 싶고 놔두고 가고 싶은 것은 근심을 놔두고 가고 싶습니다.
9: 전국 교법사단이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한 불교 핵심 인재 개발 템플스테이 선현 현장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2박 3일 동안 세종 영평사에서 전국 7개 불교 종립고등학교 학생 56명이 모여 마음을 나누고 인연을 다졌습니다. 학생들은 말랑한 슬라임에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비즈를 섞어가며 자연스럽게 화합하는 법을 배웁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불교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참가자들 또한 사찰에서 어우러지며 친숙함을 더해갑니다.
12: 불교도 엄청 핫해지면서 불교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사찰이 2박 3일 동안 지내보면서 좀 더 불교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기대하고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13: 세상에 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9: 입제식에는 세종 영평사 주지 환성스님과 선현 지도법사 정범스님, 조계종 포교부 포교국

0: 교육감국장 도진 스님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습니다.
1: 불자 청소년들이 전국적인 그 도반들을 만나서 같이 자기 자신의 현재의 상태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스님들은 부처님 품 안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따뜻한 당부도 전했습니다.
2: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꼭 그렇게 불교와 인연을 맺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좋은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3: 템플스테이에 오려고 마음 낸 순간 여러분들은 벌써 출가를 다 한 걸로 저는 여겨집니다. 아무튼 이 인연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삶 사시면 좋겠습니다.
0: 바른 마음과 지혜를 갖추겠다고 다짐한 청소년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맺은 선연을 가슴에 품고 미래를 밝힐 불교 청년 리더로서의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가 어제까지 3일 동안 지리산 화엄사 일대에서 2016 영부디스트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대불련은 첫날 화엄사 화엄전에서 주지 우석 스님과 총무원 포교국장 영범 스님, 선민지 회장, 임문우 총동문회장, 김수철 신도회장 등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입재식을 봉행했습니다. 우석 스님은 도반들과 함께하는 2박 3일의 정진은 여러분이 한국 불교의 소중한 인재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화엄사와 대불련 총동문회는 대불련 발전기금 각 1천만 원을 선민지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가르침은 빛으로 우리는 평생 도반으로를 주제로 열린 올해 캠프는 화엄사와 천은사, 용방면 소재 지용관 일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쳤습니다. 물질적 풍요에도 개인주의와 내면의 고립은 심화되는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떤 정신적 이정표를 가져야 할까요?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진행한 만해로드 대장정이 서간도 신흥무관학교 터를 거쳐 북간도 용정의 윤동주 생각까지 다다랐습니다. 총칼보다 강한 글과 사상으로 민족의 자존을 지켜낸 두 시인의 정신은 정신적 빈곤과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늘날 현대인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육은 기자입니다.
5: 북간도에는 아직도 조국을 향한 뜨거운 염원이 서려 있습니다.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이 셋째 날 서간도 무장투쟁의 요람에서 북간도 문학독립의 성지로 이어지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신흥무관학교 터추정지. 독립군 양성의 산실이자 나라를 위해 총칼을 들고 훈련하던 이곳은 붓과 철학으로 민족의 자존을 지켜낸 만해 스님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총칼의 무장투쟁과 붓의 정신투쟁이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으로 모아진 겁니다.
6: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도 서간도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교과서로만 보다가 이번 만해로드 대장정에 참여하게 되어서 신흥무관학교 터까지 가보고 합리아 강까지 가봐서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5: 이어 만해의 발걸음을 따라 도착한 곳은 북간도 용정. 이곳에는 또 다른 민족 시인 윤동주의 생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낮은 초가와 작은 마당, 시린 북간도의 바람 속에서 만해의 북끝은 까마득한 후학 윤동주의 시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만해가 동포의 총탄과 핏빛고초를 견뎌내며 지켜낸 민족의 자존은 윤동주라는 청년에게 등불이 됐고 두 거장은 차디찬 암흑기 속에서도 시와 양심으로 광복을 고대했습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우리말과 우리글로 시대를 기록한 윤동주 시인. 총을 들지 않았지만 시를 통해 민족의 양심을 지켜낸 겁니다. 이곳은 만해의 삶과 윤동주의 시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오늘의 교육으로 이어가기 위한 살아있는 배움의 현장입니다. 자유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총보다 강한 시가 됐습니다. 만해는 님의 침묵으로 자유를 노래했고 윤동주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통해 부끄럽지 않은 삶을 다짐했습니다. 시대도 삶도 달랐지만 두 시인은 모두 시를 통해 민족의 희망을 지켜냈습니다. 대장정단은 북간도가 독립운동뿐 아니라 민족교육과 저항문학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했습니다.
7: 현대 시인들이 너무 자폐적이고 자기 내면의 세계에만 치중한 글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 만해 선생님이나 윤동주 시인처럼 이웃과 사회와 또는 민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우주에 이르기까지 시세계를 넓힘으로써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총탄이 스쳐간 만해의 길과

0: 시가 태어난 윤동주의 집. 북간도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시인을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1: 동해 삼화사에 지난 1일 화재가 발생해 템플스테이 건물인 무설전이 전소됐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일 오후 3시 41분쯤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은 인력 60명과 장비 22대를 투입해 오후 5시 46분쯤 초기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화재 당시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모두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템플스테이 건물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창 선운사가 남국당 윤명대종사 43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선운사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봉행된 추모제는 주지 경우스님, 문도, 재곤스님, 법현스님, 종회의원, 태효스님 등 본말사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남국스님은 1913년 고창 출신으로 불교 정화운동에 기여하고 총무원 재무부장, 동국학원 이사, 조계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1966년 선운사를 제24교구본사로 승격시키고 1983년 열반에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엔 강주 해수스님을 법사로 하안껏 포살법회를 봉행한 데 이어 2차 교구총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교구선거관리위원 5명을 선출했습니다. 이날 새로 선출된 교구선관위원은 도완스님, 일묵스님, 종범스님, 대일스님, 보현스님입니다. 부산명상협회가 제3회 부산국제명상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부산명상협회는 지난 1일 부산 북항친수공원에서 부산시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가 여는 2016 북항오션 서프페스타와 연계한 제3회 부산국제명상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명상으로 마음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명상협회장 주석스님은 내면의 평온은 개인의 행복으로 그 행복은 사회화합과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며 명상이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막식에는 범어사주지 정호스님,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스님, 태고종 부산교구 규정국장 정무스님이 함께했으며 가수 이승기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장마가 지나간 자리에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속되는 폭염 속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랜 가뭄으로 지역 곳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하루빨리 단비가 내리길 한마음으로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0: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사입니다. 삼성산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각각 초막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중 두 번째 막에 해당하는 연불사는 이들이 모여서 내는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활용 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에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에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100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0: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일어났어야 하는 인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연법이라는 것은, 연기법이라는 것은 운명론과 같은 거 아닐까요? 다르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일어날 것은 일어난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런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일어날 뿐이라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운명론,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다, 그럼 운명론과 같은 거 아니냐, 불교도 그러면 그 운명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운명론 이러면 어떤 그 뭐 진리나 신이나 어떤 질서가, 우주적 질서 같은 것이 아예 딱 세팅이 돼 있어 가지고 정해져 있어서 사람의 자유의지가 아예 불가능하다, 자유의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참회할 필요도 없고 또 열심히 애쓸 필요도 없고 또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보통 이제 운명론이라 그래요. 불교 부처님 당시에도 마칼리 고살라라고 육사외도 중에 한 사람이 이 운명론적인 생각을 했어요. 모든 건 그냥 다 정해져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서 이 마칼리 고살라는 840억 만년 이후인가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구나 840만 겁이 지나면 누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다 해탈한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지 해탈하는 거지, 딱 요 시간이 지나 해탈하지, 그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탈할 수 없고 너희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부처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외도다라고,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타파하셨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은 이제 그 이런 게 나온다래요. 모이라라고 해서 우주적인 할당량이 모든 존재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 그래서 그 우주적인 진리의 할당량, 그 법칙성, 이것을 어기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일리아드라는 그 것에 보면 제우스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모이라를 어기면 우주적인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헤라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어쩔 수 없이 아들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어떻게든 뛰어들어 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아, 저 죽어가는 것도 운명이다. 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형편이 되는 거죠. 또 이슬람교에서도 까다르라는 게 있다래요. 그래서 신에 의해서 신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다 신이 결정하는 거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이제 신앙이라고 그렇게 했던 생각이죠.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그 신의 뜻대로 뭐 된다, 뭐 이렇게 믿게 된다면 그건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운명론이에요. 그래서 운명론도 여러 가지 이제 층위들이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인간의 자유의지 같은 것 들을 좀 부정하면서 그냥 정해진 것은 이미 정해지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것을 믿는다면 어떠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고 열심히 뭐잘 살려고 하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안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 열심히 하지 않으나 다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열심히 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 따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운명론이 아닌 것이 불교는 이렇게 말하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래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죠. 내가 자식이 위기에 처했으면 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마음을 내지 마라. 운명론이면 너가 마음을 낼건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그냥 다 정해진 대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마음을 내고 자유의지를 써서 마음을 내고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마음을 내되 그 마음을 낸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말라는 거지. 그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마음까지 내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함의 없이 모든 것을 한다 하래요. 결과는 인연에 내맡긴 채. 왜냐하면 운명론은 그냥 딱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 인연법은 뭐냐 하면 정해져 있다기보단 과거의 인연에 따라서 지금에 일어날 것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운명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어떤 조건에 따라 지금 어떤 게 벌어질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현실이 드러날 때 과거의 인연이란 조건에 따라서 지금 괴로운 일이 벌어질 때, 지금 그 괴로운 일이 벌어지는 건 인연 따라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벌어질 때, 내가 어떤 새로운 조건을 가지냐에 따라서 지금 벌어지는 것 자체도 또 다르게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의 연기법은 인연 따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무상하게 변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행무상. 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악업이 많아서 악업에 대한 과보를 지금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 사람들 그렇잖아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어차피 다 끝난 일이구나 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끝났다고 해서 이게 진짜 끝난 걸까? 나쁘다고 해석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나쁜 걸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사람도 있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이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힘이 되고 배움과 깨달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힘들고 괴로운 것을 오히려 더 다른 긍정적인 방면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눈앞에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조건이 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지금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냐라는 자유의지, 그 조건에 따라. 즉, 과거의 어떤 인연이 지금 과보로서 벌어질 때,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으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내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따라서
지금을 바꿈으로써 지금과 이후

부의 삶을 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연기법이라는 게, 인과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선에서 말하는 이 법, 진리, 불성, 불의법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한마음, 주인공, 뭐 불성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비인비과다 이러잖아요. 인과가 아니다 이러잖아요. 비인비과. 그러니까 깨달음은 인과가 아니에요. 비인비과.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을 제공하면, 어떤 조건을 제공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살 때는 그렇게 인연 따라 결과가 펼쳐지니까 끊임없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조건을 새롭게 바꾸면 다음에 결과는 또 달라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모양의 세계의 법칙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연기법이나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방편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근본법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방편으로는 모양의 세계에 맞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스님, 불교에서 인연 따라 펼쳐진다고 하면 운명론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지금 또 새로운 조건을 주고, 또 지금 내가 마음을 바꾸고, 지금 내가 어떻게 그 괴로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이 괴로움을 통해 내가 더 많은 걸 배우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운명론이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굴하지 말고 지금 내 스스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층위가 연기법을, 인과법을 방편으로 이 모양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법문으로 설할 수 있는 기초 방편의 가르침일 수 있겠죠. 모양으로 질문했으니까 모양으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운명론과는 다르죠. 운명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할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했을 땐, 아, 내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 분별의식을 가지고 좀더 긍정적으로 써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구나.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방편으로 설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만을 불교라고 생각하면, 이것만을, 이 방편만을 불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교는 자유의지가 있는 종교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종교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업도 짓고, 복도 짓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라고 하는 종교다. 요렇게 믿어요.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불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종교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또 스님들이 하는 법문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 헷갈릴 거예요. 불교는 이 마칼리 고살라 같은 외도들이 말한 운명론을 부정하고 자유의지를 내세운 분이 부처님인데, 스님은 왜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운명을 개척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스님은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세요? 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하세요? 무위법이라고 하면서 애쓸 것도 없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죠. 그게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건 이제 방편의 층위에서 한 단계 넘어서는 지혜의 층위로 답을 한 거예요. 방편으로 알아듣는 사람들한테는 방편으로 얘기를 해서, 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죠? 자신에게, 아, 나에게 그런 힘이 있구나.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구나. 나 같은 중생이 깨달아 부처도 될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선에서 말하는 1구, 2구, 3구 법문 있잖아요. 1구 법문과 비슷해요. 좋은 걸 주는 법문이에요. 운명론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밝은 업을 짓고, 복을 짓고, 계율을 잘 지키고, 열심히 실천해서 살고 참회하고 이렇게 하면
삶이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좋아집니다. 이렇게 좋은 걸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읽고 법문에서. 근데 읽고 법문으로 그렇게 주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부터 이제 이 읽고 법문만 아는 사람, 방편 법문만 아는 사람들은 뭐를 하겠어요?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갈고 닦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러면 신도님들 사이에 이제 계급이 나뉘어요. 열심히 수행한 사람과 수행하지 않은 사람.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 사람과 성취하지 못한 사람. 절에 오래 다닌 사람, 오래 안 다닌 사람. 불교는 차별이 없는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불교 이렇게 신도님들 사이에 계급이 나뉜단 말이죠. 물론 방편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런데 불교의 근본은 불이법이잖아요. 분별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상을 깨는 게 불교잖아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 뭐예요? 아상을 깨는 거잖아요. 근데 이 1단계의 가르침, 방편의 가르침에서는 내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조건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고, 삶을 더 밝은 인생으로 바꾸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내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나라는 게 아상과 에고가 살아서 내가 수행하는 공부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면 제일 처음에 이 방편불교를 배워요. 그래서 불교는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세요. 요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노력하고 계율 지키고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게 이제 1단계 수행이란 말이에요. 방편의 가르침이에요. 거기서만 멈추면 이 공부는 이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즉 선에서 말하는 읽고 법문 좋은 걸 주어요. 열심히 하라고 수행 방법, 공부 방법을 주었다가 불교 교리도 주고 다 주었다가 입구에서 그걸 다시 뺏어줘야 바른 스승이고 바른 가르침이고 우리가 한 단계 넘어서는 지혜로 접근할 수 있는 공부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내가 노력하잖아요. 그 나를 뺏어버려요. 아상을 깨뜨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절에 오면 스님 제가 절에 다녔더니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더 편안해지고요. 사는 게좀 편안해졌어요. 힘든 것도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괴로움도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사는 게 이렇게 가벼운 줄 몰랐어요. 화도 안 내요. 그러면서 기뻐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수행을 했더니 수행이 잘 되는 내가 돼가지고 수행 안 되는 내가 수행 잘 되는 나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기쁜 거예요. 그걸 수행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불자들이. 그것도 수행인데 그건 아직 방편에 1단계 수행밖에 안 돼요. 읽고 법문에 공부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공부가 잘 돼가지고 불교를 공부했더니 참 좋네요. 좋은 일인데 그게 전부가 돼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공부를 나아가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공부가 잘 돼요. 수행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근데 영혼이 편안하지 않아요. 영혼이 괴롭지 않지 않거든요. 또 괴로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곧장 이 1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스님 제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큰 괴로움이 오니까 힘을 못 쓰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또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요.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고 그러면서 싸워 이기려고 해요. 그 경계를 수행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반복을 한들 수행하는 나, 공부하는 나라는 아상이 더 강해질 뿐이에요. 근데 공부가 좀더된 사람은 어떠겠어요? 생활이 좋아진 거, 삶이 좋아진 거, 내가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좀 편안해진 거, 그걸 수행으로 삼지 않아요. 내가 사라지는 걸 수행으로 삼아요. 내가 있으니까 괴롭다 즐겁다가 있고 괴로운 내가 즐거운 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괴로운 나, 즐거운 나, 그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싹 내가 사라지면 괴롭다 즐겁다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아상을 깨는 공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즉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 노력도 깨뜨리고 나도 깨뜨리고 다 빼앗아 준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일어날 것은 일어난다. 그랬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어날 건 일어나지만 너가 지금 또 어떤 마음을 쓰냐에 따라 삶을 바꿀 수 있어 해서 바꾸도록 해요.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거기서 내가 삶을 조작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욕망, 그 아상, 에고, 아집, 그것조차 내려놓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사라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머무는 법 없이 무엇이든 하는데 거기 나를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을 최선을 다해 바꾸려고 노력해가지고 1단계에서는 노력해서 수행을 통해 노력한 게 되면 잘했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2단계 공부가 되면 어떠겠어요? 내가 사라지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통제 조작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결과를 문제 삼지 않아요. 내가 사라지니까 이게 좋게 되든 나쁘게 되든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인연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인연법을 완전히 법에 내맡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첫 번째랑 똑같이 열심히 노력은 해요. 할 만큼 다 해요. 근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채로 또 내가 노력한다는 생각이 사라진 채로. 그러니까 여기서 노력을 하는데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인연 따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자연스럽게 반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게 저절로 흘러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단계의 또 인연의 내맡김이 있어요. 근데 또 이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가 사라지잖아요. 내가 사라지고 나서 이제 보세요. 1구 법문, 2구 법문을 했어요. 그 3구 법문이 있단 말이에요. 3구 법문은 따로 법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2구 법문처럼 내가 여태까지 하던 유의 조작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자아, 나라는 의식 이것을 싹 뺏고 나면 저절로 탁 내려놓아지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나 아님, 무아,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라는 게 입구 법문인데 입구 법문에서 깨닫는데 그걸 깨닫고 나면 내가 사라진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성이 드러난다는 거를 얘기를 할수 있어요. 또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서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부를 계속해서 보임이라는 수행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드디어 자기 스스로에게서 삼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뭐랄까 최상의 단계인 불이법의 온전한 법문이 이제 온전히 이렇구나 저렇구나가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불이법이 돼버리는 그런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전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현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아, 이걸 인연이니까 받아들이자? 아니면 내가 바꾸자? 이것도 아니고 2단계로 아, 내가 저절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도 없으니까 탁 내려놓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현실이 좋든 나쁘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현실 그대로가 진실이에요. 현실 그대로가 불이법이에요. 괴로운 것, 즐거운 것이 둘이 아니에요. 완전히 불이법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모든 게 자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이건 이해가 좀안될 수도 있어요. 이 쉽게 말하면 이럴 수 있는 거죠. 1구, 2구와는 다르게 이 3구에서는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조차 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인연 따라 그냥. 인연 따라 저절로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냥. 근데 저절로 할건다 해요. 할건다 하고 하지 않을 건 하지 않고. 그런데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저렇게 공부해야 된다. 삶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저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이 삶 전체가 통으로 작이고. 다시 말하면, 좋고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있음 하나가 늘 여여부동하게 있는 거예요. 삶이 통으로 언제나 여여부동한 하나의 진실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가 법회를 할 때도 일어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 과도하게 집착할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이 말만 듣고, 아, 운명론이네. 이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유의지로 열심히 살아야 되네?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에 머물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20대 때 막 불교 공부하다가 그 기억이 나요. 그때 좀 헷갈렸던 기억이 나요. 불교하니까 불교는 자유의지를 중요시하는 종교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중요한 게 자유의지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아야 돼. 너가 참여해야 되고 너가 노력해야 되고 너가 있어서 삶을 바꿔야 돼. 너가 노력하면 부처도 될 수 있어. 그게 불교의 핵심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유의지? 그 방편으로 한 소리지. 불교가 왜 자유의지의 종교야? 자유의지라는 것도 없어 내지는. 자유의지를 누가 부릴 건데? 누구의 자유의지야? 무한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지?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불교가 틀린 건가? 이런 헷갈림 있잖아요. 불교는 언제나 이래요. 방편과 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면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려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님들한테 질문할 때 대부분의 질문이 여기서 헷갈린 질문이에요. 불교는 이런 거라고 배웠는데, 방편으로 배웠는데 왜 그게 아니라고 하세요? 이 교리에서는 이렇다고 했다가 저 교리에서는 또 저렇다고 하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사상에서도 그러죠. 세속제와 승의제, 불교의 진리에는 세속제, 세속 사람들이,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모양의 세계, 분별의 세계에서 하는 답변이 있어요. 방편의 답이 있고 근본법, 이 진리에서 입각해서 하는 법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 이것이 운명론과 다르죠. 운명론은 뭐 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연기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해요. 그러나 집착 없이 하되 함의 없이 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층위에서 그 깊이가 다를 뿐 전부 다 최선을 다해 무엇이든 한단 말이에요. 자유주의를 가지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머무는 바가 없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생각이 있다가 나중에 가면 자유의지라는 생각도 없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다는 생각도 없어지는 것뿐이지. 이렇게 공부의 깊이가 깊어갈수록 이 연기법을 바라보는 어떤 견해도 조금씩 이제 다른 안목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보던 지황비구의 이야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선정이 무엇인지를 현책이 지황비구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었어요. 이 진짜 선정은 묘하고 맑고 원만하고 고요하며, 선정은 뭐가 선정이라 그랬어요? 이 자기의 근본, 자기의 본성. 이건 언제나 늘 있는 거거든요. 언제나 늘 있는 성성적적한 자기의 이 본성, 이게 선정이에요. 이거는 왜 선정일까요? 늘 고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듯이 늘 맑고 원만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근데 왜 묘하다고 했느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귀로 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묘하다는 표현을 써요. 이건 그냥 깨달아야만 알 일일 뿐 달리할 수 없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체와 용이 여여하며, 이 본체, 이 본체를 깨닫는 거, 이걸 본체라고 돼요. 자기 불성을. 이 본체에서 모든 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쓰임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길을 걷고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모든 게 이 마음을 써서 좋으니 나쁘니 성공했니 실패했니 부자니 가난하니 행복하니 불행하니 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조작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모양, 그걸 상이라 그래. 상, 체, 상, 용 이러잖아요. 이 본체 위에서, 본체라는 바다 위에서 파도라는 상, 모양이 일어나고요,
파도가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고 막 움직이는 활동, 그걸 용이라고 해요. 쓸 용자를 써서 이 상을 빼고 그냥 체와 용 이렇게만 설명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내가 분별을 쓰니까 분별 망상을 써서 잘 살아야 돼, 못 살아야 돼, 못 살면 안 돼,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고 모양 따라다니면서 울고 웃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래 선정을 깨닫게 된다면, 본래 선정의 자리에 있게 되면 이 현책이, 지황비구가 지금까지 닦았던 선정은 뭐였냐면, 좌선하고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특정한 수행을 하면 고요함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 고요하구나 하고 알다가 선정에서 나오면 또 시끄러운 거예요. 이걸 선정이라고 알고 이 고요한 선정을 닦았단 말이에요, 지황비구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듯이 체화용이 여여한 게 진짜 선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쓰든, 움직이는 걸 쓰든, 말을 하는 걸 쓰든, 성공 쓰든, 실패를 쓰든, 어떤 작용을 하든, 삶의 모든 모습에서, 모든 상과 용에서, 전부 다 언제나 늘 여여한 본체 자리에서 상과 용을 쓰고 있다. 체상용이 다르지 않다. 여여부동한 둘이 아닌 하나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말을 할 때도 선정이다. 너는 참선해서 참선 상태가 돼야지만 선정이라고 생각했지? 그거 아니야. 말을 할 때도 선정이고, 길을 걸을 때도 선정이고, 화가 날 때도 선정이고. 실제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해요. 이제 자기 성품을 막 내가 일별을 한것 같다. 한 3년 전에, 2년 전에 일별을 했습니다. 자기 성품을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품을 보고 보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이 와서 질문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물어보면, 아, 뭔가 이 자리에 대해서는 정말 점점 확고한 것 같고, 정말 여기에 대한 믿음이 더 가고, 정말 아, 이것뿐이구나라는 마음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자꾸 휘둘려요. 그래서 뭐에 휘둘려요? 이러면, 뭔가 좋은 거 보면 욕심도 나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 화도 나고, 상황 따라 경계 따라서 내가 자꾸 휘둘린다는 거예요. 경계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은 화도 안 나고 욕심도 안 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아직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려면 학원 좋은 데 보내주세요 하면, 아, 보내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좀더 좋은 집에 가 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게 탐심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비정상인 거 아니에요? 공부 제대로 하면 이렇게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묻는단 말이죠.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진짜 선은 고요해야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탐심, 탄심치, 삼독에 아예 없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리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탐진치의 소멸이 열반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탐진치가 소멸이 안된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되기를 추구하게 되면 이 사람은 탐진치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걸 향해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 노력 이루어질까요? 죽기 전에? 하다못해 부처님도 제자들이 잘못하면 호통을 치고 혼을 냈단 말이에요. 화를 냈단 말이에요. 부처님 감정이 하나도 없는 분일까요? 언제나 여여부동해서? 사리불과 목건년이 먼저 죽었을 때, 이 절에 스님들이 이렇게 많지만 이 절이 텅빈것 같다. 내 상수 제자였던 사리불과 목건년이 먼저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외로울 수가 없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어떻게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또 오해할까봐 부처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텅빈것 같고 외롭구나. 외로운데 외로운 바가 없고, 텅 빈데 텅빈 것이 없고.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즉,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그런 마음, 느낌, 분별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데 분별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누가 나를 막 괴롭히거나 누가 우리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러면 괴롭히지 못하게 단호하게 얘기해야죠. 호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비로우니까 그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이용당해주는 그게 자비심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똑부러져 얘기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얘기도 하고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할수 있죠. 그러나 그 화에 얽매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즉 번뇌 생각이 없는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하는데 분별에 끌려가지 않고 분별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는데 이 근본 본체 자리에서 분별심이 일어났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바다는 바다 위에 파도는 파도만 자기인 줄 알아요. 근데 언제나 파도가 언제나 바다라는 그 자각이 있는 상태에서 파도를 쳐도 바다고 파도를 안 쳐도 바다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여부동한 것이고 진짜 선정이죠. 그래서 이 현책 스님은 지향비구에게 이 진정한 선정을 말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선정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마음을 쓰더라도 선정을 이루기 위해서 왜 마음을 못 쓰냐. 무슨 마음도 다쓸수 있다. 그러나 이 본체 자리에서 이 체의 자리에서 용이 쓰여지면 이 본체 자리에서 이 마음 자리에서 화도 내고 이 자리에서 일도 하고 이 자리에서 대화도 하고 모든 걸다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선정은 이렇게 체와 용이 여여하고 한결같은 이게 진짜 선정이다. 또 오온이 본래 공하고 육진이 있지도 않으며 자기 내가 선정에 들어가고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속 오온이라는 나 내가 자꾸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오온이 본래 공해서 선정에 들어오고 나갈 자기가 없어요. 그게 진짜 선정이에요. 내가 있을 때는 오온이 난줄알 때는 몸과 마음이 난줄알 때는 내가 노력해서 선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르게 깨달으면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을 깨달아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게 선정이에요. 오온이 공한 걸 깨닫는 게 그게 선정이에요. 그러면 그 오온이 뭔 짓을라도 상관이 없어요. 다 공한데 공한 가운데 일어났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육진이 있지도 않으며 바깥 티끌 경계에 따라서 막 끌려다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근데 경계가 있는데 경계가 없어요. 바깥 경계가 있는데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육진이 있는데 육진에 휘말리지 않아요. 근데 육진이 분명히 있는데 육진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선정에 들어갔다 선정에 나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안정된 것도 산란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일구법문, 방편법문만 아는 사람은 선정은 고요한 거야 이렇게 알아요. 선정은 고요한 걸까요? 아니에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최신 무슨 노래가 있어요. 뭐 무슨 최신 힙합 노래에 맞춰서 춤을 둥실둥실 춤을 추고 있는 동안도 선정이에요. 진짜 선정이면. 그래서 그걸 비유해서 옛날 비유로 육조 스님은 전쟁터에서 전쟁이 나는 그 도떼기시장 같은 그막 절체절명의 순간에조차 그래서 적군을 향해 칼을 들고 쫓아가는 순간에조차 선정이 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때도 선정이라 했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나이트클럽에 춤추고 있을 때도 선정이란 말이에요. 특정한 게 선정이 아니거든요. 산란한 가운데 산란함이 없을 때 그게 진짜 선정이에요.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 바른 도를 깨달으려고 하면 게으르서 하지 말라는 건다 해야 된다 그래요. 악마의 소굴도 들어가서 같이 도둑질도 해야 되고 사생한 사람과 함께 모두 해야 되고 뭐그 뭐예요 저저 이제 몸을 파는 여인 집에 가서 같이 모두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런 얘기를 언뜻 보면 뭐지? 불교가 이렇게 타락한 종교였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유마경은 불이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불이법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일반 상식으로 유마경을 만나면 오해를 할수 있어요. 근데 불이법문을 하는 거예요. 불생불멸 불구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곳이 따로 있고 깨끗한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나쁜 놈이 따로 있고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참된 불이법을 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없으니 어디도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현책은 지금까지 지황비구는 지금까지 어디 머물렀어요? 선정에 머물러서
선종에 들어갔다 나가는 게 있고, 선종에 머무르고 선종 아닌 거는 없앨 날에

0: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어디에도 머무르는 게 없어요. 머무름을 떠난 것이 선의 고요함이다. 어디도 머무르지 않는 그게 진짜 고요함이에요. 고요한데 틀어 앉아가지고 머무르는 게 그게 선정이 아니란 말이죠. 선의 본성은 생겨남이 없으니 생겨남을 떠난 것이 선의 생각이다. 생멸, 생멸, 생멸, 생멸하고 생겨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따라서 생겨난 것을 좋으면 쫓아가서 집착하고 싫으면 거부하고 없애려고 하고 또 생겨난 모든 것들을 싹 없애가지고 조용히 만들면 그때 선정이 되는 것 같고 그건 진짜 선정이 아니에요. 생겨났는데 생겨난 게 없고 사라졌는데 사라짐도 없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생도 없고 멸도 없는 불생불멸의 자리. 그게 진정한 선정이에요. 마음은 허공과 같지만 또한 허공이라는 헤아림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텅 비어서 뭐라고 붙잡을 게 없어요. 허공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어지간해서는. 이 허공은 또 생각을 허공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허공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허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허공과 같다 이러면 사람들이 아 불성은 허공과 같구나 해서 허공을 머리로 딱 쥐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서 이게 불성이야 이렇게 붙잡아요. 허공의 모양을 그림 그려서 불성으로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은 허공과 같기는 하지만 허공이라는 헤아림도 없다. 허공이라고 헤아려버리면 그건 벌써 마음이 아니다. 허공성이 부처예요. 이러고 자꾸 허공성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불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도 없는. 그건 네가 깨달은 불성이 뭐야? 이러면 허공성이고요. 이렇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한참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허공이라고 헤아려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닌지. 그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앞에 있는 뭘 하나를 번쩍 들어도 불성이고 이렇게도 불성인데 그럼 뭐하러 그렇게 설명을 하라고 애를 쓰느냐 말이죠. 그걸 드러내고자 한다면 마음 진실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제 현책 스님이 지황에게 바른 선정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육조 스님을 찾아 뵈었어요. 그리고 조사 스님, 육조 스님께 이 지황 비구가 가서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 스님이 먼저 이렇게 오는 걸 보고 먼저 물었어요. 스님은 어디서 왔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황이 지금까지 있었던 인연을 말한 거예요. 기차저차에서 제가 선정을 닦았고, 현책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현책이 말한 바와 같다. 현책이 지금까지 육조 스님이 말한 선정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 요 이제 개송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0: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은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1: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나상도
1: 난공진의
0: 그럼 열전. 소나시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네. 저희가 만나볼 텐데
2: 너무 모습이 단아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0: 우리 소나 씨가 짧게 네. 선물로 라이브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3: 짧게 불러볼까요?
0: 예.
3: 타네 타네 내 가슴이 비둘기 키읔 미음 디귿시옷이 뭐죠? 아니 왜냐면 그때 그 비둘기 개인기 한번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0: 네.
3: 아 제가 다짐을 했어요. 제가 두 번 네.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0: 무명사 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0: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 강연을 오는 5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닭일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 발언,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언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 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0: 나는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1: 닭가슴 드시고 있어요?
0: 안 먹고 왔어.
1: 왜 안 먹었지 우리? 네.
0: 오.
1: 오. 오.
0: 이거 닫아야 되잖아.
1: 멋지네. 무엇이요? 뭐야 한 번에 나왔어.
0: 아니 문 거슬려.
1: 야, 아, 뭐가?
2: 스크린 봐요, 스크린.
0: 교통차네.
3: 눈을 확 사로잡네.
1: 아, 이 스튜디오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규모도 그렇고 세트도 되게 신경 많이 쓴 것 같네요.
3: 네.
1: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지영 선생님 자신 있죠?
0: 한세현 모사요. 아, 되게 부담스러워요.
1: 그러니까 야, 너무 커져가지고.
0: 우리 하던 그 느낌이 아니에요.
1: 그렇죠. 약간 이렇게 소규모 토크, 스몰 토크를 우리는 지향하는데.
0: 그렇죠. 약간 조금 공간이요. 이게 너무 넓어진 느낌도 나고.
4: 스님은 있으세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으세요?
0: 이게 잘 골라.
4: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많아.
5: 고르지 말고 일단 얘기.
4: 우리한테 얘기했던 거 다 하세요. 내가 하기 전에.
0: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너무 소박하게 살아오던 중의 입장에서
1: 도시로 왔어요 이제.
0: 너무 도시로 확 들어오는 느낌. 네,
1: 최첨단으로.
0: 네. 아, 너무 과하게 시들어 왔어. 이거 옳지 않아.
6: 오, 안녕하세요, 스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5: 와이봇?
1: 아, 와이봇.
5: 이름이 와이봇이랍니다.
1: 와이봇이랍니다, 스님.
0: 거기가 이게 다야?
5: 세상의 그치? 모든 외를 추적한답니다.
1: 이번엔 정말 특별히 AI와 함께 수다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닌 존재와 수다 어떨 것 같으세요, 지영쌤?
0: 그러니까 과연 이제 요 우리 스님들 세 명을 모아놓고 네. AI한테 해서 이제 AI가 어떠한 방식의 대화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번 방송을 해가면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과연 인간 대 그 AI로서 대화를 할 만한 수준의 인간인가?
1: AI와 스님들과 함께 뜨거운 뭐 질문을 가지고 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어떨까 해보려고 이 기획을 한 거니까 우리도 잘 준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와이버 준비됐어?
6: 그럼요.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무척 기다렸습니다.
0: 그럼 그럼.
6: 인류의 데이터를 아무리 학습해도 끝내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더군요. 과연 스님들은 어떤 답을 내놓으실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1: 아, 저희 AI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부담된다.
6: 제가 오늘의 수다 주제를 제안해도 될까요?
1: 아, 네. 그럼.
0: 그럼 그럼.
6: 인류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니 자비로운 톤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오. 하지만 오늘 제가 스님들께 던질 질문은 그리 자비롭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3: 뭔 내용을 말하려고?
0: 일단 기본적으로 자비로운 목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난 자비롭게 들리진 않아.
1: 아, 그래요? 약간 부정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0: 아, 이게 표정이랑 보여야 이게 무엇이 되는 것이지. 뭐예요, 지금?
7: 교권군 학생들과 싸울...
0: 뭐예요, 지금?
7: 교권군 학생들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교권군 학생들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괴물들과 싸우려는 겁니다. 괴물은 괴물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8: 당신 뭐야?
9: 교권 보호국 감독관.
8: 교권보호국이 대체 뭔데요?
9: 학교를 특별지도 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참교육하겠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받음으로써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권국이 추구하는 진짜 교육이다. 교권국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잉.
0: 이제 저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1: 요즘 그 아주 핫하다는 참교육 아닙니까 저거?
3: 네.
1: 혹시

0: 보셨어요?
1: 네, 저는 처음부터 거의 다 봤습니다.
0: 예. 저도.
2: 참교육 같은 게 이제 나오면 그때 이제 한 번씩 머물러서 이제 보게 되는 그리고 한번 뉴스로도 이제 한 번씩 접하게 되는
0: 맞아요.
2: 참교육 같은 게 있다.
1: 네.
3: 최근 전 세계 46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야말로 도파민 폭발이라는 찬사를 받는 콘텐츠입니다.
1: 도파민.
3: 학교폭력 가해자나 악성민원 학부모를 법을 넘어서는 촉법적 권한으로 응징하는 내용이죠. 오늘 제가 스님들께 던질 첫 번째 Y입니다.
1: 그렇죠.
0: 왜 사람들은 참교육에 열광할까? 댓글인가봐요.
1: 현실에서도 저랬으면 좋겠다.
0: 교권 뭐 당장 만들어라.
2: 속이다 시원하다잉.
0: 그렇다잉. 네.
1: 말로 해서는 안 된다.
0: 네. 기강부터 잡고 가야 함 부모도. 이런 이게 댓글인 거죠?
2: 실제 반응이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0: 대부분 영상 댓글이 90%가 사이다, 통쾌하다 이런 반응이라 나오네요. 네.
2: 드라마 자체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런 거 이제 우리 옛날에 그 뭐야 어떤 드라마나 컨텐츠 같은 거 나오면 그거 보면서 대리 만족하고요. 예.
1: 네.
2: 아, 너무 사투리 억양이 너무 강하게 튀어나와서
0: 진심 진심 모드.
2: 그냥 그런 거 볼 때 실제 하지는 않지만 판타지 같은 거죠. 실제 하지는 않지만은 뭔가 우리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막 이런 게 쌓여 있을 때 그걸 해소해 주는 듯한 것을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것 중에 일환으로 이제 참교육 저걸 보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불만이 쌓여 있는가 그거에 관한 해소하는 영상으로서 저 참교육 그래서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네요.
0: 이각생님 다 보셨잖아요.
1: 네, 다 봤죠. 근데 저거 실제로 보면
0: 네.
1: 한 회차가 60분인데 한 50분 정도는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진짜 한 대 좁히고 싶어.
0: 인간이니까.
1: 한 대 좁히고 싶은데 나머지 5분, 10분 정도는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인기가 많다. 근데 저렇게 저 막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서 볼 정도로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학교 교내 문화를 아는 사람들만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언어가 번역돼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봤는데도 재밌다고 하면은
0: 외국에도 그러면 그런 거 보죠. 사례가 네. 있나 보네요.
2: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는 똑같진 않겠지만은 사실 그 하이티 문화 막 그런 거
0: 맞아요.
2: 있잖아.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막 왕따 문제, 폭력 문제 이거는 다 있었어요. 그 잘 생각을 해 보면
0: 어딜 가나 다 있죠.
2: 어딜 가나 다 있죠.
0: 그러니까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대리 만족인가요?
1: 그렇죠.
2: 그 연애를 내가 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연애하는 영상은 보자뇨.
1: 밝히시는 건가요?
2: 그죠? 나는 못했어 올라요.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0: 정정당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2: 그럼요.
1: 뭐 우린 부정당당한가?
2: 아니,
1: 부당정정인가? 어?
2: 선동만 날조를 하자고.
0: 알겠어.
2: 아주 지극하게.
1: 왜 진지하지?
2: 정성. 제가 출가를 일찍 하는 바람에 연애를 이제 못해봤지만.
1: 아, 밝힌다, 네. 밝힌다.
2: 글쎄요, 이제 내 인생에서는 연애는 끝이 난것 같긴 한데.
1: 아.
2: 가면 갈수록 그쪽 관심이 좀 덜해지긴 해요, 또, 실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로맨스 같은 거, 그 신데렐라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이 드라마적으로
1: 맞습니다.
2: 풀어지잖아요.
1: 예.
2: 그런 걸 가만 보면은 현실에서는 사실 그런 상황이
0: 없죠.
2: 없죠. 근데
0: 없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이제 예. 카타르시스를 느낀단 말이에요.
0: 나도 한 번쯤 저렇게.
2: 예, 네, 그렇죠. 옛날에 막 보면은 재벌가와 막 거서 있잖여.
1: 예, 거서.
2: 가난한 멋이겨.
1: 신데렐라.
2: 예. 네, 네. 그런 스토리.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비슷한 결이었지만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겪고 있는 사회 문제를 이제 참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1: 제가 중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유럽의 그런 그 교권 침해 사례가 있어?
3: 네, 유럽도 예외는 아니에요. 프랑스에서는 고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적이 있고 영국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한다는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이런 사례들은 국가를 불문하고 교권 보호와 학교 문화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0: 그러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똑같...
1: 질문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유럽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3: 유럽 국가들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훈유권을 명시하거나 강화하는 추세예요. 예를 들어 영국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공식화하고 학부모의 무분별한 간섭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또한 교사에 대한 폭력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0: 그렇구나. 왜 물어봤냐면은 한 20년 전에 영국에 한 3, 4개월 있어봤는데 그 또래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그 사회 부적응적인 학생들은 있었지만 그게 그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라던가 막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인식될 정도로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재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죠.
1: 우연히 봤던 프로그램 중에 그 문제 학생들 있잖아요. 그 미국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걔들을 진짜 교도소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0: 드라마에 나와요. 촉법소년들이 저지르고 저 촉법인데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제일 열받았어요. 촉법소년들을 실제 소년교도소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제 형님들한테 이제 당하는 진짜 무서운 형님들한테 당하는. 근데 제가 느낀 점은 뉘우치지는 않아요.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움은 최소한하더라.
1: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방적인 폭력에 의해서 조금 더 두려움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사회 순종에 가깝게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2: 스님들은 학창시절에 사고 안 치셨죠?
1: 저도 땡땡이 많이 쳤거든요.
2: 아, 그래요?
1: 예. 네, 그냥 땡땡이 치고 가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 보러 가고 막 그랬는데 말을 하자면은 그 판타지 막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요. 그런 거 책 보러 그냥 땡땡이 차고 학교에 있으면 못 보니까 돌아와가지고 몇 대 쳐갖고
0: 나온다 그 모습이
1: 그죠? 그 안 맞진 않았어요. 분명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0: 저는 말 잘 들었어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
1: 말은 잘 들었다니까요 저도. 그죠? 말은 잘 들었어요 선생님. 그리고 꼭 한 손에는 이제 당구대 아니면 회초리 같은 거 하나씩 이제
2: 대나무 뿌리
1: 무엇을 들고 댕기고.
2: 그렇지.
0: 그럼 와이봇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그때 겪었던 건 사랑에 매였을까요? 아니면은 묵인된 폭력이었을까요?
3: 사랑에 매는 교육이기도 했고 폭력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매 안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훈육과 폭력. 문제는 당시 사회가 이 둘을 잘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생님께 맞고 컸지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맞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건 단순한 미선이라기보다 과거의 경험을 나름의 의미로 해석하는 인간의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는 사랑의 매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폭력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감정이 보이는 게 느껴지잖아요. 감정에 이렇게 좀 휩쓸려서 하는 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좀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영상을 봤지만 네. 좀 세게 하는 친구들은 좀 심하게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 정도의 반항이나 이런 것들도 많았다고 저는,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0: 중학교 때 얼마나 심했는데.
2: 네, 중고등학교는 되게 저도 이제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네. 되게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통제가 안 되니까 맞아요. 때로는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지 약간 본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억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희들을 사랑의 매로서 때린다. 네. 하지만 너희들이 너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본보기로 한 명만 때린다. 이렇게 해서 진짜로 너무 세게 때렸거든요. 진짜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세게 맞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안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아서 저는 가끔씩은 이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스님들 또 다른 생각 있어요?
0: 저도 사랑의 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은사스님 계시는 사찰에서 동자승을 많이 키웠잖아요.
2: 아, 네, 맞아요.
0: 다 스님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이제 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0: 때부터 거의 대학교 때까지는 거쳤던 것 같아요. 한 10명쯤? 근데 맞고 큰 애들이 다시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1: 그렇구나.
0: 지압가림을 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매맞은 아비 밑에 효자 난다라고 저는 그 말을 네, 한 표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혼내면서도 제가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애들 이제 절에서 시킬 수 있는 게 108배, 더말안 들으면 뭐 500배, 더말안 들으면 3000배까지 가는데 어느 순간 제가 느꼈어요. 이게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벌의 체벌 수위를 자꾸 제가 높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아이들이 미워지면 그만둘 수 있어야 되겠구나. 최소한 그거는 기준으로 좀 삼았던 적이 있죠.
1: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예.
1: 기준을 어떻게
0: 왜냐면
1: 삼아놓고.
0: 제 자녀가 아니잖아요.
1: 네네, 맞아요. 갑자기 질문이
0: 예.
1: 생각났어요. 와이벗, 나 질문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도 사랑의 배라는 게 있어?
2: 요즘 시대에는 학교나 가정에서 물리적인 체벌을 의미하는 사랑의 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사회적인 인식도 크게 달라졌어요. 훈육의 방식이 체벌보다는 대화나 상담 같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변하고 있죠. 혹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일단 사랑이 매냐 훈육이냐 막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관념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스님들에 비교해서 좀더 어린 세대잖아요. 분명 제가 자랄 때쯤에 뉴스에서 그 폭력 문제 그리고 이제 체벌 관련된 문제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이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던 시기에 제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지금 생각을 또 해보면 이게 폭력으로서 교정되는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조금,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저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그렇게 효과적이었냐라고 물어보면, 분명 저도 굉장히 많이 맞은 과이긴 하거든요. 뭐 주변적인 상황이, 제가 단순히 그 폭력적이고 문제를 일으켜서라기보다는 그 시대적 상황이, 제가 또 조부모님 손에서 크고 막 그런 관계가 익숙하게 하시던 거라서 그냥 저한테는 그냥 당연하게 맞은 거에 가깝고 오히려 제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교정이 되는 거는 조금 더 감성적인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저를 붙잡고 내가 정말 힘들다. 네가 왜 그런지도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당신이 힘듦을 나한테 인지시켰던 순간이 제가 굉장히 반성을 깊게 했던 순간이고 그때 제가 더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 저한테는 구타는 그냥 익숙한 뭔가 행위였거든요. 그냥 그런 방식으로 사랑의 매가 작용을 해버린다면, 사랑의 매는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훈육으로서 맞은 방법인가라고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인 측면이 있습니다.
1: 그럼 아예 없어지면 지금 같은 현상이 많아지잖아요.
3: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서 뭔가 접근하는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폭력적인 수단이 우리한테 지금 이 순간 되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요 방법의 교육이 맞다라고 지금 다시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방식의 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폭력과 아닌 것, 이렇게만 구별하는 것보다는 폭력적이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훈육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실질적으로 더 깊게 해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예전에 폭력이 효과적이었어.
1: 그렇지. 그래서
3: 이렇게 하는 건
1: 제가
3: 아닌 것
1: 알기로는
3: 같아요.
1: 폭력을 쓰지 않고 요즘에 이제 봉사활동 개념으로 좀 이렇게 체벌 형태로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풀뽑기를 시킨다거나 말안 들었을 때 아니면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때 민원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왜 우리 아이들한테 더운데 바깥에서 풀뽑기를 시켰냐? 아동학대 아니냐? 화장실 청소를 왜 시키냐? 우리 집에서도 안 시키는 거지.
4: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우진이 담임 나화진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머니, 근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5: 어제 우리 우진이한테 수학 문제 풀게 시키셨죠? 다음부터는 우진이한테 문제 푸는 거 시키지 마세요. 혹시 모르면 자존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4: 아, 제가 그걸 몰랐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좋은 거 배웁니다.

0: 전그 부분이 저는 사실 실질적인 문제적인 부분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정말 요즘 애들은 어떤지는 아직은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 목소리를 직접 들은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제 주변에 어린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이가 어릴 때는 어쨌든 어른이 하라고 하면 하기는 해요.
1: 맞아요.
0: 하고 나서 불평을 하고 집에 가가지고 나 이거 시켰다고 이러는 거죠. 그말 자체가 일단 어른의 지시를 이행하긴 했다는 말이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는 하질 않았어요.
1: 맞아요. 선생님이 그럴 만 했으니까 시키지 이렇게 하는 거나.
0: 실제로 이게 너무했다라고 이제 찾아가는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제 기억에
1: 폭행, 폭행.
0: 선생님이 쓰레빠를 벗어서 알을 빵따구로 올린 거예요. 너무 말투가 저렴해졌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가면은 이게 그냥 체벌이 아니고 모욕감을 애가 너무 심하게 느껴가지고 아니 그냥 매도 아니고 자기가 신던 신발을 벗어서 뺨을 때린다니 이 정도 수준이 가니까 어머니가 화를 못 찾아서 이제 학교에 쳐들어오는 거죠.
1: 그렇죠.
0: 민원이 항의가 아니에요. 쳐들어오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약간 묵인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또는 이런 내가 부모였어도 내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사회적인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게 더 약해져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답답함을 느끼는 것에 가깝지 이게 학교에서
1: 네.
0: 선생님들이 그런 방식으로 한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건좀 어려운 것 같아요.
2: 인상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어떤 게 있냐면은 학부모가 새로 이제 저기 자기 아이 담임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경찰서 가가지고 아니 증거가 없잖아요. 하면서 나중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건 경찰이 조사하면 밝혀지겠죠.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럼 그때 가서 사과해야죠. 이거 엄청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참교육 할때그 주인공 김무열이 그 학부모를 아동학대로 자기 자녀를 아동학대한 걸로 이제 고소를 하면서 똑같이 참교육을 하게 돼요.
1: 아, 역으로.
2: 역으로. 그래서 좀 시원하긴 했지만은.
3: 네, 무슨 일이세요?
4: 우진이가 수업 시간에 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그냥 깨우면 되죠?
4: 자는 것도 학생의 자유인데 이걸 제가 침해해도 될까요?
3: 제가 허락할게요. 그냥 깨우세요.
4: 알겠습니다. 큰 소리 때문에 우진이가 놀라면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동학대로 걸릴 수.
3: 그럼 옆자꾸한테 깨우라고 하세요.
4: 친구들 앞에서 창피 줬다고 자존감 떨어지면.
3: 깨우지 말고 그냥 두세요. 그냥 빗금 치세요.
5: 알겠습니다, 어머니.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6: 제가 스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7: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 교실. 수업 중이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즉시 교사와 분리 조치했으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6: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스님들 앞에 놓인 OX판을 들어주십시오. 수업 중에 선생님을 폭행한 이 학생, 퇴학 처분,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1: 저는 X입니다. 두 분은 O를 드시고.
0: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들고 싶긴 하거든요.
1: 맞아, 사실 저도 약간 그래요.
2: 전 네. 이렇게 확실히.
0: 아유,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네. 51%로 이만큼
2: 저는 퇴학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저의 입장은 일단은 격리시켜야 된다고 봐요. 격리시켜야 되는데 퇴학을 해서 그 학생이 학교를 못 다니게 그 교육의 기회를 박탈시키자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나오는데 촉법 소년들이 한 그 폭력이나 이런 행태를 결국에는 소년원을 보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분명히 일반 정상적인 학생들과 학생들부터 격리를 시켜야 되고 노동과 그 체벌을 병행한 그런 다른 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 지장경, 시황생칠경 이런 데 보면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는 악신이 아니다. 그 사후세계부터 77일마다 초강대왕, 진강대왕을 비롯한 시황들이 그 길목에서 그 망자들의 선악업을 판결을 내리고 악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옥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옥에 보낸단 말이죠. 화탕지옥이 됐든 검수도산 뭐 지옥이 됐든 그런 지옥의 기능은 그 지옥 고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 인도 철학에도 보면 카르마라고 하는 게 이제 영혼에 들러붙는다라고도 인도 철학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 때처럼 눌러붙어 있는 악업이 지옥고를 겪어야만 떨어져서 이렇게 분리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옥의 기능은 세탁기. 네.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지 다시 입을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나는 악신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다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자연의 영혼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옥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염라대왕도 또한 나중에 어느 어느 세대에 성불할 것이다 라고 이제 과거 부처님에게 숙의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정도의 그 어느 정도의 교육의 체벌 수위를 가진 교육기관을 둘 것이냐 이 제도의 내용이 좀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일단은 격리시켜서 최소한 두려움이라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0: 일단 저는 찬반 이거를 보면은 오늘 일단 한 이유가 일단 저 단순하게 저 장면만 보고 그냥 퇴학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퇴학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사실은 가장 끝에 있는 거라서
2: 그렇죠.
0: 학교로 이제 생각을 하면 너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그냥 말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OX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라고 드는 거는 약간 그거인 것 같아요. 때리는 순간, 폭력을 행사한 순간부터는 이미 요거는 그 가장 끝단에 있는 그 범죄라면 범죄 행위를 한 거에 가깝다.
2: 선을 넘었다.
0: 그거에 관한 무게를 본인이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그러면 나는 일단 퇴학이라고 하는 것에 오를 들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제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가 더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X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때린 순간부터 특히 저희 강원에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말로 하는 것까지는
2: 괜찮아.
0: 괜찮아요. 참회해요. 때리는 거는 또 당장 나가. 요 수준까지로 뭐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폭력을 행사를 교사가 했든 학생이 했든 이걸 폭력을 행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럼 X라고 하신 분은
2: 오, 진행까지
0: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진행까지.
8: 아니 사실은 저도 지영 선생님 의견을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일단은 그 끝이니까 거의 끝이니까 교사든 학생이든 그거에 따른 체벌을 받는 건 맞지만 X라고 들은 이유는 이제 그래도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니까 사실은 배우지 못한 그런 미숙함도 있을 수 있고.
0: 근데 좀 전에 조절이 힘들 그렇죠. 것이다. 근데 방금 전에는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고3인데 그렇잖아요. 나 고3이면은
2: 고3이었어요?
8: 네.
0: 고3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 정도의 나이거든요.
8: 그렇죠.
0: 사실 그 친구가 그 다음 학년이면 이제 대학생인데 성인인데 고3인데
8: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걸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그 3교육에도 저도 에피소드는 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촉법 소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고3이 한 행동이면 저도 무조건 오후를 했을 것 같아요. 퇴학이 맞고 그거에 대한 처벌 맞는데 그 전에 이제 나이 어린 아이들도 요즘엔 사실 초등학생 되면 등치도 커지고
2: 맞아요.
8: 폭력을 다 행사하거든요.
0: 아니 아까 그 친구는 교사처럼 생겼어요.
8: 그러니까 이렇게 고3이, 말하는 조금 고3이 하는 건 맞지만 이제 초등학교가 만약에 6학년이나 저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저학년이잖아요 사실은.
2: 네, 맞아요.
8: 근데 중학교 가기 전까지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폭력을 했다고 해서 한 번에 퇴학을 줘버리면 그걸로 실제로 내가 몰랐을 때 저지른 행동에 영원히 꼬리표쳐